0: 보통 어떤 사이즈가 다른 게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1: 그쵸, 그쵸.
0: 그런 것도 우리 영어로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문구점에서 필요한 걸 또 영어로 한번 찾아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2: What are you looking for?
1: 점착.
2: Stamp.
1: No, no, no. Stamp, no. Stick.
2: Stick.
1: Stick. 메모.

0: Behind
1: Behind
0: you,
1: you, behind me.
0: next to the pens.
1: 오,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0: Sorry?
1: Smaller than this.
0: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Bottom, 바닥.
0: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Shelf.
0: Bottom shelf.
1: 선반. Shelf, bottom.
0: Bottom, yes, down there.
1: Over there.
0: Yes,
1: Yeah,
0: yes, yes.
1: okay, thank
0: 오케이, okay,
1: you.
0: 그럼. 아, 잘 봤습니다.
1: 네.
0: 아, 문구점 하잖아요. 진짜 옛날 막 생각 떠오르고 막 그랬던 것
1: 옛날에
0: 같아요.
1: 문구점은요,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는 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0: 문구점인데도
1: 예.
0: 먹을 게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지
1: 진짜.
0: 모르겠어요, 저는.
1: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추워지잖아요. 조금 추워질 때또 난로를 피워놓으세요, 문구점 사장님이. 그 위에다가 저희는 쥐포 구워 먹고, 문어발을 또 파세요. 문어발 200원이었어요.
0: 어느 동네에
1: 보릿고개 시절
0: 계셨던가요?
1: 느낌이지만, 200원이었어요, 200원.
0: 와, 그런 때가 또 있었죠.
1: 그거 구워 먹고, 정말 재밌었는데.
0: 뭔가 그 향수에 젖어서 오늘 또 같이
1: 예.
0: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2: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3: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2: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잠깐 볼게요.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오.
0: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찾는 그런 느낌인데, 왜 우리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면서 쓰는 메모지 있잖아요.
1: 너무 잘 알죠.
0: 그거 어떻게 생긴 줄 아실 겁니다.
1: 예.
0: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1: 공책에 쓸 공간이 좀 부족할 때, 요거 딱 붙여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딱 이렇게 써주면은, 눈에도 되게 잘 띄어요. 왜냐면, 보통 형광색이거든요.
0: 맞아요.
1: 예.
0: 그리고 전 뭐라 그럴까? 꼭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거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1: 있어
0: 그걸
1: 보여요.
0: 잘 못해가지고, 옆에다 그냥 대충
1: 그냥
0: 적고
1: 썼죠.
0: 했는데,
1: 예.
0: 맞아요.
1: Where can I find the 점착 메모지겠네요. 예, 그러면 어디에서 내가 찾을 수 있나요? 예, 요거를.
0: Right.
1: 그쵸. 근데 이게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
0: 네.
1: 뭔가 그런
0: 오,
1: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끈적끈적한 메모지.
0: 거기 뭐 계속 붙으면은 뭐 시꺼매지기도 하고.
1: 맞아, 맞아. 접착력이 떨어지잖아요.
0: 맞아요.
1: 그니까 붙이는 거. 붙이는 거는 우리가 스탬프잖아요.
0: 오케이.
1: 스탬프. 스탬프 메모. 메모.
0: 붙이는 게 스태프인가요?
1: 아, 아닌가요?
0: 알겠습니다.
1: 아, 스탬프가 우표인가?
0: 그리고 죄송한데 메모가 아니라 왜 밈으로 하셨나요?
1: 메모.
0: 오케이.
1: 예, 메모.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Where can I find the stamp memo?
1: 붙이는 게 스탬프가 아닌데.
0: 애매합니다.
1: 뭐죠?
0: 보겠습니다. 정답. Sticky
1: 아.
0: notes. 근데요, 이거 아는 분들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1: 그래요?
0: 왜냐면 이게 뭐그 상표가 있거든요. 사실
1: 예.
0: 그것을 만드는 상표가 있는데 그거 위주로 대부분 많이 써요. 미국인들도.
1: 근데
0: 근데
1: 스티키 메모가 아니라 스티키 노트네요.
0: 노트 왜냐면 필기하는 것을 써놔야 되기 때문에
1: 아,
0: 근데 뭐 그쵸 노트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브랜드명을 활용을 해서 쓰기는 하지만
1: 네.
0: 이게 기본이라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 아.
0: 점착 메모지라고 할때 끈적끈적거리는 노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네.
0: sticky 왜냐면 stick 자체가 붙는 거죠.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sticker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사실
1: 오.
0: sticky 한건 끈적거리는 날씨가 굉장히 끈적거린다고 할 때도요. 아, sticky weather이라고도 쓴단 말이죠.
1: 네네네.
0: 그래서 아, sticky note가 그거구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page flag 그리고 sticky tab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오.
0: 페이지 라벨이라고 하면 혹시 아실까요? 페이지 라벨?
1: 라벨은 그 상표 같은 거 아니에요?
0: 이게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거나
1: 네.
0: 할때몇 페이지까지 내가 읽었다라고 해서 그걸 붙일 때도 있고요. 요
1: 아.
0: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붙일 때도
1: 아,
0: 있어서
1: 그쵸.
0: 약간 연필 모양처럼 조그맣게 돼 있는 거 있어요,
1: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0: 이렇게.
1: 내가 꼭 봐야 될 거를 한 장, 두장 넘겨서 찾지 않고 바로 그걸 자꾸 넘기면은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1: 아.
0: 용도는 여러 가지 되겠지만 특히나 페이지를 이렇게 딱딱딱 해놨을 때
1: 네.
0: 그런 것들을 page flag이나 sticky tab
1: 아,
0: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1: 네네네.
0: 것 같고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보통 우리가

0: 찾을 때
1: 네.
0: where is 뭐뭐
1: 그죠?
0: 하잖아요.
1: 예.
0: where is 뭐뭐 그거 써도 괜찮아요. 그거 써도 되는데 우리 약간 업그레이드 해보자고요.
1: 오케이.
0: 그래서 where can I find으로 갈까요? 이렇게 되면 제가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나요?
1: 오.
0: 약간 예의 있는 느낌 더 들어가긴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저 오늘 이거 아예 그냥 의문사 따로 훈련시키고 can I 아니고 그냥 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죠?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들 뭐만 바꾸면 돼요, 지금?
1: 지금 Where can I find 뒤에?
0: 뒤에
1: 예.
0: 명사만 바꾸시면 됩니다.
1: 그쵸.
0: 이런 데 참여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정확히 어떤 물건을 찾는지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the 명사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1: 네.
0: 한번 해볼게요. 그 우유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우유 어디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milk?
0: Find the milk, right? Where can I find the milk? 이번에는 공책이 영어로 무슨 북이었죠?
1: Notebook.
0: 그렇죠. 그러면 그 공책들 복수로
1: 예.
0: 쓸게요. 그 공책들은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죠?
1: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0: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이렇게요. 그러니까 where is, where are만 쓰는 거 하지 말고
1: 네.
0: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기.
1: Yes.
0: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milk?
1: Where can I find the milk?
0: Where can I find the
1: Where
0: notebooks?
1: can I find the notebook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이제 거기 사장님이, 학생 바로 뒤에, 저기 펜 옆에 있죠.
1: 아, 네네. 등잔 밑이 어두워요. They are right behind you. 여기서 끊어도 되겠다.
0: They
1: 그죠?
0: are right behind you, okay?
1: 그들은 너 바로 뒤에 있고,
0: 조금 더 추가되는 인파가 있는데요.
1: 그쵸. 바로 뒤에, 근데 그뿐만 아니라 펜 옆에 또 있네요. 근데 옆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하인드 아니고 비사이드 아니에요? 그쵸? 예.
0: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옆은 뭐라 그래요?
1: 뭐라
0: 약간
1: 그래요?
0: 강의하는
1: 예,
0: 자의 느낌.
1: 일단은 한번 물어는 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so they're right behind you. 근데 beside the pens. 오케이, 정답. Next
1: 아,
0: to the pen. 근데 아까 beside 있죠?
1: 네.
0: 그것도
1: 아,
0: 가능합니다. 그것도
1: 그래요?
0: 원래는 옆에라는 뜻이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화에서는 next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next to가 아니라 한 번에
1: Next
0: next
1: to.
0: to 연결해서 발음을 꼭 해줘야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next to가 나왔는데 그 앞에 이게 나왔어요.
1: Behind.
0: behind 이게 뭐라고요? 뭐뭐
1: 뒤에.
0: 뒤에입니다. 그리고 behind는 그 사이에 뭔가를 낄 필요가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어요.
1: No.
0: 우리가 왜 뭐뭐 앞에라고 할때뭐 쓰는 줄 아세요?
1: Front of.
0: 아, 그렇죠. 이거 암기됐죠.
1: Yeah.
0: 인 front of something. So
1: 에.
0: 뭔가 거기 of가 있으니까 얘도 있어야 될것 같지만
1: 맞아, 허전해요.
0: 에, behind of가 아니라 그냥
1: Behind.
0: behind something or someone.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look을 활용을 해서
1: 네.
0: 너 뒤를 봐. 너 뒤를 봐. 그럼 어때요?
1: Look behind you.
0: 그렇죠. Look behind you. 이런 식으로. 자, Frank란 친구가 있어요.
1: 네.
0: Frank가 내 뒤에 앉아 있어. Frank가 내 뒤에 앉아 있어. 뭐 스쿨버스 있는 데서 예를
1: 예.
0: 들어서 진행형으로
1: Frank is sitting behind my back.
0: 그냥 미죠. 네.
1: 아.
0: 굳이 그걸 내등 뒤에 이러고 싶으면 behind my back. No.
1: Behind
0: Me.
1: me.
0: Yeah.
1: 아.
0: 그죠? 내 뒤에 타 있어. 이거잖아요. So Frank
1: 예.
0: is sitting behind me. 이렇게
1: 아,
0: 하면 되겠죠.
1: sitting
0: I, of course,
1: behind me.
0: behind my back 써도 되기는 합니다. 있잖아. 나배뒤 아니다. 나등 뒤야. 이거 강조하려면 쓰겠지만.
1: 경찰 아저씨한테 자세히 말해야
0: 아, 그, 할
1: 되니까.
0: 때 그렇습니다. So behind me.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ook behind you.
1: Look behind you.
0: Frank is sitting behind me.
1: Frank is sitting behind me.
0: Alright. 자, 여기서는 right을 쓴 거는 왜 썼을까요?
1: 바로 뒤에.
0: 바로 강조를
1: 네.
0: 해주려고. 가깝다는 느낌? Alright. So, 그리고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건,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sticky
1: Notes.
0: notes를 얘기를
1: 네.
0: 하는 겁니다. Okay?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y a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They a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왜냐면 그거 진짜
2: 오,
1: 사이즈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2: 그쵸. 원하는 사이즈가 또 있었네요.
1: 맞아요.
2: Do you have smaller ones? 당신은 갖고 있나요? 더 작은 것들을.
1: 오케이.
2: 오.
1: 뭐보다?
2: 안 끊어도 되나? 댄이 여기 있네. 아, 여기서 끊을까요?
1: 아니요. 댄 앞에 좋아요.
2: 아, 그래요?
1: 오케이.
2: 그럼 아니고. 왜? Smaller ones than
1: Then what?
2: 이것들보다. 이것들보다니까 this one.
1: 오.
2: These ones. 야.
1: 자, 실망스러운 대답
2: 어?
1: 되겠습니다. 자, do
2: 왜
1: you
2: 전
1: have?
2: 대답한 적이 없어요. 빈칸만
1: 아,
2: 채웠어요.
1: 그렇습니까? 자,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ones?
2: 예?
1: 오케이. 정답? These가 되겠습니다.
2: 아.
1: 자, hold on. Right. This one, 이것이라고 하려고 했다면,
2: 네.
1: 단수는 괜찮아요. This one. 근데 이것들이라고 그랬으면, these ones 해서,
2: 아,
1: 앞에
2: these가 돼야
1: these를
2: 되는구나.
1: 붙이던가, or
2: 네.
1: 아예 줄여서 these만 써도, 이것들이라는
2: 괜찮아요.
1: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2: 아,
1: Okay? So these는 이것들이라는 이
2: these.
1: 자체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these 무슨 뭐 ones 앞에 붙어가지고 these ones 하면 이것들 또 똑같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참고로 그러면은 그것들 뭐 저것들이라고 하면은 these만 이렇게 못
2: 아,
1: 쓰면 될것 같아요.
2: 이거는 틀릴 수 없어요.
1: 복수예요, 복수.
2: 예. Those.
1: Those. 깜짝이야.
2: Those?
1: Those.
2: 아우, 아우.
1: 맞습니다. Alright.
2: 이를 먼저 쓸 뻔했어요.
1: Yes.
2: 예.
1: So, I like those.
2: Like
1: 이거는 I like
2: those.
1: that보다 복수형인 거예요.
2: 여러 개.
1: Yes. 자, 보세요. 더 작은 것들이 있나요? 여기서 one은 숫자 1이라는 뜻인가요?
2: 아니요.
1: 아니죠. 그냥
2: 겉.
1: 것이라는 뜻입니다.
2: 네.
1: 근데 그 것이라고 하는 것,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가 될 수도 있겠죠.
2: 그죠?
1: 그러니까 작은, 더 작은 것들이라고
2: 들.
1: one에다가 s를 붙인 것뿐입니다.
2: 네.
1: Right? So, do you have smaller ones? 근데 뭐뭐보다 비교하려고 지금 무슨 단어 썼어요?
2: Then,
1: T, H, A,
2: H-A-N.
1: N. 그 다음 목적어. 목적어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특히 영어 처음 시작할 때 틀리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원어민이 틀리고요. T, H, A, N인데 EN으로 쓰는 실수 엄청 많습니다. 은근히
2: 오,
1: 많아요. 그래서,
2: 근데 진짜 헷갈릴 만도 해요.
1: 맞아요.
2: 네.
1: T, H, E, N은 뭐, 그런데,
2: 그리고
1: 뭐, 그럼, 뭐,
2: 나서,
1: 이런 식의 뜻이죠. 그렇죠?
2: 네.
1: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있잖아. 우리 형보다 키가 더 커. 그럼 일단은 비교급 형용사를 먼저 써야 될것 같아요.
2: 그쵸?
1: So, 나는 키가 더 크다.
2: I am taller
1: 자, 나의 형보다 혹은 뭐내 남동생보다.
2: than my
1: 그렇죠?
2: brother.
1: I'm taller than my brother. 자, 이번에 질문형도 해볼게요. 그녀가 너보다 더 빨라? 그녀는 더 빠르니? 일단 어떻게 할까요?
2: Is she faster
1: 너보다?
2: than you?
1: 그렇죠. Is she faster than you?
2: 오, 아니요, 전
1: 아,
2: 되게 느려요.
1: 아유, 되게 느립니까?
2: 100m 20초. 예.
1: 저기
2: 네,
1: 걸어가시나요?
2: 아니요. 최선을
1: 아,
2: 다해요.
1: 깜짝
2: 네.
1: 놀랐습니다. Okay, so, 요거, 요 정도로 나눠도 사실은 문장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2: 아하.
1: 읽어볼게요. I am taller than my brother.
2: I am taller than my brother.
1: Is she faster than you?
2: Is she faster than you?
1: 자, 이번에 본문 갈게요.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2: Do you have smaller one than these?
1: Okay, smaller ones than
2: Smaller
1: these. Okay,
2: ones than these?
1: 복수예요. Okay, 자,
2: Yes.
1: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아, 진짜 작은 거를 원했나 봐요. 그래서
2: 네.
1: 작은 건맨 아래 선반에 있어요.
2: 근데 이 문구점은 다양하게 취급을
1: 아,
2: 하네요,
1: 그러니까
2: 그래도.
1: 혹시 뭐 커튼 딱 치니까 뒤에 뭐쫙더 있을 수도 있죠.
2: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1: 뭐, yeah, 뭐, in a way.
2: 예, 작은 것들은 그
1: 지금 이게 주어인 것 같고요, 그쵸?
2: 네
1: 아, 어디 있다고요?
2: bottom에 바닥에 아 이게 맨 아래네요.
1: 맞아요.
2: 맨 아래. 근데 선반 아래니까 여기
1: 선반이
2: 선반이 들어가야
1: 빠졌죠.
2: 되네요.
1: 선반이 빠졌어요.
2: 선반.
1: 네.
2: 선반은 그 서랍들 있는 거잖아요. 서랍들. 예,
1: 소라비는.
2: drawer. Drawer. 네.
1: 뭐 들었나요? 드로워.
2: Drawer.
1: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2: 네.
1: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정답.
2: 아우,
1: shelf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shelf. shelf.
2: 들어봤어요.
1: 오케이.
2: 예.
1: 왜냐면은 만약에 drawer 이런 데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보통 쓰겠죠. 그 위에 on이 아니라.
2: 아,
1: 그렇죠?
2: 그쵸.

0: Right. So 여기서 shelf라는 걸 써서 선반을 우리가 보통 선반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쵸? 진열을 해놓을 때 네. 그렇게 해서 shelf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선반은요. 선반들이라고 복수로 쓰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것만큼은 아니, 제가 틀릴 수가 없어요.
0: 맞춰도 돼요.
1: 네, shelf잖아요. 근데 F가요, V-E로 바뀌어요. Shelf. 아, 그리고 스.
0: 지금 잠깐만, 네. 틀릴 뻔했잖아요. 지금 뭐 되게 아는 것처럼 했는데.
1: 진짜. 자, 함정이 많아요.
0: 약간 wolf와 wolves에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1: 맞아요. 오케이. 그런 규칙들이 몇 개 있잖아요.
0: 나름 있죠. 네. 나름 있습니다. 정답 한번 볼게요. 맞아요.
1: 오!
0: S-H-E-L-F가 아니라 V-E-S로 바꿔버립니다. So, 예. shelves라고 하면 shelves. 선반들이 되겠습니다.
1: 아는 건 실컷 했는데. 그러니까 또 틀릴 뻔했네요.
0: 예전에 왕초보 영화에서 한번 소개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불티나게 우리 팔린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flying off the shelves. 라는 표현이 있어요.
1: 아, 선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0: 선반에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선반에서. 표현도 있긴 한데, 아무튼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bottom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이게 맨 위에요, 맨 아래예요.
1: 아래죠.
0: 맨 아래입니다. 네. 그렇죠? Alright. 이거는 사실 발음이 약간 영국식으로 간다면은 bottom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북미식으로 미국식으로 하면은 보통 여기 flap을 내요. 그래서 여기 강세를 주고 ba 하고 바. 여기가 리을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bottom에 가깝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Bottom, bottom,
1: bottom, bottom.
0: 굉장히 빠르게 하셨네요. Bottom, bottom. 네. So 맨 아래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The mini ones 이게 주어라고 했잖아요.
1: Yes.
0: 아까 전에 one이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요?
1: One이 겉.
0: 겉.
1: 네.
0: 이거는 일 말고 겉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겉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앞에 뭔가 이렇게 꾸며주는 게 많이 단어가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미니, 아주 작은 것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하나면 미니 원 이런 식으로 쓰겠고요. 그냥 겉이라는 뜻이에요. 일이 아니라.
1: 네.
0: 자, 그래서 형용사 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S가 붙으니까 형용사한 것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1: I like the green ones.
0: I like the green ones. 이거는 저는요 초록색으로 된 숫자 1들을 좋아해요예요?
1: 아니죠.
0: 어떻게 해석해요?
1: 나는 초록색으로 된 것들을 좋아해요.
0: 맞아요. 왜냐면 shirts가 종류들이 막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You know what? I like the green ones. 그러니까 이 초록색 된 이 계열들이 예. 좋다. 이렇게 해서 것이라는 거에 그냥 복수화 시킨 것뿐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나는 싫어해요. 이 작은 것들을.
0: 그렇죠.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 작은 것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똑같이 원을 복수로 썼는데.
1: 좋아하지 않는데요.
0: 네. 자, 이거 보세요. I like this short one 이라고 했습니다.
1: 나는 여기, 이 짧은 거 좋아요.
0: 자, 보세요. 얘는 ones가 아니라 뭐죠?
1: One.
0: 하나를 얘기를 한 건데
1: 한개인데요?
0: 한 개에 그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것이라는 뜻이에요.
1: 아.
0: 근데 그러면은 these예요?
1: This.
0: 아... Okay? Okay?
1: Yeah, yeah.
0: I like this one. These ones.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Okay? Alright, so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o 네. 이 두 개는 these ones인지 this one인지의 차이인 거예요.
1: Okay? 네.
0: Once로 복수면 이것들이라고 할 때 these 붙이고 이 것이라는 단수면 this라는 것을 붙여주는 거.
1: Yes.
0: Does that make sense? 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mini ones. 근데 이것들이라고 하면 these를 써도 되겠죠, 그렇죠? 얘처럼.
1: 네, 네.
0: So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Okay, very nice.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두 번째, 이것들보다 더 작은

0: 거 있어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2: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2: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보시죠.
0: 네, 첫 번째는 where is 대신에 where can I find로 가서
1: yes.
0: 한번 해볼 텐데요. 틀려도 됩니다. 보고하셔도 됩니다.
1: 네.
0: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어, 우유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보통 the를 넣는다고 했죠.
1: 네. Where can I find the milk?
0: 그죠. Where can I find the milk?
1: Mm-hmm.
0: 어, 뭔가 당신 상점에 있는 그 milk를 물어보기 때문에 특히나 네. the를 씁니다. 자, how about this? 어, 공책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공책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 Where can I find notebooks?
0: 어, the notebooks.
1: 아, the notebooks.
0: Right here. 자, 세 번째입니다. 어,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Mm-hmm.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이건 아직 잘 안 외워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쉽진 않아요.
0: Yes,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milk?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다음은요.
1: 네.
0: 비교하는 겁니다. Then, 목적어. 갑니다. 내가 내 남동생보다 더 키가 커. 내가 키가 더 커.
1: Oh, I'm taller.
0: 내 남동생보다.
1: Than my brother.
0: 두 번째. 걔가 그녀가 너보다 더 빨라?
1: Oh, is she faster than you?
0: All right. 하나 더요.
1: 네.
0: 이것들보다 이것들은 뭐야? These예요.
1: 네.
0: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en
0: these. 오.
1: 와, 이거 와, 길었어요.
0: 이거 어려워요. 예. 네네. Alright, 읽어볼게요. I am taller than my brother. Is she faster than you?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4: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3: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4: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2: Ah,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5: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2: Oh,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5: Shelf? Oh, yeah there.
2: Yeah.
5: Thank you.
0: Yes, 해냈습니다.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아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couldn't believe it.
0: We couldn't believe it.
1: Mm-hmm.
0: 자,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입니다. Where can I find 명사? 명사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 지우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오.
0: 그 지우개를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1: 네.
0: 자, 사실 이번 것도 명사만 바꾸면 됩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자,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항상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실 때도요. 목소리 크게 따라하는 그런 거 습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Bye.

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 해볼까요? 자,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part 1입니다.
1: 오.
0: 맙소사. 주위에 좀 그런 사람 가끔 있나요? 연락이 갑자기 근데... 두절되거나.
1: 와, 근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연락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0: 수단이 많긴 하죠.
1: 거기다가 뭐 SNS며 뭐 메시지며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뚫리더라고요.
0: 뚫리긴 뚫려요.
1: 네, 뚫려요.
0: 예. 근데 예전에는 그게 더 힘들기도 했었고
1: 그쵸.
0: 이런 것이 또 특히나 뭐 연인 사이에 나타나거나 하면 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 그쵸.
0: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다이얼로그에 좀 담아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아,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할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부모님이 아이에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그쵸. 아니면은 뭐, 엄마에게, 엄마 어디 있었어?
0: 아,
1: 이럴 수도
0: 그럼요. 반대가 될
1: 있고요.
0: 수도 있고요.
1: 그쵸.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자, 지금 뭐 하루 종일 뭐 잠수를 탄다. 이게 영어로 될 것인지.
1: 그게 영어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냥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돼? 이 정도는 뭐
0: Right.
1: 돼도.
0: 은근히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아,
0: Alright. 자, 다 영어로
1: 그래요?
0: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락이 안된 친구를,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것인지
0: Alright.
1: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2: What's wrong?
1: 응?
2: What's wrong?
1: 아, 오케이. 정말. 아니, every day, 아니, all day, where are you?
2: Me?
1: Yeah, I worried about you.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Talking
2: I didn't
1: to
2: feel like
1: anyone?
2: talking to anyone.
1: Am I anyone? Wow.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2: Hmm?
1: But you can't, you have, 아니지. Don't contact anyone. You are wrong.

0: Yeah.
1: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Ah, had
1: Thinking.
0: something thinking.
1: Yeah.
0: What is it? Chair. Chair.
2: 자, 오늘 내용은
0: 네.
2: 약간의 슬랭도 배울 수가 있는 진짜 실전 영어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사실 우리도 잠수 탄다라는
2: Yeah.
0: 얘기가 이게 쓴지 얼마 안 됐어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0: 네.
2: 원어민들도 우리말로 배우려면 그런 게 있을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0: 그쵸.
2: 영어로 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0: 네.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4: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4: I had something on my mind.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가보겠습니다.
0: Where were you all day?
2: 일단 이게 뭐예요?
0: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어?
2: 어디 있었어?
0: 어디 있었어?
2: Right.
0: 그게 all day니까 모든 하루. 네.
2: Okay.
0: 그쵸. 그리고 I was 걱정했잖아. 그러니까 아. I was worried인데.
2: 오!
0: 그죠?
2: 동사를 쓰지 않았네요. 그쵸?
0: 동사는 얘잖아요.
2: 오, 오케이,
0: 아,
2: 오케이.
0: 그쵸?
2: 오케이. 지금 잠깐만요. 본인이 알고서 쓴 느낌이 아니에요.
0: 그냥 간 거예요.
2: 그냥 네. 느낌대로, 플로우대로.
0: 그냥 얘가 가는 대로 흐름 따라.
2: 그러니까 네. 이게 뭘로 안 했네요. 품사 물어보니까 갑자기 오,
0: 네.
2: 이런 느낌인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0: 네.
2: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완벽합니다. Worried.
0: Worried.
2: 자,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하면은 동사로 worry가 있어요. Worry,
0: 네, worry.
2: Right? 그런데 이미 걱정하는 상태를 강조하고 싶다면 형용사로 걱정하는이라고 하는 worried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동사랑 같이 쓰죠.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비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100% 형용사라고 볼 수 있겠죠.
0: 그래서 worry가 안 되는군요.
2: Right. I was worrie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 섞은 거잖아요.
0: 네네.
2: 그렇죠? So, I was worried. So, worried된 상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 너 어디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Where are you? 아니라 뭐죠?
0: Where were you?
2: Were you? 비동사 과거를 써서 So, where are you? 말고 Where were you?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나요?
0: All day.
2: All day. 자, 이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So, where were you? 까지만 해도 말이 통해요.
0: 네.
2: 하지만 진짜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됐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렇죠? So, all day는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원하면 이 뒤에 long을 더 넣어도 돼요. Long. All day long.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0: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루 웬종일.
2: 웬종일. 하루 종일.
0: 하루 종일.
2: 이런,
0: 이런
2: 느낌.
0: 느낌.
2: 넣고 싶다? 그러면 all day long 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얘를 문장 뒤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0: 네.
2: 예를 들어서 아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0: 아 맞아.
2: 나 잤어 하루 종일.
0: 오.
2: 친구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했을
0: 예.
2: 때 나 하루 종일 잤어.
0: I slept all day.
2: Yes, I slept all day.
0: 듣고만 있어도 힐링인데요.
2: 그러니까요.
0: 하루 종일 자는 거 진짜 너무.
2: 아침에 분명히 눈을 뜬 것 같은데 다시 뗐던 다음 날이죠.
0: 야.
2: 자, 다음은요. 과거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0: 네.
2: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뭐 어제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했을 때,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0: I was studying all day.
2: I was studying all day. Alright.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이런 거 강조할 때 첫 번째 그럴 때는 long을 넣어줘도 좋다
0: 네.
2: 라고 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lept all day.
0: I slept all day.
2: I was studying all day.
0: I was studying all day.
2: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응용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0: 네.
2: 너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0: 밤새도록 all night.
2: 그렇죠.
0: Oh.
2: All night. 우리가 흔히 알던 all night.
0: 네.
2: Right? How about this? 한 주 내내 그러면.
0: All week.
2: 그렇죠. 1년 내내 그러면요.
0: All year.
2: That's right. 이런 식으로

0: 만들어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가지고 영작해봐야겠죠. Right?
1: yes.
0: Right. So, 뭐, we were dancing all night.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I was sick all week.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죠?
1: 네네.
0: Right. 자, 그리고 all day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뉴스라든가 조금 더 격식 있는 거를 들을 때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꼭 격식일 것까지는 아닌데요. 바로 the whole day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홀 전체의.
0: 사전
1: 전체의.
0: 같은 사절 다들 썼던 느낌이죠. 전체
1: 전체의.
0: whole이라고 하는 걸 써서 the whole day, the entire day 이게 조금 더 격식이긴 합니다. 네, 회화체에서는 짧은 거더 선호하잖아요.
1: 저 올데이로.
0: All day로.
1: 올데이 간단하네요.
0: Yes. So 하루 종일 어디 있었냐? 약간 걱정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1: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근데 친구가 갑자기 약간 우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1: 왜? 연기하는 거예요?
0: 왜 그러지?
1: 이상한데?
0: 그냥 누구랑도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 많이 있어.
1: 뭐 헤어졌나 보다.
0: Something like that.
1: 네.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누구랑도. 자, 나는,
0: 좀 나눠볼까요?
1: 그쵸. 나는 아니었어. 느낌이.
0: 느끼지 않았어.
1: 그쵸. 느끼지 않았었어. 그
0: 라는 거.
1: 얘기하는 느낌. 얘기할 것 같은 느낌? 뭐
0: 오케이.
1: 그런
0: 오케이.
1: 거겠죠? 근데 누구랑은 그러면은 누구랑도니까 anybody 느낌?
0: 아무나 이런 느낌이죠.
1: 에 nobody인가?
0: Well,
1: nobody는 아닌 것 같은 게 여기 not이
0: 맞아요.
1: 있어요.
0: 이미 여기 부정이 돼 있기 때문에.
1: 에
0: 오케이. 캐치 아주 잘했습니다.
1: 네.
0: So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body. 오. 자, 보겠습니다. That's right.
1: anyone?
0: 누구든 아무도 anybody, anyone, it doesn't matter. 오케이, 둘다 괜찮습니다.
1: 예.
0: 자, 근데 아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와요.
1: 뭐예요?
0: 여기 feel like라고 하는 게 나오죠.
1: 네.
0: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feel like, want to. 여기서 이제 부정이니까 그런 feel like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기본형을 볼게요.
1: 네.
0: 내가 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want to를 쓰죠.
1: 그쵸?
0: 근데 feel like도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좀 가벼워요, 느낌이. 뭔가 해보고 싶은 기분이 좀 드는 걸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써도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요. 내가 진지한 질문을 뭔가 해야 돼요.
1: 네.
0: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제가 뭐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어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질문하고 싶은 기분 드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그쵸?
1: 그건 너무
0: 중요한 자리에서.
1: 비격식이에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얘가 가벼워요. 그래서
1: 아.
0: 여기서도 만약에 사실 don't want to, didn't want to 썼으면 더 강하긴 합니다. 나 진짜 대화하기 싫었어. 이런 느낌으로. But I didn't feel like. 이러면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냥 별로 좀 가벼워져요.
1: 네.
0: Okay? So, feel like는 우리가 want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1: 그쵸.
0: feel like는 뒤에 ing예요.
1: 저
0: 어떤 ing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뭐 그렇다, 기분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feel like ing 기분이 안 들면은 여기처럼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1: 네.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왠지 오늘은 그 산책하고 싶은 기분인 거예요. 평소에 하지도 않다가
1: 그치, 그치.
0: 산책하다가 무슨 walk라는 덩어리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아는 거 있어요?
1: Take a walk.
0: Oh, nice. Take a walk. Alright? 자, 그러면은
1: 네.
0: 나 산책하고 싶은 기분이야. 나 왠지 오늘은 걷고 싶은 기분인데?
1: I feel like taking a walk.
0: 그렇죠. Taking이 돼야 되겠죠. Right?
1: 네.
0: So I feel like taking a walk toda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이것처럼 과거 부정해 볼게요.
1: 네.
0: 나 있잖아. 노래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 친구가 갑자기 왜너 그날 다들 분위기 좋았는데 가만히 있었어. 나 그날 노래하고 싶은
1: 그래.
0: 기분 아니었어.
1: 자꾸 마이크를 건네주길래 내가
0: 그러니까.
1: 힘들었는데,
0: Right.
1: I didn't feel like singing.
0: 그죠. I didn't feel like singing. 좀 가벼운 느낌? 그쵸? Right. 근데 I didn't want to. 그럼 조금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Okay.
1: 네.
0: 읽어볼게요. I feel like taking a walk.
1: I feel like taking a walk.
0: I didn't feel like singing.
1: Oh, I didn't feel like singing.
0: 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Feel의 과거형이 뭐예요?
1: Felt.
0: Felt. 그러면, 나 사실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그럼 feel이 아니라 I?
1: Feel이 아니라 felt.
0: Felt. 쓰는 게 맞겠죠?
1: 네.
0: So I felt 하고 나서 나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I felt
1: like crying.
0: 그런 느낌.

0: Alright. 그래서 feel을 과로, 과거형으로도 만들어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1: 과거로 바꿔도 어쨌든 형태는 like ing로
0: 무조건 같아요.
1: 계속 같이 가면 되는군요.
0: Yes. 읽어볼게요.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타면 안 되지.
1: 그치.
0: 아, 이거는.
1: 왜냐면 그 연락을 기다리거나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걱정을
0: 그럼요.
1: 하잖아요.
0: 그게 한번 해서 안 됐을 때 그냥 포기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계속 신경
1: 그쵸.
0: 쓰이니까.
1: 저 10번까지 전화해요.
0: 아, 10번.
1: 예.
0: 저.
1: 참아야죠,
0: 아,
1: 제가.
0: 그렇죠.
1: 예,
0: 아,
1: 제가
0: 맞네요.
1: 넘어갔어요. 예. 응.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너는 그 고스트처럼. 아, 아닌데.
0: 아,
1: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서 해
0: 오케이,
1: 드릴까?
0: 그렇게
1: You can't just
0: 나를
1: 너는 고스트 막 고스트 할수 없었어.
0: 네.
1: 나를.
0: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1: 그러게요.
0: 명사가 왜 저기 나왔지? 막
1: 그쵸, 이거
0: 이러면서.
1: 고스트는 귀신인데. 너는 귀신 할수 없었어. 그러게요. 이게 뭐 갑자기 시적 허용이 됐는지. 그 그래도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쓰면 되는 건데.
0: 네. 이게 그러니까 그쵸.
1: 그래도.
0: 우리말로 아 그래도 네.
1: 그래도. 너무 짧아요. 아,
0: 직역
1: 아니지.
0: 버전 하면은 아마 100% 맞출 수 있어요.
1: 그럼 직역 버전 한번
0: 직역 버전
1: 던져주세요.
0: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여전히
1: 아,
0: 여전히 말이야.
1: still.
0: 오케이. 오케이. 보겠습니다. Yes.
1: Mm.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이 자체가 그래도라고 의역을 한 것뿐이고요.
1: 네.
0: 그거에 가장 가까워요. 왜냐면 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뒤에 거를 해야 된다. 이런
1: 네.
0: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아예 단독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 엄청 많아요. Still 이러면서. Alright? 그래서 Still, you can't just 너 그냥 ghost 할수 없어. 자, ghost가 뭐라고요?
1: 귀신.
0: 귀신. 맞아요.
1: 네.
0: 그런데 얘가 동사로 잠수를 타다.
1: 와.
0: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시키는 것을 ghost 한다고 해요. 이게 슬랭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ghost는 can you touch it?
1: No,
0: 안 되죠.
1: we can't touch
0: 아무리
1: it.
0: 터치하려고 해도 안 잡히잖아요.
1: 네.
0: 연락이 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돼요.
1: 연락이 닿질
0: 네, 그렇게
1: 않아.
0: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슬기 씨를 고스트 시키면 제가 잠수를 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또 슬기 씨가 저를 고스트 했다. 그러면 잠수를 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나를 고스트 할수 없어. 그러면은 당신이 잠수를 탄
1: 잠수를 탄
0: 거예요.
1: 거죠.
0: That's right. 오케이? 뭐 물론 다른 표현으로 disappear 사라지다 이런 거 써서 you
1: 네.
0: can't just disappear like that 뭐 without calling me you know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1: 네.
0: 요즘에는 이걸 많이 써요. 오케이?
1: Ghost.
0: So ghost 뒤에 그냥 목적어만 쓴다면은 이 사람을 두고 잠수를 타는 겁니다. Alright? 예를 들어서 ghost는 과거도 진짜 ghosted예요.
1: 네.
0: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는 날 두고 잠수를 탔, 날 고스트 시켰다. 다시.
1: 에.
0: 이러면 되죠.
1: My friend ghosted me
0: 다시.
1: again.
0: Again. Right? Oh
1: 아.
0: my goodness. 이러면서. Right?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거는 알아두면 좋은데요. 패턴 중에.
1: 네.
0: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How could you?
1: How could you?
0: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너 어떻게 날 두고 잠수 탈수 있어? 그렇게. 한번
1: 아.
0: 도전해 볼게요. 틀려도 돼요.
1: How could you ghosted me?
0: 그냥 ghost me.
1: 아,
0: 왜냐면
1: how could you ghost me
0: 그렇게
1: like
0: like
1: that?
0: that, right? 이거는 뭐 친구끼리, 뭐 애인끼리, 뭐 기타 등등 다쓸수 있는 겁니다. So
1: 그러네요.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1: Ghost me like
0: that?
1: that.
0: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이건 뭐 나중에 또 잡아보겠지만
1: 네.
0: how could you 뒤에 동사 원형 쓰면 원망하는 느낌이 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느낌.
1: 이거는 약간 우리 드라마 대사 느낌
0: 아,
1: 나네요.
0: 그렇죠.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0: 어스메 이런
1: 예,
0: 느낌으로요.
1: 호흡을 많이 먹고 있어야 돼요.
0: 연기하셔야 돼요.
1: 예.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My friend goes.

0: ghosted me again.
1: My friend ghosted me again.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2: 자, 여기서는 너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느낌. 자, 가볼게요.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1: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2: Alright,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2: 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1: 아.
2: 이러고 to be continued예요.
1: 야.
2: 파트 1이기 때문에.
1: 또 재밌게 가시네.
2: 아, 노력했어요.
1: 대화를 또.
2: 궁금하게요.
1: I had on my mind. 내 안에 뭔가 캥기는 게 있네요. 그죠? 마음에 걸리는 거.
2: Right.
1: I had 마음에 걸려요.
2: 아,
1: 마음에
2: 걸리는
1: 걸리다.
2: 게 있다.
1: 근데 걸리는 게 이제 heart. Heart. Heart. 맨이 걸려야 되니까.
2: 어.
1: 이것도 약간 우리 크리에이티브하게 가야 돼.
2: 알겠습니다.
1: 걸리려면은 뭐예요?
2: 어떻게 돼요?
1: 낚아야 되잖아요.
2: 아, 그렇군요.
1: Heart fish.
2: 아.
1: 예, 심장을 걸어요.
2: 이거는 무슨 약간 물고기 종류 아닌가요?
1: 낚시.
2: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Heart fishing. 예.
2: 자, 이제 틀린 걸 감지한 나머지 그냥 막 쓰시는군요.
1: 막 가는 거예요.
2: 네, 알겠습니다.
1: 예, 일단 질러요.
2: Alright, so I had heart fishing on my mind. 깜짝 놀랐습니다. 정답은 그냥
1: something.
2: 왜냐면 걸리는 것 자체가 이미 on에서 표현이 돼요.
1: 아, 그래요?
2: 내 mind에 거기에 걸쳐서 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느낌입니다.
1: 진짜 영어는 편하다.
2: Right. 네. 이게 오히려 더 직역으로 생각하면 편하긴 합니다.
1: 네.
2: 그래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1: 그렇죠.
2: 대해서. So I had something이 있었는데 on my mind. 뭐 내 mind에 걸려 있는 거. 사실 제가 이거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해놨는데 왜냐면 우리말로는 마음에 걸려 이렇게 더 많이 쓰죠.
1: 맞아요.
2: 사실 마인드는 거의 정신에 가깝거든요. 머리 쪽에 더 가깝기는
1: 그쵸.
2: 해요. 그래서 머리에 뭔가 계속 생각한다는 느낌. 이렇게 아예 이 전체 덩어리를 가져가 주시면 좋고요.
1: 오.
2: 이 something이라는 거 대신에 대체하려면 하겠지만 거의 그럴 일은 없어요.
1: 그쵸.
2: So have something on one's mind. My mind, her mind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1: 예.
2: 걸려 있구나. 계속 뭔가 떠나지 않는 게 있구나. 자,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뭐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니? 친구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뭔가를 가지고 있어? 일단 해야 되겠죠. 너 뭔가 가지고 있어?
1: Do you have something?
2: 너의 마음에 걸려 있는 거?
1: On your mind?
2: 그렇죠.
1: Oh.
2: 그렇게 직역하는 게 낫죠.
1: 네네네.
2: 그렇죠?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Right? What's wrong?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Have의 과거가 뭐죠?
1: Had.
2: 그러면 그녀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 그녀의 mind에. 그 얘기는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1: 그쵸.
2: 그녀는 뭔가 가지고 있었어.
1: She had something.
2: 그녀의 마음에.
1: On her mind.
2: That's right.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1: 그래서
2: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1: 맞아요. 그거 신경 쓰면은 다른 거 손에 안 잡히죠.
2: 그러니까요.
1: 네.
2: 답답합니다.
1: Okay,
2: so just like this. Have something on someone's mind. 이런
1: yes.
2: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직역 버전이 더 낫겠네요. 생각해보니까.
1: Okay.
2: 그렇죠? Right? Okay.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끊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길다 싶으면
1: 네.
2: 이 정도. Okay.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1: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2: Oh,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1: She had something on her mind.
2: Yes. 자, 그리고 또 하나. 너 무슨 생각해? 뭐 생각하는 거? 표정이 좀 안 좋아.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 물론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도 좋지만,
1: 네.
2: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1: What's
2: 더 짧은 거.
1: Mind?
2: What's on your mind? 뭐가 너의 마인드에 걸려 있니? Right. What's on your mind? You okay? 이렇게. 느낌 왔죠?
1: 우리는 생각이라면 무조건 think만 생각하잖아요.
2: 그렇죠. 물론, hey, what are you thinking about?
1: 예.
2: 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보기는 그래요. 하지만
1: 그쵸.
2: 뭔가 근심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뉘앙스가 얘가 더 들어간 겁니다.
1: 그렇죠.
2: Yes.
1: 뭔가 think를 자꾸 쓰려면은, 좀 뭔가 다시 교과서로 들어가서
2: 영어를
1: 배우는 느낌이라.
2: 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1: 네.
2: 얘가 조금 더 그런 걱정의 뉘앙스가 더 있을 수 있죠.
1: 네.
2: 오케이. 읽어볼게요.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I had something on my mind.
2: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2: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0: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1: 자, 두 번째는요.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1: Ooh,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0: 주세요.
1: 주세요.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는
0: 네.
1: all day.
0: Oh.
1: 거기 좀 강조해 주시면 좋아요.
0: Okay.
1: 목소리 다 키워 주세요.
0: 네.
1: 나 하루 종일 잤어.
0: I slept all day.
1: I slept all day.
0: Mm-hmm.
1: 자, 이렇게 연기하듯 하면 훨씬 잘 들어요.
0: 맞아요.
1: 진짜로. 자, 두 번째. 진행형, 과거 진행으로 해볼게요.
0: 네.
1: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아,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0: Me? Oh, I was studying all day.
1: 그렇죠. 비동사 ing 걸었습니다.
0: 세
1: 번째. 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너 어디 있었어, 하루 종일?
0: Where were you all day?
1: Where were you all day?
0: Mm-hmm.
1: 같이 읽어볼게요. I slept all day. I was studying all day. Where were you all day? Okay, 자, 다음은요.
0: 네.
1: Ghost.
0: Ghost.
1: 아직은 어색할 거예요. 계속 귀신만 떠오를 겁니다.
0: 맞아요.
1: 네, 근데 명사 아니라 여기서는 동사로 썼다는 거.
0: 그리고 고스트가 또 유명한 네. 영화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1: Oh,
0: 맞아요.
1: 갑자기
0: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귀신이라는
1: 확 들어오죠.
0: 네, 선명해요.
1: 아, 이렇게 잡을 수 없다.
0: 그렇죠.
1: 떠올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요.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자, 내 친구는 나를 고스트 시켰죠. 다시 시켰죠.
0: My friend ghosted me again.
1: 그렇죠. 과거형으로 ghosted.
0: ghosted.
1: 두 번째, 너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요거 좀 나눠볼게요. 너 그냥 나를 ghost 할 순 없는 거야.
0: You can't just ghost me
1: 그렇게,
0: like that.
1: Like that. 좋아요. 하나 더. 너 어떻게 그렇게 날 두고 잠수를 탈 수 있어? 너 어떻게 날 ghost 할 수 있어? 그렇게.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오, 너무 좋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0: 저도 놀랐어요.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friend ghosted me again.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5: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4: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5: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네, 미션 해결할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Yes. Good job, you guys.
0: 네.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그 지우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1: Right.
0: Where can I find the erasers? 였습니다.
1: Yes. Where, 뭐, are, where is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또 고급
0: 맞아요.
1: 느낌. 네, 너무 좋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All day.
0: 오.
1: 네,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0: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바람직하네요.
1: 네.
0: 우린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 한두 개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를 하지만 적어도 영작할 때
1: 네.
0: 10개 이상은 써줘야 조금씩 내 것이 되니까요. 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한 주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1: 야, 진짜 시간 빠르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그 여행 중에 사실 반려견을 요즘에는 여행에도 데려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국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식당에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1: 아.
0: 그런데 이게 여전히 사실 반려견을 환영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하거든요.
1: 출입 불가한 곳이 있죠.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강아지를 어쩔 수 없이 이 식당에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0: 맡기거나
1: 그렇죠. 어디 맡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옆에다 이렇게 살짝 걸어두거나
0: right.
1: 야외에서 식사하시거나 이제 그런
0: 그러니까
1: 경우 많이 봤죠.
0: 이게 해외에서는 뭐 따로 맡길 거나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1: 네.
0: 아무래도 먼저 물어보고 그 뭐 양해를
1: 그쵸.
0: 구한다든가 아니면 예.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향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어요.
1: 오늘 그러면 진짜 생활 밀착형에다가
0: of course.
1: 여행 가서도 반려견과 함께 했을 때의 그런 어떤 주의사항도 꿀팁도 좀 알아갈 수 있겠는데요.
0: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1: 맞아요, 맞아요. 그
0: Right.
1: 보통은 반려견 출입 금지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꼭 여쭤봐야죠.
0: 맞습니다. 왜냐면 모든 곳에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었거든요. 됐거든요. 이 정도로 영어로 바꿔보도록
1: 좋습니다. 이제 요거 좀 영어로 익히면요.
0: Right.
1: 아주 당당하게
0: 당당하죠.
1: 반려견과 여행 가는 거 가능할 것
0: Oh, yes,
1: 같습니다.
0: of course you
1: 네.
0: can.
1: 그 가능을 향해서 오늘 한번 도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기다려, 기다려. Wait, wait. 사랑스러워라. 내가 가지.
2: Hello, miss.
1: 아, 예. 혹시 이 식당에 그 반려견 출입되나요?
2: You have a dog?
1: Yes, so
2: Yes.
1: pretty,
2: Yes,
1: my dog.
2: beautiful.
1: Yes.
2: So,
1: 출입.
2: Tree is that his name?
1: No,
2: Hello?
1: no, no, no, no, no, no. Happy.
2: Happy?
1: Yeah, her name is Happy.
2: Hello, Happy.
1: Happy, go. It's okay. Happy,
2: Oh, in the
1: come.
2: restaurant?
1: Yes.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1: Dog area?
2: Yeah, you can sit on the porch.
1: Porch.
2: You can sit on the porch.
1: Porch.

0: That area over there.
1: 오,
0: Yes.
1: 예, 좋네요. 아,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0: happy?
1: It's great.
0: Oh, good.
1: Togo area, great.
0: Yep.
1: Yes, I am worried about that. Yes,
0: Ah,
1: Togo.
0: don't
1: Yeah, we do.
0: worry. You sit on the
1: Oh,
0: porch.
1: good
0: Yep.
1: restaurant. 착한 가게. Good.
2: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출발할 텐데요.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1: 네.
0: 아,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1: 오.
0: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Are dogs allowed in this? 잠깐만.
0: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1: 자, 이 강아지들. 강아지들이 allow가 저는 허락하다.
0: 오.
1: 로 외웠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강아지들이 허락이 되나요?
0: 어허.
1: 이 안에.
0: 어디 안이요?
1: 식당 안에.
0: 아.
1: 예. 그럼 식당이니까
0: 네.
1: 레스토랑 되겠네요.
0: 오케이.
1: 네.
0: 자, 스펠링 기대하겠습니다.
1: 자, 이게 스펠링이 진짜 어렵거든요.
0: Alright.
1: 레스토랑.
0: 오!
1: 트.
0: 와. 자, 여러분들 하셨나요?
1: 네.
0: R-E-S-T-A-U-R-A-N-T.
1: 아.
0: Restaurant. 만나지 보겠습니다.
1: 요 가운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0: 오케이. Okay. 거기가 원래 가장 애매해요.
1: 그죠?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다 맞았네.
0: 이게 스펠링이 굉장히
1: 네.
0: 헷갈리고요. 원어민들 자체도 여기서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네, 예전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데서도
1: 네.
0: 본인한테 뭐 그 사느냐 죽느냐의 기회다. 근데
1: 예.
0: 이 스펠링을 맞춰야 된다 하면 맞출 수 있겠느냐 했는데 다들 여기서 몸짓하는 거예요.
1: 아,
0: 그
1: 그래요?
0: 정도로 헷갈리는 스펠링입니다.
1: 원어민임에도요.
0: Right, right. 그리고 발음할 때 있잖아요. 레스토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A-N-T 부분을 살짝 run 있죠, run.
1: 예.
0: 그냥 비슷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맛이 살아요.
1: 그래요?
0: So, 레스토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estaurant, restaurant, runt. 이런 느낌.
1: 오.
0: Okay, 자, 한번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Okay.
1: Yes. Restaurant.
0: Okay.
1: Restaurant.
0: 오케이. 오, 너무 좋아요.
1: 예, 괜찮았어요?
0: 이렇게까지.
1: 예.
0: 자, 그리고 지금 이 단어 보이죠, 그렇죠?
1: 네.
0: 원래 allow 한다는 거 W까지만 쓰면 동사로 허용하다, 허락하다라는 동사예요, 원래.
1: 네네.
0: 거기서 출발한 단어, 형용사입니다, 얘는. 그래서 허용되는 이라고 해서 이 D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1: 아~
0: right? So,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겠죠?
1: 네.
0: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이 allow라고 잘못 발음하시는 경우 많아요.
1: 네.
0: 얘는 allowed가 되겠습니다. 알아도 연음에서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allowed.
1: 네.
0: 자, 그런데 우리가 뭐에 어디 어떤 장소에서 허용이 되다라고 얘기를 쓰고 싶다면은 여기 뒤에 지금 전치사 뭐 보이죠?
1: In.
0: In, right? So,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데
1: 예.
0: 이렇게 쓰면 이 안에 여기에 허용이 되다. 이거는 좀 직역한 버전이고요. 진짜 출입이 되다. 왜냐면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도 오케이 허락받은 거예요.
1: 네.
0: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예,
0: 그렇죠?
1: 예, 예.
0: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소 앞에 한정된 장소 앞에서는 at을 많이 붙이지만 일반적으로 출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1: in.
0: 그냥 고정입니다.
1: 네.
0: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카페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The cafe.
0: In the cafe. 그러면 이 지역에 그러면?
1: In this area.
0: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질문형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1: 네.
0: 반려동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Dogs.
0: 아, 그건 개만 되죠?
1: 아, 그래요?
0: 어허. 반려동물.
1: 반려동물이요?
0: 으흠. P로 시작하는 거?
1: 퍼피.
0: 그럼 강아지고요?
1: 예.
0: 펫입니다, 펫.
1: 아, 펫.
0: Right. 자, 그러면 반려동물들은?
1: 네.
0: 허용이 되나요? 그 카페 안에서?
1: 아,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반려동물 데리고 들어가도 되냐?
1: 네.
0: 라는 말입니다.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자, how about this?
1: This
0: area가 이 지역이라고 했었죠. 이
1: 네.
0: 구역.
1: 오케이. 네.
0: 아이들은 허용이 되나요? 이 지역 안에? 한마디로 아이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도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Exactly.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맞아요.
0: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1: 요즘에 뭐 워낙 노키즈 구역도
0: 뭐
1: 있고.
0: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1: 있어서.
0: 때문에 이거는 미리 물어보면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Alright, so 여기까지 이렇게 의미절로 나눠지겠죠.
1: 허용이
0: 되나요? 허용이 되나요? 어디예요? In 어디.
1: 네.
0: So 이렇게 하게 되면 in을 자동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1: 할 수밖에
0: 그렇죠?
1: 없네요, 정말.
0: That's right. 네. Okay, 읽어볼게요.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1: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Alright.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에
1: 네.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번엔 카페로 바꿔볼게요. 개들은 허용이 됩니다. 이 카페 안에 대답으로.
1: Dogs are allowed in the cafe.
0: In this cafe,
1: In
0: right?
1: this cafe.
0: 왜냐면 물어보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Oh, dogs are allowed in this cafe.
1: Yeah.
0: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되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주어랑 비동사만 바꿔
1: 바꾸면
0: 준
1: 되네요.
0: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답형도 할수 있어야 된다.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0: 네, 그랬더니 오, 여기는 좀 오픈돼 있어요.
1: 오,
0: 그래서
1: 감사해 또
0: 아,
1: 그러면.
0: 그럼요.
1: 네.
0: 반려견 주인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이게 왜냐면 너무 섞이면, 물론 반려견, 뭐 반려동물이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Sure, we have a area for dog owners. 오, 우리는 갖고 있어요.
0: 뭐를요?
1: 공간. 공간을. 어떤 공간? For dog owner. 강아지 주인을 위한 공간.
0: Yes.
1: 그러면은 이게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거죠. 다른 지역에 있다.
0: 다른 지역에 있다. 오,
1: 예.
0: 오케이.
1: 따로, 공간이 따로, 공간이
0: 여러분들이
1: 따로.
0: 생각나는 것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Have a,
0: 느낌대로 가세요. 느낌대로.
1: have other area겠네요. 예. 다른 구역. 예.
0: 영어로 하는 줄
1: 그쵸.
0: 알았어요. 구역. 오케이.
1: 구역.
0: 많이 줘보겠습니다. Sure, we have another area for dog
1: 아들이면
0: owners.
1: 언니 돼야 되네? 아.
0: 자, 보겠습니다.
1: 틀렸네.
0: 정답. Separate
1: separate
0: area가
1: area.
0: 되겠습니다. 뭐, other, another, 이런 것들은 다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왠지 또, 우리 안 받아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1: 우리는
0: 있겠죠.
1: 출입이 안 되는구나가 될 수도
0: Right. 그럴 수도
1: 있겠네요.
0: 있기 때문에.
1: 네.
0: 자,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놨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베란다처럼 해놓거나, 뭐, porch area나, 이런 데 있을 때
1: 그쵸.
0: 있거든요.
1: 강아지들 뛰어놀 수 있게.
0: Right. 자, 이게 바로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뭐,
1: 예.
0: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동사로 쓰면 갈라놓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갈라놓다. 뭐,
1: 네.
0: 예를 들어서, 나는 A와 B를 갈라놨어. 라는 동사로 쓸 때는 separate로 그냥 쓰시면 돼요.
1: 네.
0: 우리가 가장 편하죠? separate them. 이런 식으로,
1: Separate.
0: right?
1: 네.
0: 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쓸 때는요,
1: 네.
0: separate처럼 쓰셔야 돼요. So,
1: 아.
0: rate이 아니라,
1: What?
0: what.
1: 지금 쓴 게요? 원래 이 스펠링 아니에요?
0: 맞는데,
1: 예.
0: 발음이 달라요.
1: 아, 발음을 다르게
0: 왜냐면,
1: 하시라고.
0: 얘는 개별의 area.
1: 그쵸.
0: 형용사죠, 형용사.
1: 여기선 동사로 쓰인 게 아니니까.
0: 아닙니다. So, separate
1: Separate.
0: area라고 하면 틀리고요. Separate area, separate area라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1: Yes.
0: 자, 한번 발음 연습해 볼게요. 형용사로
1: 네.
0: separate, separate.
1: Separate. Separate.
0: 훨씬 좋아요. 오케이?
1: No.
0: 자, 그리고 그런 are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사전에 하면 무조건 지역 해서 너무 딱딱한 단어 같지만 그냥 공간, spac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Yes.
0: area. 대신에 발음할 때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게 area. 이렇게 해서 R 사운드 내는 경우 많다. Right.
1: 맞아요.
0: 그래서 area 하고 완전 끊어내세요. R 하지 마세요. 자, 두
1: 예.
0: 번 해보겠습니다. area. area.
1: Area, area.
0: Alright.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So we have a separate area for who?
1: The
0: For,
1: dog owner.
0: walk 아니라 owners.
1: Owners.
0: Owners. Alright. So 지금 보면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 owne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발음할 때 walk 아니라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을 무조건 모아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1: Yes.
0: 해볼게요, 여러분들. Owner. Owner.
1: Owner,
0: 오,
1: owner.
0: right. 그럼 이거 사실 소유하다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소유하는
1: 그쵸.
0: 사람이잖아요.
1: 그쵸.
0: 동사로 뭐라고 할까요?
1: Own,
0: That's right. 이것도 one 아니라 own.
1: own,
0: own. 끝까지 모양 모아 주셔야
1: own.
0: 됩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전치사 하나 껴 있어요. Right? 우리 항상 전치사 헷갈리지만 for dog owners, right? For
1: 네.
0: what does it mean?
1: For 뭐뭐를 위해.
0: 그렇죠.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해라고 해서 여기는 특별하게 dog owners를 위한이라는 느낌으로 쓰게 된 겁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For kids.
0: For kids. Mm-hmm. 너를 위한.
1: For you.
0: 우.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바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저희는 자전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1: We have bikes for kids.
0: 그렇죠. 완전 아이용 자전거 있다.
1: 네.
0: 자, 그 장미들은 널 위한 거야.
1: The roses are for you.
0: There you go. The roses are for you.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죠?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have bikes for kids.
1: We have bikes for kids.
0: The roses are for you.
1: The roses are for you.
0: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eparate, what입니다?
1: 네,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Very nice. Okay,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0: 자, 다음 문장은요.
1: 네.
0: 현관 앞 포치에 앉으시면 돼요.
1: 아, 맞습니다. 이게 포치라는 말이 아직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0: 맞아요. 그렇습니다.
1: 현관 앞에 그 약 약간 있는 공간을
0: 이거를 다르게 부르기가 좀 애매해요.
1: 그쵸?
0: 그래서 그냥 포치를 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 you can on the porch. You can 앉다가 나오면 되네요. 앉다. You can sit.
0: 선물입니다 오늘.
1: Yeah.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You can sit on the porch. 정답 맞습니다.
1: Yes.
0: 자, 지금 porch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1: 네.
0: 이게 글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현관 앞쪽에 공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집을, 보통 집 얘기하는 겁니다.
1: 그쵸?
0: 그래서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네. 이 집이라고 쓸게요.
1: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기와 집을 그리셨네요?
0: 아니, 지붕은 있으니까요. 어디 가든
1: 예,
0: 있어요.
1: 예,
0: 이렇게
1: 예.
0: 있는데, 여기 이제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1: 그쵸?
0: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
1: 아~
0: 여기 이렇게, 계단이 쭉쭉쭉 올라가서요.
1: 네네.
0: 여기 또 뭔가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1: 예, 예,
0: 그리고
1: 예.
0: 여기 보통 할아버지 분이 흔들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1: 오, 운치 있다.
0: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을 막 보고 사람들을 보고
1: 예, 예, 예.
0: 이 여기서 이렇게 쉬는 공간 앞쪽 부분을 우리가 po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입구 쪽에 그렇게 막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1: 맞아요. 거기에다가 그 의자도 벤치형 의자나 이런 것도 배치해요.
0: 다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데를 이제 porch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있는 backyard랑은 다르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거기에라고 할 때는 그 면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on the porch라고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오케이?
0: 자, 예를 들어서 갔는데 밖에 뭔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1: 광합성 해야죠.
0: 광합성 하자. 그 포치에 앉자. 앉자. 어떻게요?
1: Let's sit the porch.
0: 자, 전치사 하나 빠졌죠?
1: Let's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Let's sit on the porch.
1: Yes.
0: It's a beautiful day 하면서 두 번째. 가가지고 저기 자리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 앉아도 될까요? 저 포치에 그러면은
1: Can I sit on the porch?
0: 오케이. 우리면은
1: Can we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남편분도 같이 갔는데 혼자는 좀 그렇잖아요.
1: 서 있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네.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Let's sit on the porch.
1: Let's sit on the porch.
0: Can we sit on the porch?
1: Can we sit on the porch?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0: You can sit on the porch.
1: You can sit on the porch.
0: Alright, very nice.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Mm-hmm.
0: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1: 아하.
0: 왜냐면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1: 네.
0: 이제 두려워요. 갔다가 이렇게 할까봐 걱정돼요. 많고 보통 어떤 쇼핑몰 요즘에는 쇼핑몰에 강아지도 갈 수 있게 많이 해놓긴 했지만
1: 맞아요.
0: 데려가도 먹을 데가 없습니다.
1: 맞아요.
0: 그게 문제예요.
1: 식당은 좀 출입이 어렵더라고요.
0: Right. 그래서 아예 야외 공간 쪽에 있으면 좀 다행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 올 수 있거든요.
1: Great. To be honest, I was worried.
0: Worried 전에도 한 번.
1: 네, 그러네요. 좋네요. To be honest,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Mm-hmm. 나는 걱정됐어요. 조금.
0: Mm-hmm.
1: I was I was a little worried 할

0: 까요? 조금이니까.
1: 사실 종류는 많습니다. 이게 네. 방법은 많은데요. 다른 단어들도 많은데. 자, so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정답.
0: Oh.
1: 약간 좀이라고 할 때 a little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0: 네.
1: 자, 그리고 지금 솔직히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교과서에서 거의 뭐 학교 교재나 이런 데서
0: 맞아요.
1: 암기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씁니다. So to be honest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묶여 있는 표현이에요.
0: 근데 저는 이거 배울 때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frankly speaking 이걸로 엄청 많이 외웠어요.
1: 좀 수준 있는 걸로 배우셨군요.
0: 그거는 근데 잘 안 쓰죠?
1: 아니요. 쓰긴 쓰는데 좀 격식이긴 해요.
0: 아. 네,
1: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frankly speaking 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글 같은 데는 굉장히 어울리고요.
0: 아, 그래서 배웠었나 보네요. 네. 고등학교 때.
1: 아니면 그냥 frankly, frankly 까지는 좀 많이 씁니다. 더 짧으니까요. Okay? So, well, to be honest, 얘는 길어 보이지만 사용 빈도가 높아요.
0: 네,
1: Trust me.
0: 많이 okay? 들어봤어요.
1: 네, 덩어리로. 그래서 문장 안에 사실 뒤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앞에 아, 솔직히 이러면서 출발을 많이 하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아, 솔직히 그 색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분이 옷을 딱 해서 아 이거 멋있잖아 딱 했는데 아, 솔직히 나는 그 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0: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1: 제 생각에 남편분이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아요. 하면서.
0: 그러니까 당장 벗어요.
1: 아, 자, 두 번째는요.
0: 예.
1: 솔직히 그 너 내 타입이 아니야.
0: 아,
1: 소개팅 나갔는데 아 이게 애매한 거예요.
0: To be honest. You are not my type.
1: Oh,
0: yeah.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1: 해보고 싶은 거죠?
0: 영어로 하니까 잘 나오네요.
1: 아, 잘 나오네요.
0: 네.
1: Okay, so 길어 보이지만 얘는 그냥 덩어리 표현이다.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1: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0: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1: 네, 사람한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다라고 할 때는 style 아니라 type 쓰세요.
0: 예.
1: Alright. 자, 그리고 to be honest가 전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 짧은 게 있죠. 그냥 네. 부사 하나로 가는 거. 솔직히 진짜 말 그대로. 어떨까요? 이걸로.
0: 아, honesty. Honesty.
1: 그거는 명사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아니고. Honestly.
0: 아, honestly.
1: Honest에다 ly 붙여서 부사로 만드는 거예요.
0: 아.
1: 솔직하게. Honestly. 대신에 읽을 때 T 사운드가 잘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honestly,
0: honestly,
1: honestly 이런 느낌이고요. Honestly.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0: 네.
1: Honestly, honestly.
0: Honestly, honestly.
1: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0: 네.
1: To be honest를 쓰다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너에게 솔직해지자면 그러니까 to be honest 거의 이렇게 짧게 써요.
0: 예.
1: 근데 내가 너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0: 그럼 for you 아닐까요? To be honest for you.
1: 오케이. 자, 많은 분들이 for you 아니면 너에게니까 to you를 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가장 많은 실수입니다. 그게 아니라 with you예요.
0: 에?
1: To be honest with you. 왜냐하면 너와 나 혼자 솔직해지는 게 아니라 터놓고 서로 얘기한다는 느낌.
0: With you.
1: 네, 그래서 to be honest with you. 이거는 거의 입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0: 아.
1: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해버려요. To be honest with you.
0: Be honest with you.
1: Be honest with you. 진짜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알아둬야 됩니다.
0: 네.
1: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Oh,
1: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네. 자,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1: 자, 두 번째는요.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3: Are dogs allowed in this

0: restaurant?
1: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2: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 있지 뭐유 볼까요?
2: Alright, 첫 번째 입영작은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 것을 쓰면 거기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갑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3: 네.
2: 아,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 되나요? 자, 제가 나눠드릴게요. 개들이 허용이 되나요, 일단?
3: Are pets allowed?
2: 어, 개들.
3: Are dogs allowed?
2: 그렇죠. 이 식당 안에.
3: In this restaurant?
2: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 Yes.
2: 자, 두 번째. 카페에 반려동물 허용이 되나요? 자, 반려동물들이 허용이 되나요? 이번에는 이제
3: Are pets allowed?
2: 자, 그 카페 안에
3: In the cafe.
2: 그쵸?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3: Mm-hmm.
2: 자, how about this? 뭐 구역 area를 써볼게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3: yes.
2: 이 구역에 허용이 되나요? 한마디로 이 구역에 아이들 출입이 되나요?
3: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2: Oh, perfect.
3: Yes.
2: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다음은요?
3: 네.
2: To be honest.
3: To be honest.
2: 네, 이것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연기해 주세요.
3: 음?
2: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과거형으로. 아, 솔직히.
3: To be honest.
2: 난 약간 걱정됐어.
3: I was a little worried.
2: 그렇죠. 자, 솔직히 색이 마음에 안 들어.
3: 아,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2: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솔직히 넌 내 이상형은 아니야.
3: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2: 사실은 타입 아니, 맞는 거 아니에요?
3: 예.
2: Yeah. 오케이.
3: 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2: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오,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5: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4: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2: 미션 해결할게요.
3: 세계롭게 미션
2: 해결!
3: Wait. Oh, yeah. My dog.
6: Aww.
3: Yes.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1: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Ooh. You can sit on the porch.
3: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Oh, no problem. Don't be worried.
3: Yeah.
6: Come in. Come on.
3: Come here. Yeah. Oh. 앉아.
2: Oh, great job, you guys.
3: 이렇게 멋진 한 주의 마무리라니.
2: 아름답습니다.
3: 네.
2: Right.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우린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했어. 라는 문장이었죠.
2: Mm-hmm.
3: We studied English all day.
2: 네,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3: Wow.
2: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Be allowed in 명사
3: 네.
2: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3: 그
2: 극장에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3: 오.
2: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그 극장에서
3: 네.
2: 정보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3: 열심히 영어 문장 여러 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하지만요.
3: 네.
2: 사실 많이 복습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약간 살짝 뜨끈뜨끈하게 살아있을 네. 때 조금 건드려주는 정도?
3: 맞아요.
2: 그 정도만 해주셔도 많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3: 집에서 몇 번 이렇게 떠들기만 해도, 볶기만 해도 아주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0: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자리한 사람, 가족, 친구, 연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소중한 사람이 한시라도 눈에 안 보이면 걱정되고 조바심 날 거예요. 난 너 없이 못 살아. 는 영어로 I'll die if you're not with me.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Kevin, what happened?
2: I hurt my arm while working out. Sorry to worry you.
1: You should be careful.

0: Christine, it's not that serious, but I need to get a Gibbs for 2 weeks.
1: Gibbs? What's that? A kind of surgery?
0: They will put a hard bandage on my arm. Let me show you a picture.
1: Aha! I got it. You need to get a cast. Let's hurry and get a cast for you.
0: Oh, the doctor said to wait.
1: Wait? For how long? Will he do it today? We need to do it right away.
0: Why the rush?
1: I want to be the first person to write on your cast. You know, a get well soon note.
0: You're so funny.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0의 닉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케빈이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팔을 다쳤다고 합니다.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온 크리스틴.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갑자기 베스트프렌드 고백도 하게 되고요. 또 우리말로 깁스라고 부르는 석고붕대의 바른 영어 표현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놨거든요. 한 장면씩 보면서 재미있는 영어 배워볼게요. 병원에 앉아있는 케빈입니다. 크리스틴이 놀라서 막 달려오죠. 케빈, what happened?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제 들어왔어요. 팔이 뭔가 아픈지 이렇게 그쵸, 대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운동을 하면서 while working out, 운동을 하면서 팔을 다쳤다고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케빈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크리스틴이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오늘의 표현입니다. 난 너 없이 못 살아. 기억나시나요? That's right. I can't live without you. I can't live without you. 라는 표현이네요. 이 문장은 I, 나는 can't 할 수 없다 라는 뜻이죠. live, 살다. without은 없이 라는 뜻이고 you, 너. 다 붙여보면 I can't live without you. 우리말 그대로 나는 너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많이 하는 말이죠. 자, 이 문장 같이 말해볼게요. I can't live without you. 자, 이 중에서 노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으로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I can't live without you. 좋습니다.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왜 못 사는가 봤더니, 그죠? You're my BFF라고 했네요. You're my BFF가 뭘까요? 너는...

베프라고. 베프 아시죠? 베프는 우리가 베스트 프렌드를 줄여서 우리말식으로 줄여서 베프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BFF라고 합니다. 어떤 말의 약자냐면 best friends forever이에요. 최고, 가장 가까운 친구는 영원하다 이런 뜻이죠. best friends forever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베프는 BFF입니다. 혹시나 best friend라고 해서 BF까지만 줄이면 또안 돼요. 그 말은 boyfriend로 또 착각할 수 있거든요. You're my BFF. 너는 내 베프라고. 아, 너무 마음이 좀 따뜻하죠? 괜찮아, 크리스틴. 조금만 다친 거라서 내 깁스만 하면 돼라고 케빈이 안심을 시킵니다. 깁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틴은 깁스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빈이 이렇게 팔에 두르는 거다, 딱딱하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도 하고 사진도 보여줍니다. 아, 그러면 이게 깁스가 아니라 캐스트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야 크리스틴이 알아들었네요. 우리 흔히 깁스라고 부르는 석고붕대죠.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이 석고붕대는 캐스트. cast가 올바른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깁스를 하다라고 하려면 get a cast on. get a cast on 하고 신체를 얘기하면 되겠죠. 지금 케빈 같은 경우에는 팔에 깁스를 하니까 I got a cast on my arm. I got a cast on my arm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아, 캐스트, 그럼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깁스 캐스트 하러 가자. 막 서두르죠?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Why the rush? Why the rush? 라고 왜 이렇게 서둘러? 케빈이 물어보죠. 자, 여기서도요, 왜 이렇게 서두르니?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why the를 써줬네요. why the 하고 뭐, 이렇게 붙여주면, 왜 이렇게 뭐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말이죠. why the rush 같은 경우에는, rush가 서두름을 뜻하는 말이에요. why the long face? 이런 말도 있어요. Why the long face? Long, 긴 face는 얼굴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 뭐예요? 울상. 왜 이렇게 울상을 하는 거야? Why the long face? 이런 표현도 있고요. Why the frown? Frown은 찌푸린 표정입니다. Why the frown? 왜 찌푸리고 있어?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크리스틴이 서두르는 이유는요. 여기 그 깁스하고 나면 어서 나 메시지 써주잖아요. 그 노트를 자기가 제일 먼저 쓰고 싶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재밌는 친구 크리스틴이죠. 자, 이렇게 우리 카툰 각 장면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 오늘의 한 문장. 난너 없이 못 살아! 한번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 난너 없인 못 살아. I can't live without you. I can't live without you.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전부야. You mean everything to me. You mean everything to me. 말 그대로죠. Everything이라고 고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늘 마음에 떠오르는 말이죠. 넌내 전부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mean everything to me. You mean everything to me. 비슷한 표현 또 있습니다. 넌 내게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야 라는 표현인데요. 세상, 세계, world 사용해서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할수 있겠네요. 상황에서 사용해 볼게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늘 해주는 말이죠. 넌 우리에게 전부야. 넌 나에게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야. 어떻게?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 팔을 다친 케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깁스라고 부르는 석고붕대의 발음 표현, 그리고 넌나 없은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는 내 전부야. 이렇게 따뜻한 말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요, 재미있는 카툰과 또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0: 파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 이것저것 가득 차려놓고 자 먹자 어서 먹어는 영어로 Eat fast, start eating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Kevin, it's me
2: How have you been? Bored, right?
3: Come on in. I've been sleeping and getting some rest.
2: Aren't you hungry? I baked an apple pie for you.
3: Wow, that looks so yummy. Is this soul food for me?
2: Soul food? Oh, you mean comfort food.
3: Oh, you say comfort food. I learned something new again. Thanks for the food.
2: Try it. I'm a good cook, you know. What do you think of my apple pie?
3: I've never tasted anything like this. Wow, this is amazing.
2: I thought so. Just dig in. Just dig in. Just dig in. You can have it all. I left some pie for your mother at home. I hope she likes it.
3: Mom, I'm sorry I can't be with you.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리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 케빈이 팔을 다쳤죠. 병원에 있습니다. 병문 안에 크리스틴이 왔는데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손수 만든 애플파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한 크리스틴인데요. 크리스틴이 손수 만든 애플파이의 맛은 어땠을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숨어 있습니다.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자, 크리스틴이 병문 안을 왔죠. 케빈, it's me, 나야! 하면서 와서 이제 케빈이 반겨줍니다.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않고요. 와, 맛있어 보이는 애플파이를 만들어 왔네요. I baked an apple pie for you. 자, 그랬더니 케빈이 좋아하면서 이거 날 위한 소울푸드인가? Is this soul food for me? Is this soul food for me? 라고 했더니 크리스틴이 soul food? 아하, you mean comfort food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뭐 어릴 때 향수가 있던 음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음식을 soul food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케빈도 오늘 새로운 표현을 다시 배우게 되었죠. soul food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comfort food 입니다. comfort food. comfort가 위로, 위안이라는 뜻이고요. food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음식, 내가 힘들 때 먹으면 힘나는 음식, 우리 엄마가 해주던 음식, 이런 음식들을 comfort food, comfort food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먹어봐 하고 이제 건넵니다. 애플파이 한 조각을 먹고 있죠. Try it. 먹어봐 예요. 우리 먹다 하면 eat 또는 have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한번 해보는 거,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try로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케빈처럼 먹어보거나

우리가 입어보거나 한번 해보거나 그죠? 뭔가를 해보다 이렇게 동작에다가 해보다라는 것은 다 try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Try it. 한번 먹어봐 라고 했습니다. 맛이 어떨까요? 여기가 빨개지는 걸로 봐서 되게 맛있는 맛은 아닌 것 같죠? What do you think of my apple pie? 하지만 크리스티는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대단한 요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What do you think of my apple pie? 막 두근두근 기대를 하고 있죠. 내 애플파이 맛이 어때? 자, 이렇게요. 누군가의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 What do you think of? 입니다. What do you think of? 무엇 무엇 하면 무엇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니? 상대의 의견, 견해, 느낌 물어보는 말이죠. 여기처럼 What do you think of my apple pie? 물어볼 수도 있고요. What do you think of the movie?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최근에 어떤 영화를 친구가 봤다고 하면 그 영화는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of the movi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What do you think of pizza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피자 먹는 거? What do you think of pizza for breakfast? 라고 하면 아침으로 피자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해? 상대의 의견 물어보는 겁니다. What do you think of? 자, 그런데 케빈 보세요. 뭔가 두 얼굴이죠. 어두운 쪽은 마음속 생각, 왜 이렇게 밝은 쪽은 자기가 진짜로 하는 말입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야, 이게 무슨 맛이야? 세상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 이고요. 그래도 크리스틴의 정성을 생각해서 하는 말은 Wow, this is amazing! 입니다. 칭찬을 했죠. 그럴 줄 알았어. 어서, 자, 어서 먹어. 엄청 많이 있거든. 어서 먹어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어서 먹어. 맞아요. Just dig in 이네요. Dig in. Dig in이라는 것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Dig은 우리 땅 같은 거를 파다라는 뜻이죠. In은 안으로,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dig in은 뭐예요? 맛있는 음식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먹는다라는 뜻이라서요. 음식 잘 차려놓고 자, 먹자, 어서 먹자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dig in입니다. dig, 파다, in, 안으로. 함께 얘기해 볼게요. dig in, dig in. 노란 부분 다 강조해요. dig in.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크리스틴 하는 말이요. 이거 너가 다 먹어도 된다? 왜냐면 집에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또 남겨놨거든. 어머니도 너처럼 좋아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케빈 표정 어때요? 어머니,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Mom, I'm sorry I can't be with you.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카툰이 끝이 나네요. 애플파이 맛이 정말로 정말로 이상했나 봐요. 자, 이렇게 우리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조금 전에 만났죠? Dig in.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어서 먹어. Dig in. Dig in.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음식 보고요. 잘 먹겠습니다. 또는 맛있게 드세요 할 때 쓰는 말 Bon appetit. Bon appetit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프랑스 말인데요. 우리 영어에서도 자주 사용하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Bon appetit. 자,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명절에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차렸네요. 먹기 전에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잘 먹겠습니다. Bon appetit. Bon appetit. Dig를 사용한 다른 표현도 있는데요. Dig가 무언가를 좋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나 그거 좋아해. I really dig it. 나 그거 안 좋아해. I don't really dig it. 다시 한번. I really dig it. I don't really dig it.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공포 영화? 난 별로야. 어떻게? I don't really dig it. I don't really dig it. Great. 이번 카툰에서는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말. 자, 먹자. Dig in.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Bon appetit. 같이 배워봤네요.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우리 맛집 가자, 바닷가 카페 가자, 캠핑 가서 별 보자. 아무리 요구사항이 많아도 사랑하면 다 들어주죠.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는 영어로 I can do whatever for you. If it's for you, I can do everything.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Oh, the weather is beautiful. I can't believe I'm on Jeju Island. Thanks, Kevin.
2: Anything for you, Kristen. Anything for you, Kristen. Anything for you, Kristen. Enjoy!
1: Look at the color of the ocean. It's absolutely gorgeous.
2: I know. I have a feeling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time.
1: What's this smell? Kevin, look! There's smoke coming from the car!
2: What? Oh, we should take the car for AS service.
1: AS? What's that? After school?
2: No. After service. We should take it to the AS center.
1: Oh, you mean a service center? Is there one nearby?
2: As far as I know, there is a center on this road. It's not far.
1: Oh, Kevin, you really know everything. You're amazing.
2: That's me, Kevin Kim.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제주에 왔습니다. 제주에 오니까요, 막 바다도 예쁘고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 좋겠죠? 그런데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네요.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쏙쏙 숨어 있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우리 재미난 표현들 배워볼게요. 와, 케빈과 크리스틴이 제주에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도 좋겠죠. 아마 크리스틴이 오고 싶다고 해서 케빈이 기회를 마련한 것 같아요. 크리스틴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케빈이 좀 뭔가 듬직한 그런 표현으로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네요.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늘의 한 문장이죠.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Anything for you. Anything for you입니다. 이 말은요, anything이라는 말이 무엇이든지라는 뜻, for 누구누구를 또는 무엇무엇을 위해, you, 너. 말 그대로 널 위해라면 무엇이든지 생략된 말은 할 수 있어가 되겠죠. Anything for you.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Anything for you. Anything for you. 노란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볼까요? Anything for you.

좋습니다. 이렇게 듬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막 너무 좋아서 바다도 보고, 막, 아, 우리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어. 차 앞에 좀 보세요. 연기가 이렇게 펄펄펄펄 나고 있죠. 차에서 왜 연기가 나는 걸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케빈이, 우리 차 AS 서비스 가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S 서비스. 그런데 크리스티는 또 뭔가 AS 서비스란 말을 못 알아듣고 있죠. 케빈이 차근차근 설명을 했더니, Oh, you mean a service center? A service center?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 무언가가 고장났을 때 가는 고장 수리점. 우리말로도 그냥 AS 간다. AS 센터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AS가 사실은 after service를 줄여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바른 표현이 아니죠. AS service라고 하지 않고 그냥 a service center 또는 a service center. 서비스 센터가 되겠네요. A service center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 케빈 이런 경험이 제주에서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As far as I know, there is a center on this road 라고 얘기를 했네요. 내가 알기로는 이 길로 쭉 가면 센터가 나올 거야. 이 길에 센터가 있을 거야 라는 뜻이네요. 눈여겨볼 표현은 as far as I know 입니다. As far as I know는 I know, 내가 아는 게 as far as, 이 far이 약간 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으로는 이런 뜻이죠. 내가 알기로는 이라는 뜻입니다. As far as I know. 문장에서 이렇게 쓸수 있네요. As far as I know, he's a really good father.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정말로 좋은 아빠야 라는 뜻이네요. As far as I know. 크리스틴이요. 케빈이 뭔가 모르는 것도 없고 듬직하고 하니까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거든요. You really know everything. 이라고 했더니 케빈이 하하하 맞장구를 치면서 That's me, Kevin Kim. 이라고 셀프 칭찬을 또 하네요. 이게 바로 나야. That's me. 입니다. 이 that's라는 표현은요, 역시 뭐뭐야입니다. 우리 예전 카툰에서 that's my mom에서도 보셨죠? that's 뭐뭐뭐는 역시 무엇무엇이야. 보통 칭찬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hat's my mom. 역시 우리 엄마야. 또는 that's the spirit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spirit이 뭔가 정신, 영혼, 마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열의를 보일 때, 투지를 불태울 때, 그죠? 적극성을 보일 때, That's the spirit 이라고 하면 바로 그 정신이야. 그 정신이면 할수 있어. 라고 칭찬하는 말 되겠습니다. That's the spirit.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카툰에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Anything for you. Anything for you.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say입니다. Whatever이 무엇이든지 you, 너가 say, 말하는 것은 이죠. 네가 하는 말은 나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는 뜻이죠. Whatever you say.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 여자친구는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오, 그래.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say. 좋아요. 이번에는요, 필요한 건 말만 해라는 표현도 볼게요. I'm at your service. I'm at your service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I'm at your service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너의 서비스 바로 앞에 내가 있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라는 거죠. 고급 리조트에 갔어요. 여기서 호텔 직원이 오셔서 정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필요하신 게 있으면 뭐든 말만 하세요. 어떻게요? I'm at your service. I'm at your service. Excellent. 이번 카트는 보는 우리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내용이었죠. 케빈과 크리스틴이 제주에 갔습니다. 날씨도 즐기고 바다도 보는데 차에 문제가 생겼었죠. 차에가 문제가 생기니 에피소드

영어로 배운 표현이 바로 a service center입니다. 그죠? 오늘의 바른 영어 표현도 잊지 마시고요. 카툰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또 내가 생활에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기말고사인데 공부하다 잠들어 버렸어.
1: 응? 기말고사 다음 주인데?
0: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2: I'm lucky. Good happening.
0: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3: We're finally here. This is our hotel.
4: Woo! What a relief! Woo! What a relief! Woo! What a relief! We got lucky!
3: Let's check in and get some rest. Christine! Look over there!
4: Huh? What? What's wrong?
3: Oh my gosh! That's my favorite actress! I can't believe it!
4: Come on! Go over and tell her you're a fan!
3: Is this real? Is it a dream? Oh, should I say hi? Oh, I'm so nervous.
4: Calm down. Take a deep breath.
3: Hello? Oh, I'm a big fan. Could I get your sign? Please?
4: Sign? Sign what? Oh, of course. Here you go.
3: Oh, thank you so much!
4: Oh, he asked for an autograph.
3: Look, Christine, it feels like a dream. I'm so happy. Oh.
4: You must really love her.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호텔에 도착한 크리스틴과 케빈. 그런데 호텔에서 케빈이 평소에 좋아하던 여배우를 딱 마주쳤습니다. 케빈은 너무 막 가슴이 뛰는지 횡설수설하고요. 막 사인을 받고 싶은데 또 이 사인이 올바른 영어 표현이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도 같은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아 있습니다.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재밌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한 케빈과 크리스틴입니다. We're finally here 입니다. Finally가 마침내 라는 뜻이거든요. We're finally here. 드디어 도착했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는 arrive 보통 생각하잖아요. 더 간단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네. 우리 여기 왔네 라는 뜻으로 we're here 또는 순서를 바꿔서 here we are 이라고 해도 다 왔다 도착했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이요. 아유 다행이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말 다행이죠. 왜요? 지난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제주에 오자마자 차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자동차 고장나서 길 위에서 밤새나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호텔에 오게 됐죠. 아휴, 다행이야.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What a relief. What a relief. 입니다. 이 문장은요, 감탄문인데요. What 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물어보는 말 아니고요. 얼마나 라는 뜻입니다. 하나지만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Relief가 안심, 안도라는 뜻이네요. 다 붙여서 What a relief 라고 하면 얼마나 안심인지 즉 아유 다행이다 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같이 말해 볼게요. What a relief. 좋습니다. 노란 부분 강조해서 What a relief. 좋아요.

0: 그런데 너무 설레고 떨리고 좋은지 케빈이 막 횡설수설. 이게 진짠가? 아니 꿈인가? 아 가서 인사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너무 긴장돼. 막 횡설수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심호흡을 해야죠. Calm down. Take a deep breath. 심호흡해. 크리스틴이 안정을 시킵니다. breath라는 것이 숨,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take a breath라고 해서 숨을 쉬다. 보통 숨을 이렇게 쉬는 행동을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깊이 쉬는 거잖아요. take a deep breath. 이럴 때는 심호흡을 하다 또는 진정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ke a deep breath. 자, 진정을 하고 배우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ould I get your sign, please? 라고 하네요. 유명인 만나면 사인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크리스틴 표정이 사인이 뭐지? 라는 표정이죠. 아, 이렇게 사인 받는 걸 보더니 autograph 말하는 거구나라고 알아차렸습니다. 네, 사인은요, 영어로 sign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sign이라는 것은 서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약서 같은 곳에 서명하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유명인의 사인은 autograp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et an autograph, get your autograph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사인을 받아온 케빈 너무 신이 났죠? 이거 봐봐. 너무 꿈 같아. I'm so happy.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케빈의 모습으로 카툰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오늘의 카툰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다행이야. What a relief. What a relief.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마음이 놓여 다행이야 라는 표현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relief랑 비슷한 relieved가 있네요. I'm so relieved. I'm so relieved. 입니다. 말 그대로 안정이 됐다. 마음이 놓인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문장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대요. 어휴, 다행히 위기를 잘 넘겼다네요. 야,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so relieved. I'm so relieved.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종종 볼수 있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Thank God. Thank가 감사하다, 고마워하다고, God가 신이죠. 신께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Thank God. 자,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여행을 가려고 탑승 수속 중인데, 여권과 티켓이 어디 갔지? 나 여행 못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행히 친구에게 맡겨뒀네요. 아,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어떡해요? Thank God. Thank God. Good job. 오늘도 흥미로운 에피소드였죠? 오늘은 특별히 유명인의 사인을 사인이라고 하지 않고 autograph라고 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말, 다행이다. What a relief. I'm so relieved. 그리고 thank God까지 배워봤네요. 적재적소에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Ju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0: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네요. 배고파 죽겠어.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m dying because I'm hungry?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Christine, this is the most famous place for black pork on Jeju Island.
2: Ugh. I'm starving. I'm starving. I'm starving. I want to eat right now.
1: Me too. Why is this line so long? I can't wait anymore.
2: Oh, be patient. We can wait.
1: You're right. It'll be worth it, right?
2: Of course. Oh, no. I forgot something.
1: What?
2: I was in a hurry and forgot my wallet. Aw, I wanted to treat you today.
1: Ah, no worries. I brought my check card.
2: Check card? A card that's a check? What's that?
1: My check card. I'll pay.
2: Oh, you mean a debit card. I thought you were going to pay with a check.
1: We're next. Ready to eat?
2: Of course. I can eat 10 servings. Let's go.
1: 10 servings? I hope I have enough money. Hey, wait for m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입점 영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크리스틴과 케빈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 하면 흑돼지죠. 그래서 흑돼지를 파는 맛집에 들이왔는데요. 역시 유명한 집답게 줄이 너무 길어요. 서로 배고프다고 아우성이고요. 정말 이게 기다릴 가치가 있는가 고민도 되는데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도가 있습니다.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자, 케빈과 크리스틴 줄 서 있죠. 뒤로 이렇게 돌담 같은 게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흑돼지 맛집입니다. 그런데 맛집답게 너무 줄이 긴 거예요. 우리 크리스틴 참을 수 있나요? 아, 너무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아요. I'm starving. I'm starving 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요. I'm 나는 뭐뭐야 이런 상태야. Starving. Starving이 바로 굶주리고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로 그대로 나는 굶주려서 죽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I'm starving. 함께 말해 볼게요. I'm starving. 노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I'm starving. 좋습니다. 아, 배고파 죽겠어. 그랬더니 케빈도 사실은 못 참겠나 봐요. 아니,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이렇게 기다릴 가치가 있는 걸까? 줄이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런데 이 크리스틴은 그래도 먹고는 싶은가 봐요. Be patient. Be patient. 조금만 참아. 라고 또 케빈을 다독다독 합니다. 기다려서 먹어야 되니까요. 이때 사용된 게요. patient인데요. patient는 참을성 있는 또 인내심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be 동사랑 사용을 해서 be patient. 명령문 형태죠. 조금만 참아, 인내심을 가져, 보채지 마 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be

표현으로 hang in there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Be patient, hang in there. 이렇게 우리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또 케빈이 그 말을 듣고는 귀가 팔랑팔랑 그래 기다릴 가치가 있겠지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있죠. 그런데 크리스틴 표정이 어때요? 나 뭐 잊은 것 같아. 뭘 잊었을까요? 지갑을 잊었네요. 오늘은 크리스틴이 케빈한테 고마워서 밥을 사주려고 했는데 그만 지갑을 잊고 안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케빈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크리스틴 표정 체크카드? 또 모르는 표현이죠. 표정이죠. 그러면 체크카드도 바른 영어 표현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보여줬더니 아하, 데비트 카드 말이구나 라고 표현을 고쳐줍니다. 체크카드는요. 우리 통장에 있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잖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데비트 카드. Debit car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돈을 인출해서 쓰는 카드란 뜻이죠. Debit card 기억해 두시고요. 드디어 이제 다음 차례가 됐습니다. We're next! 우리 한번 먹어볼까? Of course, I can eat 10 servings. 10 servings를 먹을 수 있다네요. 무슨 뜻? 짐작하셨죠? 10인분 먹을 거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serving이라는 것이요. 음식의 1인분입니다. 여러분 과자나 이렇게 음식 사셔서 뒤에 포장지 보시면요. serv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 번 또는 한 사람이 먹는 양을 serving이라고 표현합니다. 크리스틴은 10 servings니까 10인분을 먹겠다라는 야심이죠. 10 servings. 나 돈이 충분히 있을까? 고민하는 사이 크리스틴은 벌써 가버리네요. Hey, wait for me! 같이 가! 라고 외치면서 쫓아가는 케빈인데요. 이 wait for me도요. 나를 기다려줘! 라는 문장 자체의 뜻이 있지만 실제 사용될 때는 앞서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랑 같이 가! 나 기다려줘! 이런 뜻이 되겠네요. 같이 가! Wait for me. 요 문장도 기억했다가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카툰 속에 있는 표현들 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배고파 죽겠어. I'm starving. I'm starving.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나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I'm famished. I'm famished. Famished. 조금 생소하죠? 이 famished라는 단어 자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m에 붙여서 그대로 쓰면 되겠죠? I'm famished. 다이어트 하느라 며칠을 굶었더니 나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famished. I'm famished. 이런 표현도 있네요. 나 너무 배고파서 화가 날 지경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I'm hangry. I'm hangry. 재미난 표현인데요. 이 hangry라는 단어는 hungry 그리고 angry, 배고픈 환원을 붙인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I'm hangry라고 하면 너무 배고파서 화가 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 표현도 문장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 배고파. 배가 고픈데 문을 연 야식집이 하나도 없네. 나 너무 배고파서 화가 나려고 해. 어떡해요? I'm hangry. I'm hangry. Good job. 이번 카툰에서는요. 제주도 흑돼지 맛집에 간 케빈과 크리스틴의 에피소드를 다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던 게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 들어있었거든요. 아, 배고파 죽겠어. 어떡해요? I'm starving. 추가적으로 배운 표현도 있죠. I'm famished. 그리고 아, 배고파서 화가 날 지경이다. I'm hangry.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때는요. 여러 번 말을 해보고 내 입에 착 붙는 하나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운 표현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사용해 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0: welcome to Yongwa Storytime. I'm Kristen Cho. So, we are going to continue reading our book about classics and the very big rabbit. 자, 우리 Miss Bennett 선생님이 토끼로 변신됐는데 다시 선생님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 they are now going to the principal's office. 자, 교장 선생님한테 가는데 다들 가기 싫어하죠? Alright. Alright. Before we start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word is to disguise. To disguise.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하다. Okay? The second word is to scold. To scold. 야단치다. Why did you do that? Nah. To scold. To shrug. To shrug. 어깨를 으쓱하다. To shrug.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Alright, so tho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Let's continue our story. 자, 교장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네, 그대로 갈 수가 없고 옷을 입어야 된다. 저번에 그랬죠? So let's see what happens. Chapter 3. This rabbit is me. Miss Bennett's coat was in her closet. Rachel put it on the big rabbit. The big rabbit's paws couldn't manage the buttons. Rachel buttoned the coat for her. Okay. 자, 옷을 입히자고 했는데 처음으로는 이제 코트, Miss Bennett. 네, Miss Bennett 선생님의 코트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네, she couldn't manage the buttons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단추를 잠그지 못했어요. 이게 단추 잠그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she's got her paws, right? 그래서 Rachel buttoned the coat for her. Okay, let's continue. Ranjit squeezed Miss Bennett's gloves onto her front paws. Rachel put Miss Bennett's hat on her head. You look lovely, Rachel told the big rabbit. Almost as nice as Miss Bennett. The big rabbit looked very pleased. It looks like a big rabbit disguised as Miss Bennett to me, said Ranjit. 자, Ranjit and Rachel. 이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Alright, so 여기 장갑도 끼워주고 우리 Ranjit가 그 다음에 Rachel는 모자를 씌워주고 그래서 Rachel, 아 되게 you look lovely, 멋지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우리 선생님, 이 선생님 토끼 표정을 보세요. She looked very please,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Ranjit가 It looks like a big rabbit disguised as Miss Bennett to me. 이렇게 말을 하는데 To disguise, that is our first word. 변장하다라는 뜻인데요. Ranjit는 그냥 Miss Bennett 변장한 것 같아요. 토끼는 토끼 같고 여전히 네 그냥 변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Okay, well, she looks good. Let's continue. They walked through the school with the rabbit disguised as Miss Bennett. The big rabbit walked in the middle with class six all around her, so no one could see her big rabbit feet. They knocked on the principal's door. Who's there? Called the principal.
1: Class six and a very big rabbit, Ranjit replied.
0: 네, 우리 학생들이 Miss Bennett, 이 토끼를 둘러싸서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Alright, so the rabbit, the big rabbit walked in the middle. 자,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So no one could see her big rabbit feet. 자, 옷이나 모자나 이렇게 이제 변장을 하기는 했는데 네, 여기 밑에 토끼 발이 있잖아요.

0: 이거를 좀 숨기려고 네, 이렇게 자,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모두가 교장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 누구 who's there? 누구세요? 이렇게 하니까 class 6 and a very big rabbit.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어떤 반응이 있을지 궁금하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The principal opened the door.
1: Please, Rachel said. Our Miss Bennett turned herself into a big rabbit.
2: Gosh, said the principal. I've never seen a rabbit that big. Are you sure that this rabbit is really Miss Bennett?
0: The big rabbit pulled her gloves off with her big rabbit teeth. Then she picked up the writing pad and a pencil from the principal's desk. She wrote,
1: This rabbit is me. And she signed the note, Dorothy Bennett.
0: Okay, 자, 우리 교장 선생님이 너무 놀랐겠죠, right?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데, 아니, 이런 토끼가, 이렇게 큰 토끼는 처음 봐.
2: Are you sure that this rabbit is really Miss Bennett?
0: 정말 이 토끼가 Miss Bennett 선생님이야?
3: 네, 이렇게 하니까, 네, 여기 옆에 그림을 보면은,
1: This rabbit is me, and she signed the note Dorothy Bennett.
0: 그래서 이 글을 딱 이렇게 쓴 거예요. 다행히도 선생님이 글씨는 아직도 쓸 수 있나 보죠.
2: Alright. So, 자, 이게 나야. 나, 토끼, 이 토끼가 나야. Dorothy Bennett. Alright. It is Miss Bennett. Let's read the last page.
4: You've been ear-wiggling again, Dorothy, the principal scolded. Wish yourself back at once and stop being a rabbit. The big rabbit shrugged.
0: 아유,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났네요.
2: Alright, let's take a look. The principal scolded.
0: 자, 또 마법을 부렸구나.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자주 그런가 봐요. 그래서 she scolded. 자, 우리 두 번째 단어, to scold, 야단치다.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아니, 또 이랬어. 다시 선생님으로 변신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2: the big rabbit shrugged. Now, here is our third word for today. To shrug, 어깨를 으쓱하다.
0: 그냥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하고 싶지만 안 되는데요? 이런 표정인 거예요. Alright. 자, 우리 교장 선생님은 사실 화났어요. 엄청 화났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미스 베네트가 자주 이렇게 ear wiggle 해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데 이번에는 좀 심각합니다. This is a serious problem. So, let's see. 다시 우리 선생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죠? Alright. We will finish the book next time and see what happens to the very big rabbit.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5: Kingsua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0: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반가워요. All right, we're going to finish our book, Classics and the Very Big Rabbit. 자, 저번에 학생들이랑 Miss Bennett랑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갔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 어땠어요? 화가 났죠. 아, 빨리 다시 돌아와 했는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So, can she turn back to Miss Bennett? Okay, we'll see.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All right, so the first word is to fetch. To fetch. 가져오다. Okay? To usually, 뭐 강아지들이 fetch a ball. 네, 그렇게 많이 쓰는데요. 공을 가져오는 거예요. All right. So the second word is hopeful. Hopeful. 네, 기대하는, okay? And the last word is relief, relief. Whew, 안 돼요. Okay, so these are the expression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Let's go ahead and finish that book. Okay, so let's see if Miss Bennett, the very big rabbit, can turn back to Miss Bennett. Okay, let's read. Chapter 4. How can we help?
1: Please, Rachel said. We don't think Miss Bennett can wish herself back because she can't talk, only squeak.
0: And the big rabbit nodded her head.
2: Oh, dear, you've done it this time, Dorothy, the principal told the rabbit. Looks like you'll have to stay a big rabbit forever.
3: 네, 우리 미스 베네트가 말을 못하니까 다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레이첼가 그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말을 하죠. 이제 말을 못하니까 이게 다시 안 돼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You've done it this time. 네, 이 표현은 뭐냐면요. 아유, 정말 이번에 제대로 했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Looks like you'll have to stay a big rabbit forever.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대로 영원히 토끼로 살아야 되겠네. 네,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How can we help? Rachel said, trying to think.
2: We could fetch her some lettuce and carrots. Ranjit suggested. The big rabbit turned up her nose.
1: Wait, Rachel said. Suppose we did the wishing for Miss Bennett?
2: Well, it might work, said the principal. The big rabbit looked hopeful.
1: We'll all wish together, said Rachel, and the big rabbit must wiggle her ears while we're doing our wishing.
2: The big rabbit clapped her paws together and squeaked as if to say yes.
3: 자, 우리 레이첼 학생이 아주 똑똑해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Let's take a look. 자, 우리 레이첼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Ranjit가 옆에서
1: We could fetch her some lettuce and carrots.
0: 자, here is our first word for today. Fetch, to fetch는 가지고 오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당근하고 상추를 좀 가져올까요? 네,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물어보는데 자, 그림을 딱 보면은 이렇게 하죠.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레이첼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대신에 Miss Bennett 대신에 우리가 차라리 소원을 빌면 어떨까?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우리 토끼가 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The big rabbit looked hopeful. 자, hopeful is our second word. 자, 여기에서는 hopeful는 기대하는 네, 이런 뜻이에요. 여기 hope는 희망이잖아요. 뭔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소원을 빌고 Miss Bennett, Rabbit는 실룩실룩 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니까 오!
3: 이제 Miss Bennett 이 토끼가 막 이렇게 발로 네네 이제 yes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All right, will it work? 될까요? 한번 볼까요?
0: One, two, three, said the principal, and everyone shouted,
4: We wish our Miss Bennett was back!
0: While the big rabbit wiggled her ears, there was a fizz and a flash and a bang, and the big rabbit was gone, and there was Miss Bennett.
1: Wow, what a relief, gasped Miss Bennett.
3: 네, 드디어 미스 베네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성공. 네, 이렇게 이제 같이 소원을 크게 빌었죠? 네, 다들 We wish our Miss Bennett was back 하니까 짜다! 네, 미스 베네트가 여기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스 베네트가 마지막으로 Wow, what a relief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친구들, our third word for today is relief. 안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 다행이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All right, let's finish off the book.
0: You can say that again, muttered the principal. Then Miss Bennett thanked everyone in class 6 for their wishing, especially Ranjit and Rachel.
1: That's the last time we'll see our big rabbit, sighed Rachel.
0: But Ranjit found a new book on the class 6 reading shelf. It was about crocodiles. Ranjit gave it to Miss Bennett and hoped.
3: 네, 다행히도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이제 또 미스 베네트가 다른 책을 읽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Alright, 자, 여기에서 그 전에 미스 베네트가 What a relief! 아유,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 문장이 있는데요. You can say that again. 자,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 친구들, 이 뜻은 뭐냐면은 아유, 그거 말이라고 해? 네, 그러니까 완전 강하게 동의하는 거예요. What a relief. 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악어에 관한 책인데, 네, Ranjit gave it to Miss Bennett and hoped.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rabbit가 이렇게 토끼로 변신하고 이제 이 혹시 Ranjit는 악어로도 변신할 수 있을까? 네,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Alright,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친구들, I hope you enjoyed that story. 자, 참 멋진 선생님, Miss Bennett. 자, 토끼로도 변하고, 네, 이제 앞으로, 네, 혹시 악어로 변할 수 있을까요? I don't know. There, that was a fun story.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too. And that means I will be back with a new story next time. 네, 친구들, take good care. And I'll see you soon. Bye.

안녕하세요. EBS 포트앤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6강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인터넷 관련 영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에게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인터넷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인터넷과 관련된 필수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세 개의 영단어,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요. 메일이나 편지를 보내다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면요. 우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잖아요. 이렇게 정보라는 단어까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사진을 공유하고 여럿이서 같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공유하다라는 단어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단어 읽어볼까요? send, 보내다 입니다. 발음할 때는 send, S-E-N-D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교환에 오른쪽에 이렇게 선이 나와 있죠. 꼭 직접 써보시면서 스펠링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send, Sam이랑 같이 써볼게요. S-E-N-D 읽을 때는 send, 보내다입니다. 우리 이메일이나 편지 혹은 택배까지도 보내다라고 할 때 이 send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will send you an email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메일을 뭐 할 것이다? send니까 보낼 것이다 가 되겠죠. 이렇게 send you an email 하면 너에게 이메일을 보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send me a message 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읽어볼게요. Did you send me a message online? 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뭐 했니? send, 보냈니? 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이 채워주셨다면 send 정리하고 바로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어는 share, 공유하다 혹은 나누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단어에 이렇게 sh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발음하죠? sh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shar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발음을 잘 떠올리면서 오른쪽에 스펠링 정확하게 써볼게요. share, s-h-a-r-e 읽을 때는 share. 네, share이라는 단어는요, 하나의 물건이나 대상을 여럿이서 공유하고 나누다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Let's share the photos online 이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사진들을 모아자, 공유하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Let's share the photos online, 사진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자 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예문에 보시면 share your idea 라고 했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share 한다는 것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일까요? 네, share 한다는 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sharing your idea 하면 너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줘서 고마워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share이라는 단어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단어 information 보겠습니다. information 하면 정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단어를 우리 두 부분으로 좀 뜯어서 살펴보면요. inform 이 단어가 알려주다 라는 동사예요. inform 하면 알려주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뒤에 있는 이 asia는요, 명사를 만들 때 뒤에 붙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information이라는 건 알려주는 것, 즉 정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잘 기억하면서 강세 한번 살펴볼게요. information에서 강세는 asian에 들어갑니다. information이 되는 거예요. information 같이 따라해 볼게요. information. 자,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I am F-O-R-M-A-T-I-O-N 이렇게 해서 information 써주셨죠? 자, 우리 정보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call us anytime 이라고 했는데요. 자,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무슨 뜻일까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이 되겠죠? Call us anytime. 우리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라는 의미고요. 하나 더 살펴보면 This website has useful informatio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useful 이라는 건 유용한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useful information은 무슨 뜻일까요?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자, 빈칸 채워볼게요. This website has useful information 이라고 하면 이 웹사이트에는 유용한 정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information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인터넷 관련 영단어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인터넷이라는 단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주로 첫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소문자로 쓰기도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또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메일 나와 있죠? 이메일, 이메일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링크나 연결 주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링크 접속하면 인터넷 창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 링크를 영어로 링크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댓글이나 의견이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읽을 때는 comment, comment 이렇게 읽어요. 자, 그리고 우리 비밀번호라는 단어 password, password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혹은 SNS라는 단어는 소셜미디어라고 읽습니다. 자, 우리가 SNS라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 원어민들은 SNS라고 말하진 않고요. 이 소셜미디어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주 쓰이는 인터넷 영단어 정리해 보았고요. 자, 이어서 오늘 배웠던 영단어들 정리해 보면 먼저 무엇을 보내다라고 할 때 send, 그리고 정보, information, 마지막으로 사진을 공유하다, share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펜 영단어의 한 신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여행과 관련된 필수 영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영단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곳으로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디로 갈지 계획을 세우고 그 지역에서 방문할 명소를 미리 찾아보기도 해요. 오늘은 여행이나 여행지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영단어들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바로 여행과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어요. 또 오른쪽을 보면 우리 여행 가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어떤 항공편을 타고 갈지, 또 어디에서 머물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다 라는 단어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요, 명소를 방문하다 라는 단어와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어까지 같이 오늘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travel, travel인데요. 여행하다 동사도 되고요, 명사로 여행도 됩니다. 읽을 때는요, 앞에 강세를 강하게 주세요. 읽어보면 travel, travel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우리 쓰는 방법도 알아야 하니까 오른쪽에 쌤이랑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avel, T-R-A-V-E-L 읽을 때는 travel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문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문,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라고 했습니다. Around the world니까 전 세계를 이 되는 거예요.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꿈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His life is full of travel and adventure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요, travel이 여행이라는 명사로 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his life, 그의 삶은요, is full of 하면 뭐뭐로 가득하다 라는 의미죠. 그의 삶은 뭘로 가득할까요? travel and adventure이니까 여행과 모험으로 가득한 삶인 겁니다. 자, travel, 여행하다도 되고 여행도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단어 같이 살펴볼게요. 바로 trip, 여행입니다. 이 trip은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여행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반면 이 travel이라는 것은 여행이나 이동하는 행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구체적인 한 번의 여행을 말할 때는 주로 trip을 쓰고요. 여행이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출 때는 이 travel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plan, 계획하다 혹은 계획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plan, 한 번 더. plan, 자,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바로 스펠링 기억하고 오른쪽에 써볼게요. plan, P-L-A-N, plan이 되겠죠? 자, 예문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계획하다, 동사로 쓰인 예문 볼게요. He planned his trip very carefully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he planned his trip 무슨 뜻일까요? 그는 여행을 계획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계획했냐면 very carefully, 매우 신중하게 계획했겠죠? 그래서 he planned his trip very carefully. 빈칸에는 그는 여행을 매우 신중하게 계획했다 라는 의미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명사 예문 살펴볼게요. I don't have any plans yet. 이렇게 말했어요. I don't have any plans yet. 나는 계획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yet이라고 하면요, 아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I don't have any plans yet 이라고 말하면 나는 아직 아무 계획도 없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자, plan,
계획하다, 그리고 계획이라는 의미 둘다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visit. 자, 강세 앞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visit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의미는 방문 하나도 되고요. 얘도 방문이라는 명사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써볼 텐데요. visit. V I S I 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visit. 자, 방문하다 예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The volunteers visited Paris last wint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자원봉사자들은요, visited Paris니까 파리를 뭐 했을까요? 방문했겠죠. visited Paris last winter 지난 겨울 파리를 방문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visit 뒤에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를 방문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visit은 명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This is my first visit to Korea 라고 말하면 이것은 내가 한국으로 온첫 번째 방문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My first visit이니까 나의 첫 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isit, 방문하다, 방문이라는 단어 의미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들 두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visit이라는 단어의 뒤에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OR을 붙이면 visitor, 방문하는 사람, 방문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visitor 기억해 두시고요. 또 방문객 말고 원래 거기에 사는 주민이나 현지인을 뜻하는 단어로 local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더 좋겠죠? 자, 방문객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visitor. 원래 거기에 사는 사람, 주민이나 현지인은 local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어들까지 같이 챙겨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이 단어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여행. 우리 여행이라는 단어 뭐라고 하죠? T로 시작하는데요. travel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직접 말하면서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다라고 할 때, 계획하다라는 단어는요. plan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소를 방문하다 혹은 어떤 장소를 방문하다라는 단어는요. V로 시작하는데 visit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크리스트 보면서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네, 오늘 여행 관련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화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노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재밌는 스마트폰 논픽션 책 읽어볼 준비 되셨나요? 자, 저와 함께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스마트폰즈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들의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흔히 만나볼 수 있는 부정사의 수동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걸 왜 쓰는 건지 한번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Tips for Students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앵무새가 되어보자. shadowing 이라는 것이죠. 자, 앵무새가 되어보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shadowing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shadowing은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글을 보지 않고요. 글을 보지 않고 음성이 흘러나오면 그것을 바로바로 즉석에서 따라해 보는 것이 shadowing. shadow가 그림자잖아요. 마치 음성의 그림자가 된 양 한번 따라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앵무새라고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서 바로바로 따라하는 것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듣기와 말하기가 유창해집니다. 두 번째요, 발음과 억양, 즉 발음 전체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요,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영어를 언어답게, 영어 그 자체로 느끼고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쉐도잉에 접근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쉐도잉 1번 단계. 1번은 우리가 제가 평소에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듣고 읽어보세요. 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듣고 눈으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보는 게 첫 번째 단계. 자, 두 번째는 이제 글을 없앱니다. 아까 전에 글을 소리내서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억에 바로바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처음에는 읽어보았으니까 그 이제방 읽어본 게 머리에서 날아가기 전에, 휘발되기 전에 들으면서 바로 따라해보는 겁니다.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따라해보는 거죠. Tips for Students가 나오면 Tips for Students가 나오는 동시에 Tips for Students라고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발음과 억양대로 읽어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미도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쉐도잉을 활용해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영어 학습이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강박처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우리 친구들이 해보니까 난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많이 많이 하는 건 괜찮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혹은 싫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양을 유지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서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Smartphones work like small computers. But smartphones have touch screens. People touch the screens with their fingers to type words or click on websites. Smartphones are powered by batteries. They need to be plugged in to recharge. Chapter 3. Using Smartphones. Old telephones and computers had to always be plugged in to be used. But smartphones can be used almost anywhere. Smartphones give people news and weather reports. People shop online and order food from their phones. Smartphones are used as alarm clocks.
0: 오늘은 스마트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artphones work like small computers. 맞아요.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스마트폰은 work, 작동합니다. 뭐처럼 작동하냐 하면 작은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작동합니다. But smartphones have touch screens. 그러나 이 스마트폰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터치 스크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이렇게 화면을 우리가 클릭 클릭 하잖아요. 자, 그리고 people touch the screens with their fingers.

입력하고요. Or click on websites.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웹사이트들을 클릭하곤 합니다. Smartphones are powered by batteries. 스마트폰은 are powered. Power이라고 하면은 뭐 힘, 뭐 권력, 뭐 국력, 군사력 할 때 력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걸 동사로 쓰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아, 동력을 공급하다, 전기를 공급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 전기를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are powered라고 해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지금 이 전기 자동차겠죠.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폰들은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공급받냐면 배터리들에게서 전기를 공급을 받습니다. They need to be plugged in to recharge. 그것들은 이 스마트폰들은 need to be plugged in. 전원을 꽂아야 됩니다. 전원을 연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o recharge. Recharge라고 하면은 충전하다. re가 다시라는 의미고요. charge가 충전하다예요. 그래서 재충전하다. 재충전하는 것이 충전하다. 뭐 그게 그 의미니까 충전하다로 제가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재충전 혹은 충전하기 위해서 전원에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영어에서 가장 아주 많이 쓰는, 가장은 아니고요. 아주 많이 쓰는 우리 접두사 r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혹은 뒤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re를 붙이면은 다시 혹은 뒤로라는 의미가 생겨요. 여러 가지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단어들. 자, 일단 refill. 우리 어떤 식당에 가면은 이런 탄산음료 시키잖아요. 근데 그 탄산음료를 다시 채워주는 그런 곳이 있죠. 혹은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채울 수도,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refill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refill, 채우는 것. fill 하면은 채우는 것이잖아요. 맞죠? fill. 근데 re, 다시 채우는 것이니까, 아, 이렇게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remind, mind는 마음에 새기다. 그런데 원래 마음에 새기는데, 이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새기는 거죠. 그래서 remind, 상기시키다. 기억이 나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에게는 이렇게 다시라는 의미가 추가가 되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뒤로라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어떤 단어들이 있냐 하면 remove. move는 옮기는 거죠. 여기서 뭔가를 일로 옮기고요. 이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옮기고요. 그런데 이거를 뒤로 옮기는 거예요. 앞에 있었는데 뒤로 가져가는 거죠. 앞에 뭔가가, 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뒤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제가 무엇을 했죠? 바로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없애는 거죠. 앞에 여기 있었는데 이제 이걸 뒤로 없다 제거했죠. 자, 그다음 retreat. 아, 요거는 살짝 난이도가 있는 단어죠. 일부러 이런 단어도 한번 섞어 보았습니다. treat은 당기다라는 거예요. 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당기는 게 아니고 뒤로 당기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었는데, 자, 뒤로 와. 이렇게 뒤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하다, 철회하다. 철회하는 것은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나 주장 같은 것을 제가 뭔가를 말을 했어요. 근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내 주장을 철회할게. 취소하는 거죠. 아, 다시 집어넣을게.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로 당기는 것. 이걸 retreat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re가 붙으면 다시 혹은 뒤로라는 의미가 되니, 자, 요 정도. 모든 접두사는 외울 수 없지만, 당연히 외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대표적인 것몇 개는 외워두면 어휘력 확장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부정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부정사는 원래 동사였습니다. 부정사는 원래 동사였어요. 왜? 여기 동사가 있잖아요. to be 할때 be가 있잖아요. 원래 동사였어요. 그러면 동사는 수동태가 있잖아요. BPP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정사도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부정사의 수동태. 제가 뭐 이렇게 원리 원칙을 설명하면 어렵게 들립니다. 그런데 예문을 보면 아, 이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se shoes need to wash. 자, 한번 봅시다. 이 신발들, 자,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들은 need to 해야 됩니다. 뭐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할 필요가 있냐면 need to wash,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발,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에서 손과 발이 나와서 막 뭔가를 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신발이 씻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문장은 어색한 문장이 되겠죠. 이 신발이 무언가를 신는 게 아니라 이 신발은 씻겨지는 거잖아요. 빨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0: These shoes need to be washed. 이렇게 이 속에 to 부정사 안에다가 수동태를 집어넣는 거죠.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신발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신발이 씻겨져야만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need to be washed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부정사의 수동태입니다. 본 적이 있으시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아까 나왔던 그 문장입니다. Smartphones need to plug in to recharge. 스마트폰은 전원에 연결해야 된다. 스마트폰이 살아가지고 제가 스마트폰이에요. 자,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자, 이게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10%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럼 스마트폰이 느끼는 거죠. 나 지금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어 간다. 나는 전원에 연결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 막 살아가지고 전선에 연결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꽂아주는 거니까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전원에 연결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뭐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어색한 문장이 되겠죠. 왜? 그냥 to plug in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smartphones need to be plugged in to recharge.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원에 꽂혀져야만 된다가 되겠죠. 이게 부정사의 수동태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의미를 그대로 한번 의미 파악을 해보면 이게 어색하다, 어색하지 않다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Smartphones work like small computers. But smartphones have touch screens. People touch the screens with their fingers to type words or click on websites. Smartphones are powered by batteries. They need to be plugged in to recharge.
0: 자, 챕터 3 바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Using smartphone,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스마트폰들을 사용하는 것. All telephones and computers had to always be plugged in to be used. 예전에 전화기, 따르릉 전화기. 우리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따르릉 전화기요. 아마 우리 친구들 못 봤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많이 아저씨는 아니니까 너무 거리감 느끼지 말고요. 예전에 있었던 이 전화기랑 컴퓨터들은 had to always be plugged in. 전원이 연결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To be used.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들은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무선으로 다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전원이 켜지려면은 전화기 뒤에 선이 두 개가 꽂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전화선, 하나는 전원 공급선. 컴퓨터 같은 경우가 항상 전선이 꽂혀 있어야지 작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But smartphones can be used almost anywhere. 그러나 스마트폰은 다르죠. 스마트폰은 can be used,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Almost anywhere, 거의 어디서나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Smartphones give people news and weather reports. 스마트폰들은 give people, 사람들에게 줍니다. 무엇을 주냐면 두 가지를 주네요. News, 뉴스와 and weather report. Reports라고 하면은 보도입니다. 보도. 이렇게 보고서 혹은 보도. 날씨 보도 혹은 날씨 보고서. 즉, 일기예보가 되겠죠. 일기예보나 이런 뉴스들을 주곤 합니다. 줍니다. People shop online.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합니다. And order. Order이라고 하면은 주문하는 것이겠죠. Order food from their phones. 그들의 휴대폰, 즉 휴대전화로 스마트폰들로부터 음식을 주문합니다. Smartphones are used as alarm clock. 스마트폰들은 사용이 됩니다. 뭐로서 사용이 되냐면 알람시계 로서 사용이 됩니다. 알람시계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 주제 혹은 제목을 한줄 혹은 짧은 문구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제 방금은 어떤 내용들이 쭉 있었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폰의 다양한 활용 혹은 사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다양한 활용이나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말로 한번 딱 적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읽어본 것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3. Using smartphones. Old telephones and computers had to always be plugged in to be used. But smartphones can be used almost anywhere. Smartphones give people news and weather reports. People shop online and order food from their phones. Smartphones are used as alarm clock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조금은 생소한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을 만나 보았을 텐데요. 자,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Power, power. Smartphones are powered by batteries. Plug-in, plug-in. Smartphones need to be plugged in to recharge. Recharge, recharge. I have to recharge the battery. Report, report. Smartphones give people news and weather reports. Order, order. People shop online and order food from their phones.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도 팁은 바로 앵무새가 되어보자. 쉐도잉이라는 것입니다. 이 쉐도잉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Tips for Students에서 바로 설명을 드렸었죠. 음원을 틀으면서 글은 읽지 않고요. 음성을 들으면서 그 즉시 거의 그 시간 차이가 없이 0.5초, 거의 1초 정도에 바로바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따라하는 게 바로 쉐도잉, 그림자처럼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영어를 학습하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쉐도잉은 꼭 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요. 아, 영어를 학습하고 영어 듣기나 말하기나 발음이나 억양이나 혹은 영어 자체를 학습할 때 이런 방법도 있으니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런 방법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친구들 혹은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 이런 영어 학습의 선택지도 있다라는 것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번쯤은 알려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꼭 한번 우리 친구들 혹은 학생들에게 알려주시고 너무 강요는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재밌어하면 해보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여가시 오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의 요린파파 성규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스마트폰에 대한 비문학 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미래는 어떠할지 오늘 바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스마트폰즈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 글이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펀리딩 그래머에서는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영어로 숫자 세는 법. 아, 영어로 숫자 세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죠. 오늘 강의에서 확실하게 그냥 한 번에 끝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영어 학습 팁, Tips for Student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는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오늘의 팁은 바로 한 번으로는 영어 어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반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것을 그대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이렇게 그대로 반복. 아, 이건 어떤 의미였지? improve, 향상하다, improve, 나아지다, 향상시키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 그 예문을 막 반복하는 그런 직접적인 반복이 있고요. 다른 문맥에서의 반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다른 글에서 만나보는 것이죠. 오늘은 스마트폰즈에서 만나보았는데 또 이렇게 책을 읽고 글을 접하고 혹은 영상을 보다 보니까 혹은 듣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 이게 여기서도 이런 의미로 쓰이는구나. 아, 뭐 품사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의미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가를 하자면 단어는 원래 잘 까먹습니다. 우리 친구들 단어를 하루에 뭐 10개, 15개 혹은 개개인이 자기 자신이 정한 그 양이 있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이 지나면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하니 잘 누구나 잘 잊어버립니다.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 우리는 원래 잘 까먹어. 잘 잊어버려. 그 대신에 반복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을 바로 읽어보기 전에 우리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Most people use apps on their smartphones. Apps let people do specific things. There are millions of different apps. Some are games. Some are for reading or listening to music. Chapter 4. The Future of Smartphones. Companies are working to make smartphones that can do even more things. Future phones may have better batteries. They won't need to be charged often. As technology improves, smartphones will become better and better. It's expected that future smartphones will be able to download a full movie in just seconds instead of minutes.
0: 자, 오늘은 스마트폰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Most people use apps on their smartphones.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Apps. 우리 앱을 한번 실행시켜봐 라는 말 많이 쓰시죠. 자, 여기서 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한마디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속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application, 이게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application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그냥 앱이라고 우리 편하니까요.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곤 합니다. 길게 쓰면 뭐든지 조금 번거로워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줄여 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스마트폰들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앱들을 사용합니다. Apps let people do specific things. 이 앱들은 Let은 우리 예전 강의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하냐면 do specific things. 하게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냐면 specific, 바로 구체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것들이 뭐죠? 이제 뒤에 뭔가가 나오겠죠. 아, 그래서 뒤에는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앱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볼까요? There are millions of different apps. There are 뭔가가 있습니다. There are, there is는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Million, million이라고 하면은 바로 백만입니다. 백만. 근데 백만에 millions, s가 붙어있기 때문에 백만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백만 개의, 즉 아주 많은 다른 앱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우리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울 수 있는 영어 숫자 읽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illion은 100만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어 숫자 읽기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Fun Reading Grammar, 영어로 숫자 세는 법. 자, 영어로 숫자 세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자, 무엇을 하면 간단하냐면 3개씩 끊어 읽으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단위를 보여드리고요. 세 개씩 어떻게 끊어읽는지 그것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 1은 1이라고 하죠. 1의 자리는 1입니다. 그리고 1이니까 1이죠. 자, 그 다음 10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100은 100 혹은 100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까지는 그래도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100 다음에는 뭐죠? 바로 1000이 나오죠. 아, 1000은 1000이라고 합니다. 자, 1000, 요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말로 천 다음에 단위는 만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만이라는 특정한 새로운 어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나왔던 것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블록처럼 연결해서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이라는 어떻게 man, man 이런 어떤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이 만을 조합해서 쓰는데요. 세 개씩 끊어서 아, 뒤에 보니까 공이 세 개가 있네. 그러면 thousand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thousand 앞에 즉 천 앞에 보니까 10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10, 천이 되는 거죠. 10, 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영어로 만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아, 그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 10이 있으니까 그대로 10이라고 하고요. 뒤에 공이 3개 있으니까 1000. 그래서 10,000 이게 만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조금 이따가 실전 연습까지 할 거니까 조금만 더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아, 10만이에요. 우리말로는 10만이지만 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저 세 자리 뒤에서 세 번째 보니까 셋째 자리에 그 콤마가 찍혀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보니까 무슨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0, 100이 있잖아요. 콤마 앞에 100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읽으세요. 100.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공이 3개가 있잖아요. 아, 공 3개는 1000. 100,000이 되겠죠. 이게 우리말로는 10만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100만은 이제 콤마가 2개 있잖아요. 즉, 공이 6개 있으면 이거는 새로운 단위가 있는 거예요. 100만인데 아, 이거를 영어에서는 1,000,000이라고 하는 거예요. million. 자, 그러면 이 1,000,000이 100만이에요. 근데 1,000,000 앞에 단순히 1,000,000이 끝이 아니라 1,000,000이 10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10,000,000이 됩니다. 제일 앞에 보니까 10이 있고 그다음에 공 6개는 한 곳에 싹 묶어서 million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10,000,000. 우리말로는 천만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런 건 뭐냐면은 아, 공 6개 앞에 100, 100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라는 것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 6개는 million이니까 100 million, 이게 1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이 9개가 되면은 billion, 10억이라는 단위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trillion 하면은 1조가 됩니다. 공이 12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영어는 한마디로 지금 이 숫자들에서 볼 수 있는 그 콤마 단위로 읽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쉽게 우리 연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딱 바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기, 그냥 제가 무작위로 친 숫자입니다. 보도록 할까요? 2억 7,600만 836,991이 되겠죠. 우리말로 읽는데도 상당한 이 생각이 필요하네요. 맞죠? 이게 얼마인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영어로 읽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왜? 콤마를 기준으로 그 보이는 그것만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276,836,991 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276, 일단 그걸 읽으세요. 276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콤마 앞에 있는 거는 따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276이 뭐죠? 276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6까지 있는데, 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콤마가 2개 있잖아요. 즉, 공이 6개 있으니까 million을 붙여주는 거예요. 276 million. 자, 그 다음
836이잖아. 그럼 836을 따로 읽으세요.

0: 836. 왜? 836이니까. 836. 근데 그 뒤에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공이 3개니까 1000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836,000.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991이잖아요. 991.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991.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 저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 거는 그 콤마 사이에 있는 거 혹은 콤마 제일 앞에 있는 거, 그거를 그냥 그대로 276처럼 읽는 거예요. 실제로는 2억 7,600만이지만 일단 276을 읽고 거기에 100만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단위, 100단위, 100단위 이세 자리씩 끊어서 읽고 거기 콤마마다 적절한 단위만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 숫자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some are games. 자, 여기에서 some이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앱, application 많이 나왔었죠. applications.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은 게임일 수도 있고요. 게임입니다. some are for reading.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독서, 읽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or listening to music. 그리고 노래를 듣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이때까지 읽어보았던 것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Most people use apps on their smartphones. Apps let people do specific things. There are millions of different apps. Some are games. Some are for reading or listening to music.
0: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게요. 이제 스마트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Chapter 4, The Future of Smartphones. 스마트폰들의 미래입니다. 아, 과연 스마트폰은 미래 어떻게 될까요? Future이라고 하면 미래라는 의미입니다. Future.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anies are working to make smartphones that can do even more things. 회사들은 working, 작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죠. To make,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스마트폰들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어떤 스마트폰을 만드냐 하면 They can do even more things. 할수 있는. 무엇을 할수 있냐면 even, 아, 비교급 강조. 기억하시죠? 우리 famous. Far, a lot, much, even, famous, still 있었네요. 맞아요. 이렇게 다섯 개 있었죠. 여러 번 복습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뒤에 more이라는 비교급이 있으니까 even은 훨씬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할수 있냐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스마트폰들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들이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넘어갈게요. Future phones, 미래의 휴대폰들, 즉 미래의 스마트폰들은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May have better batteries. 미래의 스마트폰들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배터리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 작가는 추측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They won't need to be charged often. 그것들은 종종 충전이 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즉, 종종 너무 자주 충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은 하루에 한번 충전한다면 미래는 뭐 3일에 한 번, 5일에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나은 상태로 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As technology improves, 자, 요거 technology, 자, technology라고 하면은 기술입니다. 기술이 improve는 지금 어떤 맥락이에요? 기술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improves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나아지다. 그러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라고 하면 되겠죠. 기술이 나아짐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smartphone, 스마트폰들은 will become better and better. 스마트폰들은 더 좋아지고 또더 좋아질 것입니다. 더 좋아진다, 더 나아진다, 발전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It is expected that 기대가 되어집니다. 무엇이 기대되냐 하면은 future smartphones, 미래의 스마트폰들은 will be able to,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미래, be able to는 할수 있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스마트폰들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할수 있냐면 to download, 다운로드 할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다운로드 할수 있냐면 a full movie, 영화 한편 전체를 다운로드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다운은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도 다운을 할수 있는데 뒤에 계속 나오죠. 조금 더 볼까요? In just seconds instead of minutes. 지금은 뭐몇분 걸린다면 minutes. 몇분 걸리는 것 대신에 in just seconds, 단지 몇초 만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해도 몇초 만에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미래에는 더더욱 더 빨라진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발전함에 따라서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고대용량의 그런 뭔가 파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락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바로 스마트폰의 미래, 스마트폰이 어떻게 될지 그 예상,

0: 예측을 한번 해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단락을 읽으면은 주제 혹은 그것을 묶을 수 있는 어떤 핵심 요약을 한번 해보는 그런 습관을 저도 자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Chapter 4. The Future of Smartphones. Companies are working to make smartphones that can do even more things. Future phones may have better batteries. They won't need to be charged often. As technology improves, smartphones will become better and better. It's expected that future smartphones will be able to download a full movie in just seconds instead of minute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 그렇지만 약간 생소한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 Specific. Specific. Apps let people do specific things. Million. Million. There are millions of different apps. Future. Future. We need to make plans for the future. Technology. Technology. As technology improves, smartphones will become better and better. Improve. Improve. The hotel needs to improve its room service.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도 팁은 바로 한 번으로는 영어 어휘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휘나 우리 영어 문법들 오늘은 어휘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휘를 한번 보고 그게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혹은 이런 EBS 펀리딩,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이런 강의를 보면서 이런 어휘를, 새로운 어휘를 접했어요. 예문도 보고 의미를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 찰떡같이 나의 것이 되어서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반복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반복이에요. 우리가 단어장이나 혹은 이렇게 제가 정리, 이제 방금도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아, 이거는 어떤 의미였지, 이런 예문이지, 이건 어떤 품사였지, 직접적으로 반복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것, 이것을 부모님 혹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접 반복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숙지한 우리 친구들 혹은 학생들이 새롭게 접하게 돼 있는 이런 어휘들을 다시 한번 다른 글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독이나 혹은 듣기나 혹은 영상 보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휘들을 실제 맥락 속에서 만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expected나 혹은 improve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평소에 독서하는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expect나 improve 이런 것들 흔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다른 책에도 나오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용한 그 맥락이 아닌 다른 맥락에서 한번 써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게 그런 맥락 속에서 단어를 접하다 보면 학생들도 아 이게 이런 것들에도 쓰이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자기 것이 되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EBS Mobil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멍하니 있다가 실수를 저지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버스에서 멍하게 있다가 물건을 놓고 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 헬렌도 요즘 들어 부쩍 공상에 빠지는 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헬렌의 다이어리 첫 장을 함께 넘겨볼게요.
1: "요즘 자주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다. 오늘은 공상에 빠져 버스에서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쳤다. 심지어 수업 중에도 종종 공상을 하며 창밖을 응시한다. 이건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나쁜 징조이다.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공상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0: 네, 헬렌의 다이어리 재미있게 보셨나요? 요즘 들어서 수업 시간에도 멍하게 창밖을 내다볼 때가 많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요. 함께 영어로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즘 자주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요즘 들어서 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these days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다, 즉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어떤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 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요, 이리저리 헤매다 라는 단어가 wander 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요즘 들어서요, these days 제 마음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닙니다. My mind often wanders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음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니까 어딘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정신이 딴 데 팔린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These days, my mind often wanders.
0: 자, 그러면서 오늘도요, 그만 공상에 빠져 있다가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 뭔가 대낮에도 멍하게 꿈을 꾸는 듯이 하는 백일몽을 영어로는요, daydream.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백일몽에 빠져 있다가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언가를 놓치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miss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miss one's stop 이라고 하시면 내려야 될 정거장을 그만 놓쳐버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만들어 보자면 제가요, 백일몽 공상에 빠져서요, Lost in a daydream.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쳐버렸어요. I missed my stop. 오늘 버스에서 말이에요. On the bus today. 해주시면 되겠죠?
2: Lost in a daydream. I missed my stop on the bus today.
0: 자, 생각보다 헬렌의 증상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가장 집중해야 될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도 멍하게 창밖을 내다볼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어딘가를 내다보다 응시하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stare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창밖을 응시한다라고 하시려면 stare out the window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심지어는요, 수업 시간에도요, even in class 저는 종종 창밖을 응시해요. I sometimes stare out the window 공상에 빠져서 말이에요. daydreaming 해주시면 되겠죠?
2: Even in class, I sometimes stare at the window daydreaming.
0: 자, 이건 결코 좋은 증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헬렌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좀 나쁜 징조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쁜 징조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bad sign, bad sign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고요. 어딘가에 주의를 기울이다, 주의를 집중하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이런 표현까지 함께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요.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버스의 정거장을 놓쳤다라든지 수업 시간에 창밖을 내다보는 이런 것들은 다 나쁜 징조들이에요. These are bad signs. These are bad signs. 제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죠. That I'm not paying attention. That I'm not paying attention.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말입니다. To what I'm doing. To what I'm doin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These are bad signs that I'm not paying attention to what I'm doing.
0: 자, 이런 증상을 좀 치료하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그 시간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별로 촘촘하게 해야 될 일을 써놓다 보면 이렇게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다, 영어로는요, make a schedule, make a schedule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공상하는 것, 백일몽 꾸는 것을 멈춘다 라고 할 때에는 stop daydreaming, stop daydreamin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저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I hope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요, making a schedule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will help 공상 백일몽을 멈추는데 말입니다. stop daydreaming 해주시면 되겠죠?
2: I hope making a schedule will help stop daydreaming.
0: 자, 이렇게 해서 시간표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멍하게 있는 시간을 줄이겠다라는 헬렌의 다이어리까지 함께 했습니다. 공부한 내용 잘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전체적인 내용 헬렌의 다이어리로 다시 만나볼게요.
2: These days, my mind often wanders. Lost in a daydream, I missed my stop on the bus today. Even in class, I sometimes stare out the window daydreaming. These are bad signs that I'm not paying attention to what I'm doing.

0: 네, 어때요? 집중해서 잘 보셨나요? 이제 우리 제게 다이어리 함께 할 텐데 잭도 요즘 멍하게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과연 잭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게 다이어리 바로 만나볼게요.
1: 나는 요즘 자주 공상에 빠진다. 오늘은 공상에 빠지는 바람에 물을 끓이다가 냄비를 태워버렸다. 심지어 수업 중에도 종종 공상을 하며 책에 낙서를 한다.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못한다는 나쁜 징조이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공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0: 네, 재밌게 보셨나요? 멍하게 있다가 그만 냄비를 태우고 말았다라는 제게 다이어리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 같이

0: 도전해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서 자주 공상에 빠진다라고 했는데, 우리 공상, 백일몽, 데이드림이란 말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딘가에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빠져든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slip into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상에 빠진다라고 하시려면 slip into a daydream. slip into a daydream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요즘 들어서요. These days 제가 백일몽에 빠져듭니다. 공상에 빠지곤 합니다. I often slip into a daydream. I often slip into a daydream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These days, I often slip into a daydream.
0: 자, 심지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답니까? 공상에 빠져 있다가 물을 끓이는 동안 그만 냄비를 태우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자, 이렇게 우리 냄비를 태우다, 무언가를 태우다라고 했을 때 burn 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burn the pot. burn the pot 이라고 하시면 냄비를 태우다 라는 의미고요. 자, 어쩌다가 냄비까지 태웠답니까? 물을 끓이다가 아마 물 끓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나 봐요. 자, 물을 끓이다. 영어로는 boil water. boil wate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제가요, 공상에 빠져서요. lost in fantasies. lost in fantasies. 냄비를 태웠어요. I burned the pot. I burned the pot. 물을 끓이다가 말입니다. While boiling water today. While boiling water today.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맨 앞에 lost in fantasies는 공상에 빠져서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Lost in fantasies, I burned the pot while boiling water today.
0: 자,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책에 낙서를 하곤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라는 표현은 이미 헬렌의 다이어리에서도 잠깐 만나봤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in class. in class. 라고 해주시면 이제 수업 중에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 낙서하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doodle. doodle 이라는 재밌는 동사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심지어는요, 수업 중에도요. even in class 저는 때때로 이렇게 낙서를 하곤 합니다. I sometimes doodle. 제 책에 말이에요. On my book.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드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낙서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공상을 하느라고. 그래서 뒤에 daydreaming 이란 말만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 Even in class, I sometimes doodle on my book, daydreaming.
0: 자, 이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책에 낙서를 한다니요. 이것은 정말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나쁜 징조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집중하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는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의미로 pay attention to라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concentrate on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표현을 좀 활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문장 만들자면 이것들은요, 다 나쁜 징조예요. These are bad signs. These are bad signs. 제가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는요. That I cannot concentrate. That I cannot concentrate.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말이에요. On what I'm doing. On what I'm doin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These are bad signs that I cannot concentrate on what I'm doing.
0: 자, 우리 잭도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적는 것, 이것이 좀 공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적어두는 걸 영어로는 to-do list. to-do list 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적어두면 아무래도 공상이 좀 줄어들겠죠? 자, 줄어들다는 영어로 reduce. reduc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I hope 이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요. Making a to-do list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0: I hope making a to-do list will help reduce daydreaming.
1: 자, 이렇게 해서 투두리스트를 적어서 좀 공상을 줄여보겠노라라는 재계 다이어리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재계 다이어리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0: These days, I often slip into a daydream. Lost in fantasies, I burned the pot while boiling water today. Even in class, I sometimes doodle on my book, daydreaming. These are bad signs that I cannot concentrate on what I'm doing. I hope making a to-do list will help reduce daydreaming.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daydream, 백일몽, 공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공상을 한다라는 건 어딘가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오늘의 useful expression은요, I cannot concentrate on, 저는 어디 어디에 집중하지 못합니다라는 이 구문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읽고 있는 것, 영어로는 what I'm reading 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I cannot concentrate on what I'm reading. I cannot concentrate on what I'm reading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뭐뭐 하는 것, 읽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에 저는 집중하지 못해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 우리 아까 what 이란 표현 활용하기로 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I cannot concentrate on what he's saying. I cannot concentrate on what he's saying. 그가 말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다이어리 속 문장까지 우리 한번 도전해 볼게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what I'm doing 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I cannot concentrate on what I'm doing. I cannot concentrate on what I'm doin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daydream, 여러분의 공상 백일몽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하는 시간이죠. My own diary 함께 볼게요.

여러분도 자주 공상에 빠지시나요? 혹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저지른 실수담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EBSE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공상에 빠지는 친구들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두 다 집중해서 함께했을 거라 믿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0: Week 32. Expressions of emotions. I can express that I'm happy.
1: Warm up부터 우리 같이 시작해 볼까요? Look at the picture. Oh, the three kids are on the phone together. 자, 셋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 여자친구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What is she curious about? Well, the person who got a present is showing them. 지금 누군가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선물 들고 너무 기뻐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선물 받으면 행복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남자친구는 좀 질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행복함, 질투하는 이 감정,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단 오늘의 대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0: Guess what? I got a puppy.
2: Wow, that's amazing.
0: I'm really happy.
2: Can I come see the puppy?
0: Yes, of course.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대화 내용을 볼게요. Guess what? I got a puppy! 라고 했는데 Guess what? 이 표현은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 의 느낌의 표현이에요. 뭔가 좋은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 선물이 있거나 이럴 때 내가 뭐 말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Guess what? Guess what? 자, 그러면서 얘기한 게 I got a puppy 라고 얘기를 했죠. 자, I got 다음에 어떤 반려동물이 오면 나 그 반려동물을 입양했어 라는 뜻이 돼요. 사실 get라는 단어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입양하다의 의미도 있는 거죠. 혹은 뭐 받다의 의미도 여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과거에 받은 거니까 과거 형태인 got로 바꿔준 거고요. 자, I got 다음에 다양한 반려동물을 넣어볼까요? I got a cat. 나 고양이를 입양했어. 고양이를 받았어. 이런 느낌의 표현이겠죠. I got a cat. 개코, 도마뱀 키우는 친구들 요즘 많더라고요. I got a gecko. 그냥 gecko라고 하면 돼요. I got a gecko. 잘했어요. 혹시 앵무새 키우는 친구 있나요? I got a parrot. 앵무새가 parrot이죠. I got a parrot. I got a parrot. Good job. 와, 정말 대단하다. 너무 좋겠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해요. Wow, that's amazing. That's amazing은 어떤 놀란 소식을 들었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겠죠. That's amazing. I'm really happy. 자, 여러분 정말 행복할 때 딱 이렇게 말하면 돼요. I'm really happy. Happy라는 표현 자체가 행복한이라는 뜻이죠. Really는 정말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m really happy. 나 정말 기뻐. 정말 행복해 라는 의미입니다. 자, really 어떤 뜻이었다고요? 정말로 강조를 해줄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I'm really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나는 정말 이런 상태야, 이런 기분이야 라는 말이 되죠. 예를 들어 happy의 반대, 슬프다, 나 정말 슬퍼 라고 할 때는 I'm really sad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가장 슬펐던 때를 기억하면서 해볼까요? I'm really sad. 더 슬퍼야 돼요. I'm really sad. 잘했어요. 정말 신이 났을 때 excited, 신난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놀이동산에 왔어요. 동물원에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 왔어요. I'm really excited 이라고 하면 되죠.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m really excited. 이 기분이 바로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할 때 나는 그런 기분이죠? 네, I'm really excited. 밤 10시다. 나 정말 졸려. 라고 할 때는 I'm really sleepy. 라고 하면 되겠네요. Sleepy가 졸린이라는 표현이니까요. I'm really sleepy. I'm really sleepy. 자, 그리고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날 때 나 정말 배고파. I'm really hungry. 라고 하면 되겠죠? I'm really hungry. 엄마 밥 주세요. I'm really hungry.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만나자고? 안 돼. 나 정말 바빠. I'm really busy. 라고 하면 돼요. Busy가 바쁜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m really busy. I'm really busy. Good job. 그래서 나 정말 이런 상태야, 정말 이런 기분이야 라고 할 때는 I'm really 뭐뭐 라고 하시면 돼요. Can I come see the puppy? 내가 와서 강아지를 봐도 돼? 라는 질문이에요. 자, can I come see 뭐뭐는 내가 뭐뭐를 와서 봐도 돼? 라는 뜻인데 사실 come 하고 see는 둘 다 어떤 행동을 나타내주는 단어거든요. So 원래는 중간에 and, 그리고 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돼요. Can I come and see 뭐뭐가 되죠. 그런데 생활 영어에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연습해볼게요. 내가 와서 너의 방을 봐도 돼? Can I come see your room? 이 되겠죠. Can I come see your room?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Can I come see your room? Good job. 저도 와서 콘서트를 봐도 될까요? Can I come see the concert? Can I come see the concert? 그리고 제가 와서 영화를 같이 봐도 될까요? Can I come see the movie? Can I come see the movie? 라고 말하면 되겠죠? 제가 와서 정원을 보러 가도 될까요? Can I come see the garden? Garden이 바로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원을 보러 오는 거니까 the garden이라고 하는 거고요.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Can I come see the garden? Good job. Yes, of course. 네, 물론이죠. 라는 표현이네요. 자, 이렇게 yes, of course. 이런 간단한 표현들은 매일매일 사용해 보세요. 오늘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0: Guess what? I got a puppy.
2: Wow, that's amazing.
0: I'm really happy.
2: Can I come see the puppy?
0: Yes, of course.
1: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Now the friends are talking on the phone. 그쵸?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Guess wha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 뭐가 있게? 약간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 약간 요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했죠. 정말 좋은 소식을 정하기 전에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Guess what? Guess what? 잘했어요. 자, gift 그리고 present 둘 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물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guess what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I got a gift. 자, 아까는 I got 다음에 반려동물이 왔었는데 반려동물 말고도 뭐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받았다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I got a gift. I got a gift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선물은 또 present가 있으니까 I got a present. I got a present.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jealous. 자, 요 표현은 질투심이 나는, 뭐 질투 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jealous. 그래서 나 질투나 라고 할 때는 I'm jealous 라고 하시면 돼요. 아까 I'm happy 있었죠? 물론 우리는 I'm really happy 이렇게 배웠지만 I'm jealous 라고 하면 나 질투나 라는 뜻이에요. 나도 선물이 받고 싶은가 봐요. 우리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오늘은 행복이라는 감정 어떨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오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자, 아까 I'm really happy 우리 연습했었죠? 선물을 받은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I'm really happy. 우리 친구들도 선물 받았다 생각하면서 I'm really happy. I'm really happy. Good job. 그리고 너무 신이 나잖아요. really 대신에 so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I'm so excited. 이런 식으로요. I'm really excited. I'm so excited. 다 같은 말입니다. What is inside라는 표현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what's inside를 줄일 수 있는데 can I come see 뒤에 붙이면 can I come see what's inside?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와서 봐도 돼? 라는 질문이죠. Can I come see what's inside? Can I come see the present? 라고 해도 돼요. 물론 박스 안에 있는 거를 보고 싶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Can I come see the present?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대답은 Yes, of course. 이렇게 대답을 해주겠네요. Yes, of course.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걸 배웠죠. I'm really happy. I'm jealous. 다잘 기억나죠?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do you hear the beat? Let's start to chant. Puppy. Puppy. I got a puppy. I got a puppy. Yay! That's amazing. That's amazing. Happy. Happy. I'm really happy. I'm really happy. Excited, excited. I'm really excited. I'm really excited. Yoo-hoo! Can I come see the puppy? Can I come see the puppy? Yes, of course. Yes, of cours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express that I'm happy. 내가 행복한 거를 표현할 수 있다 였는데 여러분 할수 있죠? Check! 어떻게 하면 돼요? I'm really happy. Very good. 자, 이 밖에도 jealous, excited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시 교재 케일린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행복한이라는 happy로 I'm really happy라고 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외로움 어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2. Expressions of emotions. I can express that I'm lonely.
0: Let's start with warm-up. Aww, look! Three friends are together on a bench.

0: 새 친구는 벤치에 앉아 있네요. 그쵸? But this boy here, he's alone. 혼자 있네요. 그럼 이럴 때 외롭겠죠. 그쵸? 근데 벤치에 보니까 I think there is a seat for that boy as well. 저 남자아이도 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면 또 행복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외로울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궁금하죠? 먼저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hat's wrong?
2: I feel lonely.
1: Do you want to play with us?
2: Yes, I'd love to.
1: Come on, let's go.
0: Did you hear the dialogue? 네,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볼게요. What's wrong? What's wrong? 여기서 wrong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wrong은 사실 틀린이라는 뜻도 있고요. 잘못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what's wrong은 뭐가 잘못됐어? 라는 의미로 뭐가 문제야? 라는 질문이에요. 슬퍼하고 있는 친구 아니면은 약간 당황하고 있는 친구에게 왜 그래? 뭐가 문제 있어?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What's wrong? 근데 여기서 이 wrong의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ong, wrong 차이점이 혹시 들리시나요? 일단 long, L로 발음을 하면 긴이라는 뜻이죠. wrong, W-R-O-N-G는 틀린, 뭐 잘못된이란 뜻이고요. L 발음하고 R 발음이 처음에 올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물론 W-R-O-N-G이지만 W는 소리가 이렇게 나지 않고 R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L 소리부터 보면 L 소리를 이렇게 첫 글자로 있을 때낼 때는 혀를 윗니 뒤쪽에 붙인 다음에 그걸 떼면서 내는 소리예요. L, L. 우리가 라라라 할 때, 네, 내는 고 소리가 L, L 소리입니다. 그런데 R 소리를 낼 때는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아요. 그래서 입 안에 이렇게 제 손이 혀라고 치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 양쪽을 긴장을 시켜주는 그러한 소리예요.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약간 물개 같나요? 네. 그 소리가 바로 R 소리예요. 그래서 긴이라고 할 때는 닿았다가 떼면서 long이고요. 틀린이라고 할 때는 어디에도 닿지 않고 wrong, wrong. 긴장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I feel lonely 라고 대답을 했어요. I feel lonely. 요거는 나 외로워 라는 표현인데, 요 feel 이라는 표현이 느끼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 요렇게 느껴 라는 의미예요. lonely가 외로우니까 나 외롭게 느껴져 라는 뜻이겠죠? 나 외로워와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I feel 다음에 내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상태인지 얘기를 해볼게요. 나 피곤하게 느껴져. I feel tired 이죠. 근데 우리말로 했을 때는 되게 중복되잖아요. 피곤하게 느껴져? 나 그냥 피곤해 하면 되는데. 근데 영어는 그렇진 않습니다. I'm tired. I feel tired. 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 하루 종일 축구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피곤하죠? 아, 안 피곤하다고요? 더뛸수 있다고요? 물론 그렇겠지만, 너무 열심히 한 다음엔, 아, 피곤해. I feel tired. 라고 하면 돼요. I feel tired. 너무 춥다. I feel cold. 라고 하면 되겠죠? I feel cold. 이거는 뭐 나의 감정 상태는 아니지만,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감정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I feel col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내가 자랑스러워. I feel proud 라고 할수 있어요. proud가 자랑스러운 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큰 소리를 해볼까요? 우리 친구가 정말 자랑스러웠을 때. 언젠가요? 그때 생각하면서 I feel proud. I feel proud. Good job. 긴장.

0: 긴장돼요. 긴장감을 느껴요라는 의미로 I feel nervous라고 해도 돼요. Nervous가 긴장한, 뭐 긴장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자, 긴장했을 때,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고로울 때겠네요. I feel nervous. I feel nervous. 이죠?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자, 우리 친구가 I feel lonely라고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이렇게 제안을 하네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놀래? 라는 뜻의 질문이에요.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자, do you want to 뭐뭐는 그 행동을 하고 싶어?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죠.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밥 먹을래요? 지금 먹을래요? 라고 할 때는, Do you want to eat? Do you want to eat?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갈래? 우리는 갈래? 너무 간단한데, 영어는? Do you want to go? 라고 물어보는 거죠. Do you want to go? 잘했어요. 정말 열심히 놀았다. 좀 쉴래? Do you want to rest? Rest가 쉬다라는 뜻이죠. Do you want to rest? Good job. 혹시 숙제할래?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Do 누구누구의 homework가 숙제를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Do you want to do your homework? 잘했어요. Yes! I'd love to 라고 하면, 나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전에도 했었는데, love가 물론 사랑한다 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걸 너무 좋아해서 love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과장되게 표현하는 건데요. I'd love to. 나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I'd는 I would를 줄인 표현입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Come on, let's go! 라고 친구가 얘기를 했죠. 자, Come on, 어서! Let's go! 가자! 이런 표현이에요. Come on, let's go! 요것도 요 문장 그대로 외워서 친구들과 함께 써봐도 되겠죠. 자, Let's 다음에 어떤 행동이오면 요 행동을 우리 같이 하자라는 또 권유의 표현이 돼요.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집에 가자. Let's go home. 이 되겠죠? Let's go home. 우리 영화 보자. Let's watch a movie. Let's watch a movie. 또, 우리 노래 부르자. Let's sing a song. Let's sing a song. 운동하자라고 할 때는 Let's exercise. Let's exercis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Let's 다음에 어떤 행동을 말하는 단어만 넣으면 되니까 요것도 많이 연습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1: What's wrong?
2: I feel lonely.
1: Do you want to play with us?
2: Yes, I'd love to.
1: Come on, let's go.
0: It's level up time!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Let's look at this picture again. Poor boy, he's all alone.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물어볼 수 있겠죠.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What's wrong? 발음 잘 기억하고 있죠? Wrong. 어디에도 닿으면 안 돼요, 혀가.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나 외로웠네요. I feel lonely. I feel lonely. 그런데 외롭기만 한게 아니었어요. I feel hungry. 배도 고프네요. 이런 외롭고 배고프고 아이고. 자, I feel hungry도 배고파요. 나 배가 고파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저 벤치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네요.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우리랑 함께 놀래?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우리

목소리를 따라해 볼까요? Do you want to play with us?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잘했어요. 근데 배도 고프다고 했잖아요. Do you want to eat with us? Eat가 먹다니까 우리와 함께 먹을래? 라는 뜻이죠. Do you want to eat with us? 한 번 더. Do you want to eat with us? 잘했어요. 자, 그리고 벤치에 자리가 하나 남아있네요. 저기에 같이 와서 앉을래? Do you want to sit with us? 라고 할 수 있겠죠? Sit이 앉다라는 뜻이잖아요. Do you want to sit with us? Good job.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Yes, I'd love to 라고 말하죠. Yes, I'd love to. 그리고 I'd love to 대신에 Yes, thank you 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Yes, thank you. 그럼 얼른 가서 같이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앉아 있으면 좋겠네요. Come here. 이쪽으로 와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Come here. Come here.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I feel lonely. 저 외로워요 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봤는데 이 표현은 많이 안 썼으면 좋겠네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chanting to the beat. What's wrong? What's wrong? Lonely. Lonely. I feel lonely. Hungry. Hungry. I feel hungry. Play with us. Play with us. Do you want to play with us? Do you want to play with us? Eat with us. Eat with us. Do you want to eat with us? Sit with us. Sit with us. Do you want to sit with us? Yes, I'd love to.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express that I'm lonely. 내가 외롭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I feel lonely. 자, 그 밖에도 다른 영어 표현들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우리 이번 주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죠? 오늘은 지루함을 표현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2 Expressions of Emotions I can express that I'm bored.
0: Let's start with warm-up. 아하, 여기 보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있네요. There's a rabbit and a turtle. Well, if you look at the rabbit, 토끼를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지루해 보이죠, 그쵸? 뭔가 재미도 없나 봐요. So, the turtle is suggesting a race. 그래서 아마 거북이가 우리 같이 경주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 같죠? 자, 이때 어떤 표현

0: 우리가 써서 토끼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1: What are you doing?
2: Nothing. I'm bored.
1: Why don't we go outside?
2: Okay, let's go to the playground.
0: 대화 잘 들었죠?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표현은 이전에도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죠. What are you doing? 그런데 여기에 do라는 행동 대신에 다른 행동을 넣어서 ing로 만들어주고 what are you 뒤에 놓으면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what are you writing? 이라고 물어보면 write는 글을 쓰다니까 지금 뭘 쓰는 거야?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같이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writing? What are you writing? Good job!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는 eat를 써서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read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read가 읽다, 뭐 책을 읽다 라는 뜻이니까요.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are you reading? What are you reading? Good! What are you hiding? 자, 요 질문은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라는 뜻이 돼요. hide가 숨다라는 뜻도 있지만 숨기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어? 지금 뒤로 숨긴 거.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hid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같이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hiding? What are you hiding? Good job. 자,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질문했더니 Nothing. I'm bored. 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nothing은 아무것도 아닌, 뭐 그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할 때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nothing 이라고 하면서 I'm bored 라고 했죠. 자, bored가 바로 지루한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m bored 라고 하면 나 지금 지루해. 재미없어 라는 뜻이 되죠. 여러분 물론 영어는 재밌지만 지금 지루한 척 하면서 I'm bored 라고 해볼까요? I'm bored.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친구가 Why don't we go outside? 라고 제안을 했네요. 그쵸? Go outside가 바깥에 가다, 뭐 외출하다 라는 뜻이에요. Why don't we? 라고 시작하면 뭐뭐 하는 건 어때? 라는 제안이고요. 그래서 Why don't we go outside? 우리 밖에 나가는 건 어때?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Why don't we?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을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이 되겠네요. 이것도 같이 연습해 볼게요. 우리 게임을 하는 건 어때? Why don't we play a game?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play a game이 바로 게임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큰 목소리로 Why don't we play a game? Why don't we play a game? 우리 등산하러 가는 건 어때? Why don't we go hiking? Why don't we go hiking? 우리 일어서는 게 어때? Why don't we stand up? 이라고 하면 되겠죠? 물론 그냥 stand만 써도 되지만 up까지 넣어줘서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Why don't we stand up? Good job. 우리 손 잡는 건 어때? Why don't we hold hands?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여러 명이서 서로 손을 잡는 경우 우리 뭐 게임하거나 이럴 때 동그라미를 서서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Hold hands는 내 양손을 다 잡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손만 잡을 때는 hold a hand이겠죠. 그런데 상대방 손과 내 손이 있어야 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나의 손은 한 손이더라도 상대방의 손까지 합하면 두 개이기 때문에 hold hands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아예 복수를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연습해 볼까요? 우리 손잡을까? Why don't we hold hands? Why

0: don't we hold hands? Good job. Okay. 자, 밖에 나가자고 하니까 okay, 좋아라고 하면서 let's go to the playground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let's go to the playground라고 하면 우리 놀이터에 가는 건 어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let's go to 다음에 어떤 장소가 오면 우리 그 장소로 가는 건 어때? 라는 하나의 제안이에요. playground 놀이터였죠? 우리 다른 장소도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공원에 가는 건 어때? Let's go to the park. 그쵸? 근데 공원 중에서도 그 공원이니까 the park라고 했어요. Let's go to the park. 자, 그 다음에 너네 집에 가는 건 어때? 라고 할 때는 Let's go to your house. 우리 너네 집에 가자. Let's go to your hous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Let's go to your house. Let's go to your house. Good job. 우리 놀이동산에 가자.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자, amusement park가 놀이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더가 붙었지만 amusement가 모음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더 소리는 the로 해줘야 합니다.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이렇게요.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잘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쇼핑몰에 가자. Let's go to the shopping mall. 그쵸? Let's go to the shopping mall. 여기서도 그 쇼핑몰이니까 더를 꼭 넣어줘야 돼요. Let's go to the shopping mall.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let's go to 다음에 장소가 오는 것까지 우리 연습을 해봤죠? 우리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What are you doing?
2: Nothing. I'm bored.
1: Why don't we go outside?
2: Okay, let's go to the playground.
0: It's time for a level up! 자, 그럼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토끼가 굉장히 지루한 상태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자,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거북이가 토끼한테 물어보네요.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토끼가 nothing. I'm bored.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너무 지루해.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지루하다. I'm bored. 기억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물론 I'm bored도 되지만 it's boring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It's boring은 지금 이게 지루해라는 뜻이에요. I'm bored하고 it's boring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boring은 어떤 게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뜻이고 bored, ed로 끝나는 건 나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I'm bored는 내가 지금 지루해이고 it's boring은 이게 지금 지루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는 ed와 ing가 붙는 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race가 바로 경주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Why don't we race? Why don't we race? 자, 우리 경주하는 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경주할 때 우리 보통 뭐 하나요? 달리죠. 그래서 why don't we ru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y don't we run? Good job. 자, finish line. 저기 그림에서도 보이는데 finish line은 바로 경주가 끝나는 그 지점을 finish line이라고 하죠. 결승선을 finish line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okay. 토끼가 경주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Okay라고 하면서 Let's race to the finish line. 자, let's go to the playground. 우리 이렇게 우리 아까 연습했잖아요. Go 대신에 race로 바꿔줬고 playground 대신에 finish line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finish line, 결승선까지 경주를 하자. 이렇게 또 바꿔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Let's race to the finish line. Let's race to the finish line. Good job. 과연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이길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특히 지루해, I'm bored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Let's go to 다음에 장소가 오는 거, Why don't we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It's time to chant. Get ready and go. What are you doing? Bored. Bored. I'm bored. Go outside. Go outside. Why don't we go outside? Good. Run. Run. Why don't we run? Playground. Let's go to the playground. Your house. Let's go to your house.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express that I'm bored. 지루해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I'm bored와 It's boring의 차이도 확실히 알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복습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3: Gunsan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나의 감정 상태와 관련된 표현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오늘은 나 졸려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2 Expressions of Emotions I can express that I'm sleepy.
0: It's time for warm-up. 자,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how cute! They are cute little rabbits. 정말 귀여운 토끼들이 있네요, 그쵸? But what time is it? 지금 시계를 보니까 2시네요, 그쵸? 낮잠 잘 시간인 것 같아요. So the teacher is telling the little rabbits to go to sleep. 근데 우리 토끼들 계속 놀고 싶은가 봐요, 그쵸?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또 이렇게 하품을 하는 토끼 친구도 있네요.

0: 요 친구는 나 졸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So what do you say in English to express that? 자, 그러면 영어 표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오늘의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1: It's already 9.
2: I'm sleepy. Let's go to bed.
1: I'll set the alarm to 7.
2: Thank you. Good night.
1: Sleep tight.
0: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볼게요. It's already 9. It's already 9 이라고 했는데, 9은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벌써 9시네 라는 뜻이에요. Already가 벌써라는 의미고요. 발음이 조금 어렵죠. All 하면서 혀가 윗니 뒤쪽에 와서 딱 붙어야 돼요. 그런데 R 발음하면서는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죠. Already. 요걸 빨리 하면 Already가 돼요. 근데 사실 L 발음하면서 딱 붙어야 하지만 빨리 발음할 때는 가다가 말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붙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 경우는 R 발음할 때 떼야 되니까 그게 조금 빠르더라고요. 자, It's already 9. 벌써 9시예요. 라는 말이죠. 자, 그랬더니 I'm sleepy. Let's go to bed.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sleepy가 바로 피곤한 혹은 졸린이라는 뜻이죠. sleep가 잠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거기에 y만 붙였는데 졸린이라는 의미가 된 거죠. I'm sleepy라고 하면서 let's go to bed라고 얘기를 했어요. go to bed가 말 그대로 침대에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어떨 때 침대에 가서 누울까요? 잘 때, 그쵸? 그래서 go to bed가 자러 가다라는 의미가 돼요. Let's go to bed라고 했잖아요. Let's는 어떤 걸 하자라고 제안을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let's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밖에서 먹자, 즉 외식하자라고 할 때는 let's eat outside라고 할수 있어요. Let's eat outside 연습해 볼까요? Let's eat outside. Good job. 우리 축구하자. Let's play soccer.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를 하다라고 할때 play를 쓴다고 했었죠. Let's play soccer. Let's play soccer.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Let's study hard. Let's study hard.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우리 함께 연습하자라고 할 때는 let's practice together라고 하면 되죠. practice가 연습하다이고 together가 함께라는 뜻이니까요. let's practice together. good job. 우리 점프하자. 우리 뛰자라고 할 때는 let's jump. let's jump라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let's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을 하자라는 제안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가 I'm sleepy라는 표현도 배웠었잖아요. I'm sleepy는 내가 졸려라는 뜻이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졸린 사람이 달라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일단 너가 졸려라고 할 때는 you're sleepy 이렇게 바뀌겠죠. I am sleepy를 줄여서 우리가 I'm sleepy라고 하잖아요. You are sleepy를 줄여서 you're sleepy.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M이 R로 바뀌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그가 졸릴 때는 he's sleepy가 되겠죠. He is sleepy. is를 또 줄여서 he's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녀가 졸리다라고 할 때도 똑같이 she is인데 she's sleepy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다 졸려요 지금. 그럴 때는 we are sleepy인데 이것도 줄여서 we're sleepy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러면 그들의 경우는 they are sleepy예요. 그래서 they're sleepy 이렇게 줄여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졸리냐에 따라서

0: 그 비동사가 바뀌는 거, am, are, is 요세 가지로 바뀌는 거 많이 연습해 주세요. I'll set the alarm to 7.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7은 여기서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7시라는 뜻이겠죠? Set an alarm이라는 표현은 알람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문장에서는 더로 바뀌었을까요, 언니? 그거는 우리 집에 있는 바로 그 알람을 7시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특정 시계나 알람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 alarm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의 그 표현은 set an alarm입니다. 자, 그래서 set the alarm to 다음에 어떤 시간을 넣으면 나의 알람을 몇 시로 맞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우리 시간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볼까요? I'll set the alarm to 다음에 시간을 넣으면 돼요. I'll set the alarm to 9 a.m. 9 a.m.은 오전 9시죠. I'll set the alarm to 9 a.m.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8시 반은 여러분 어떻게 읽는지 기억나나요? I'll set the alarm to 8:30. 맞아요. 시에 해당하는 숫자, 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그냥 읽어주면 된다고 했죠? I'll set the alarm to 8:30. 그러면 오후 4시는요? I'll set the alarm to 4 p.m. 이라고 하면 됐죠? 잘했어요. Thank you, 고마워 라고 하면서 good night 이라고 했네요. 자, good night은 바로 잘 자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저녁 인사할 때, 자러 갈 때, good night 말고도 또 흔하게 쓰이는 게 있어요. 바로 다음 대사인데요. sleep tight. 이것도 역시 잘 자라는 뜻이에요. sleep tight. 그래서 밤에 자러 갈 때, 엄마, 아빠나, 뭐, 언니, 동생, 누구든지 상관없이, good night, sleep tight. 이런 표현들을 번갈아 가면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It's already 9.
2: I'm sleepy. Let's go to bed.
1: I'll set the alarm to 7.
2: Thank you. Good night.
1: Sleep tight.
0: It's level up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지금 자야 할 낮잠 잘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It's 2 o'clock. 지금 2시예요. 자, 정시일 때는 숫자 뒤에 o'clock을 넣어도 된다고 했었죠? It's 2 o'clock. 혹은 우리가 그냥 It's 2 p.m. 오후라는 p.m.을 뒤에 넣어도 되겠죠? It's 2 p.m. 또 그냥 It's 2 까지만 얘기해도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할수 있어요. It's 2. 자, 2시인데 take a nap이라는 표현은 낮잠을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낮잠 잘 시간인가 봐요. Let's take a nap. 우리 낮잠 자자라는 표현이죠. Let's take a nap.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Let's take a nap. Good job. Oh, I'm sleepy. 우리 졸린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쵸? I'm sleepy. 근데 혼자 졸린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연습했었죠? 우리가 졸려요라고 할 때는 we are sleepy. 그걸 좀 줄여서 we're sleepy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졸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안 졸린 친구도 있어요. 우리 안 졸린 토끼는 I'm not sleepy. Not만 sleepy 앞에 넣어주면 반대의 의미가 돼요. I'm not sleepy. 같이 따라해볼까요? I'm not sleepy. 잘했어요. 그런데 혼자 안 졸린 게 아니에요. 같이 게임하는 토끼 친구도 안 졸리니까 우리 다안 졸려요라고 할 때는 We are not sleepy. I'm을 we are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We're not sleepy. We're not sleepy. 잘했어요. 자, wake 누구누구 up 이라는 표현은 누구누구를 깨워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이, 아유, 빨리 자, 또 놀게. 금방

금방 깨워줄게. I'll wake you up soon.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I'll wake you up soon. 그러면 잠을 자러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m sleepy, we're sleepy 이런 표현들을 같이 한번 연습해봤고요. 우리 시간 말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봤죠? 자, 이 표현들 다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He's sleepy. We are sleepy. They are sleepy. Go to bed. Let's go to bed. Take a nap. Let's take a nap. Good night. Sleep tight.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express that I'm sleepy. 내가 졸리다고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Good job!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연습을 했잖아요. 그 표현들을 쭉 다 복습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까요?
1: Week 32 Expressions of Emotions I can express my emotions.
0: It's warm-up time. 자,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The bear is feeling different feelings. 우리 곰이 다양한 감정들을 지금 겪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위에 보니까 뭐 하트도 많고 and there are lots of presents. Who doesn't like presents, right? 선물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이 표현 영어로 쓸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저기 보니까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루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우리 책을 읽어볼래?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Remember those expressions in English? Then what about here? What time is it? 오후 3

0: 3시인데 우리 곰이 좀 졸린 것 같아요. 그렇죠? Then what do? You have to take a nap, right? 맞아요. 낮잠 잘 시간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졸려. 이럴 때 쓰는 표현 기억나죠? 자, 이 표현들 다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일단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올까요?
1: Today's topic. I can say how I'm feeling.
0: 자, 그럼 복습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I can say how I'm feeling. 내가 지금 어떤 feeling,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인데,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기쁜 거, 슬픈 거, 뭐 우울한 거, 이런 거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복습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Guess what? I got a puppy! 라고 친구가 얘기를 했었죠. I got 뭐뭐는 나는 뭐뭐를 갖게 됐어 라는 의미인데, 반려동물을 입양했어 라는 의미로 쓸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I got a puppy는 나는 강아지를 입양했어 라는 말이었죠. 다른 반려동물들도 한번 넣어볼게요. I got a cat. 나는 고양이를 입양했어. I got a gecko. 개코 도마뱀을 입양했어. 그리고 I got a parrot. Parrot은 앵무새죠. 그래서 앵무새를 입양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자, I got a puppy라고 하니까 wow, that's amazing. 정말 너무 좋겠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I'm really happy. 나 정말 기뻐라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really를 넣어서 정말로라는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I'm happy 해도 되지만 I'm really happy. 진짜 진짜 기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른 상태도 넣어볼게요. 나 정말 슬퍼. I'm really sad. 나 정말 배고파. I'm really hungry. 나 진짜 바빠. I'm really busy.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Can I come see the puppy? 나그 강아지 와서 봐도 돼?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Can I come see? 다음에 어떤 대상이 오면 내가 그 대상을 보러 가도 될까? 라는 질문이었죠. Can I come see your room? 너방 내가 가서 봐도 돼? 라는 질문이죠. Can I come see your room? 내가 그 콘서트를 와서 봐도 돼? Can I come see the concert? 내가 와서 그 영화를 봐도 돼? Can I come see the movie? 이런 식으로도 다양한 대상을 넣어봤었어요. What's wrong? 자, 뭐가 문제야? 라는 질문이었죠. 이 wrong이 문제인, 뭐 혹은 가끔은 틀린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근데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What's wrong? 근데 여기서 발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long, 긴의 long하고 틀린 혹은 잘못된의 wrong. L과 R 발음 중요하죠. L 발음이 혀가 윗니 뒤에 와서 딱 붙는 l, 요런 발음이고, R 발음은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지만 양쪽을 긴장시켜준 r, 요런 소리라고 했죠. long, wrong 많이 연습해 주세요. I feel lonely. 나 외롭게 느껴져.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 I am lonely라고 해도 되지만 I feel lonely. 나 그렇게 느껴.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I feel tired. 나 지치게 느껴져. 즉, 나좀 지쳤어. 라는 말이죠. 또, 추워. 나 춥게 느껴져. I feel cold. 그리고 나 자랑스러워라고 할 때는 I feel proud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네요. Do you want to play with us? 외롭다고 하니까 나랑 우리랑 같이 놀래?라고 질문을 했죠. 이렇게 Do you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을 하고 싶어?라는 질문이 돼요. Do you want to eat? 밥 먹을래? 뭐 먹을래?라는 의미고 Do you want to go? 너 갈래?라는 뜻이고. Do you want to rest? 좀 쉴래요? 라는 질문이었죠. Yes, I'd love to.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이었어요. I'd는 I would를 줄인 표현입니다. Come on, Let's go. 자,

0: 가자라는 또 말이었고요. 이런 표현들은 매일매일 많이 쓸수 있잖아요.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let's go라고 했는데 이렇게 let's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을 하자라는 의미의 표현이 됐죠. Let's go home. 우리 집에 가자라는 뜻이고요. Let's watch a movie. 우리 영화를 보자라는 말이었고요. Let's sing a song. 우리 노래를 부르자라는 말이었죠. 다 기억나죠? Let's go for a walk. 우리 산책하러 가자라는 말도 있었고요. What are you doing? 이거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었는데 두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으로도 만들어 봤었어요. 뭘 쓰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writing? 지금 뭘 먹고 있어? What are you eating?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reading? 지금 뭘 숨기고 있어? What are you hiding? 다잘 기억나죠?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I'm bored. 자, 이게 바로 나 지루해 라는 표현이었죠. Why don't we go outside? 그럼 우리 밖에 나가는 건 어때? 이렇게 또 친구가 제안을 했네요. Why don't we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뭐뭐 하는 건 어때? 라는 또 제안이었죠. 우리 게임하는 건 어때? Why don't we play a game? 우리 등산하러 가는 건 어때? Why don't we go hiking? 우리 일어서는 건 어때? Why don't we stand up? 자, 우리 밖에 나가는 건 어때? 라고 했더니, Okay, let's go to the playground. 라고 했죠. 그래, 우리 놀이터에 가자. 라고 했는데, 물론 아까 let's만으로도 연습했지만, let's go to까지 우리가 외우면 뒤에 장소만 넣으면 됐었죠. Let's go to the park. 우리 공원에 가자. Let's go to your house. 너네 집에 가자. 놀이동산에 가자는?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라고 말을 했었죠. It's already 9. 기억나나요? 벌써 9시야 라는 말이었죠. 여기서 9은 9시를 뜻한다고 했어요. Already가 벌써 라는 뜻이고요. I'm sleepy. Let's go to bed. I'm sleepy. 나 졸려 라는 말이었죠. Let's go to bed는 let's가 또 나왔네요. 우리 침대로 가자. 즉, 자러 가자라는 말이었죠. 자, I'm sleepy라고 했는데 이 sleepy가 졸린이란 뜻인데 앞에 누가 졸린지 말할 때마다 I am에서 이 am이란 단어가 바뀐다고 했죠. 자, go to bed가 자러 간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I'm sleepy, you're sleepy, he's sleepy, she's sleepy, we're sleepy, 그리고 They're sleepy. 이렇게 누가 졸리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 요거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I'll set the alarm to 7. 내가 7시로 알람을 맞출게 라는 말이었죠. Set an alarm. 이게 바로 알람을 맞추다라는 뜻이었고요. Set the alarm to 다음에 시간이 오면 특정 시간으로 알람을 맞추다라는 뜻이었죠. Thank you. Good night. 자, good night. 잘 자라는 뜻이었고요. Sleep tight 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잘 자라는 뜻이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우리 다양한 표현들을 쓸수 있었어요. First, 나 선물 받았어. 아까 나 강아지를 입양했어 라고 썼지만 이 got가 받았다, 가졌다라는 뜻도 된다고 했죠. I got a puppy 대신에 I got a present.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정말 기뻐. I'm really happy.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곰이, I feel lonely. 좀 외롭대요. 그럼 그럴 때, Do you want to read a book? 이렇게 책을 권할 수도 있고, I'm bored. 지루할 때는, Why don't we go outside? 우리 밖에 나가는 건 어때? 이런 표현도 우리 썼었죠. 그리고 지금 몇 시예요? It's 3. 오후 3시는 take a nap. 낮잠을 잘 시간이죠. I'm sleepy. Let's take a nap. 자, 이런 표현들 다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요.
1: I got a present. I'm really happy. I'm lonely. Do you want to read a book? I'm bored. Why don't we go outside? I'm sleepy. Let's take a nap.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express my emotions.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맞아요. 슬프고 기쁘고 우울하고 그리고 지루한 거, 졸린 거 다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표현들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2: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는 the three R's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ree R's는요, reduce, reuse, recycle의 약자로 환경을 아주 지키는 중요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 친구도 오늘은 첫 번째 수업으로 reduc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2.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Monday. What is reduce? I can say what reduce mean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얼른 보러 갑시다. 빠바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 여자아이가 뭔가 할 때 대단한 결심을 갖고 써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She's making a reduce challenge plan. 자, 뭔가 reduce를 challenge를 하려는 것 같아요. reduce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쌤이 알려줄게요. 빠밤. 자, reduce는요. 바로 줄이다, 감소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좀 줄여서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 한번 발음해 볼게요. reduce, reduce. 시작! reduce, reduce. 좋아요. deuce 소리를 내주는 거야. reduce가 아니라 reduce. 오케이? 줄이다, 감소시키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무엇이 보이냐면

0: 뭔가를 좀 이렇게 적게 사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reduce가. 자, less라는 단어도 소개할게요. less는 더 적은, 더 작은 양을 뜻해요. 그래서 use less 하게 되면은 더 적게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use less랑 바로 reduce랑 동일한 표현이 되겠죠? 자, less 한번 발음해 볼게요. less, less.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turn off 나왔어요. turn off. 전기나 기기 등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turn off. 티처, 그럼 반대로 키다는 뭐예요? turn on이에요. turn on, turn off. 오케이. 자, 오늘은 turn off 소개할게요. turn off. 끄다. 발음해 볼까요? turn off. 자, 그림을 보니까 여자아이가 뭔가 끄는 스위치 그림이 있죠? turn off. Alright. 자, 다음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paper 나왔어요. paper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일 텐데, 종이라는 뜻입니다. paper, paper. 발음해 볼게요. 그냥 paper 아니지? paper. 좋아요, 얘들아.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단어 4개였고요. 우리 친구들, 영어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Reduce means to use less.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1. I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2.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When we reduce, we save the earth.
0: 잘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빠밤! 첫 번째 문장입니다. reduce means to use less. 우리 초반에 다뤘던 단어들이 다 모여있어요. 자, 볼게요. reduce. reduce의 뜻은 줄이다라는 거였죠. 뭔가를 사용하는 것을 줄이다. Okay? reduce, 줄이다. Alright, 그 다음은 use less. 하게 되면은 덜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발음 잘해줘야 된다. useless 하게 되면은 필요하지 않은 아주 쓸데없는 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발음을 잘해야 돼요. useless 조금 띄어서 useless 하게 되면 덜 사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put together 해서 해석을 해보자고요. 짜잔! reduce means to use less. 자, reduce 줄이다의 뜻은 뭔가를 덜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Reduce means to use less. 시작. Reduce means to use less. Useless 하면 안 돼요. 그건 필요 없느냐? Use less. Okay, 좋아요. 두 번째는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나왔어요. 우리 또 해석해보자. 짜잔. 자, can은 할수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지요? 자, reduce는 줄이다라는 뜻이었고요. everyday life. 볼게요. everyday life 하면 일상생활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이 될것 같아? 좀 감이 오나요? 자, 나는 할수 있어요. 무엇을 할수 있을까? reduce. 나는 줄일 수 있대요. 언제? 일상생활에서. 나는요, 일상생활에서 좀 줄였을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읽어볼게요. 시작. 천천히.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Okay, life. No. Life. Al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electricity는 이미 저번주에 알려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짠! 일단 turn off는 끄다예요. 반대로 키다는 turn on을 썼었죠? turn off는 끄다. Okay? 자, light는 뭘까요? light는 전등입니다. 빛이란 뜻도 갖고 있는데 우리 방에 있는 전등 있죠? 그것도 light라고 할수 있어요. light. Okay, save는요, 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save, save.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죠? electricity. electricity. 선생님이 무슨 뜻이죠? 알려줬던 것 같은데 전기라는 뜻입니다. electricity. electricity. Trick City. All right. 자, 그럼 한번 또 해석을 해봅시다. I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나는 무엇을 끈대요? 전등을 꺼요. 왜? To save electricity.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나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전등을 꺼요. 라는 뜻이겠죠. 중요해요. 그쵸? 항상 전등을 끄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I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읽고 있는 거 맞지? 선생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나왔어요. 오케이. 해석해 봅시다. Use less. 선생님 아까 알려줬죠? Use less 하면 덜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raw는 paper 먼저 할게요. Paper는 종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draw는 그리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Use less paper, draw.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짜잔.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자, 해석을 해보면 나는 종이를 덜 사용해요. 언제? 내가 그릴 때. 나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종이를 좀 덜 사용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그려놓고 다른 종이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종이를 덜 사용하면서 아껴가면서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자, 우리 친구들 잘해요. Ready, set, go.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좋아요. 자, 마지막. When we reduce, we save the earth. When we reduce, we save the earth. Okay. 자, save가 무슨 뜻이었죠? 그쵸? 자,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save가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요. 어떤 뜻이었냐면 좀 아끼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키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earth는요. 지구예요. Okay. 자, 해석해봅시다. When we reduce, 우리가 좀 감소하면, 우리가 좀 아꼈으면 we save the earth. 우리는 지구를 지킬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아껴서 쓰라는 거겠죠? Alright. 자, quiz time 가져볼게요. Choose a good way to reduce. 자, 좀 줄여 쓰는 좋은 방법을 골라보래요. 오케이. 이게 OX네요. 자, 이게 좋은 행동인지 아닌지를 보자. I turn on the lights all the time. Turn on이 무슨 뜻이었지? 키다라는 뜻이었죠. Lights는 전등이었고요. All the time은 항상이야. 자, so I turn on the lights all the time.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Is that a good way to reduce? No, I don't think so. X가 돼야 되겠죠? I turn off the lights가 reduce 하는 방법이겠죠? So, X. Alright. 자, number 2. I draw on both sides of the paper. 자, both sides 하면은 양면이란 뜻입니다. I draw on both sides of the paper. Is that a good way to reduce?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Reduce 하는데? Okay,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3, 2, 1. The answer is, of course, it's a good way. 자, 그냥 한 면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both sides를 쓰고 버리면은 좋은 reduce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O입니다. Alrighty.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게요. Reduce means to use less. 자, reduce 감소한다는 뜻은 사용하는 것을 좀 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나는 일상생활에서 줄여 쓸 수 있어요. I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자, 나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전등을 turn off, 꺼요.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종이를 덜 사용해요. When we reduce, we save the earth. 우리가 줄여서 사용할 때 우리는 지구를 지킬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머리에 쏙쏙 들어왔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였습니다.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Drop the beat! Reduce, reduce. I can reduce. Reduce, reduce.
I can reduce.

turn off the lights. I turn off the lights. I use less paper. I use less paper. Yes, I reduce. Yes, I reduce.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우리 친구들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바밤. This is today's picture. 자, reduce challenge를 하고 있죠? 자, 디테일한 상황을 지켜볼게요. 자, my reduce challenge. 나의 줄여쓰기 challenge. Okay. I turn off the lights when I don't need them. 나는 전등을 꺼요.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전등을 꺼요. 라는 뜻이 되겠죠? Turn off the lights. Alright. I use both sides of the paper. 나는 종이의 양면을 사용해요. Both sides of the paper. Okay, I take a short shower. 나는 샤워를 빠른 시간에 해요. 빠른 시간에 샤워를 한다는 거겠죠. 그것도 중요하겠다, 그쵸? Okay, I ride my bike. 나는 자전거를 타요. 그러면 또 나쁜 대기오염을 줄일 수가 있겠어요, 그쵸? Alright.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나는 일상생활에서 줄여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끝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reduce challenge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reduce means. 나는 reduce의 뜻을 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Use less, 덜 사용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도 만나서 우리 즐겁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0: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3 R's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reduce 배웠고요. 오늘은 reus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2.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Tuesday. What is reuse? I can say how to reuse.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Ba-bum.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오늘도 어떤 여자아이가 아주 결심을 하고 뭔가를 적어가는 모습입니다. 그쵸? She's making a reuse challenge plan. 자, 저번 시간에는 reduce, 덜 사용하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늘은 reuse가 키워드죠? 자, reuse의 뜻은요, 바로 다시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동사 단어 앞에 re, re가 붙잖아요? 그럼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Use는 사용하다고 앞에 re가 붙어서 다시 사용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Reuse. 우리 친구들도 발음 시작. Reuse. Reuse. 좋아요. 다시 사용하다. Reuse. Alright. 자, 그리고 보니까는 지금 그림에 저 물병이 보이네요. 자, 물병은 water bottle. Water bottle. 오케이. 자, 한번 발음해볼게요. Water bottle. Alright. 자, 항상 우리가 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물병을

0: 사용하면은 조금 더 지구에 도움이 되겠죠? Water bottle. Alright. 자, 그 다음엔 again 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Again, again. 다시 또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뭔가를 사용할 때 다시 사용하다 하면 좋잖아요. Reuse, reuse. Okay. 근데 여기 again이라는 단어도 소개할게요. 자, again, again. 다시 또라는 뜻을 가졌어요. Alright.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로는 paper bag. paper bag, 종이 가방입니다. 우리가 항상 뭘 사면은 보통 종이 가방에 물건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이 가방은 paper bag 되겠습니다. Alright, 오늘의 단어 4개 봤고요. 우리 친구들 영어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1. I reuse my water bottle every day. 2. I use my paper bag many times. When we reuse, we help the earth.
0: 잘 들어봤나요? 우리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와 볼게요. 빠밤! 자, 첫 번째 문장은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나왔어요. 자, reuse의 뜻은 무엇일까요? 짜잔! 다시 사용하다라는 뜻이죠. Okay, again은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reuse again 단어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문장 해석해 볼게요.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자, 다시 사용하다란 뜻은 재사용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재사용의 의미는요, 무언가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Ready?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좋습니다. 자, reuse의 뜻은 다시 사용하다, 재사용이라고 기억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은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Alright, 자, 이것도 해석해보자. 자, can은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reuse는 무슨 뜻이라고? 오케이, 다시 사용하다, 재사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오케이, everyday life는 무슨 뜻일까?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하게 되면은 나는 일상생활에서 재사용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오케이. 자, 일상생활에서 재사용을 할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I reuse my water bottle every day. 오케이. 자, 첫 번째 단어 reuse 재사용하다, 다시 사용하다고요. water bottle 무슨 뜻이었지? water bottle 바로 물병이란 뜻이었죠? 물병 또는 물통. 오케이. 그다음에 every day는 뭐야? every day 하면 매일이란 뜻입니다. So, I reuse my water bottle every day 하게 되면 짜잔! 자, 나는 내 물병을 매일 다시 사용해요라는 뜻이 되겠죠? 매일 씻지도 않고 다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씻고 다시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물병을 맨날 종이컵, 플라스틱컵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병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reuse my water bottle every d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I use my paper bag many times. Okay. 자, paper bag은 종이 가방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샀을 때 종이 가방에 담겨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자, 종이 가방. paper bag. 그 다음에 many times가 나왔는데, many times 하면 여러 번이 되겠습니다. 여러 횟수가 되겠죠? many는 많은이란 뜻이고, times 하게 되면 횟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many times, 여러 번, 여러 횟수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Okay. 자, I use my paper bag many times. 나는 내 종이 가방을 여러 번 사용해요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죠. 시작. I use my paper bag many times.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자, 마지막은 when we reuse, we help the earth.

나왔어요. 자, reuse는 재사용하다, 다시 사용하다인 거 알죠? 자, help는 돕다고, earth는 지구죠.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요. When we reuse, we help the earth. 우리가 재사용, 다시 사용하면 우리는 지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돕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When we reuse, we help the earth. 좋았어요. 잘했어, 얘들아. 자, 우리 그럼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Choose a good way to reuse. 재사용하는 것의 좋은 방법을 우리가 한번 골라볼게요. Number one, I use a paper cup every time. 자,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우리 친구들이 O 또는 X로 골라보세요. 자, 나는 매번 paper cup, 종이컵을 사용합니다. Okay,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Is that a good way to reuse? No! 좋은 재사용 방법이 아니죠. 우리 water bottle 사용하기로 했지요? Okay? 자, number 2. I keep paper bags. 자, paper bag가 종이 가방이었죠. keep는 보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종이 가방을 버리나요? 아니면 보관할까요? Okay, ready? 3, 2, 1. The answer is definitely O. Good job. Paper bags many times, use many times 하기로 했지요? Alright,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Reuse means to use something again. 자, 재사용한다는 의미는 무언가를 다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나는 일상생활에서 재사용할 수 있어요. Number one, I reuse my water bottle every day. 나는 내 물통, 물병을 다시 매일 사용해요. 매일 다시 사용해요. Okay. Number two, I use my paper bag many times. 나는 내 종이 가방을 많이 여러 번 사용해요. When we reuse, we help the earth. 우리가 재사용하면 우리는 지구를 도와요.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노래 불러볼게요. Drop the beat. Reuse, reuse. I can reuse. Your turn. I can reuse. Good job. I reuse my bottle. I reuse my bottle. Good job. I reuse a paper bag. I reuse a paper bag. Yes, I reuse. Yes, I reuse.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재밌고 재밌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바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Reuse challenge를 여자아이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Challenge는 도전이란 뜻입니다. Reuse의 뜻은 뭐였지? 그치, 재사용하다, 다시 사용하다란 뜻이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빠밤. My reuse challenge. 나의 재사용 도전. 오케이, 멋있어요. 자, I use my water bottle again. 오, 자, 얘들아, again이 무슨 뜻이었지? 그치, 다시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내 물통을 다시 사용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use my water bottle again. Alright. 자, I reuse my paper bag 나왔어요. Reuse는 뭐라고요? 재사용하다, 다시 사용하다. So 나는 paper bag, 종이 가방을 다시 사용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I reuse my paper bag. Okay. 다음은
I don't use plastic bottles. Oh, that's a good one. 자, I don't use. 나는 사용해요, 안 해요? Don't가 들어갔으니까 안 한다는 뜻이겠죠? 나는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병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되겠죠? 중요해요. 플라스틱이 정말 지구 환경에 안 좋대요. 그쵸? I don't use plastic bottles. 나는

0: 플라스틱 병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Okay. 자, 그 다음은 I use a lunchbox 나왔어요. 어, lunchbox는 뭐야, 얘들아? 어, 도시락 가방이죠. 도시락 상자를 뜻해요. 어, 항상 플라스틱에 음식을 이렇게 보관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lunchbox를 사용한대요. I use a lunchbox. 어, 좋은 습관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은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Okay. 자, can은 할 수 있다고 reuse는 재사용하다, 다시 사용하다란 뜻이죠. 선생님 계속 반복하고 있죠? Everyday life는 무슨 뜻이야?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나는 일상생활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되겠죠?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시작! I can reuse in everyday life. 아, 우리 친구들 멋져요. Alright, very good.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how to reuse. 나는 어떻게 재사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도 오늘 reuse, 재사용하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1: I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my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2.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Wednesday. What is recycle? I can say what to recycle.
0: 얘들아,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니까 일단 여자아이가 Recycle Challenge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 girl is doing something called Recycle Challenge. 얘들아, Recycle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재활용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Challenge란 뜻은 우리 친구들 많이 알 것 같아. 챌린지 많이 하잖아. 왜 뭐 라면 다섯 개 먹기 챌린지, 뭐 댄스 챌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도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하기 챌린지, 우리 도전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지금

0: 물병들이 있어요.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물병들이 있죠. 그리고 newspapers, 신문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a glass and a can, 유리병도 보이고 캔도 보이네요. 이것들을 다 recycle 하려나 봐요. 오늘 그림 아주 멋지네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단어 4개 한번 살펴볼게요. 버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배운 recycle. Recycle, 재활용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볼게요. Recycle, very nice. 그 다음은 plastic bottle, plastic bottle, 플라스틱 병이에요. 왜 음료수가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볼게요. Plastic bottle, plastic bottle. Good job. 그 다음은 old newspaper, old newspaper. 오래된 신문지라는 뜻입니다. 해볼게요. Old newspaper. Okay. 자, 그 다음은 protect. Protect. 바로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해볼게요. Protect. Okay.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Recycle means to make new from old. I can recycle every day. 1. I recycle plastic bottles. 2. I recycle old newspapers to help the earth. When we recycle, we protect the earth.
0: 얘들아,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쌤이랑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빠밤. 자, 첫 번째 문장으로요. Recycle means to make new from old가 나왔네요. 자, 이걸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빨간색으로 된 단어 recycle, 바로 재활용하다, 재활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new는 바로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old는 뭘까요? old는 오래된 것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all put together 해서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recycle means. means는 의미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다란 의미는요, to make new from old.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한다는 것의 뜻이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겠죠? 자, 오케이. 우리 친구들 그럼 선생님이랑 다시 읽어볼게요. Recycle means to make new from old. Are you ready? Let's go. Recycle means to make new from old. Okay.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재활용이다라는 뜻이죠. Okay? 자, 그 다음은 I can recycle every day.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can은 쌤이 좋아하는 단어죠. 할 수 있다. 그리고 recycle는 바로 재활용하다. 그리고 every day, every day. 무슨 뜻일까요? 빠밤. 매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I can recycle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겠죠? 난 매일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I can recycle every day. 쌤이 말하는 이 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시작! I can recycle every day. Good job!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지금? 그 다음은요. I recycle plastic bottles. Okay. 자, 이번엔 뭘 재활용하는지 볼게요. 자, recycle는 재활용하다. plastic bottles는 그쵸, 플라스틱 병들이야. 그래서 나는 플라스틱 병들을 뭐해요? 재활용한대요. 어우, 아주 훌륭해요. 자, 다시 볼게요. I recycle plastic bottles.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어? 시작! I recycle plastic bottles. 잘했어요. 바틀이 아닙니다. 왜 영국식으로는 bottle 이렇게 한다곤 하지만요. bottles라고도 읽어줘볼까요? bottles, 물 흐르듯이 bottles. Okay. 자, 그 다음은 I recycle old newspapers. Okay. 자, old의 뜻은 오래된이었고요. 오래된 것이었고, newspaper는 신문이었죠. 그래서 old newspapers 하면 오래된 신문들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I recycle old newspapers. 나는 뭐도 재활용해요? 오래된 신문을 재활용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recycle old newspapers. Okay,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When we recycle, we protect the earth. 오, 오늘의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이게 살짝 어려운 단어야. 그렇지만 우리 친구도 할 수 있어요. Protect. Protect. 무슨 뜻이었지? 그치,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Earth는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구죠. 자, Earth. 이거 얼뜨라고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뜨 아니고 Earth. Earth. 선생님, 혓바닥 어디 있어? 뜨뜨뜨. Earth. 오케이. 자, 우리가 recycle, 재활용을 할 때면 우리는 뭘 보호해요? 지구를 보호한대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면 지구를 보호한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한번 들어봐. When we recycle, we protect the earth. Okay, ready, set, go. When we recycle, we protect the earth. 아우,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퀴즈 타임 바로 시작해볼게요. Number one, I throw plastic bottles in the trash. 나는 플라스틱 물병들을 바로 쓰레기에 버려요.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Of course it's X. 우리 recycle 해야 된다고 했지요. Okay. 자, number two, should I throw paper in the trash? 오, paper는 종이죠. 그러니까 paper도 trash, 쓰레기에 버리나요?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of course, X. We recycle papers too. 자, 우리 종이도 재활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X 되겠습니다. Alright,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볼게요. Recycle means to make new from old. 자, recycle, 재활용한다의 뜻은요. 오래된 것을 새 거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Okay. 자, 만든다는 뜻이죠. I can recycle every day. 나는 매일 재활용할 수 있어요. I recycle plastic bottles. 나는 플라스틱 물병들을, 플라스틱 병들을 재활용해요. I recycle old newspapers to help the earth. 자, 나는 지구를 돕기 위해 old newspapers, 오래된 newspaper, 신문들을 recycle, 재활용해요. When we recycle, we protect the earth. 우리가 재활용을 하면 우리는 지구를 보호해요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쏙쏙 됐나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chant and move time. 쌤이랑 함께 chant 불러볼게요. Drop the beat. Recycle, recycle. Cycle, recycle. I can recycle. I can recycle. I recycle plastic bottles. I recycle plastic bottles. I recycle old newspapers. I recycle old newspapers. Recycle helps the earth. Your turn. Recycle helps the earth. Good job. Yes, I recycle. Yes, I recycle. Okay, excellent, everyone.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오늘의 그림이 어땠는지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요? 그걸 잘 기억하면서 쌤이랑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바밤! This is today's picture. 자, 여자애가 지금 recycle challenge라는 것을 하고 있죠. A girl is doing something called recycle challenge. 얘들아, recycle challenge가 뭐였지? 자, recycle는 재활용하다. challenge는 우리가 더 아는 challenge, 도전이죠. 그래서 재활용 도전을 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자, 첫 번째예요. Recycle means making new things from old things. things. Okay, 해석을 해볼게요. Recycle means, 자, 재활용한다의 means, 의미는요, making new things from old things. 이건 무슨 뜻일까? 일단 thing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new things, old things라고 되어 있잖아요. thing은 왜 구체적인 사물을 뜻하진 않지만, 물건이나 뭐 사물들을

일반적으로 좀 뜻하는 단어입니다. 땡, 물건, 그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래된 것들을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재활용입니다라는 뜻이에요. Okay? Recycle means making new.

잘했습니다. I recycle plastic bottles. 나는 플라스틱 병들을 재활용해요. Okay. I recycle old newspapers. 나는 오래된 신문들도 recycle, 재활용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I recycle cans and jars. 자, 나는 또 무엇을 재활용하냐면 cans, 캔들 있지요. 음료수 캔들. 그리고 jar는 잼이나 꿀이 들어있는 그런 유리병 있죠? 그걸 jar라고 합니다. I recycle cans and jars. 나는 캔들과 jars, 병들을 또 recycle, 재활용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Okay. Recycling makes the earth happy. 자, 재활용하는 것은 지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재밌게 들었나요? 오늘의 Cartoon Talk. 왠지 굉장히 의미가 많았는데요. Recycle Challenge. 우리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Oka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니, 벌써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to recycle. 나는 무엇을 재활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Plastic bottles, old newspapers, 그 다음에 cans and jars. Recycle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요. Bye bye, butterfly!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2.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Thursday. Message from Earth. I can say why the Earth is in trouble.
0: Okay,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갈까요? 짜잔, here we go. 자,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근데 얘들아, 오늘의 그림은 뭔가 굉장히 gloomy, 좀 우울하고요. Sad, 슬퍼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구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The earth is writing a letter. 근데 저 편지를 쓰기 전에 좀 여기에 밴드가 붙여 있어, 그치? There is a bandage on earth. 어디 다쳤나, 그쵸? 그리고 편지 안에 보니까요. Showerhead가 있고 seal, 물개가 있고요. Chopped trees, 잘라진 나무 토막들도 있어요. 어떤 내용일지 우리 친구들 좀 감이 옵니까? 선생님은 감이 와요. 벌써부터 좀 슬픈데요. 자, 선생님이랑 좀 자세한 내용은 이따 카툰 톡에서 또 볼게요. 자, 오늘의 중요한 단어 4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첫 번째는요. Shower. 샤워하다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게요. Shower보다는 shower. Okay. 자, 두 번째는요. Hurt. 아프게 하다, 해치다 라는 뜻입니다. 해볼게요. Hurt. 그 다음은 save. 구하다, 지키다예요. 해볼게요. Save 아니고 save. Okay. 그 다음은 tree, 나무죠. 이 단어는 우리 친구들 알 것 같아, 그쵸?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tree,

0: Great. Good job, 우리 친구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Look and Talk이었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질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Message from Earth. Hello, I'm Earth. Did you know you use a lot of water when you shower? Did you know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Did you know recycling saves trees? I need your help. From Earth.
0: 잘 들어봤어요, 얘들아? 자, 선생님이랑 read and speak time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은 좀 슬픈 내용이야. 우리 한번 들어보자. 범범. 첫 번째 문장은, Oh, hello, I'm Earth입니다. 아까 그 그림을 사파를 보자니 좀 지구가 해피한 모습은 아니었어. Hello, I'm Earth.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자, Earth가 뭐였지? 지구죠. 자, 지구가 안녕, 나는 지구야 라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도 해볼게요. 좀 슬프게. Hello, I'm Earth. Hello, I'm Earth. 안녕, 나는 지구야. 자, 그 다음 내용은 뭔지 한번 봅시다. 짠! Did you know you use a lot of water when you shower? 어휴, 뜨끔했어요. 자, 선생님이랑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Did you know 하면은 너 뭐뭐를 알고 있었니? 라는 패턴입니다. Did you know 만 해도 너 알고 있었어? 라는 뜻이 돼요. 근데 Did you know 하면은 너 뭐뭐를 알고 있었니? 라는 뜻이 완성이 됩니다. 자, use는요, 사용하다예요. use, 그 다음에 A lot of는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shower는 무슨 뜻이었지? 샤워하다입니다. 자, 우리 그럼 이걸 다 모아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Did you know you use a lot of water when you shower? 너 알고 있었어? 너가 샤워할 때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라고 하는 겁니다. 뜨끔합니다. 선생님은 오늘부터 조금 물의 양을 줄여야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id you know you use a lot of water when you shower? 오케이, 잘했어요. 지구야, 미안해. 자, 그 다음은 Did you know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이것도 너무 미안해. 해석해보겠습니다. Plastic bottle 하면은 플라스틱 병이죠.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Hurt는 뭐야? Hurt. 자, hurt는 상처 입히다, 해치다라는 뜻이고요. 다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Animal는 뭐예요? 동물입니다. 우리 한번 해석해보자. Did you know는 뭐뭐를 알고 있었니? 라는 뜻이었죠. 그게 또 패턴이 반복됐어. 자, 넌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니? 플라스틱 병들이 동물들을 해친다는 것을. 미안해. 자, 한번 읽어볼게요. Did you know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자,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시작! Did you know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그쵸. 완전 반성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id you know recycling saves tree?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인지 볼게요. Did you know? 뭐뭐를 알고 있었니? 라는 뜻이지. 자, recycling. Recycle는 재활용하다인데 recycling 하면은 재활용이란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Recycling, 재활용. Save는 아끼다, 구하다예요. 자, 그렇다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알고 있니? 재활용이 tree, 나무들을 save,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Did you know recycling saves tree? 너는 recycling, 재활용이 나무들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시작! Did you know recycling saves tree? 알죠, 알죠. 자, 반성하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도 같이. 오케이. 자, 우리 그럼 마지막에 Earth가 이렇게 말합니다.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오케이. 자, need은 필요하다. Your help 하면 너희들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대. 알겠어, 지구야. 미안해. 자, 한번 선생님 다시 읽어볼게. I need your help.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I need your help.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라고 합니다. 그랬군요.

너무 슬픈 내용이었어. 그치? 잘 기억하고서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Number one. What do we use a lot in the shower? 우리가 샤워할 때 무엇을 많이 씁니까? A. Water. B. Paper. Okay,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What do we use? That's right. It's water. 물을 많이 사용하죠. We don't use paper in the shower. 자, 우리 샤워할 때 paper, 종이를 사용하진 않죠? So the answer is A, water. Okay, question number two. Plastic bottles help animals. 플라스틱 병들이 help animals, 동물들을 돕나요?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3, 2, 1. The answer is definitely no. 자,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자, animals들이 다치게 하죠. 그래서 X입니다. Okay, 우리 친구들. 자, number 3도 있어요. What does recycling save? 자, 재활용을 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나요? A. Trees. B. Cars. Okay, 3 seconds. 3, 2, 1. The answer is trees. 나무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Alright,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슬픈 letter, 편지를 다시 읽어볼게요. Message from Earth. 지구로부터 온 편지. Hello, I'm Earth. 안녕, 나는 지구야. Did you know you use a lot of water when you shower? 넌 너가 샤워할 때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Did you know? Did you know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Hurt는 다치게 하다죠. 그래서 너는 알고 있었니? Plastic bottles, 물병들이 animals, 동물들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Okay. Did you know recycling saves tree? 너는 재활용이 나무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니? I need your help.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From Earth. 지구로부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편지 내용이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슬픈 내용의 편지였지만 챈츠만큼은 신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Drop the beat.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Please save water. Please save water. Don't use plastic. Don't use plastic. Save the trees. Save the trees.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Good job. Excellent.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림 기억하나요? 그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자, 일단 지구가 매우 아파요. 그리고 편지를 우리한테 쓰고 있습니다. The earth is writing a letter.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빠밤. Hi, it's me, earth. 안녕, 나야 지구라고 합니다. Okay, 안녕, 나야 지구. 자, you use too much water라고 해요. 굉장히 미안해지는데, 자, use는 사용하다라는 뜻이고요. too much는 무슨 뜻이냐면 지나치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많은이 영어로 뭐라고 배웠지? a lot of라고 배웠죠. too much는 지나치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라고 하는 거죠. 미안해. You use too much water.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따라해볼게요. 시작. You use too much water. 오케이. 자, 그다음에 the seal is crying because plastic hurts them 라고 나왔습니다. Seal는 저기 편지에 나와 있는 귀여운 물개입니다. 근데 물개가 울고 있대. The seal is crying. 물개는 울고 있어. Because, 왜냐하면 plastic hurts them. hurt가 무슨 뜻이었지? 다치게 하다란 뜻이었죠. 해를 입히다란 뜻이었지. 그래서, plastic이 그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seal, 물개들이 울고 있대요. 너무 슬프다, 그렇죠? The seal is crying because plastic hurts them. Okay. 자, 그 다음에 beautiful trees are being cut
down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beautiful는 아름다운이죠. 아름다운 trees. 나무들이 being cut down. 비동사 플러스 being 나오고 그다음에 과거분사. 자, cut가 지금 여기서 과거분사인데요. 자, 비동사 플러스 being 플러스 과거분사가 되면 뭐뭐 되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금 cut down, 잘라져 가고 있는 중이래요. Beautiful trees are being cut down. 너무 미안하다, 그치? Okay, 그 다음에 Will you help me? 나를 좀 도와주겠니? 하면서 Earth가 편지를 마칩니다. 너무 슬픈 내용이지, 그치? 이것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우리 친구들 도울 수 있겠어요? 선생님 매우 반성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챌린지를 해볼게요. 우리 Earth를 도와주자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y the earth is in trouble. 나는 왜 지구가 문제에 처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만나서 즐겁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더 즐거운 하루로 만들어 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2.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Friday, a letter to Earth. I can write a reply to Earth with three promises.
0: 자, 얘들아, 오늘은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은 쌤이랑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배웠던 표현들을 정리해서 글쓰기로 완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topic, 주제는요. Today's topic, a letter to Earth. reply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 지구에게서부터 온 편지를 우리가 받았잖아? 그거를 우리가 reply 하는 겁니다. reply는 답장이란 뜻이에요. A letter to Earth. 지구에게 쓰는 편지, 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쌤이랑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우리 look and talk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글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뽀뽀뽀!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여자애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표정입니다. 이거 따라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눈썹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쵸? A girl is writing a letter with a serious face.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편지를 쓰고 있죠. 지금 생각풍선에 다양한 지금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보면 선생님이랑 시작해볼게요. 뽀뽀! 자, I can reduce 라고 나왔어요. I can reduce. 자, reduce가 뜻이 줄여 쓰다, 줄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줄여 쓸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어요 라는 뜻이겠죠. I can reduce.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I will use less when I 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저거 보이나요? shower head가 있고 shower head랑 timer 시계가 있고 옆에 물방울이 있습니다. 무엇을 적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치? 물을 적게 사용할 것 같아. 언제? 샤워할 때. 자, I will use less water.

0: water when I 샤워하다 영어로 그쵸, shower. 그래서 I will use less water when I shower. 이러면은 난 샤워할 때 물을 적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우, 좋아요. 자, 그 다음엔 I can reuse가 나왔어요. Reuse는 재사용하다라는 뜻이었던 거 우리 기억할까요? 자, I can reuse. 나는 재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뭐라고 또 쓰나 보자. I will use again.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뭐가 있죠? 종이 가방이 있죠? 나는 종이 가방을 다시 사용할 거예요 라고 할것 같은데 자, I will use paper bags again. 나는 종이 가방들을 다시 사용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은 I can recycle가 나왔어요. Recycle는 재활용하다라는 뜻이었죠. So I can recycle 하면은 나는 재활용할 수 있어요가 해석이 되겠죠. Alright, I will recycle and 자, 지금 여기 재활용 뭐라 그럴까요? 이 바스켓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Plastic bottle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newspaper도 보여요. 자, 일단 쌤이랑 해보겠습니다. I will recycle. 짠! Plastic and paper. 그쵸? 신문이 paper죠. 종이죠. 자, I will recycle plastic. 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요. 그리고 paper, 종이를 재활용할 거예요. 라 그러죠. I will recycle plastic and paper. 대단해요. 멋져요. 그쵸? 자, I promise to help you from Chrissy.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었어요. 쌤이 쓴 편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지구에게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너무 반성을 해서 쌤이 쓴 편지 I promise to help you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을 약속할게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완전 반성해서 이제 진짜 열심히 reuse, recycle, reduce 할 거예요. From Chrissy, Chrissy로부터 라고 하면 선생님이 편지를 막을 내리자. 오케이.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다시 읽어줄게. 선생님의 진심성을 한번 느껴봐. A letter to Earth. 지구에게 쓰는 편지. Dear Earth. 지구에게. I can reduce. 나는 줄였을 거야. I will use less water when I shower. 자, 이거 무슨 뜻일까? Water, 물이고 shower, 샤워하다죠? 나는 샤워할 때 물을 적게 쓸 거야. I can reuse. 나는 재사용할 거야. 자, 재사용할 수 있어. I will use paper bags again. 나는 paper bags, 종이 가방들을 다시 사용할 거야 라고 하죠. 오케이. 뭐 선생님의 진심성이 느껴지나요? 자, 그 다음에 I can recycle. 자, 나는 재활용할 거야 라고 하죠. I will recycle plastic and paper. 자, 나는 뭐 할 거래요? 자, plastic과 paper, 종이를 recycle, 재활용할 거야 라고 하죠. I promise to help you. 내가 너를 돕는 것을 뭐 할 거예요? Promise, 약속하다라는 뜻이거든. 내가 너를 돕는 것을 약속할게 하면서 from Chrissy. Chrissy로부터 하면서 선생님이 편지를 막을 내리죠. 어때요? 선생님의 진심성이 좀 느껴졌나요? 저번 시간에 지구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런 편지를 다시 써봤어.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단어들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Reduce. 자, 줄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water, 물이고 shower, 샤워하다. reuse, 재사용하다. paper bag, 종이 가방.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ecycle는 무슨 뜻이야? 재활용하다. plastic은? 그쵸, 플라스틱. paper는 종이죠.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짐을 해서 우리 earth를 도와줍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크리스의 라이팅이었고요.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1: A letter to earth. I can reduce. I will use less water when I shower. I can reuse. I will use paper bags again. I can recycle. I will recycle plastic and paper. I promise to help you. Culture.
2: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recycling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나라별 재활용 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세계의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재활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알고 있죠? Recycling is important to protect our environment. 나라마다 재활용을 수거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Korea. 한국에서는 어떻게 재활용품을 수거하나요? How do we recycle? 알아두면 유용한 팁들 몇 가지 알아볼까요?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분리해요. 유리병과 뚜껑은 분리하고요. We need to separate the tops from glass bottles. 캔 뚜껑은 캔 속에 넣고 압착해요. 음식물이 많이 묻은 스티로폼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Put the bottle here.
1: Okay.
2: Let's look at Turkey. 터키의 재활용 수거 방법을 알아볼까요? 터키에는 아주 특이한 재활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부게돈이라는 수거함인데요. Turkey has a special machine, 부게돈. 마시다 남긴 물을 넣어주고 위에 있는 입구에 페트병이나 빈캔 등을 넣으면 아래 부분에서 개나 고양이 같은 유기동물이 먹을 수 있는 사료가 나옵니다. This special vending machine gives food for stray dogs and cats. 태양 전지판을 통해 동력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환경과 유기동물을 함께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서 착한 자판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Put the can here.
1: Okay.
2: Let's look at Germany. 독일에도 재활용 수거와 관련해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빈 병이나 빈 캔을 가져가서 환급받을 수 있는 판트라는 재활용품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Germany has a bottle return system. 대형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면 대부분 입구에 판트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 재활용이 가능한 병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분류하여 가격을 매겨서 환급액이 적힌 영수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People can save money when they return bottles. 이 영수증은 해당 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Don't put the bottle here.
1: Okay.
2: Let's look at one more country. Let's look at France. 프랑스의 분리수거 방법도 한국과는 많이 다르고 흥미로운데요. Recycling in France is quite different. 프랑스는 음식물, 종이, 유리, 플라스틱 등 많은 것을 주민 스스로 분리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유리 이 세 가지만 분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에 포함돼

0: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립니다. People can throw away food garbage with regular trash. 분리수거를 위한 쓰레기통은 모두 일반 쓰레기용, 재활용 쓰레기용, 유리병용, 공동유리병용 등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Don't put the paper here.
1: Okay.
0: 오늘 우리는 나라별 재활용 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We looked at recycling around the world. 현명한 재활용 수거로 환경에도 도움을 주는 일은 당연히 해야겠죠.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I can write a reply to Earth with three promises 였습니다. 자, 나는 세 가지의 약속으로 지구에게 reply, 답장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Reduce, reuse, recycle 한다는 약속했잖아.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한 주도 이번 주도 정말 고생했어요. 행복한 주말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 날 봐요. Bye bye, butterfly.
3: Oh, 이
4: 분위기?
5: 연금까지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의 뉴런 하은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하은쌤입니다. 오늘은요, 현재 시제와 일반 동사 네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로써 이 유닛을 마무리해 볼 것입니다. 자, 우리 일반 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writing, 쓰기 연습할 것이고요. 그리고 유닛 2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 이제 문법 공부도 중요하고 또 독해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writing, 쓰기를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장들을 쓰려면 기초적인 단어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writing과 vocabulary 다루면서 현재 시제와 일반 동사 단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런 포인트 라이팅입니다. 우리 일반 동사의 현재형 계속해서 배워보았는데 이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 예문 보면 Both Ellie and Tom like 김밥 이렇게 나왔을 때 Both 하면 둘 다라는 거죠. Ellie와 Tom은 둘 다 김밥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like라는 일반 동사를 사용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 표현하는 거 우리 문제 통해서 한번 풀어볼 것이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는 반복적인 또 습관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문 보면 Sarah goes to school by bus. Sarah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늘 Sarah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쓸 수 있다. 이것도 연습해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어떤 일과를 묻고 답할 때 일반 동사 현재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과라는 건 뭐예요? 내가 몇 시에는 학교에 가고 몇 시에는 뭐 선생님 만나서 뉴런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의 일과이죠.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자, 예문 보면은 What does Ryan do at 5 p.m.? Ryan은 5시에 무엇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답을 He walks his dog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강아지를 산책시킵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써서 어떤 하루의 일과를 묻고 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라이팅 문제들을 통해 이 세 가지 표현들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6에서 27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다음 그림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어구를 골라서 글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단, 필요시 형태를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왼쪽에 이제 보기를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것인데 자, listen to music 하면 뭐예요? 음악을 듣다, read books 하면 책을 읽다, set up a tent 하면 이때 set up 하면 무언가를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텐트를 세우다. 그리고 take a nap 하면 낮잠을 자다 라는 것이고 do puzzles 하면 퍼즐을 하다, 퍼즐을 풀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각각 이 예시가 일반 동사로 시작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사용해서 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amily often goes camping. 자, 여기서 우리 often 하면 종종, 자주 이런 뜻이죠. 우리 가족은요, 종종, 자주 캠핑을 갑니다 라고 할 때 go camping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에요. 이렇게 go 다음에 어떤 동사를 ing 형태로 쓰게 되면 뭐뭐 하러 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어떤 표현인데 예를 들면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이런 것들이죠. 우리 가족은 종종 캠핑을 갑니다. In summer, 여름에요. 아, 여름마다 이렇게 종종 캠핑을 가는 그런 모습을요.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해서 나타내 준 것이죠. 우리 my family 하면 사실 가족 구성원은 여러 명이긴 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므로 my family,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래서 goes를 썼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장 볼게요. We, 뭐뭐, together first. 자,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같이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텐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텐트를 세웁니다. 이렇게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을 사용해서 We set up a tent.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의 이 set이라는 일반 동사 형태 잘 써주었죠? we라는 건 우리 1인칭 복수 주어이니까 이런 경우에 동사 원형 써서 현재형을 나타냅니다. 자, 계속 보면 my mom, 우리 엄마는 무엇을 하십니다. 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책을 읽고 계십니다. 그러면 we read books 이 표현 사용해 봅시다. 그런데 my mom 하면 이거는 3인칭 단수 주어이므로 이렇게 3인칭 단수 주어일 땐 일반 동사에 s 붙인다. 그렇게 현재형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죠. My mom, 그 다음에 reads, 이렇게 s 붙여주시고 books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my dad, 우리 아빠는, 자, 아빠는 뭘 하고 계시냐면 자,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낮잠을 주무시는 그런 모습이므로 우리 take a nap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텐트 안에서 낮잠을 주무십니다 라고 할 때 my dad도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 주어이죠. 그럼 동사에 s 붙여서 현재형 써주는 거예요. my dad 그 다음에 takes a nap in the tent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My sister, 아, 내 여동생은요, 지금 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퍼즐을 열심히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do puzzles 사용해 줍시다. My sister 하면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여야죠. My sister, 그 다음에 do에는 이제 es를 붙여서 does puzzles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nd 그리고 I just lie down 이렇게 나왔네. 자, 여기서 lie 하면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눕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나는 그냥 눕습니다. and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and 다음에 어떤 동사 써주시면 되냐면 자, listen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listen to music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listen 같은 경우에는 그냥 listen music 이렇게 쓰지 않아요. 꼭 to를 같이 써야 됩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고 자, 여기서는 이 주어 I에 따라서 I 뒤에 따라서 이제 동사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I에 알맞은 형태는 일반 동사,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되죠. I listen to music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Everything is peaceful. 모든 것이 아주 평화로워요. So, I love camping. 그래서 내가 캠핑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 우리가 여름에 이제 여름마다 뭔가 캠핑을 가서 이런 일들을 한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나타낼 때 우리 일반 동사 현재형을 쓸 수 있다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2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보고 엘리와 텀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문장을 완성하시오. 아, 표가 나와 있네요. 표의 정보부터 살펴보면 엘리, 텀 이렇게 나와 있고 왼쪽에 스파게티, 햄버거스, 김밥 이렇게 음식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정들이 지어져 있는데 아, 이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장 풀어볼게요. 1번 문제요. 엘리 likes spaghetti. 엘리는 스파게티를 좋아합니다. 자, 엘리는 스파게티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그다음에 but 그러나 자, 그러나 she 뭐뭐뭐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but 뒤에는 어떤 내용이 와야 될까요? 엘리는 스파게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은 싫어합니다. 라고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표에서 싫어하는 표정 여기 있네요. 그러나 엘리는 햄버거를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부정문을 써봅시다. 우리 she는 3인칭 단수 주어이므로 그럴 때 우리 doesn't 사용해서 she doesn't 그다음에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려면 like hamburgers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아, 엘리는 스파게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햄버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 이때 doesn't는요, does not으로도 써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입니다. Tom은요, 뭐뭐 하는데 but 그러나 he likes hamburgers. 그는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자, Tom이 햄버거를 좋아하는 표정이네요. 그런데 버스로 연결되었으니까 그 앞에는 어떤 내용 와야 될까요? 어떤 반대되는 내용. 텀은 무엇은 싫어하지만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와야 되니까. 자, 텀이 싫어하는 거 우리 스파게티에 대한 문장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텀은 스파게티를 싫어합니다 할 때 텀은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 주어이므로 우리 doesn't 사용해서 또는 이제 does not 사용해서 부정문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Tom은 스파게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Tom doesn't like spaghetti. 이렇게 써주시고 But, 그러나 he likes hamburgers. 그러나 그는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와 같이 문장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Ellie 뭐뭐뭐 But Tom doesn't like it. 이렇게 나네요. 자, 엘리가 하고 뭐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나 텀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럼 텀이 싫어하는 거 뭔가요? 바로 스파게티이죠. 그러면 그 앞에는 엘리는 스파게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텀은 싫어합니다.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그럼 엘리는 스파게티를 좋아합니다 라고 써봅시다. 이 경우에는 엘리 3인칭 단수임으로 우리 일반 동사에 s 붙여서 엘리 likes spaghetti 이렇게 써주어야 되겠네요. Ellie likes spaghetti, but Tom doesn't like it과 같이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Both Ellie and Tom, 자, both 하면 누구와 누구 둘 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와 텀 둘 다 뭐뭐 김밥. 자, 김밥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자, 지금 엘리와 텀은 둘 다 김밥을 좋아하네요. 그럼 좋아합니다 라는 일반 동사 써줍시다. Both Ellie and Tom 같은 경우는 두 명이죠. 이렇게 복수주어일 때는 일반 동사에 동사 원형을 써서 현재형 나타내죠. Both Ellie and Tom like 김밥.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한다. 우리 like 또는 doesn't like 이런 식으로 써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고 학급 친구들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글을 한번 완성해 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이 그래프의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제목 확인해 보면 After School Activities, 방과 후 활동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세로축에는 이렇게 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다. 2명, 4명, 6명, 8명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로축 살펴보면 play sports, 운동하다, read books, 책을 읽다,
watch movies, 영화보다, draw pictures, 그림 그리다. 자, 이런 다양한 방과후 활동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글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This graph shows, 자, 이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My classmates, after school activities, 내 반 친구들의 방과후 활동을 보여줍니다. 라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 보면 seven students, 7명의 학생들은요. 자, 여기서 7명의 학생들,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어보면 이게 7명이니까요. 자, 7명의 학생들이 운동을 합니다. 라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 seven students 같은 경우엔 복수 주어이죠. 그러면 동사 원형을 써서 현재형 나타내면 되겠네요. Seven students play sport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입니다. 2번이요. 뭐뭐 read books. 자, 몇 명의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 그래프를 쭉 한번 확인해 보니까 read books, 책을 읽는 아이들 5명입니다. 그러면 5명의 학생들이 라고 써봅시다. 자, 5명의 five.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하면 student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학생들 여러 명이므로 이렇게 student에다가 복수 형태를 만들어주는, 복수 명사를 만들어주는 s도 같이 붙여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four students, 4명의 학생들이. 자, 이번엔 4명의 학생들이 무엇을 한다? draw pictures, 우리 그림을 그린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어요. four students, 이거 복수 주어이므로 동사 원형 그대로 써서 현재형 만들면 되죠. four students draw pictures. 이렇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astly. Lastly 하면 마지막으로 라는 거예요. Only one student. 단 한 명의 학생이요. 자, 단 한 명의 학생이 무엇을 한다? Watch movie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한 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느냐? 이제 주의해야죠. Only one student는 뭐예요? 일단은 3인칭이고 그리고 한 명입니다. 3인칭이고 한 명. 우리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땐 동사에다가 s 붙인다고 했죠. 그렇게 현재형을 나타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써야 되냐? Only one student, 다음에 watch에다가 s 붙일 건데 요거 ch로 끝났으니까 es를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Only one student watches movie.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급 친구들이 방과 후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어떤 일상적인 일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써서 나타내줄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표를 보고 라이언의 일과에 대한 대화를 완성하시오. 자, 우리 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단 시각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AM 하면 이거 오전을 의미하고 PM 하면 오후입니다. 그래서 각각 몇 시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Go to the library 하면 뭐 도서관에 가다. Bake cookies, 쿠키를 굽다. Walk his dog 하게 되면 우리 walk는 원래 걷다라는 뜻이지만 walk his dog 하면 그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다라는 뜻이 되고요. Go to bed 하면 잠자리에 들다이죠. 그래서 이 일과에 관한 대화를 표를 보고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What does Ryan do? 라이언이 무엇을 하나요? At 10 a.m. 오전 10시에는 무엇을 하나요? 바로 go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간다고 해요. 아침 10시부터 도서관에 가는데. 자, 그러면 그는 도서관에 갑니다. 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현재형을 사용해 줄 거예요. 어떤 일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그런데 he가 3인칭 단수이므로 s 붙여야 되겠네요. 자, 이 경우엔 go의 3인칭 단수 형태 goes를 써서 he goes to the library.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10시에 이제 도서관에 가는 것이고요. 자, 다음 2번입니다. Does he bake cookies at 2 p.m? 자, 그가 2시에 쿠키를 굽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어요. 2시에 쿠키를 굽는 거 맞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네, yes.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어 그리고 두 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두 동사 쓸 거예요. Yes, he. 다음에 알맞은 형태는 does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he의 알맞은 형태 does를 써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What does he do at 5 p.m? 그가 오후 5시에는 무엇을 하나요? 자, 그는 walk his dog, 이제 강아지를 산책시킨다 라고 해야 되는데 he, 3인칭 단수이므로 동사에 s 붙여서 나타냅시다. He walks his dog. 이렇게 되면 그는
그의 강아지를 산책시킵니다. 라고 일과를 표현하는 말이 되고요. 자, 다음 4번입니다. The

he read books? 그가 책을 읽나요? At 10 p.m. 아, 오후 10시. 그러니까 밤 10시에 그가 책을 읽나요? 자, 책을 읽지는 않고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든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대답을 이렇게 해봅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되니까. No, he. 그 다음에 부정형으로. doesn't.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No, he doesn't.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쓸까요? 그는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우리 he, 3인칭 단수 주어이므로 뒤에 동사를 goes 이 형태로 써서 he goes to bed. 그는 잠자리에 듭니다.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writing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vocabulary입니다. 우리 교재 28에서 29페이지 보면 되는데, unit 2에 나온 단어들이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재 28페이지에는 아마 왼쪽에 단어들이 이미 쭉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는 일단 그 단어 목록을 먼저 보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추측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어 시작해 볼게요. 1번 단어입니다. 조심하다라고 할때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어 주어야 될까요? 정답은 자, be careful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careful 하면 조심스러운 이란 뜻이죠. 그래서 조심하다라고 할때 be careful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입니다. 승리를 기념하다. 자, 승리 victory라는 단어인데요. 승리를 기념하다라고 할때 우리 어떤 단어 있었죠? 자, 기념하다라고 하려면 celebrate 이 단어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celebrate 철자도 이렇게 주의해서 e 나머지는 e 쓰고 break 할 때만 이렇게 a를 써서 celebrate a victory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알록달록한 티셔츠. 색깔이 아주 다채로운 알록달록한이라고 하려면 colorful이라는 단어 써 주시면 되겠죠. A colorful t-shirt 하게 되면 알록달록한 티셔츠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위험한 순간. 우리 순간이라고 할때 moment인데요. 이제 위험한이라고 하려면 빈칸에 a dangerous momen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A dangerous moment. 위험한 순간.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편지를 숨기다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 숨기다라는 뜻의 동사 어떻게 써주면 되죠? 바로 hide the letter.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우리 hide와 관련해서 여러분, 요즘도 이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hide and seek라는 노래 있습니다. hide and seek 하게 되면, hide 하면 숨다라는 거죠. seek 하면 찾다라는 겁니다. 숨고 찾는 놀이. 그래서 hide and seek 하면 숨바꼭질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아, 거기서의 이 hide, 숨기다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양초를 켜다. 자, 우리 불 같은 거 켜다라고 할때 어떤 동사 있었냐면 light가 있었죠. 우리 독해 지문에 나온 단어였습니다. light the candle 하면 양초를 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외롭다고 느끼다. 자, feel 하면 어떻다고 느끼다라는 건데 외롭다고 느끼다 하려면 feel lonel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lonely 하면 외로운이란 뜻의 단어가 되겠고요. 다음 8번입니다. 그의 부모님과 함께, 우리 뭐뭐와 함께 하면 with을 써주죠. 그의 부모님과 함께 하려면 with his parents 이렇게 s를 붙여서 with his parents와 같이 하면 그의 부모님과 함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 농구를 하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자, 우리 농구 어떻게 써주면 되죠? 바로 basketball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우리 바구니에 공을 넣는 스포츠 해서 play basketball 농구를 하다가 되겠고요. 이렇게 스포츠 같은 것을 할때 우리 play라는 동사를 써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 이름을 play 뒤에 넣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play soccer, play baseball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신발을 솔질하다. 자, 우리 솔질하다 또는 빗질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brush가 되겠죠. 그래서 brush the shoes 하면 신발을 솔질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다음 11번입니다. 맛있는 디저트, delicious. 자, 디저트 스펠링 어떻게 쓰면 되나요? 바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delicious, dessert. 가 되겠습니다. 자, 이 디저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강세 여러분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자, 따라해볼까요? 뒤에 강세가 있습니다. dessert,
dessert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뭐랑 많이 헷갈리냐면 이 단어랑 많이 헷갈려서 우리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강세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S도 지금 하나예요. 여긴 두 개인데 이렇게 하나죠. desert 하게 되면 이건 사막이란 뜻이 됩니다. desert, 사막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맛있는 사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디저트 하면 desert, 사막 하면 desert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2번 단어 보면 너의 손에 말리다, 우리 말리다라는 뜻의 동사 dry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dry your hands 하면 너의 손을 말리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체육관에서 운동하다 라고 해봅시다. work out 하면 운동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요거 exercise로도 바꿔 쓸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체육관에서 운동하다 라고 할 때 체육관이라는 단어요. gym이 되겠습니다. work out at the gym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요. 다음 14번에 학교 과학 실험실이라고 할 때, 자, 우리 실험실이라는 뜻의 단어는요, la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school science lab 이런 식으로요. 이때 이 lab은요, 우리 친구들 뭐의 줄임말이냐면 laboratory의 줄임말입니다. laboratory 하면 실험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lab으로 쓴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라고 할 때 children's playgroun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play는 놀다라는 거고 ground 하면 공터 같은 걸 의미하죠. 땅, 공터 해서 playground 하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자, 이거 대문자로 시작해서 써주세요. 크리스마스 파티. 우리 크리스마스는 딱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이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퍼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들을 퍼즐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잘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각 단어의 우리말 뜻을 써보는 거예요. 그냥 하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힌트를 이렇게 드릴게요. 자, 첫 글자 힌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화면 멈추고 한 5분 정도 동안 단어 찾고 그 다음에 우리말 뜻 써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5분 다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단어 찾으면서 뜻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colorful 단어 찾으셨나요? 바로 여기 있네요. colorful 하면은 색깔이 이제 다채로운, 알록달록한 이런 뜻이고요. 자, 2번에 hide 하면 어디 있나요? 어디 숨어 있나요? 자,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hide 하면 숨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번에요. parents 하면 바로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죠. parents, 부모님이 되고요. 4번에 careful은 바로 자, 여기 있습니다. careful, 조심스러운 이란 뜻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에 dry 하면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dry 하면 무엇무엇을 말리다 이런 뜻의 단어가 되겠고, 다음 6번에 gym 하면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네요. gym 하면 체육관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lab 하면 바로 여기 잘 보이네요. lab 하면 실험실, 연구실이란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에 basketball 하면 여기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농구라는 뜻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이렇게 그림 있고 don't play in the street. 아, 길거리에서 놀지 마라. it is 뭐뭐. 자, 길거리에서 노는 것은 어떻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그림에 알맞은 단어는 바로 dangerous가 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는 거, 그것은 위험하다라고 해야 되니까 it is dangerous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빗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I mama my hair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내 머리를 빗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빗질을 하다, brush 단어 사용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I에 알맞은 형태는 그냥 동사 원형 써주시면 됩니다. I brush my hair in the morning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I always, 여기서 always는 늘 항상이란 것이고 choose 하면 선택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나 언제나 선택합니다. strawberry cake, 아, 딸기 케이크를 선택한대요. for 무엇, 아, 무엇으로 딸기 케이크를 선택한다. 바로 디저트로 딸기 케이크를 선택한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dessert 이렇게 써서요. I always choose strawberry cake for dessert와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Adam is. 자, Adam은 어떻고 and hungry. 배고프다. 자, 지금 Adam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굉장히 외로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외로운이라는 단어 lonely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Adam is lonely.

들이 강의를 잘 들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단어를 한번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것이에요. 1번에 샘과 존은 둘 다 농구를 좋아한다 라고 할 때 단어를 한번 요리조리 배열해서 알맞은 문장 완성해 주시고요. 다음에 2번은 나는 매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다 라고 할 때 우리 운동하다 라는 표현 오늘 배웠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알맞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완성된 문장 두 개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라이팅 그리고 vocabulary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재 CJ1대의 일반 동사 마무리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유닛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꼭 오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생생그래머 시간입니다. 우리 단기 특강 18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을 같이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생영어, 오늘은 대사가 좀 많습니다. 우리 오늘 언제 만날까? 우리 약속을 정했나봐요. 그렇죠? 약속을 이렇게 정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채팅을 많이 친구들하고 해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언제 만날까? 몇 시에 만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후 2시에 보자. 제가 시간 정했어요. 그러면 장소 정해야겠죠. 좋아. 어디서 볼까? 극장 앞에서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언제 만날까? 그리고 어디서 볼까? 이게 포인트인 거죠. 언제와 어디서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그리고 이 질문하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를 배우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이고 그걸 활용해서 영어로 바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48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일단 의문사, 의문문의 개념과 형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 질문하는 말이죠. 상대방한테 무언가 정보를 요청하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이렇게 의문사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건 의문사가 쓰이는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의문사는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질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래서 what, 무엇이라는 의미의 what, 그리고 who, 누가, 누구라는 의미의 who, 어느 것이라는 의미의 which, 그리고 언제라는 의미의 when과 어디에라는 의미의 where, 그리고 why와 how, 왜와 어떻게라는 의미의 각각 why와 how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묻기 위해 쓰이는 대표적인 의문사들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쓰임에 따라 크게 의문 대명사 또는 의문 부사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 친구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태라고 해서 비동사를 사용한 의문사 문부터 맨 마지막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사 의문문까지 나와 있는데 이 표 보고 여러분들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뭐야?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배웠습니다. 비동사가 포함된 문장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를 먼저 앞에 써줬고요. 일반 동사가 포함된 의문을 만들 때는 일반 동사를 움직이지 않고 do not, does, did와 같은 조동사를 앞에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앞에 뭐만 붙는다? 의문사만 그 앞에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 비동사를 사용한 의문사, 의문문은요. 우리가 비동사를 먼저 앞에, 주어 앞에 쓰죠. 근데 그 맨 앞에 뭘 먼저 써준다? 의문사를 먼저 써준다. 예문을 보면 who is that boy?

저 남자애는 누구니?라고 할때 의문사를 먼저 써주고 그 뒤에 동사 그리고 주어가 이어진다. 자, 우리 이런 질문 이따 해볼게요. 너 배고파? 우리 이제 이거 영어로 말할 수 있죠. Are you hungry?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비동사를 먼저 써줬을까? 질문하는 말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동사를 먼저 써주는데 결국 내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 I am인지 혹은 I'm not인지 요 비동사가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비동사를 먼저 써준 겁니다. 그러면 의문사를 쓸 때는 의문사를 가장 먼저 쓰는 이유는 누구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궁금한 걸맨 앞에 먼저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를 사용한 의문사 의문은 어떠냐? 똑같습니다. Does not, do, does, did. 그리고 주어와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일반 동사를 포함한 의문문이었어요. 그런데 의문사가 쓸 때는 의문사를 맨 앞에 똑같이 써준다. 예문 보면 Where does she go after school? 그녀는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 거야? 라고 할때 결국 궁금한 건 어디인 거죠? 이 where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문사를 먼저 써주고, does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요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조동사를 사용한 의문사 의문 동일합니다. 조동사라고 하는 건 조미료와 같이 문장의 미를 더 다채롭게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이때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맨 앞에 못 써준다. 의문사 먼저 써준다. 그래서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길을 물어볼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How can I get to? 뒤에 이렇게 장소가 나와서 거기에 어떻게 갈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How라고 하는 의문사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조동사 주어 그리고 메인 동사 순으로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의문사이면서 주어일 때는 마장 먼저 의문사 써주고 그 뒤에 바로 동사를 써주면 된다. 여기서 주어는 의문사가 그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사이자 곧 주어이다. 바로 뒤에 동사가 이어진다. Who teaches math this year?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거죠.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되었을 때, 이번에는 올해 누가 가르치시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수학을 올해 가르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who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 먼저 써주는데, who가 의문사이면서 주어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동사가 따라 나온다. 자, 그래야 플러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요, 구체적 정보를 답하는 거다. 답을 할 때, so, what is her name? 그녀 이름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yes, no.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너 이름 뭐야? 라고 물어본다 해봅시다. 그럴 때, 응? 아니야?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her name is Anne. 구체적인 정보를 얘기해 줘야 한다. Yes, no 의문문은요, 예 또는 아니요로 답을 하는 거다. Is her name Anne? 걔 이름이, 그녀의 이름이 Anne이야? 라고 물어보면, 응, 아니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yes 혹은 no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의문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구별을 해 놓은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 의문 대명사. Who, whom, what, which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명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문장에서 대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하는 의문사를 의문 대명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문 대명사, who나 whom, what, which가 나와 있고요. 사람에 대해 물을 때는 who나 whom을 쓰고요. 사물에 대해 물을 때는 what, which를 쓴다. 제때. 이 which라고 하는 건요, 정해진 몇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물을 때 사용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골라봐라고 얘기할 때는 which를 활용한다. 근데 what이라고 하는 건 비교적 선택의 폭이 넓을 때, 그래서 그 종류에 대해서 아무거나 뭔가 좀 포괄적으로 물어볼 때는 what을 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색 포인트 앞에도 등장했지만 이번에 또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 별표 치시고 먼저 who부터 볼게요. who는 혹은 whom은 누구를 이란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누구를 이란 의미로 쓰일 때는 whom을 활용하고요. 물론 who를 쓸수 있다. 그래서 문법상으로는 whom을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새 영어에서는 who를 누구 혹은 누구를 해서 모두 통용해서 편하게 쓴다. 그래서 who made this cheesecake? 누가 이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니? 라고 할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하는 친구인 겁니다. So, 누가 이 치즈케이크 만들었어? 그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거고요. Who is your brother? 누가 네 남동생이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다음, what은 무엇이라는 의미이다. So, what made him angry? 무엇이, 바로 동사 나왔네요. 아, 주어이구나. 무엇이 그를 화나게 만들었니? 또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때 여러분들이 영어라고 답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때도 what이라고 하는 무엇이라는 의미로 의문사 활용이 된 거다. 그 다음, which는 어느 것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지가 주어진 느낌이다. So, which runs faster? 어느 것이 더 빨리 달려? cheetah or horse? 치타와 말 중, 선택지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Which is yours? Yours. 우리가 인칭 대명사 얘기하면서 봤던 겁니다. 어느 것이 너의 것이야? The red wine or the blue wine? 빨간 것과 파란 것 중. 역시나 두 번째 문장에서도 이렇게 선택지를 준다. So, which라는 친구는 저렇게 구체적인 선택지가 뒤에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grandpa's. what과 which는요, 이렇게 what 플러스 명사, 그리고 which 플러스 명사처럼 명사를 수식해주는 의문 형용사로도 쓰인다. 의문사인데 형용사로 활용된다. 그래서 의문 형용사라는 이름이 붙은 것뿐입니다. So, what color is his car? 그의 차는 무슨 색이니? 라고 할때 무슨 색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Which country? 어느 나라, 어느 국가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So, do you want to visit Sweden or Kenya? 이때 or. 선택지를 제시할 때 or라고 하는 접속사 또 써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스웨덴과 케냐 중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싶니?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알맞은 대답이 되도록 연결을 하래요. 자, 이런 문제 얼마든지 나온다. 가장 중요한 건 의문사이다. 의문사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아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고, 특히나 듣기에서 질문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영어 듣기 문제를 풀때 누군가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건 의문사이다. 맨 앞에 등장하는 그 의문사를 듣기만 해도 그 뒤에 이어질 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면 what이에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 어제 뭐 했어? 라는 질문이에요. 아주 흔한 질문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이어지는 말은 당연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뒤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수진이가 told m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나한테 얘기했어. 갑자기? 너무 어색하죠? 다음, he is waiting for his sister. 그는 그의 누나를 기다리고 있어. 오, 너 어제 뭐 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할 순 없겠죠. 그 다음, I prepared for my presentation. prepare for라고 하면 무언가를 위해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표 준비를 했어라는 의미인 거예요. 맞죠? 요렇게 이어져야겠죠. 너 어제 뭐 했어? 아, 나내 발표 준비했어. 다음, I think vanilla tastes better. 바닐라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역시나 너무 뜬금없죠. 2번, who told you the news? 이번에는 who라고 하는 의문사의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누가 그 소식을 너한테 말한 거야? 그러면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야겠죠. 어디에? 바로 첫 번째 문장. 수진이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말했어. 이 who에 해당하는 게 결국 수진인 거죠. 다음 3번. Who is Peter waiting for? 피터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에도 누구를? 누가에 해당하는? 여기서는 누구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표현 활용한 두 번째 문장과 연결하면 되겠죠. 그의 누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럼 마지막 4번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어느 것이 tastes better? 더 맛이 좋아? 더 맛있어? Chocolate or vanilla? 초콜릿 또는 바닐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맛있어? 나는 바닐라가 더 맛있다라고 생각해. 라고 연결되었습니다. 자, 2번. 괄호 안에서 법상 알맞은 걸 골라볼 텐데요. 1번. A가 What, who does Mr. Smith do?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의미상 스미스 씨가 무엇을 하니? 직업을 물어보는 말이에요. 무슨 일 하는지. 그럼 이때는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쓰여야겠죠. So he is a pilot. 그는 조종사야라고 직업을 답했습니다. 2번. Whom, which should I invite to the party?
내가 파티에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라고 물어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누구를에 해당하는 whom을 골라주면 되는 거야. You should invite. 너는 초대해야지. Your close friends. 너 가까운 친구들 초대해야지. 친한 친구들. 다음 3번. Who, what kind of music do you usually listen

two. 여기서 kind는 종류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종류의 무슨 음악을 듣니? 주로 이때는 이렇게 what과 연결돼서 what kind of 하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어떤 종류의 명사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너는 주로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어? I usually listen to rock music. 나는 주로 락 음악을 들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대화 완성해 보겠습니다. John played badminton with 물어보는 거죠. He played badminton with Alex. 질문을 확인하고 싶을 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은 질문을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B가 뭐라 그랬냐면 그가 알렉스랑 배드민턴을 쳤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존이 배드민턴을 쳤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죠. 어떻게? Who 혹은 whom did John play badminton with? 라고 문자 완성하면 돼요. 의문사 필요한 거 먼저 써주고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이렇게 과거시로 답했으니까 뒤에 did가 나온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2번 You going to do this summer? 물어봤더니 I'm going to take swimming lessons. Be going to가 쓰였네요. 그 뒤에 동사원이 이렇게 나와서 나는 수영 수업을 들을 예정이야, 들을 거야. 그러면 앞에도 be going to로 물어봐야 하는데 이번 여름에 뭐할 건지 물어보는 거니까 의문사 what을 써주면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3번, which one? which니까 선택지를 주는 느낌이다. 그래서 어떤 게 너의 빈칸이야? The green one or the yellow one? 초록색이랑 노란색 거 중에서 했더니 초록 색깔이 바로 내 가방이다. 아, 초록색 가방이 내 가방이다. 가방을 물어보는 거니까 is your bag 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비동사 그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back이 이어진다. 다음 마지막 4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할 건데요. 의문사 의문문을 공부할 때 항상 이 배열 문제는 출제될 수가 있다. 그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정보. 물어보는 말이 뭐죠? 의문사겠죠. 의문사 먼저 써주고 그 뒤에 필요한 말들이 붙는다. 동사 주어 순으로 온다. 그럼 1번 보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니? 누구가 포인트니까 일단 who부터 알겠죠. 그래서 who, 그 다음에 비동사가 쓰여야 하니까 비동사 is, 그리고 뒤에 your favorite singer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who is your favorite singer?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야? 이때 who는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비동사가 이어졌다. 다음 2번.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니? 자, 무엇이 포인트니까 what 먼저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행복하게 만드니? 아, 얘가 주어 역할도 하는구나. 그럼 뒤에 바로 동사 와야겠죠? What makes 그 다음에 필요한 말 them happy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음 3번 기차와 버스 중 어느 것이 더 빠르니? 어느 것 which가 써야겠죠? Which is faster 써준 다음에 뒤에 선택지 a train or a bus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 부사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결국 물어보는 말에 쓰이는 말들이다. 그래서 의문사에 포함된 거고요. Where is Lucy's house? Where? 어디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how. How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조금 뒤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ow can I solve this math problem? 자, 1번. 시간, 장소를 묻는 의문부사 when과 where부터 볼게요. 다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자, when은 언제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where는 어디에, 어디에서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먼저 when을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의문사예요. 그래서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은 언제니?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죠. 또 when will you come home? 너는 언제 집에 올 거니? 인데 구체적인 시간을 알고 싶을 때 구체적인 시간을 듣고 싶을 때는 what time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what time do you get up? 너는 몇 시에 일어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where는 장소라 그랬죠?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cinema? 가장 가까운 영화관이 어디니? 라고 할때 이렇게 where가 쓰이는 것이다. 그 다음은 방법, 상태, 이유를 묻는 의문 부사 how와 why입니다. How는 어떻게라는 의미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나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how do we get to the museum? 우리는 어떻게 박물관에 가지?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요. 혹은
How was

your summer vacation? 여러분들 여름방학 끝나고 친구랑 얘기할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너 여름방학은 어땠어? 이때는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다. 다음, why는 왜라는 의미로 이유를 물어볼 때 쓴다. So, why is she angry? 그녀는 왜 화났니? 이유를 듣고 싶을 때 why라고 하는 친구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grammar plus 아주 중요합니다. 생생 포인트 등장했죠. how라고 하는 친구는요, 그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형태에서 how는 얼마나 란 뜻으로, 자, 별표, 요 의미의 별표입니다. 양이나 크기 등의 정도나 혹은 높이나 길이 등의 수치를 물을 때 쓸 수 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뭔가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가격을 물어볼 때 어떤 말 쓰죠? How much라는 표현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how much, 대표적으로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 나오는 표현이다. 그래서 양이나 가격을 물어볼 때 쓴다. So how much are these jeans? 이 청바지는 얼마인가요? 얼마니?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쓰는 거죠. So how many? 혹은 how tall? How long?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제목을 쓰는 게 좀 더 분명해 보이겠네요. How tall? How long? 이렇게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서 수량이나 높이, 키, 시간, 길이 등을 다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how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how many apples?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명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사과를 did you eat? 먹었어? 라는 거고요. How tall is the building? 얼마나 높니? 그 건물이. 그 다음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너는 나를 얼마나 기다렸어? 자, 이때도 결국 의문사와 엮여있는 요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알고 싶은 건 얼마나 많은 건지, 얼마나 높은 건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길었는지를 다 물어보고 싶은 거다. 그래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how far 하면 거리를 물어보는 말,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 빈도를 물어보는 말, 그리고 how old는 여러분들 how old are you? 당신이 몇 살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물어볼 때 쓴다.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질문에 대한 알맞은 대답이 되도록 연결하시오. 앞에서 풀었던 1번 문제와 동일한 형태이네요. 역시나 중요한 건 의문사이다. 그 의문사가 물어보는 정보만 잘 캐치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1번, Where are my glasses? Where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내 안경 어디에 있어? 자, 그러면 어디에 해당한 어떤 장소가 나와야 합니다. They are under the chair. 어? 바로 정답 나왔는데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어? 그거 의자 아래에 있어. under. 우리 전치사 하면서 얘기했었죠. 아래에라는 의미. 의자 아래에 있어. 2번. Why should we learn English?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할까요? 우리는 왜 영어를 공부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답을 나름 하고 있어요. 일단 why, 이유가 나와야겠죠. 자, 두 번째. It lives in 15 minutes. 그건 15분 뒤에 떠나. 너무 어색하고요. 사라가 told me about it last week. 나한테 그것에 대해 지난주에 얘기를 해줬어. 역시나 너무 뜬금없고요. Now, because it is the language of global communication. 왜냐하면 그것이 언어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소통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어, 영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2번과 맨 마지막 문장. 영어 우리 왜 배워? 아, 그거는 국제적인 의사소통의 언어이기 때문이야. 다음 3번. How did you know about the party? 너 어떻게? 이게 how가 포인트인 거죠. 어떻게 그 파티에 대해서 알았어? 아, 사라가 지난주에 말해줬어. 그 다음 4번. When does the next bus leave? When이 포인트죠. 언제 다음 버스가 떠나나요? 언제? 15분 후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다음 6번.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은 순서를 물어보고 있네요. 의문사가 나오면요. 의문사 뒤에 동사, 주어 순으로 나와야 한다. 이때 동사라고 함은 비동사라든지 아니면 do와 같은 조동사가 먼저 나와야 한다. When, 언제 will Mr. Wilson 혹은 Mr. Wilson will move to his new house? 윌슨 씨가 그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니?
이때 의문사 나왔으면 그 다음 조동사 그리고 주어가 나와야 하니까 이렇게 will miss

Mr. Wilson이라고 골라주시면 돼요. 다음 2번, when, where is the best place? 까지만 봐도 벌써 정답은 나왔죠. 올바른 의문사를 고를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고 정확히 무엇을 묻는지를 파악하면 돼요. 가장 좋은 장소라고 했으니까 where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야? To watch the sunset. 일몰을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3번, how 혹은 why are you feeling today? 오늘 너 기분 어때? 오늘 괜찮아? 라고 물어보죠. 상태를 물어볼 때 how를 써줘야 합니다. So how are you feeling today? 인사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다음 7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대화를 완성하시오. A가 먼저 your birth is your brother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B가 키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걔는 170cm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커? 라고 물어보는 거죠. 키가 얼마나 커? 이때 how를 써주는데 how 뒤에 형용사 tall까지 넣어줘야 한다. So how tall is your brother? 다음 2번, 또 질문을 합니다. I get my test result. result는 결과란 뜻이요. 내 시험 결과를, 비를 봤더니 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You can get it next Monday. 언제 시험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can을 활용했으니까 여기도 can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시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언제 해당하는 when을 써서 when, can, 혹은 will을 써줄 수도 있다. When can 혹은 when will I get my test result? 다음 3번, you take these pictures. 이 사진들을 뭐 찍은 건데 뭐 어디서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를 봤더니 I took them at the beach. 해변에서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장소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장소를 물어봐야겠죠. 어디서 찍은 거야? 나 찍었어. 지금 과거 시제로 답을 했으니까 질문도 과거여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Where did you take these pictures? 너 이 사진들 어디서 찍었어? 문장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8번이에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 텐데요. 1번, 왜 너는 어제 나에게 문자 보냈니? 문자 왜 보낸 거야? 왜가 포인트죠? 자, 의문사 뭐 써야 한다? Why 써야 한다? 그래서 why, 그 다음 문자 보냈니? 과거 시점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why did you? 한 다음에 text,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의문사, 그 다음에 did 오고 주어와 메인 동사가 이어진다. 다음 2번, 너는 내 카메라를 어디에 놓았니? 이번에는 어디가 포인트죠? where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일반 동사 put을 활용해야 되니까 did가 와야 한다. So where did you put my camera? 시제에 맞춰서 did를 써주었다. 다음 3번, 여기서 너의 집까지는 얼마나 머니? 얼마나 머니? 얼마나는 how를 쓰면 되는데 이 멀다라고 하는 표현도 활용해야 합니다. 먼이란 뜻의 far까지 활용해서 how far is it? 여기에서 너의 집까지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할까요? From A to B, from과 to를 활용해서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house? 라고 문장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비동사와 의문사, 의문문. 의문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비동사 주어 순으로 이어진다. 일반 동사와 의문사, 의문문. 의문사가 역시나 먼저 나오고 필요한 do, does, did가 나오고 그 뒤에 주어가 나와야겠죠. 주어가 나오고 이어서 동사 원형이 뒤에 이어진다. 그 다음, what은 비교적 선택의 폭이 넓을 때 질문을 하는 거라면 which는 정해진 몇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의문 부사, when은 시간을 물어볼 때, 그리고 where는 장소, how는 방법이나 상태, 그리고 why는 이유를 각각 물어보는 말들이다. 그래서 이 의문 부사인지 의문 대명사인지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묻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생생 영어, 이제 영어를 한번 바꿔봐야겠죠. 언제 만날까? 언제 해당하는 의문사? when을 쓰면 될 거고요. 어디에서, 어디서는 where를 활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So when will we meet today? 오늘 언제 만날까? Let's meet at 2 p.m. 2시에 만나자. Great, 좋아! 라고 하고 where should we meet? 우리
어디에서 봐야 될까? 어디서 볼까? 그랬더니 in front of 어떤 뜻이었죠? 앞에서란 의미였죠. 그래서 극장 앞.

앞에서 보자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언제와 어디서가 각각 뒤에 when과 where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생생 리뷰 퀴즈입니다. 아래 질문에 자유롭게 답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미래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직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Why do you want to do that? 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So what과 why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생생 그래머 마지막 시간 정리가 되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생생 리딩 유닛 10부터 12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굉장히 짧은 제목이에요. Dear Diary. Diary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요새도 숙제로 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방학 때 무언가를 막 쓰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의 하루 일상을 정리하는 일기를 아마도 쓰라고 하는 선생님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때 diary가 바로 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dear는 어떤 의미일까? 뒤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글의 제목은 Dear Diary. 그리고 내용은 생활 속 다양한 경험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일기는 무엇을 적는 것이죠?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과 그때 느꼈던 경험들을 적어 놓는 게 바로 일기죠. 그래서 일기 형식의 글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날에 있었던 일을 일기 형식으로 제시를 할 거고요. 거기서 등장하는 경험들을 같이 읽어볼 것이다. 그러면 dear는 어떤 의미일까? 그냥 diary라고 해도 되는데 왜 dear를 붙였을까? dear는 편지에서 누구누구에게 이런 의미도 있고 소중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dear diary는 뭐 직역을 해보면 뭐 나의 일기에게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일기를 쓸때맨 앞에 도입부로 그냥 쓰는 표현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결국 중요한 건 일기 형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요 어법은 바로 과거 시제입니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일기라고 하는 건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정리하는 글이 바로 일기이다. 그래서 일기를 쓰려면 과거 시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과거 시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서 이번 시간에 과거 시제라고 하는 어법을 정리해 볼 겁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시제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볼게요. 시제는 시간을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시간을 쉽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도 시간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걸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말로 표현할 때 활용하는 게 바로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시제가 몇 개가 있냐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공통적으로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과거 시제에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혹은 과거에 했던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과거 시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해보면 임의로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은 현재라고 표시를 한다면, 현재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콕 집어서 이때를 과거라고 할수 있어요. 현재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과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과거 시점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는 뭘 활용해준다? 과거 시제를 활용해준다. 네, 영어와 우리말이나 뭐든지 간에 이 시제를 나타내는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지문을 같이 읽으면서 차분히 얘기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제목은 바로 Dear Diary이다. 결국 일기 형식의 글을 같이 읽어볼 건데, 날짜가 두개 나와 있습니다. September 10, 그리고 October 9이 나와 있어요. September, 뭐죠? 9월이죠. 9월 10일에 무언가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9일에 어떤 일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Where did the students go on September 10? 9월 10일에 학생들이 어디에 갔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어디인 것 같나요? 명확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Science Museum, Museum, 박물관이란 뜻. 과학 박물관에 갔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How do the girls, 여자아이들이요, look on October 9? 10월 9일에 어떻게 보이나요? 좀잘 보면 신나게 막 웃고 있습니다. Angry, happy, embarrassed. 아, 감정이 무엇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지 골라보라는 거죠. Angry는 화난 거고, happy는 즐겁고 행복한 것, 그리고 embarrassed는 당황스럽고 난처한 겁니다. 표정을 봤을 때 굉장히 신나하고 재밌어 하니까 happy를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뒤에 글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두 날에 있었던 일을 일기로 정리를 했다. 자, 교재 81쪽에 나와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Wednesday. 우리말로 하면 무슨 요일? 수요일이다. 그래서 수요일인데 뒤에 날짜를 얘기해주고요. 그러면 이날 어떤 일이 있었나? We had a field trip today. 지금 파란색으로 동사의 전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동사의 과거형, 과거시제를 활용해 준 것이다. 일기는 그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거니까 당연히 과거시제를 쓸 수밖에 없다. 우리는요, had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일까? 과거시제가 주요 어법인 만큼 동사의 원래 형태가 무엇인지를 차분히 확인하면서 가볼게요. Field trip은 우리말로 하면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갈것 같은데,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현장 체험학습을 많이 가죠. 현장 체험학습은 뭐 하는 거죠? 그냥 아마도 소풍 정도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확히는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게 바로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우리말로 학습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장 체험학습을 직역하면 가졌다.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had는 hav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어? have라는 동사의 과거형을 had라고 쓴다고? 어떤 규칙이 있는 걸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visit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방문하다라는 뜻, 그리고 ed가 붙어서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visit이라는 원형에다가 ed를 붙이면 과거형이 되는 걸까? 일단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방문했습니다. 어디를요? Science Museum. 과학 박물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봤던 바로 그 상황이죠. 우리는요, saw many great exhibitions. saw. 어떤 내용일까? 많은 great, 훌륭한, 위대한 exhibitions. 우리말로 하면 전시, 전시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전시회들을 봤대요. 방금 제가 봤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럼 보다는 영어로 무엇이길래? 보다는 원형이 바로 see입니다. 어?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have는 had로 썼고, visit은 visited, 그리고 saw는 see가 원형입니다. 이게 뭐지? 이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영어의 동사 과거형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 동사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동사를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먹다라는 동사를 생각해 볼게요. 자, 먹다. 먹다라는 거의 과거형은 무엇일까요?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먹과 다라고 하는 말 사이에 엇이라고 하는 말을 추가해줘서 과거형을 나타내 준 겁니다.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바꾼 것처럼 영어에서도 동사를 바꾸는데, 영어에서는 동사의 뒤에 ed를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사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규칙을 따를 때는 규칙 동사라고 하고, 규칙을 따르지 않고 나름의 형태로 막 바뀌는 걸 불규칙 동사, 규칙을 따르지 않는 동사라고 해요.
have나 see가 대표적인 불규칙 동사입니다.

과거형을 만들어줄 때 어떤 일련의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본인의 고유한 과거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have는 had로, see는 saw로 바꿉니다. 그러면 규칙 동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뒤에서 다시 정리할 겁니다.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치 ought과 마찬가지로 과거형임을 밝혀준다. 그래서 방문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계속 가볼게요. Also, 또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몇 가지 재미있는 행사를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는 D가 붙었습니다. 왜 그럴까? Experience. 원형이 E로 끝났죠. 그러면 원래 규칙대로라면 E를 더 붙여서 ED로 끝나야 하는데 이미 E로 끝난 동사이기 때문에 뭐만 붙인다? D만 붙인다. 이렇게 규칙을 하나씩 정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는데 이렇게 E로 끝나는 동사는 어떻게 한다? D만 붙이면 된다. 체험했습니다. 계속 갈게요. The best one. 가장 좋았던 것은, 최고였던 것은요, was. was는 뭐의 과거형일까? 비동사의 과거형인데, 비동사 is의 과거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is의 과거형을 was라고 하는구나. 물론, 비동사 am이 있어요. 현재형 중에 I am 할때이 am도 역시나 was로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is가 이렇게 was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였냐면, Seinfeld래요. Seinfeld가 무엇일까? 모르니까 뒤에서 보충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요, was a science puzzle game. was, 역시나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주었다. 그것은 뭐였냐면, 한 과학 퍼즐 게임이었습니다. 계속 과거 얘기하고 있죠. My team, 내 팀은요, solved. solve는 어떤 의미일까? solved 동사인데요. 일단 뒤를 보면, all the puzzles. 모든 퍼즐을 solve 했습니다. 퍼즐은 뭐 하는 대상인가요? 우리가 열심히 풀어야 하는,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solve는 어떤 의미? 풀다, 해결하다라는 걸 쉽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solve는 원형이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E로 끝나요. 그러니까, 과거형을 만들어줄 때 D만 붙여서 solved. 풀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모든 퍼즐들을 풀었습니다. 네. 뭐를 가지고? With great teamwork. teamwork. 우리말로 하면 팀워크, 협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팀워크를 발휘한다라고 우리말처럼 많이 쓰죠. 그건 뭐죠? 하나의 팀으로서 다 같이 협력하고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팀워크가 있다. 팀워크를 발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말처럼 쓰는 그 단어가 바로 팀워크예요. 그래서 엄청난 팀워크로 모든 문제를 다, 모든 퍼즐을 풀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우리는요, arrived at the top stage in a short time. arrive는 도착하다, 뭐 도달하다. 그래서 가장 꼭대기의 스테이지니까 가장 맨 위에 스테이지에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 내에 도착,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our field trip. field trip은 어떤 의미? 앞에 얘기했죠. 현장 체험학습이죠. 우리의 현장 체험학습은요, was, 역시나 과거형 써주었고요. Was exciting.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Even though. 자, even though는 어떤 의미일까? 접속사 표현이에요. So, though 자체가 무엇일지라도, 무엇하지만 이란 말이고요. Even은 더 강조해줘서, 비록 뭐 할지라도, we never saw a real field. saw는 see의 과거형이다. 비록 뭐였을지라도요, 우리가 전혀 진짜 field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필드트립은 신났습니다. 흥미진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했나요? 여기서 필드는 뭐 들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필드트립은요, 우리가 진짜 필드를 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신났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필드트립을 활용해서 말장난을 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9월 10일에 있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현장 체험 학습을 갔는데 어디로 갔다? 과학 박물관으로 갔다. 그래서 전시도 보고 다양한 행사도 체험을 해 보고 특히나 가장 재미있었던 건 사이필드라고 하는 과학 퍼즐 게임이었다. 그래서 본인의 팀이 뭐 했다? 모든 퍼즐을 팀워크로 다 풀었다. 그리고 나서 짧은 시간 내에 뭐 했다? 가장 꼭대기 맨 위에 스테이지로 갔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쭉쭉쭉쭉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필드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즐거웠다라고 말장난하면서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10월 9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과거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10월 9일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I was embarrassed today. embarrassed, 당황한, 난처해하는 이런 말입니다. 나는요, 오늘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난처했어요.
I made a noise. 나는

made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일까? make입니다. So, make noise. make noise는 소음을 만들다. 소음을 내다란 말이에요. 내가 소음을 만들어냈대요. 소음을 유발했습니다. In the classroom.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막 났나 봐요. 그래서 교실에 소음을 유발했어요. 그런데 it suddenly happened. 그것이요. suddenly. suddenly 하면은 갑자기, 갑작스럽게란 말입니다. 그리고 happened. happen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다, 발생하다란 뜻인데 역시나 과거형으로 써줬어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하. It really was an accident. 그것은 정말로 뭐였냐면요. accident였대요. accident. 우리말로 하면 무엇일까? 바로 사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그런 거예요. 그냥 사고였을 뿐이었어요. And a mistake. mistake는 우리말로 실수다. 그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고로 우연히 그런 거였고 실수였습니다. 계속합니다. It made. 근데 그것은요, 만들었습니다. A strong impression. impress. impr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인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처음 볼때 첫인상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첫인상은 영어로 first impression. 그래서 impression이 인상이란 의미로 강한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네. 학급, 친구들에게요. 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그들은요, looked at one another.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감정이입을 해볼게요. 교실에서 어떤 갑자기 막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서로 막 쳐다볼 겁니다. 그때 서로라는 말이 영어로는 one another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And asked.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Looked, asked. 동일한 형태로 계속 끝나고 있어요. 과거형이죠. 뭐라고 물어봤냐면, Was that you? 뭐야? 그거 너야? 너가 소리 낸 거야? 라고 물어봐요. So they laughed. laugh라고 하는 동사 뒤에 이렇게 ed가 붙었습니다. 역시나 과거형인데, 그들은 laugh했습니다. 우리말로 laugh는 웃다란 말입니다. 웃었습니다. And 그리고 포인트 했습니다. 과거형도 등장했죠. 포인트는 이렇게 막 지목하고 가리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막 가리켰습니다. 뭐야, 이거 너야? 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한 거죠. I did the same thing. 나도 같은 것을. did는 뭐의 과거형일까? do의 과거형입니다. 나도 똑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아닌 척했던 거예요. I joked with the other girls. 나머지 다른 여자애들과 뭘 했대요? joke는 e로 끝났어요. 과거형을 만들기 위해서 d만 붙여주었고 우리말로 하면 농담하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다른 여자애들과 막 농담을 했고요. and boys 그리고 남자애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여자애들과 남자애들과 막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I never 나는 절대로 admit it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admit. admit은 우리말로 하면 인정하다란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는 건데, 인정을 했다, 안 했다. never가 나왔으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잘 보면 마지막 자음을 한번 더 쓰고 ed를 붙여주었어요. 아, 이런 동사도 있구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It was me. 그것이 나였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9월의 내용과 다르게 10월에는 무언가 조금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 주인공의 내용이 나와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eld, exhibition, solve, laugh. Field라고 하는 거, 위에서는 field trip, 현장 체험학습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때 field는 그게 들판이라는 의미라고 위에서 설명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exhibition. 우리말로 하면 전시, 전시회라는 말. 그리고 solve는 동사로 쓰였죠. 퍼즐 등을 풀다, 혹은 문제를 해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laugh는 막 소리 내어서 웃는 걸 laugh라고 해요. 그러면 1번, 뭐 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깔깔, 웃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laugh라고 써주면 된다. 그 다음, 2번은 뭔가요? 어떤 장소에 보면 이런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전시회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면 일단 laugh는 썼고, 그 다음에 단어, exhibition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이 남았어요. 3번은 뭐 하는 걸까? 4번과 동시에 보면은 4번은 딱 봐도 뭔가

쳐져 있는 들판을 가리키는 말 같죠? 그럼 4번을 먼저 써볼까요? 이렇게. Field. 그럼 남은 3번이 뭐가 되나요? 열심히 무언가를 푸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solve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 left, 2번 exhibition, 3번 solve, 그리고 마지막 field까지 중요한 표현들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 after read로 넘어가 볼게요. 82쪽에 A번부터 순서대로 풀어볼 거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면 noise. noise는 위에서 make noise 이런 표현으로 등장했어요. 소음을 내다 할때그 소음이란 말입니다. arrive,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리고 teamwork, 앞에서 나왔던 그 teamwork, 협력. 그리고 classmates는 학급 친구들을 얘기해요. 1번 볼까요? respect. respect는 존경하다, 존중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respect 하라라고 우리말처럼 또 많이 쓰죠. 존중을 하래요. 여러분들의 누구를 존중을 해라? 같은 반 친구들, 학급 친구들을 존중해라.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래다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classmates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Don't make, 만들지 말아라. In class, 수업 중에 뭘 만들지 말아라. 소음을 만들지 말아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소음이라는 말에 noise를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9시에요. 종이 칩니다. 학교인데 밖에 있어요. 이거 뭐죠? 지각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해라? On time은 제 시간에 라는 말로 이전에 문제에서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제 시간에 뭐 해라? 도착을 해라. 도달을 해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arrive라고 써주시면 돼요. 문장 맨 앞에 들어가는 거니까 respect나 don't와 같이 요맨 앞에 철자를 대문자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is important 중요하다고 해요. In doing projects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잘 보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에서 하고 있는 거죠. 팀워크가 협력이 중요하다. 딱 남아있는 빈칸에 들어갈 말은 팀워크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classmates, noise, arrive, 그리고 teamwork. 이제 뒤로 넘어가도 되겠죠? 두 날짜의 일기에 제목을 붙일 때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해 보래요. 꽤나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9월 10일과 그리고 10월 9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A를 보면 experienced. experience는 동사로 경험하다. 물론 명사로 경험이란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체험하다 정도로 해석을 했죠. 체험했습니다. beautiful nature.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했습니다. 뭐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경험하고 체험을 한건 현장 체험을 학습을 가는 그 상황을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B, embarrassing noise. 당황스러운 소음. 소음 얘기는 그 뒤에 나와 있었던 10월 9일의 일인 것 같고요. Don't laugh at others' mistakes. laugh는 웃다는 뜻인데 laugh at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보고 비웃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비웃지 말아라. 그다음 had fun. have fu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즐겁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with science, 과학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즐거웠다. 자, 정리됐죠, 이제 그러면. 당연히 1번은 A 그리고 D랑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9일은 난처하고 당황스러웠던 상황, 소음을 연결해 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비웃지 말아라. 실수를 비웃지 말라라고 BC를 2번과 연결해 주면 돼요. 자, 이제 C로 가볼게요.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완성해 볼 건데, 1번과 2번이 나와 있어요. 1번부터 보면, Where did you go on September 10? 9월 10일에 너 어디에 갔니? 우리는 갔어. 어디에 갔다라고 했죠? 과학 박물관에 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What did you do there? 먼저 1번에 들어갈 말은 Science Museum. 과학 박물관에 갔어. 그러면 너네는 거기서 뭐 했어? 너 거기서 뭐 했니? I saw. 좀잘 보면 동사의 과거형이 계속 등장합니다. 나는 봤어. 그리고 체험을 했어. 일단 뭘 봤다라고 해야 되나요? 전시회란 의미의 exhibitions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xhibitions 먼저 써주고, 그 다음,
몇 가지 재미있는 행사를 체험을 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행사라는 의미의

events. 그럼 how did you feel? 감정을 물어보는 거죠. 어땠어? 그럼 어떻다라고 하면 될까요? 뭐 신났다라든지 재밌었다라든지 즐거웠다라든지 그런 표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excited 혹은 happy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10월 9일의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How did you feel on October 9? 10월 9일에 너 기분이 어땠어? 어떤 감정이었어? I felt 나는 어땠냐면 어떤 감정을 겪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embarrassed. embarrassed는 우리말로 당황한, 난처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길래?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I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소음을 유발했어. 뭔가 소리를 좀 냈거든. 자, 그러면 소음을 만들어내다. 자, 여기서는 make a noise라는 표현을 활용해 줄 건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과거형으로 답을 해야겠죠. 그러면 과거형으로 답하면, I made a nois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소음을 유발했어. How did your classmates act then? 그때 너의 반 친구들은 act는 행동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했니? They, 그들은 뭐 했냐면, 그들은 뭐 했죠? Left, 웃었죠. And, 그리고 at one another, 서로를 볼 수도 있고 혹은 가리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pointed 혹은 looked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서로를 가리켰다 혹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자, 이제 마지막 D입니다. 이번엔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 보기의 표현을 이용하여 일기를 완성하래요. 꽤나 재미있는 상황. 그다음에 visit, 방문하다. Fall down은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arrive at은 도착하다. 그리고 score a goal은 goal. 축구에서 말하는 바로 골입니다. 골을 넣다예요. 자, 첫 번째, November 11, 11월 11일입니다. 학교 가요. 뭘 했냐면요. Sports Day. Sports Day는 우리말로 하면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를 오늘 했대요. 나는요, 학교에 8시 30분에 뭐 했을까요?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착하다라고 하는 표현 과거형으로 써야 되니까 arrive at을 어떻게 쓴다? arrived at 과거형 써주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오셨대요. 그리고 부모님도 내 학교에 방문을 하셨다. 방문하다라는 뜻의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주면 visited 이렇게 ed를 붙여준다. 그 sixth graders 그리고 6학년 학생들이 경주를 했습니다. 계속 한번 가볼까요? 그 나는요, and came in last. 마지막에 들어왔대요. 뭐한 거죠? 넘어진 거죠. fall down을 활용해 줄 건데, fall의 과거형을 써서 fell down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 fall의 과거형에 fell이구나. 넘어졌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축구 경기를 6학년 5반과 했는데, 자, 그리고 나는요, 뭐 했습니까? 남아있는 골을 넣는 장면이니까, score goal. score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D만 붙여서 score the goal.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기에서 이겼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결국 일기 형식의 글을 읽어 보았다. 그래서 각각의 날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주요 어법은 바로 과거 시제이다.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게 과거 시제인데 규칙 동사는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에 ed나 d를 붙여주는 게 기본적인 규칙이다. 물론 어떤 동사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또 강의나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불규칙 동사라는 건 동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had not saw 그리고 made와 같은 동사의 과거형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일기 형식의 글을 같이 읽어 보았는데 과거 시제를 활용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오늘의 리뷰 퀴즈입니다.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 여러분들은 뭘 했나요? 당연히 과거 시제를 활용해서 답할 수밖에 없다. 일기를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의 글을 읽어 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소재의 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Yeah.
0: All right, 자, start of the week 한 주 시작해 볼 건데요.
1: 네.
0: 자, 가정 영어 가보겠습니다.
1: Mm-hmm.
0: 자, 그 중학생 딸의 privacy라고 해서
1: 아.
0: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완전 어린 친구라면은 그런
1: 그쵸.
0: 거를 별로 상관은 안 하겠지만
1: 네.
0: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은 본인만의 시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1: 그리고 이제 아하. 사춘기가 시작되고
0: right.
1: 또 이 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0: 아하.
1: 중2병이라고 할 정도로
0: 아하.
1: 굉장히 좀 뭐 문도 좀 세게 닫고
0: 예,
1: 말 걸지 마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0: 누구나 좀 거쳐가는
1: 예.
0: 시기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1: 아직은 어리죠.
0: 결국에는 그 시기를 좀 거쳐가게 될 텐데
1: 벌써 무서워요.
0: 그래서 미리 제가
1: 네.
0: 준비하시라고.
1: 한번.
0: 영어로 만들어봤어요.
1: 네. 네. 미리 좀 영어로 경험을 해볼까요?
0: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1: 네.
0: 자, 중학생 딸 방에 들어간 시츄에이션인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그렇죠.
1: 그쵸. 이게 노크를 사실 안 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지금 저는. 예. 근데 예전에 저도 중학생 때
0: 네.
1: 엄마한테 괜히 반항을 했던 기억이 많이
0: 그렇죠.
1: 나요.
0: 누구나 겪는 하나의 페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리스펙트를 해야 될 때다.
1: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1: 조금은 좀 이렇게 신경 써줘야죠.
0: That's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그래도 굉장히 배려하고 또 그런,
1: 착한 엄마다.
0: 뭔가 그런 부모의 느낌으로
1: 맞아요.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중학생 딸의 프라이버시 그래도 지켜줘야겠죠?
0: Alright.
1: 열심히 영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Before coming knock?
2: Yeah,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2: What?
1: Sorry, I'm sorry. I knocked before I can't.
2: You didn't knock.
1: Sorry.
2: What? Listen, I'm 13 now.
1: 응?
2: Please respect my privacy.
1: 아이고, privacy?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알았어. 13살 따라.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응.
2: What are you saying? Speak to me in English.
1: Okay. From now, I'll be careful.
2: Promise?
1: Promise.
2: Okay.
1: 간간시러워.
2: Next time you better knock.
1: 어머머머.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금 갑자기 확 문을 열고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해줄 수 있어요? 하고 좀 약간 살짝 짜증이 나 있는 느낌.
1: 조금 예민한 톤이에요.
0: Yes.
1: 그러니까 약간 그대로 중학생 딸의 빙의에서 얘기하자면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약간
0: 지금
1: 이런 톤이에요.
0: 엄마에서 느꼈습니다.
1: 엄마. 그죠? Mom, can you before you come in?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
0: Alright. 뭐, mom,
1: mom.
0: can you 뭐뭐?
1: 그쵸. 노크 할수 있어요?
0: 뒤에가 뭐예요?
1: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0: 오케이.
1: 당신이 들어오기
0: 오케이,
1: 전에,
0: 오케이.
1: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크하다가 들어가야겠네요. 노크, can you knock?
0: 단어는 진짜
1: K 묵음.
0: 믿고 보는 슬기씨라고 할수 있습니다. K를 넣었네요. 오케이.
1: 네.
0: 자, 보겠습니다. Mom, can you knock? 언제요? Before you come in? 정답.
1: Yes.
0: 맞습니다. 크낙이 아니겠죠,
1: 네,
0: 당연히.
1: 그쵸.
0: 다이도, 우리도 노크라고 쓰잖아요, 노크. 근데
1: 맞아요.
0: 누군가 예전부터 뭐 크노크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1: 그쵸.
0: 우리가 뭔가를 알다라고 할때 크노우라고 안 하고 우리 노우라고
1: No.
0: 하듯이 K는 묵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1: 네.
0: 노크보다는 knock 이런 식으로 오의 강세가 가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모양이 벌려지게 돼 있죠.
1: Knock.
0: 그래서 knock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크 이건 절대 안 되고요.
1: 네.
0: 가보겠습니다. knock, knock.
1: Knock. Knock.
0: 좋아요. So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Before you come in?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0: 오늘은 다행히도 그냥 knock 할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뭔가에다가 노크를 하는 거, 뭐 문에 노크를 하는 건지, 뭐 벽에 하든지 이렇게 쓸 때는 전치사 하나가 필요합니다.
1: 그래요?
0: 네.
1: 아.
0: knock the door이라고 쓰면 안 돼요.
1: 예.
0: 뭘 써야 될것 같아요?
1: On.
0: Why?
1: 우에다 하는 거니까.
0: 우에다가요?
1: 위에다 하는 거니까.
0: 맞죠? 그 면에다가 하는 것이기
1: 그쵸.
0: 때문에, right? knock on을 쓰는 게 맞아요.
1: 네.
0: So, 만약에 여기에 the door이라는 단어 들어갔다, 그러면은 knock on the
1: Knock
0: door이라고
1: on the
0: 해야지,
1: door.
0: knock the door이라고 하시면 안
1: 오,
0: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이렇게 예문으로 같이 사실 교재에 필기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So,
1: 네네.
0: 여기는 지금 the door가 있으니까 on. So, hey, someone is knocking on the door.
1: 오!
0: 누가 the door에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면에다가, 그쵸?
1: 그렇죠.
0: Right? 물론 the door가 없으면 그냥 someone is knocking 이라고도 가능하겠죠.
1: 네.
0: 자, 그리고 보세요.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하려고 무슨 단어 나왔어요?
1: Before.
0: Before 나왔습니다. 자, before는 뭐뭐 전인데
1: 네.
0: 뒤에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You come in, 이건 뭐예요? You come in.
1: 문장인데요, 맞아요. 평서문?
0: That's right.
1: 네.
0: So, before 평서문이라고 하면 그 평서문이기 전에
1: 아.
0: 라는 느낌. So, come in, 들어오기 전에
1: 그쵸.
0: 가 되는 거죠.
1: 네.
0: 예를 들어, 당신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get을 써보세요.
1: 예.
0: get이 도착하다죠?
1: 그쵸. Before you get here.
0: 그렇죠. Before you get here. get은 원래 get to가 도착하다는데 here는 to가 필요 없습니다.
1: 네.
0: So, before you get here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는 제가 예문을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1: before you come in
0: 자, 문장 만듭니다 이제.
1: 네.
0: 나한테 전화해. 너 여기 도착하기 전에.
1: 그런
0: 거 있잖아요. 미리 나가 있게.
1: 그렇죠.
0: 시간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1: 예.
0: 팍팍팍 하고 가는 거 좋아해서.
1: 맞아요.
0: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Call me.
0: Call me.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1: Before you get here.
0: 그렇죠.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1: 맞아요.
0: 내가 미리 나가게. Right?
1: 5분 전에 전화해. 도착 5분 전에.
0: 오,
1: 이런 느낌으로.
0: 쓰기 너무 좋죠.
1: 네.
0: So how about this? 입는 거는 put on, 동작 강조할 때.
1: 그쵸.
0: 벗는 건 뭘까요?
1: Put off, get off,
0: take off.
1: Take off, 다 틀렸네요.
0: 다 틀렸네요? Take off입니다. 그러면
1: 네.
0: 너 신 벗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1: 아하.
0: 자, 외국인 친구인데
1: 예.
0: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1: 그렇죠.
0: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걸 모르는
1: 모르죠.
0: 거니까.
1: 모르죠.
0: 자, 알려주세요.
1: 예.
0: 당신의 신발을 벗으세요. 일단
1: Take off your shoes.
0: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1: Before you come in.
0: 그렇죠.
1: Yes.
0: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1: Mm-hmm.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Yeah.
0: 문장이 엄청 길어졌죠, 그렇죠?
1: 와.
0: 얘는 심지어 더 길어졌어요.
1: 이렇게.
0: 얘는 반반 정도 되네요.
1: 예.

0: So before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장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문장 두 배, 세배 길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매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1: 오케이.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1: Call me before you get here.
0: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1: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번에는 부탁하는 느낌.
1: 네.
0: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랬을 때,
1: 네.
0: 이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섭섭할 수 있지만,
1: 그쵸.
0: 그래, 이제 그럴 때가 왔구나 하면서,
1: 네.
0: 아이고, 미안, 노크했어야
1: 아,
0: 했는데, 라고
1: 진짜
0: 합니다.
1: 너무 멋진 엄마입니다.
0: Right?
1: 저 같으면은 뭐 여기가 내 집이지 네 집이야? 이거 바로
0: 약간
1: 나오거든요.
0: 현실적인 느낌인가요?
1: 그러니까 이런 그 대화나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0: 오케이. Okay. 약간 calm하고, 아, 인정해
1: 그쵸.
0: 줘야 된다.
1: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 I should have knocked. 내가 노크를 했어야 됐는데 이건가 보네요. 아, 그러면 여기 미안은 무조건, 우리는 미안해는 무조건 I'm sorry, you're sorry.
0: I'm
1: I'm
0: sorry.
1: sorry.
0: Okay. sorry. 맞습니다.
1: Yeah.
0: Okay. 자, so I'm sorry. 이거는 미안 아니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안 좋은 이런 뜻에서
1: 네.
0: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 안 됐어, 뭐 미안해, 후회가 돼 이런 거에도 다쓸수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1: 네.
0: 대신에 발음할 때 소리는 좀 심하죠. 소리는 아니니까 써에 가깝게 입모양 살짝만 벌려주고 발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Yes.
0: 소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Sorry, sorry.
1: Sorry.
0: 그렇죠.
1: Sorry.
0: I'm sorry. I should have not. Hold on. 여기 지금 should have이라고 했죠? 어퍼스트로피
1: 네.
0: VE가 있는데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should.
1: Should have.
0: 그렇죠. should have. should have를 붙인 게 should have입니다.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읽을 때는 여기에 리을 비슷하게 가주면 빠르게 할수 있죠.
1: Should have.
0: should have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딱딱하고 불편해요.
1: 네.
0: so should have처럼
1: Should have.
0: should have
1: Should have.
0: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패턴 때문에 그래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pp라고 하는
1: 아.
0: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 원어민들을 I should have 이렇게 안 해요. I should have
1: Should
0: done something.
1: have.
0: 그렇게
1: 아하.
0: 하면 더 편한 게 should have하고 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1: 그쵸.
0: 자, 이 should have pp는 사실 어떻게 보면 technically 따지면 왕초보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투, 이런 의미의 패턴을 할수 없으면 소통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나 뭐뭐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거의 갔어야 됐는데. 아, 너나 깨워줬어야 됐어. 이런
1: 맞아요.
0: 말은 결국에는 그렇게 했단 얘기 아니에요.
1: 못했대요.
0: 못했다. 후회, 원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때
1: 그렇죠.
0: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필수로 왕초보 영어지만 해야 돼요. So,
1: Yes.
0: again, should have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하실 때는 should have 추천을 드려요. 오케이?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두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생각 이런 거예요. 가방에 여권을 두고 넣고 온줄 알았는데 잘못 엉뚱한 걸본 거예요. 내가 본 거는 여권이 아니었던 거죠. 지갑을 보고 내가 갖고 왔다고 생각한 거야.
1: Yes.
0: 그랬을 때
1: 에.
0: 두번 영어로 보여. 두 번.
1: Twice.
0: Twice. 그러면 내가 두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1: Oh,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그렇죠. Oh man, I should have checked twice. 이렇게 쓰는
1: Yeah.
0: 거겠죠? 자, how about this? 아,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이런 거 있죠? 인형 같은 건데, collector's item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1: 네.
0: 그게 한참 가격이 나갈 때 팔지 못한 거예요.
1: 그쵸.
0: 그랬을 때, 아,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팔다가 sell인데,
1: 예.
0: PP 형태가 뭐예요?
1: Sold?
0: sold예요.
1: 어.
0: 그럼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1: You should have sold it.
0: 그렇죠? Oh, you should have sold it. Why didn't you sell it? 이런 느낌.
1: 네.
0: should have. 너무 잘해줬습니다. should have 줄이는 거 아주
1: Should have.
0: 추천한다.
1: Should have.
0: yes. 그러면 읽을 때 실제로 안 그랬으니까 약간 아쉽죠? 그건
1: 그쵸.
0: 뉘앙스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You should have sold it.
1: You should have sold it.
0: There you go. 그리고 나중에, 오늘 아니지만 부정도 가능해요.
1: 네.
0: I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해버린 거.
1: 해버렸네요.
0: 그것도 살짝 연습 추천입니다.
1: Yes.
0: 읽어볼게요. Oh, I'm sorry.

0: should have knocked.
1: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실제로는 knock을 안 한 겁니다.
1: 그렇죠.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네, 와 이랬을 때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저도 이제 13살이에요. 오. 프라이버시 존중해 주세요.
1: 야.
0: 이게 미국에서는 더 심해요.
1: 오.
0: 미국에서는 더욱더 어렸을 때 뭔가 본인이 성인에 가깝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1: 그래요.
0: 그것도 그렇고 이게 법 자체도
1: 네.
0: 이미 10대에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 약간 좀 인디펜던트한 거 있죠. 독립적인 걸 중요하다 보니까
1: 네.
0: 이거는 거기선 더 심합니다.
1: 그렇군요. Yeah. I am 13 now. 나 이제 13살이에요. Please, my privacy. 존중해달라. 에, 존중해달라. 존중하다에 뭔가 여기 앞에 들어가면은 에, please랑 같이 해가지고 약간 공손한 표현으로 저는 respect.
0: 이것도 사실 외래어로 많이 쓰죠.
1: 맞아요.
0: Right?
1: 저는 그래서 이제 뭐
0: 힙합 같은 데 특히
1: 네, 존경하는 분들 만나면 어, 저 진짜 완전 respect해요.
0: Oh, respect해요.
1: 네, 이렇게 oh. 또
0: okay.
1: 쓰기도 해요.
0: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정답?
1: Yes.
0: R-E-S-P-E-C-T. 막 노래도 있잖아요.
1: 네.
0: respect 한다는 것은 뭔가를 존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으흠.
0: 약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 그렇죠?
0: admire이라는
1: 아.
0: 동사가 있어요.
1: 예예예. 예, 예.
0: 얘는 공경하다인데 사전에 찾으면 이게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0: 자, respect보다 사실 admire는 더욱더 강합니다.
1: 뭔가 우러러보는 느낌.
0: 맞아요. 예. 정확히 그거예요. respect는 상대방의 뭐 프라이버시를 인정해주는 정도
1: 예.
0: 아니면 부모님을 리스펙트한다는 거 부모님의 의견을 나도 귀담아 듣고 이런 거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어드마이어는
1: 네.
0: 진짜 감탄하면서 진짜
1: 뭔가 이런 BGM이 깔려야 될 것 같은
0: 딱 그거예요. 와, I admire you.
1: 예.
0: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라는 식으로
1: 반겨줘요. I admire you.
0: Oh, no. 이러면서, right? So, 그 정도의 좀 강력한 게
1: 네.
0: 있다. Admire. 굉장히 우러러보는 겁니다.
1: Mm-hmm.
0: 자, 근데 여기서는 respect를 좀 해줘라. 난 좀 인정해줘라.
1: Yes.
0: My privacy를.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privacy는 이것도 한국에서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 않나요? 그렇죠? 외래어로.
1: 그쵸.
0: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1: Yeah.
0: 그렇죠? 나의 사적인 그런 스페이스 같은 거죠. 그렇죠? 나에게도 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privacy. 대신에 발음할 때 V가 나왔습니다.
1: 네.
0: 프라이버가 아니라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자, V는 F와 비슷하게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1: Yes.
0: 그래서 아랫입술 위에 윗니를 살짝 올리고 바람을 뿜는 겁니다. 그래서 V, V, V 해보세요.
1: V, V.
0: 그렇죠. 그래서 privacy 이제는 no, no,
1: 네.
0: privacy, VC 이렇게 돼야 됩니다.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구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1: 맞아요.
0: 나는 13살, right?
1: 네.
0: 제발 나의 privacy, respect 해달라.
1: 네.
0: 명령어처럼 쓴 거고요, 그렇죠?
1: 네.
0: 근데 앞부분에 please가 들어왔습니다.
1: 그렇죠.
0: 많은 분들이 please를 너무 관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그거 너무 교과서적이다. 1번. Right?
1: 예.
0: 그래서 굳이 이런 걸 쓰는데 이걸 한번 쓰느냐 마느냐가 진짜 상대방의 리액션이 달라져요.
1: 그래요.
0: 저도 실제로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1: 네네.
0: 그래서 please 그다음에 명령문을 쓰면 강하지 않아요. 그죠? 부드러워지죠. 훨씬.
1: 네.
0: Right?
1: 간곡한 뭔가 부탁을 하는 듯한.
0: That's right.
1: 네.
0: 명령문 앞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 밖에서 기다려.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죠?
1: 그렇죠.
0: 그럼 그 앞에 넣는 거예요.
1: Please wait outside.
0: Exactly. Please wait outside.
1: 자,
0: 이번에는 조용해 주세요.
1: Please be quiet.
0: 그렇죠. Please be quiet. quiet. 이거를 그냥 be quiet 하면, 오,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1: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딸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
0: 아이한테, be quiet.
1: be quiet.
0: 그죠, 그죠.
1: 네.
0: Right. 근데, 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1: 그쵸.
0: 그거는 그렇죠. 무리예요. So,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wait outside.

0: Please wait outside.
1: Please be quiet.
0: Please be quiet.
2: 본문 읽어볼게요.
1: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2: 네, 자 이랬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존중을 정말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는 더 주의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막 흥분을 했다가 내가 좀 너무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0: 그렇죠. 저는 엄마의 이런 태도, 이 부모님의 이런 태도를 리스펙트 하게 되네요.
1: Oh, respect.
0: 예, I will be more from now on. 지금부터는
2: 나는 더 뭐 할 거다.
0: 주의한다.
2: 주의한다.
0: 이렇게 끝나도 되겠네요.
2: 그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럼 주의하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거잖아요. 아, 나는 I'll be more careful 이겠네요. 조심하는 거니까요. 네, careful.
2: 명령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0: 예예예. 예, 예,
2: hey,
0: 예.
2: Be careful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을
0: 그쵸,
2: 겁니다.
0: 그렇죠,
2: 그렇죠. So C A R E F U L 이라고 spell out을 했는데 맞는지 볼게요.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오.
2: 맞죠?
0: 네.
2: 조심하는, 주의하는, 그런데 발음도 주의해야 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2: 자, R, L 다 들어갔어요.
0: 어.
2: So, careful 이러면 절대 안 되죠.
0: 아.
2: Right? F를 일단 신경 쓰는 것도 있지만은
0: 네.
2: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쪽으로 펴져야 되는 게 다 돼야 돼요. So, careful, careful 이렇게 해야 되지 careful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0: 어.
2: care 할 때 이미 혀는 뒤쪽으로
0: care.
2: 당겨져 있어야 돼요.
0: Yes.
2: So, care 하고 R 할 때 혀가 뒤로 갔다가 L는 앞쪽으로 혀를 이렇게 뻗치는 거라고 했었죠?
0: 네.
2: So, fall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careful, careful, careful.
0: Careful, careful.
2: 오, 좋아요.
0: Yes.
2: 오, 너무 좋았어요. Alright, so, careful 할게요. 저 뒤에 from now on 있잖아요.
0: 예.
2: 솔직히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저는.
0: 저는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에요.
2: 어, from now on.
0: 예, from now on 이 노래 있어요.
2: 더 해주시겠어요?
0: 거기밖에 몰라요.
2: 알겠습니다.
0: 예, 거기만 들려요.
2: 오케이. So, from now on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렇게 아마 암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0: 네.
2: 자, 이게 사실은 from now까지만도 틀린 건 아닌데
0: 어, 그래요?
2: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그렇게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요.
0: 네.
2: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문장 뭐 뒤에 넣을 수도 있고 앞에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will 써서 나 공부 이제부터 열심히 할래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나 열심히 공부할래요. 그러면은
0: I will study hard
2: 이제부터
0: from now on.
2: From now on. I'll study hard from now on.
0: 오.
2: 자,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 한번 써볼게요.
0: 네.
2: 이제부터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0: From now on
2: 나는 will 쓸게요.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0: I will be a good student.
2: Yes, yes,
0: wow.
2: yes. Alright. 이런 느낌. So 뒤에 들어가도 되고 앞에 들어가도 되지만
0: 네.
2: 만약에 그랬을 때는 앞에 쓰고 comma를 찍어주세요.
0: 아하.
2: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0: 네.
2: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0: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2: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0: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2: 네, 이런 거 이제 응용해도 되죠. 뭐, I will, from now on, I'll be a good husband. I'll be a good wife. 둘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죠.
0: 좋네요.
2: 자, 그리고 참고로 있잖아요. From now on을 암기만 하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0: 네.
2: 응용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from now on이면 오늘부터는 뭘까요?
0: From today on.
2: 쓰면 돼요. Today on.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순간 뭘까요?
0: 이 순간,
2: this
0: moment.
2: Yeah. 그럼 이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0: From this moment on.
2: From this moment on.
0: Yeah.
2: You know? 아, 그 순간부터 난 그녀에게 반했다. 뭐 이런 거. From that moment on.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 yeah.
2: 창의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부터 트레이닝 할게요.
1: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2: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0: Oh,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2: 네,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0: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3: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보고하셔도 괜찮고요.
0: 네네.
2: Should have pp 줄여서 should have p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아쉬운 느낌, right? 자, 아, 내가 노크 했어야 했는데, 아, 내가 노크 할 걸 이런 느낌이죠.
0: I should have knocked.
2: 그죠? I should have knocked. 두 번째,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넌 그것을 sold 했어야 됐다.
0: You should have sold it.
2: 그죠? Oh, you should have sold it. Mm-hmm. 뭐, 샀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bought it, right?
0: 예. Yeah.
2: 자, 이번에는 내가 두 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
0: I should have checked twice.
2: Twice.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I should have knocked. You should have sold it. I should have checked twice.
2: Very good.
0: Yeah.
2: 자, 다음은요. From now on,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부터 계속인 겁니다. Okay? Okay.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Will. 순간 의지를 살리면서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제부터는.
0: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2: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두 번째,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I로 쓸게요. I'll be 이러면서.
0: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좋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뭐
0: yes.
2: careful 대신에 다른 형용사 이런 거 써도 되겠죠.
0: 네.
2: I'll be nice 뭐 이런 식으로.
0: I'll be more beautiful from now on.
2: 깜짝이야. 아, 이거 변할 수 있는 거군요.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0: Yes.
2: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 써볼게요. 이제부터는 좋은 학생이 될게요.
0: From now on, I'll be a good student.
2: 아주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2: 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5: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4: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5: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미션 해결할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1: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You should be.
0: Yeah, knock.
2: Great job, you guys.
0: Wow.
2: 아, 월요일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0: 정말.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coming back in 3 months.
2: Oka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조금 수준이 있었죠?
0: 맞아요.
2: Should have pp. 요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못 도운 느낌.
0: 그쵸.
2: 아, 내가 널

0: 도와줬어야 했는데 만들어 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왕초보 영어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문법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진짜 실력이 두세 배로 빠르게 됩니다. 요거
1: 와우.
0: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쵸.
0: 자, 제목이 무가당 구미는 어떤 맛일까?
1: 자,
0: 요즘에 이런 과자류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다과류 같은 것에 그 설탕이 안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맞아요. 노 슈가 혹은 슈가 프리 뭐
0: 맞아요.
1: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0: 저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왜냐면 맛이 좀 저는 비슷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좀 덜 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찾게 되는데
1: 근데 또 네. 슈가 대체 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0: 그래도 마음의 안심이라고 할까요?
1: 맞아요.
0: 약간 안정을 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 약간의 위안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구미 젤리를 먹은 시츄에이션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와, 이걸
1: 오,
0: 만들어 볼
1: 지금 신
0: 겁니다.
1: 났어요.
0: 네, 그러니까요. 무가당 구미, 이거 어떻게 만들지?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약간 전의 느낌입니다.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게 슈거가 안 들어갔다 이러면 대체가 됐다라고 하면, 아, 맛이 너무 달라 하는데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1: 그런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왜 우리
0: 아,
1: 탄산음료도
0: 맞아요, 맞아요.
1: 제로가 있고 뭐 그냥 있잖아요.
0: That's right.
1: 근데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던데
0: 저도 그래요.
1: 그걸 또 아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0: 민감하신 분들은 딱
1: 네,
0: 알아냅니다.
1: 맞아요.
0: 아무튼 나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무가당 구미제를 한번 영어로 맛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2: I need
1: 예,
2: English,
1: 예.
2: sorry.
1: 오케이. New arrival.
2: New arrival.
1: Yes. 그, no sugar.
2: No sugar.
1: Jelly.
2: Jelly.
1: Try?
2: Oh, have I tried the j- Ah,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응?
2: I haven't tried them yet. Not yet.
1: No, sold out.
2: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와,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2: You have some?
1: 응, 아니, no. 이미 in my stomach.
2: Oh, you ate it.
1: I tried.
2: Uh-huh.
1: Yes. 근데 no difference.
2: Oh, no difference.
1: Yes, no sugar, sugar almost same.
2: Really?
1: Yeah.
2: I hope they're still sweet.
1: 응?
2: I hope they're still sweet.
1: Still sweet.
2: Sweet tasting, yeah?
1: Yeah, still sweet.
2: Oh,
1: Yeah, you.
2: I want to try
1: Yeah,
2: it.
1: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는데.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주세요.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4: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3: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4: I hope they're still swee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친구한테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1: 뭐요?
0: 이렇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1: 아, 진짜 너무 먹고 싶네요.
0: 갑자기.
1: 저도 이 신맛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여기가 딱딱해지면서.
1: 예. Yes. Did you try? 너 시도해봤어? 어허. 먹어봤어? The new sugar free. 새로 나온 슈가 프리. 아. 설탕 없는.
0: 어허.
1: 네, 설탕 없는. 젤리겠네요. 네, 여기 젤리, 구미.
0: 정말 젤리라고 하시네요.
1: 그쵸. 구미, 근데 구미라고 하는군요. 젤리도 영어잖아요. 예,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아끼세요.
0: 냉정합니다.
1: 오케이. 그러면은 구미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상도 구미 아니고, 예, 구미. 왠지 Y로 끝날 것 같은 느낌. Y.
0: G-U-M-Y.
1: Yes.
0: 뭔가 영어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1: 그래요?
0: 만들자 한번 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Y?
1: Yes.
0: 아닙니다. 이게 단수여도 G-U-M-M-Y예요.
1: M이 두 개 들어가는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복수니까. 구미에서 예. S를 넣게 된 거죠. 복수형으로 쓴 거고요. 자, 우리가 흔히 구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쫄깃쫄깃하고 뭐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심지어 sometimes, right? 그런 것을 이렇게 표기하는데 대신에 우리는 구미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gummy라고 하게 됩니다. Gummy, right? So 구가 아니라 g에 가깝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젤리라고 들어봤죠.
1: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0: 한국에서는 사실 구미라고 하기도 하지만 젤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1: 주로 젤리라고 하죠.
0: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된소리 나서 젤리 막 이렇게 많이
1: 맞아요.
0: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특히 이제 북미권 미국 영어 같은 데에서는 젤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gummy를 얘기를 하지 않고 과일 잼 같은 거 있죠.
1: 아.
0: 그렇게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1: 아, 네네네.
0: 네,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 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빵에다가.
1: 네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젤리보다는 gummy.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뭔가 신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
1: 네.
0: 뭐 과일 그 맛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1: 네.
0: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전에 슬기 씨도 헷갈렸을 법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1: 네.
0: 바로 sugar free.
1: 오.
0: 요즘에는 sugar free라고 하는 게 뭐 과자나 무슨 뭐 식재료에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낌은 나요.
1: 네.
0: 그런데 예전에는 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바로 명사 뒤에 free를 넣게 되면 명사가 없는, 안 들어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네네네.
0: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명사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1: 그쵸.
0: 뭔가 나쁜 것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죠.
0: 그쵸, right?
1: 예.
0: 그래서 직역을 하면 예로부터 자유로워진인 거예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명사에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게 생각이 되는 것을 넣게 되는 거예요.
1: 오.
0: sugar는 우리가 그런 음식 관련해서는 물론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몸에 해로울 수 있죠.
1: 몸에는 사실 해롭죠.
0: 그렇기 때문에 sugar free라고 하게 되면 안 좋게 들어갔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됐어요.
1: 아.
0: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1: 그러면
0: 거예요.
1: free가 자유라는 그 명사랑 뭐가 없고
0: 자유로운?
1: 공짜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자유로운에서 파생된
0: 여기서 이제 나온 거라고 보면
1: 그렇군요.
0: 돼요. 그렇죠.
1: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조금은 뭐 물론 내야 되지만 약간 마음의 짐처럼 있는 tax free가 있잖아요.
0: tax free.
1: 예.
0: Alright, tax fre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금이 안 붙는 거죠.
1: 그렇죠.
0: 솔직히 tax를 내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cost이기 때문에
1: 예,
0: 비용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1: free가 되는 거니까.
0: 같은 맥락이에요.
1: 예.
0: 맞아요. 그래서 명사 free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구나.
1: 그래서 굳이 여행 가가지고 tax free만 사요.
0: 그렇죠. 왜냐면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 네.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친구였어요. 한국인이었어요.
1: 네.
0: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를 이거 free 몰라? 자유롭게 많다는 거야. 얘가 떠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free 하면 많다는 얘기야. 저 한동안 그렇게 쓰고 다녔잖아.
1: 아, 정말요?
0: 그렇게 알아듣고, 이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1: 그쵸. 너무 반대 개념이잖아요.
0: 잘 지내고 있니?
1: 예.
0: Okay, so 명사 free. So for example, 만약에 지방이 없어요.
1: 네.
0: 지방이 안 들어갔대요.
1: 예.
0: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1: Fat free.
0: Fat free.
1: 오.
0: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무가당이라고 하면 설탕이 없는 거니까
1: sugar free.
0: That's right.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이건 우유다 그러면 this is milk.
1: 네.
0: Right?
1: 네.
0: 하지만 이건 무지방 우유입니다.
1: 아. This is fat free milk.
0: That's right.
1: 오.
0: Fat free milk.

0: This. 나는 음료가 drink죠.
1: 네.
0: 나는 있잖아. 무가당 음료들을 안 좋아해. 어떤
1: 아,
0: 친구는 뭔가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좀 달달해야
0: 네. 그래서
1: 맛있잖아요.
0: 난 좋아하지 않는다. 무가당 음료들을.
1: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0: 그렇죠?

0: 같은 거본적 있어요?
1: 네,
0: less
1: less.
0: 라고 하는 거. 무슨 less 라고 하면 뭐가
1: 그렇죠.
0: 없는이죠?
1: 네.
0: 자, 이 less 같은 경우에는 꼭그 앞에 나온 게 나쁜 의미다,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별로 없어요.
1: 예,
0: 중립적이에요. 그냥
1: 오.
0: 단순하게 그게 안 들어간, 없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Yes.
0: 그래서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릴 텐데, sugar free는 얘가 나쁘게 느껴지죠?
1: 그쵸.
0: free가 들어간 거 보니까.
1: 응?
0: 하지만 hopeless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1: 와.
0: hope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ope free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1: 아.
0: hope가 없는이 되는 겁니다. You see the difference here?
1: Yes,
0: Okay,
1: yes, yes.
0: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1: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0: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아, 아직. 근데 여기저기 다 품절이야.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1: 그쵸.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오, 자, 아직이니까
0: 이게
1: 그러면은
0: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아직 아닌 거죠.
1: 그쵸. 그래서 저는 not yet 으로 할게요.
0: 오케이.
1: 아직은 안 먹어본 거죠.
0: 아마 단독으로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1: 예.
0: So, not yet.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우리 어디서
1: 오,
0: 많이 본 단어도 나오기도
1: sold out.
0: 하고요.
1: 네.
0: 그렇습니다. Not yet. 우리는 뭐 그냥 아직 이러지만 사실 아직 아니야.
1: Not yet. 아니야.
0: not이 들어갔으니까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도 이렇게 사실 많이 쓰는 거예요. I'm sorry.
1: 예.
0: Not yet. 뭐 예를 들어서 뭐, Are you here? Are you here? 전화를 했을 때, 너 여기 도착했어? 했을 때, 아, not yet, not yet.
1: 예.
0: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예 문장으로 다 풀기도 합니다. I'm
1: 네.
0: not there yet. 이런 식으로도 문장 안에 녹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sold out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미 cover 했었죠, 여러분들.
1: 네.
0: Right. Sold out은 이미 품절이 된 상태인 겁니다.
1: 그쵸.
0: 다 팔려서 out 된 거예요.
1: 네.
0: Right. 원래 실제로요, 여러분들, 물건이 다 나갔다라고 할 때, it's out. 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1: 오.
0: 팔려서 나갔다. 뭐 의역해서 품절인, 뭐 매진인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게 형용사인 걸 어떻게 알수 있죠? Sold out.
1: They are의 비동사가
0: 그렇죠.
1: 있는데요.
0: 비동사 있죠? So they
1: 네.
0: are sold out.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1: Yes.
0: 자, 그리고 보면 they're sold out. 근데 어디서?
1: Everywhere.
0: Everywhere. 여기저기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곳에서
1: 아.
0: 지금 다 sold out인 상황인 거예요.
1: 어떤 상점을 가도
0: 맞아요.
1: 없는 거죠.
0: 왜냐하면 요즘에 특이한 맛이나 뭐 성분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유행을 확 하잖아요. 그래서 그
1: 맞아요.
0: 순간엔 진짜 구하기 힘들단
1: 살 수가
0: 말이죠.
1: 없어져요.
0: Right. 자, everywhere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편의점이 어떤 외국인이 한국 갔다가
1: 네.
0: 다시 미국에 온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친구들한테 와, 한국은 말이야 편의점들이 막 여기저기 다 있더라고
1: 오.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1: 네.
0: 사실 놀랐거든요. 한 블럭에 진짜 엄청 많잖아요.
1: 그 브랜드별로 있죠,
0: 다
1: 막.
0: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자, 편의점이 영어로 뭐죠?
1: Convenience store.
0: 그죠? Convenience
1: Yes.
0: store입니다. 자, 복수로 써서 편의점들은
1: 네.
0: 모든 곳에 있었어.
1: Convenience stores are
0: are 해도 되고 그럼 팩트니까. 근데 과거형으로 하면은 convenience
1: convenience
0: stores
1: stores were everywhere.
0: right. Hey man, it was a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in Korea. 이런
1: Yes.
0: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우린 모든 곳을 다녔어. 우린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
1: 오.
0: 그냥 갔다 쓰면 돼요.
1: Yeah. We were moving everywhere.
0: We went everywhere.
1: We
0: Right.
1: went.
0: Moving은 그렇게 쓰면은요.
1: 예.
0: 이사 다닌 겁니다.
1: 아,
0: Yeah.
1: 여기저기.
0: So we went everywhere.
1: We went
0: Alright.
1: everywhere.
0: 간단하게 everywhere 쓰면 여기저기라는 것을
1: Yes.
0: 만들어낼 수 있다.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1: Convenience stores were everywhere.
0: We went everywhere.
1: We went everywhere.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1: Not yet. We are sold out
0: They
1: every.
0: are.
1: They are sold out everywhere.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네. 자, 그랬더니, 우리 미션.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이건 마유입니다,
1: 그렇죠,
0: 아메리카노.
1: 마유. I tried one, but I couldn't the difference.

0: is. 차이점을 알 수 없었다 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no.
1: 오.
0: Yeah.
1: Okay. Alright. I tried one 했는데 내가 하나 먹어봤다.
0: 네.
1: But I couldn't know the difference.
0: 이래. Okay.
1: 들으면 알지를 못했다. 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0: 아, 그래요?
1: 자, 여기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0: 오.
1: Which is tell. 되겠습니다.
0: 말할 수 없다?
1: Right. I couldn't know라고 하는 게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틀리지 않아 보이지만
0: 네.
1: 좀 어색해요. 그렇게 아예 쓰지를 않기 때문에.
0: 아.
1: 그래서 tell the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을 거의 묶어서 쓰기 때문에요.
0: 아.
1: 이 tell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말해준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차이를 알아보다, 식별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 tell 많이 씁니다.
0: 네.
1: 그리고 그것을 격식으로, 완전 격식으로 바꾼 것이 distinguish라는 동사예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0: 이거 구별하다, 식별하다 엄청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1: 오히려 네. 한국에서는 약간 좀 아카데믹한 이 단어를
0: 맞아요.
1: 더 잘 알더라고요.
0: 많이 외웠었어요.
1: 그래서 distinguish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훨씬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게 바꾼 거 바로 tell 되겠습니다.
0: Yes.
1: Alright? 그래서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암기해라 이거에 집중하지 않는데
0: 네.
1: 이 정도 문장들은 아예 암기해도 안 아까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an tell 이러면 내가 식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의역하면 알만하다.
0: 네.
1: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얼굴이 완전 부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어젯밤에 라면 먹었어요. 한 거예요.
0: 예.
1: I can tell. 알 것 같아요. 얼굴이 보이네. 이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슬기 씨한테 슬기 씨 머리 뭔가 했죠? 뭔가 바꿨죠? 했을 때 슬기 씨가 can you tell? 이러면 티나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쵸?
0: 알아보겠어?
1: Right.
0: 오케이.
1: 식별이 되냐.
0: 네.
1: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여기서 지금 잠깐만요. I tried one, but I can't요? 아니면?
0: I couldn't.
1: Couldn't. Okay. Couldn't는 모양상 뭐의 과거형이죠?
0: Can의 과거죠.
1: Can't의 과거입니다.
0: 네.
1: So,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0: 없었다.
1: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Couldn't 뒤에.
0: 동사 원형이 와야죠.
1: That's right.
0: 예.
1: 저 동사 뒤에 동사 원형. 뭐뭐 할 수가 없었다, right? 뭐 그런 능력이 안 됐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와, 나 일어났는데 너무 막 빛이 밝아가지고 이런 느낌? 나는 내 눈을 뜰 수가 없었어. 아,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나의 눈을.
0: I couldn't open my eyes.
1: 그렇죠. I couldn't open my eyes.
0: Yes.
1: Or maybe she was so beautiful that I couldn't open my eyes. 뭐.
0: Sorry.
1: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러는 말.
0: 예.
1: 몰랐어요, 대신지.
0: 예, 예, 예.
1: 자, 두 번째는요. 그녀는 그녀의 목을 돌릴 수가 없어서 움직일 수 없었어.
0: 아이고, 디스코 왔다, 디스코 왔다. 예. She couldn't turn.
1: 트렌드 좋고 움직이다가 뭐죠?
0: Move.
1: Uh-huh.
0: She couldn't move her neck.
1: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뭔가 다친 거예요, 그렇죠?
0: Right.
1: So 현재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과거에 할 수 없었다.
0: Yes.
1: 시제만 잘 가지고 놀 수 있어도 영어 실력 엄청 올라간다고 했었죠.
0: 그쵸.
1: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couldn't open my eyes.
0: I couldn't open my eyes.
1: She couldn't move her neck.
0: She couldn't move her neck.
1: 자, 여기서는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차이를 식별할 수가 없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아까 tell만 알려드렸는데 tell the difference를 사실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차이를 알다 정도?
0: 네.
1: Okay, right? I'm sorry, I can't tell the difference. 이런 식으로.
0: Okay?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0: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네, 자 이랬을 때 상대방, 여전히 달면 좋겠네. 이거 약간 덜 단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음료 있잖아요.
0: 네.
1: 그 슈거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거를 말을 안 하고 만약에 안 들어간 걸 주면 딱 하고. 너 장난해?
0: 우와.
1: 바로 나오더라고. 알더라고요.
0: 진짜 미식가예요.
1: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0: 아니 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실 구별하는 거는 뭐 당연지사지만 그렇게 제로인지 그렇지
1: 아닌지.
0: 않은지를 딱 맞아. 먹어보고 판단하는 게
1: 놀라워요.
0: 와 진짜 네. 좀 리스펙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I hope 여기서 끊어볼까요?
1: 오케이.
0: 저는 바랍니다.
1: 바란다.
0: They are still 이렇게. 걔네들이 여전히 달기를 바란다.
1: 와.
0: 네.
1: 뭔가 달콤하고
0: 달다. 그렇죠. 그럼 they are still 달다. 우리 또 단 거는 슈가가 아니라 스윗이잖아요.
1: 그렇죠.
0: 스윗.
1: 확실히 sweet. 아는 거는 굉장히
0: 자신이 있죠.
1: 자신이 있더라고요.
0: 거의 내가 마유예요.
1: 말투 막 스타일 자체가
0: 뭐다? 그렇죠? 어? 그렇죠.
1: 그렇죠. 예. 전문 강사의 느낌.
0: 그렇죠.
1: Right, so I hope they're still sweet. 정답 맞습니다.
0: Yes.
1: 자, 이 sweet은 단 뜻도 돼요. 달콤한도 되지만 사람 성격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맞아요.
1: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네. 다정하다라고 할 때 한국에서도 요즘에 어, sweet해, sweet남 막 이러지 않아요?
0: 완전히요.
1: Right, right. 이 sweet 자체가 사실 좋은 느낌을 다 담은 단어예요.
0: 진짜.
1: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다정뿐만이 아니라 막 친절하고 뭔가 you know, 의리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0: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right. 주변에 다정한 남편, 다정한 남자 분들한테 굉장히 눈이 가더라고요. Right. 특히나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 아. 그러면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Oh, so sweet.
1: 맞아요.
0: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는 게 에이. 모든 게 막 다 들어가다 보니까
0: 다 표현이 돼요.
1: That's right. 에이. So sweet하다. 이거는 사람한테도 sweet하다라고 쓸 수 있고 어떤 행위도 sweet하다라고 Oh, that was sweet했어.
0: 그쵸.
1: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오. 자, 이거 달콤한 맛이 나온 김에 조금 뻔한 거 말고 맛이 좀 신 거는 어떻게 하죠?
0: 신 거.
1: 아, 요거는 gummy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0: 아, 저 알죠. sour.
1: 이거는 아, 이거는
0: sour
1: 붙어 있거든요.
0: 엄청 크게 써 있어요. 아, 왜냐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사거든요.
1: 맞아요. 에이. 그거에 또 빠진 분들이 있죠.
0: 맞습니다. 저요.
1: 하지만 아쉽게도
0: 아우 뭐야?
1: 하나.
0: A 아니에요?
1: 네, A가 아니라
0: 언제 바꿨지? 내 허락도 없이?
1: 원래 바꿨습니다. 네. So S-O-U-R인데 sour가 아니라 sour는 sour. 여전히 그렇게 아우어처럼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발음 때문에 제가 조금 헷갈렸나 보네요.
1: Right, right.
0: sour.
1: 아, 그래서 실제로요. sweet하고 sour를 섞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0: 오.
1: sweet and sour. 아. 이렇게 하면 뭔가 달콤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네. 이런 느낌.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인공 패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표현이 아니라 이병작 프레임 패턴 중에 하나예요.
0: 예.
1: 바로 I hope.
0: I hope.
1: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0: 네.
1: I hope는 아, 바란다. 아, 벌어지면 좋겠어. 네. 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 wish랑은 좀 다르다고 했었죠?
0: 그쵸.
1: I wish. 이거는 바라는 거지만 아니어서 너무 아쉽네. 라는 느낌이 있는데
0: 네.
1: I hope 뒤에 평소문을 쓰면 아직 가능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0: 그쵸.
1: 그래서 아, 꼭 그렇게 되면 좋겠어. So, 여전히 sweet 할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렇기 때문에 그러길 바라는 겁니다.
0: 예.
1: Right. So, I hope 뒤에 평소문. 뭐뭐이길 바라, 뭐뭐이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평소문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0: 네네.
1: 예를 들어서 매운 게 뭐죠? 매운 거?
0: Spicy.
1: Spicy.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매운 걸 잘 못 먹는 외국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게 너무 맵진 않으면 좋겠네.
0: 어.
1: 그럼 일단은 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0: I hope
1: it's...
0: It is not spicy.
1: 어, not too spicy.
0: It is not too spicy.
1: 왜냐면 어느 정도는 스파이시 가능한데 너무 매우 나 감당 안 된다.
0: 어.
1: So I hope it's not too spicy.
0: 네.
1: How about this? 성공하다라는 동사 뭐죠? 동사?
0: Success.
1: 아, 그거는 명사입니다.
0: 어,
1: 많은
0: 그래요?
1: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success는 성공이란
0: 아,
1: 명사고요.
0: Succeed.
1: Succeed. 그러면 저는요. 당신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0: I hope you will succeed.
1: Okay, I hope you will succeed. 괜찮고요.
0: 예.
1: 더 많이 쓰는 거는 I hope you succeed.
0: You succeed.
1: Will 넣지 않고 아. 쓰는 게 더 흔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요. I hope 뒤에 아직 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굳이 will 쓸 필요가 없어요. 어, will 쓰는 경우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어, 간절히 바라는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어, 꼭
0: 굳이?
1: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Yeah. So, 요 정도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ope it's not too spicy.
0: I hope it's not too spicy.
1: I hope you succeed.
0: I hope you succeed.
1: Very,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만 읽어볼게요. I hope they're still sweet.
0: I hope they're still sweet.
1: 이거 gummies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0: 그렇죠.
1: Oka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hope they're still sweet. I hope they're still sweet.
1: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0: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1: 아하, 두 번째는요. 나 먹어봤는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0: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2: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3: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I hope they're still sweet. I hope they're still sweet.
1: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명사 free. 네. 명사가 안 들어간 명사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우유가 아니 그냥 우유가 아니에요. 무지방 우유야.
0: It's
1: 아, 이건
0: 아, this is fat-free milk.
1: 그렇죠? fat로부터 free 한 거예요.
0: 네.
1: How about this? 난 무가당 음료를 안 좋아해. 음료들이라고 해볼게요.
0: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1: Drinks. Alright. 자, 세 번째. 새로 나온 무가당 구미 먹어봤어? 자, 너는 시도해봤니? 일단 어떻게 할까요?
0: Did you try?
1: 한번 먹어봤냐는 질문이에요.
0: 네. So,
1: did you try 그 새로 나온 무가당 gummy들을?
0: The new sugar-free gummies.
1: 그렇죠. There you go. 같이 읽어볼게요. This is fat-free milk. I don't like sugar-free drinks.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네, 다음 한번 볼게요.
0: 네.
1: 아, 그죠. Can't 아니라 couldn't.
0: Couldn't.
1: 이왕이면 읽을 때도 couldn't처럼 여기 부드럽게, 리을 비슷하게 읽어주면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습니다. So couldn't do something.
0: 네.
1: 자, 가볼게요. 난 눈을 뜰 수 없었어. 나의 눈들을 뜰 수 없었다고.
0: I couldn't open my eyes.
1: 그쵸? I couldn't open my eyes. 이거는 뭐 아침에 너무 졸려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1: 네, 꼭 예. 로맨틱할 필요 없겠네요.
0: 네.
1: 자, how about this? 걔는, 그녀는 목을 움직일 수 없었어. 그녀의 목을 움직일 수 없었겠죠.
0: She couldn't move her neck.
1: 그렇죠. She couldn't move her neck.
0: Yes.
1: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차이를 모르겠더라고. 자, 식별하는 게 뭐였죠?
0: 식별하다 tell.
1: Tell. So 나는 tell 할 수가 없었어, 그 차이를.
0: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1: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똑같아 보였어. 이 색, 저 색, 색 둘 다 똑같아 보였어. 막 이런 식으로.
0: 네.
1: 그렇죠? Alright,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ouldn't open my eyes. She couldn't move her neck.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5: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4: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5: I hope they're still sweet.
1: 미션 해결할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try the new sugar-free gummies?
2: Oh, not yet. They're sold out everywhere.
0: Oh, I tried one, but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I hope they're still sweet.
0: Oh.
2: I want to try one.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hould have helped you.
1: 네, I should have helped you 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이죠. couldn't 동사 원형 이용해서 다음 영적 해주세요.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0: 오.
1: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여러분들 입영작 하실 때 감정을 실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 문구점 산말리 파트 2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문구점 간 적이 있었죠, 그렇죠?
1: 어, 맞아요.
0: 학용품만 사고 이랬었는데.
1: 네네.
0: 자, 오늘 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사보는 거 어때요?
1: 어, 좋은데요?
0: 오랜만에 문구점이잖아요. 또.
1: 문구점에서는 사실 아. 예, 막 이렇게 살 게 없어도 생겨요.
0: 이상하게 사고 싶잖아요.
1: 어, 다 사고 싶어 진짜.
0: 욕심나요, 네. 네. 자, 그래서 문구점에서 필요한 걸 찾는 situation.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자, 뭔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거는요, 문구점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그쵸.
0: Right?
1: 뭐, 우리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때 물어볼 때도, 쓸수 있겠네요.
0: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요.
1: 네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이즈가 다른 게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1: 그쵸, 그쵸.
0: 그런 것도 우리 영어로 할수 있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문구점에서 필요한 걸또 영어로 한번 찾아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2: What are you looking for?
1: 점착. 이렇게.
2: Stamp.
1: No, 스탬프 no. Stick.
2: Stick.
1: Stick memo. Stick
2: Ah!
1: memo, where is it?
2: Sticky notes. Okay,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Next to the pen?
2: They're right behind
1: Behind
2: you,
1: you? Behind me?
2: next to the
1: 아, 아.
2: pens.
1: 오오오오.
2: 야.
1: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2: Sorry?
1: Smaller than this.
2: Ah,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Bottom?
2: Yeah.
1: Bottom?
2: The
1: 바닥.
2: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1: Shelf.
2: �ottom shelf.
1: 선반. Shelf, bottom.
2: bottom, yes, down there.
1: Over there.
2: Yes,
1: Yeah,
2: yes,
1: okay,
2: yes.
1: thank
2: 오케이, okay,
1: you.
2: 노 프로블럼.
0: 아, 잘 봤습니다.
1: 네.
0: 아, 문구점 하잖아요. 진짜 옛날 막 생각 떠오르고 막 그랬던 것
1: 옛날에
0: 같아요.
1: 문구점은요,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는 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0: 문구점인데도
1: 예.
0: 먹을 게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지는
1: 진짜.
0: 모르겠어요, 저는.
1: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추워지잖아요.
0: 예.
1: 조금 추워질 때또 난로를 피워놓으세요, 문구점 사장님이. 그 위에다가 저희는 쥐포 구워 먹고
0: 오 마이.
1: 문어발을 또 파세요. 문어발 200원이었어요.
0: 어느 동네에
1: 보릿고개 시절
0: 계셨던가요?
1: 느낌이지만 200원이었어요. 200원.
0: 와, 그런 때가 또 있었죠?
1: 그거 구워 먹고
0: 아,
1: 정말 재밌었는데.
0: 뭔가 그 향수에 젖어서 오늘 또 같이
1: 예.
0: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4: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3: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4: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잠깐 볼게요.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한번
1: 오.
0: 해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찾는 그런 느낌인데, 왜 우리 이렇게

0: 붙였다 뗐다 하면서 쓰는 메모지
1: 너무 잘
0: 있잖아요. 그거
1: 알죠.
0: 어떻게 생긴 줄 아실 겁니다. 영어로
1: 예.
0: 뭐라고 해야
1: 공책에
0: 될지.
1: 쓸 공간이 좀
0: 아하.
1: 부족할 때, 요거 딱 붙여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다
0: 아하.
1: 이렇게 써주면은, 눈에도 되게 잘 띄어요. 왜냐면,
0: 어허.
1: 보통 형광색이거든요.
0: 맞아요.
1: 예.
0: 그리고 전 뭐라 그럴까? 꼭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거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1: 있어
0: 그걸
1: 보여요.
0: 잘 못해가지고 옆에다 그냥 대충
1: 그냥
0: 적고
1: 썼죠.
0: 했는데,
1: 예.
0: 맞아요.
1: Where can I find the 점착 메모지겠네요.
0: 어허.
1: 예, 그러면, 어디에서 내가 찾을 수 있나요? 예, 요거를. 그쵸. 근데 이게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
0: 네.
1: 뭔가 그런
0: 오,
1: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끈적끈적한 메모지.
0: 거기 뭐 계속 붙으면 뭐 시꺼매지기도 하고.
1: 맞아, 맞아. 접착력이 떨어지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니까 붙이는 거. 붙이는 거는 우리가 스탬프잖아요,
0: 오케이.
1: 스탬프. 스탬프 메모. 메모.
0: 붙이는 게 스태프인가요?
1: 아,
0: 알겠습니다.
1: 아닌가요? 아, 스탬프가 우표인가?
0: 그리고 죄송한데 메모가 아니라 왜 밈으로 하셨냐?
1: 아, 예, 메모.
0: 오케이.
1: 예, 메모.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Where can I find the stamp memo?
1: 붙이는 게 스탬프가 아닌데.
0: 애매합니다.
1: 뭐죠?
0: 보겠습니다. 정답. Sticky
1: 아.
0: notes. 근데요, 이거 아는 분들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1: 그래요?
0: 왜냐면 이게 뭐그 상표가 있거든요. 사실
1: 예.
0: 그것을 만드는 상표가 있는데 그거 위주로 대부분 많이 써요. 미국인들도.
1: 근데
0: 근데
1: 스티키 메모가 아니라 스티키 노트네요.
0: 노트 왜냐면
1: 노츠.
0: 필기하는 것을 써놔야 되기 때문에
1: 아,
0: 근데 뭐
1: 노츠구나.
0: 그쵸 노트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브랜드명을 활용을 해서 쓰기는 하지만
1: 네.
0: 이게 기본이라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 아.
0: 점착 메모지라고 할때 끈적끈적 거리는 노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네.
0: sticky 왜냐면 stick 자체가 붙는 거죠.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sticker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사실
1: 오.
0: sticky한 건 끈적거리는 날씨가 굉장히 끈적거린다고 할 때도요. 아, sticky weather이라고도 쓴단 말이죠.
1: 네네네.
0: 그래서 아, sticky note가 그거구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요것도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page flag 그리고 sticky tab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오.
0: 페이지 라벨이라고 하면 혹시 아실까요? 페이지 라벨?
1: 라벨은 그 상표 같은 거 아니에요?
0: 이게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거나
1: 네.
0: 할때몇 페이지까지 내가 읽었다라고 해서 그걸 붙일 때도 있고요. 요
1: 아.
0: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붙일 때도
1: 아,
0: 있어서 네,
1: 그쵸.
0: 약간 연필 모양처럼 조그맣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1: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0: 네.
1: 내가 꼭 봐야 될 거를 한 장, 두장 넘겨서 찾지 않고 바로 그걸 자꾸 넘기면은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1: 아.
0: 용도는 여러 가지 되겠지만 특히나 페이지를 이렇게 딱딱딱 해놨을 때
1: 네.
0: 그런 것들을 page flag이나 sticky tab 이런 것도
1: 아,
0: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1: 네네네.
0: 같고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보통 우리가 뭐 찾을 때
1: 네.
0: where is 뭐뭐
1: 그죠?
0: 하잖아요.
1: 예.
0: where is 뭐뭐 그거 써도 괜찮아요. 그거 써도 되는데 우리 약간 업그레이드 해보자고요.
1: 오케이.
0: 그래서 where can I find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1: 아.
0: 제가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나요?
1: 오.
0: 약간 예의 있는 느낌 더 들어가긴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저 오늘 이거 아예 그냥 의문사 따로 훈련시키고 can I 아니고 그냥 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죠?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들 뭐만 바꾸면 돼요, 지금?
1: 지금 Where can I find 뒤에?
0: 뒤에
1: 예,
0: 명사만 바꾸시면 됩니다.
1: 그쵸.
0: 이런 데 참여 안 하면 안 되겠죠.
1: 응?
0: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정확히 어떤 물건을 찾는지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the 명사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1: 네.
0: 한번 해볼게요. 그 우유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우유 어디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milk?
0: Find the milk, right?
1: 응?
0: Where can I find the milk? 이번에는 공책이 영어로 무슨 북이었죠?
1: Notebook.
0: 그렇죠. 그러면 그 공책들 복수로
1: 예.
0: 쓸게요. 그 공책들은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죠?
1: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0: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1: 응?
0: 이렇게요. 그러니까 where is, where are만 쓰는 거 하지 말고
1: 네.
0: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기.
1: Yes.
0: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milk?
1: Where can I find the milk?
0: Where can I find the
1: Where
0: notebooks?
1: can I find the notebook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이제 거기 사장님이 학생 바로 뒤에 저기 펜 옆에 있죠.
1: 아, 네네. 등잔 밑이 어두워요. They are right behind you. 여기서 끊어도 되겠다.
0: 그죠? They're right behind.

0: Behind you, okay?
1: 그들은 너 바로 뒤에 있고,
0: 조금 더 추가 뭐 추가되는 인파가 있는데요.
1: 그쵸. 바로 뒤에, 근데 그뿐만 아니라 펜 옆에 또 있네요. 근데 옆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하인드 아니고 비사이드 아니에요? 그쵸? 예.
0: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옆은 뭐라 그래요?
1: 뭐라
0: 약간
1: 그래요?
0: 강의하는
1: 예,
0: 자의 느낌.
1: 일단은 한번 물어는 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so they're right behind you. 근데 beside the pens. 오케이, 정답. Next to the pen. 근데 아까 beside 있죠?
1: 네.
0: 그것도 가능합니다.
1: 아,
0: 그것도
1: 그래요?
0: 원래는 옆에라는 뜻이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화에서는 next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next to가 아니라 한 번에
1: Next to.
0: next to. 연결해서 발음을 꼭 해줘야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next to가 나왔는데 그 앞에 이게 나왔어요.
1: Behind.
0: behind. 이게 뭐라고요? 뭐뭐?
1: 뒤에.
0: 뒤에입니다. 그리고 behind는 그 사이에 뭔가를 낄 필요가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어요.
1: No.
0: 우리가 왜 뭐뭐 앞에라고 할때뭐 쓰는 줄 아세요?
1: Front of.
0: 아, 그렇죠. 이거 암기됐죠.
1: 에.
0: in front of something. 그래서
1: 에.
0: 뭔가 거기 of가 있으니까 얘도 있어야 될것 같지만
1: 맞아, 허전해요.
0: 에, behind of가 아니라 그냥
1: Behind.
0: behind something or someone.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look을 활용을 해서
1: 네.
0: 너 뒤를 봐. 너 뒤를 봐. 그럼 어때요?
1: Look behind you.
0: 그렇죠. Look behind you. 이런 식으로. 자, Frank란 친구가 있어요.
1: 네.
0: Frank가 내 뒤에 앉아 있어. Frank가 내 뒤에 앉아 있어. 뭐 스쿨버스 있는 데서 예를
1: 예.
0: 들어서 진행형으로
1: Frank is sitting behind my back.
0: 그냥 미죠. 네.
1: 아,
0: 굳이 그걸 내등 뒤에 이러고 싶으면 behind my back. No.
1: behind
0: me.
1: me.
0: Yeah.
1: 아,
0: 그죠? 내 뒤에 타 있어 이거잖아요. So Frank
1: 예,
0: is sitting behind me. 이렇게
1: 아,
0: 하면 되겠죠.
1: sitting
0: I, of course,
1: behind me.
0: behind my back 써도 되기는 합니다. 있잖아, 나배뒤 아니다. 나등 뒤야. 이거 강조하려면 쓰겠지만.
1: 경찰 아저씨한테 자세히 말해야
0: 아, 그, 할
1: 되니까.
0: 때 그렇습니다. So behind me.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ook behind you.
1: Look behind you.
0: Frank is sitting behind me.
1: Frank is sitting behind me.
0: Alright. 자, 여기서는 right을 쓴 거는 왜 썼을까요?
1: 바로 뒤에.
0: 바로 강조를
1: 네.
0: 해주려고. 가깝다는 느낌? Alright. So, 그리고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건,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sticky
1: Notes.
0: notes를 얘기를
1: 네.
0: 하는 겁니다. Okay?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y a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1: They a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왜냐면 그거 진짜
1: 오,
0: 사이즈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1: 그쵸. 원하는 사이즈가 또 있었네요.
0: 맞아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당신은 갖고 있나요? 더 작은 것들을.
0: 오케이.
1: 오.
0: 뭐보다?
1: 안 끊어도 되나? 댄이 여기 있네. 아, 여기서 끊을까요?
0: 아니요. 댄 앞에 좋아요.
1: 아, 그래요?
0: 오케이.
1: 그럼 아니고. 왜? Smaller ones than
0: Then what?
1: 이것들보다. 이것들보다니까 this one. These ones. Yeah.
0: 자, 실망스러운 대답
1: 어?
0: 되겠습니다. 자, do
1: 왜?
0: you
1: 전
0: have
1: 대답한 적이 없어요. 빈칸만 채웠어요.
0: 그렇습니까? 자,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ones?
1: 예?
0: 오케이, 정답 these가 되겠습니다. 자,
1: Yeah?
0: hold on, right? This one 이 것이라고 하려고 했다면
1: 네.
0: 단수는 괜찮아요. This one. 근데 이것들이라고 하려 그랬으면 these ones. 해서
1: 아,
0: 앞에
1: these가 되는
0: THESE를
1: 거구나.
0: 붙이던가 or
1: 네.
0: 아예 줄여서 these만 써도 이것들이라는
1: 괜찮아요.
0: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아,
0: Okay? So
1: 네네.
0: these는 이것들이라는 이
1: these.
0: 자체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these 무슨 뭐 ones 앞에 붙어가지고 these ones 하면 이것들 또 똑같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참고로 그러면은 그것들 뭐 저것들이라고 하면은 these 말고 뭐
1: 아,
0: 쓰면 될것 같아요?
1: 이거는 틀릴 수 없어요.
0: 복수예요, 복수.
1: 예. Those. Those.
0: 깜짝이야. Those.
1: 아우,
0: 맞습니다. Alright.
1: 이를 먼저 쓸 뻔했어요.
0: Yes.
1: 예.
0: So I like those.
1: Like
0: 이거는 I like
1: those.
0: that보다 복수형인 거예요.
1: 여러 개.
0: Yes. 자, 보세요. 더 작은 것들이나 여기서 one은 숫자 1이라는 뜻인가요?
1: 아니요.
0: 아니죠. 그냥 것이라는 뜻입니다.
1: 네.
0: 근데 그 것이라고 하는 것,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가 될 수도 있겠죠.
1: 그죠.
0: 그러니까 작은, 더 작은 것들이라고 one에다가 s를 붙인 것 뿐입니다.
1: 네.
0: Right? So do you have smaller ones? 근데 뭐뭐보다 비교하려고 지금 무슨 단어 썼어요?
1: Then.
0: T-H-A-N. 그 다음 목적어. 목적어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특히 영어 처음 시작할 때 틀리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원어민이 틀리고요. THAN인데 EN으로 쓰는 실수 엄청 많습니다.
1: 오.
0: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1: 근데 진짜 헷갈릴만도 해요.
0: 맞아요.
1: 네.
0: THEN은 뭐 그런 뭐 그런데
1: 그리고
0: 뭐
1: 나서
0: 그럼 뭐 이런 식의 뜻이죠, 그렇죠?
1: 네.
0: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있잖아. 우리 형보다 키가 더 커. 그럼 일단은 비교급 형용사를 먼저 써야 될 것 같아요.
1: 그쵸?
0: 그래서 나는 키가 더 크다.
1: I am taller.
0: 자, 내 나의 형보다 혹은 뭐 내 남동생보다.
1: Than my brother.
0: 그렇죠. I'm taller than my brother.
1: Mm-hmm.
0: 자, 이번에 질문형도 해볼게요. 그녀가 너보다 더 빨라? 그녀는 더 빠르니? 일단 어떡할까요?
1: Is she faster?
0: 너보다?
1: Than you?
0: 그렇죠. Is she faster than you?
1: 아니요. 전 되게 느려요.
0: 아유, 되게 느립니까?
1: 100m 20초. 네.
0: 저기 걸어가시나요?
1: 네, 아니요. 최선을 다해요.
0: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Okay, so 요거 요 정도로 나눠도 사실은 문장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읽어볼게요. I am taller than my brother.
1: I am taller than my brother.
0: Is she faster than you?
1: Is she faster than you?
0: 자, 이번에 본문 갈게요.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0: Okay, smaller ones than
1: smaller these. Smaller ones than
0: 복수예요.
1: these.
0: Okay, yes.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1: Mm-hmm.
0: 아, 진짜 작은 거를 원했나 봐요.
1: 네.
0: 저 작은 건 맨 아래 선반에 있어요.
1: 오, 근데 이 문구점은 다양하게 취급을 하네요.
0: 아, 그러니까 혹시 뭐 커튼 딱 치니까 뒤에 뭐 쫙 더 있을 수 있죠.
1: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뭐, yeah, 뭐 in a way.
1: 예. 작은 것들은 그
0: 지금 이게 주어인 것 같고요, 그렇죠?
1: 네.
0: 어디 있다고요?
1: 버튼에. 바닥에. 아, 이게 맨 아래네요.
0: 맞아요.
1: 맨 아래. 근데 선반 아래니까 여기 선반이
0: 빠졌죠.
1: 들어가야 되네요.
0: 선반이 빠졌어요.
1: 선반.
0: 네.
1: 선반은 그 서랍들 있는 거잖아요. 서랍들. 예.
0: 서랍 있는.
1: Drawer. 네.
0: 뭐가 들었나요? Drawer.
1: 네,
0: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정답.
1: 아우.
0: Shelf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1: 들어봤어요.
0: Shelf. Okay. 네. 왜냐면은 만약에 drawer 이런 데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통 쓰겠죠. 그 위에 on이 아니라.
1: 아, 그렇죠.
0: Right. So. 아, 여기서 shelf라는 걸 써서 선반을 우리가 보통 선반 위에 올려놓잖아요.
1: 그쵸?
0: 진열해놓을 때.
1: 네.
0: 아, 그렇게 해서 shelf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선반은요. 선반들이라고 복수로 쓰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것만큼은 아니, 제가 틀릴 수가 없어요.
0: 맞춰도 돼요.
1: 네. shelf잖아요. 근데 f가요. ve로 바뀌어요. shelf. 아, 그리고 스.
0: 지금 잠깐만, 네. 틀릴 뻔했잖아요. 지금 뭐 되게 아는 것처럼 했는데.
1: 진짜. 자, 함정이 많아요.
0: 약간 wolf와 wolves에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1: 맞아요. 오케이. 그런 규칙들이 몇 개 있잖아요.
0: 나름 있죠.
1: 네.
0: 나름 있습니다. 정답 한번 볼게요. 맞아요.
1: 오.
0: S-H-E-L-F가 아니라 V-E-S로 바꿔버립니다. So,
1: 예.
0: shelves라고 하면 shelves. 선반들. 이 되겠습니다.
1: 아는 건 실컷 했는데
0: 그러니까,
1: 또 틀릴 뻔했네요.
0: 예전에 왕초보 영어에서 한번 소개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 네.
0: 불티나게 우리 팔린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flying off the shelves 라는 표현이 있어요.
1: 아, 선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0: 선반에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1: 아,
0: 그런
1: 선반에서?
0: 표현도 있긴 한데
1: 아.
0: 아무튼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1: 오.
0: 자 여기 지금 보면은 bottom이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이게 맨 위에요, 맨 아래예요?
1: 아래죠.
0: 맨 아래입니다.
1: 네.
0: 그렇죠? Alright. 이거는 사실 발음이 약간 영국식으로 간다면은 bottom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북미식으로 미국식으로 하면은 보통 여기 flap을 내요. 그래서 여기 강세를 주고 ba 하고
1: 바.
0: 여기가 리을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bottom에 가깝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Bottom, bottom,
1: bottom, bottom.
0: 굉장히 빠르게 하셨네요.
1: Bottom,
0: okay. bottom.
1: 네.
0: So, man.

0: 아래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The many ones 이게 주어라고 했잖아요.
1: Yes.
0: 아까 전에 one이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요?
1: 원이
0: 겉. 겉.
1: 네.
0: 이거는 일 말고 겉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겉이란 의미로 쓸 때는 앞에 뭔가 이렇게 꾸며주는 게 많이 단어가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mini 아주 작은 것들 이렇게 쓸수 있고요. 하나면 mini one 이런 식으로 쓰겠고요. 그냥 겉이란 뜻이에요. 일이 아니라.
1: 네.
0: 자, 그래서 형용사 one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s가 붙으니까 형용사한 것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1: I like the green ones.
0: I like the green ones. 이거는 저는요, 초록색으로 된 숫자 1들을 좋아해요예요?
1: 아니죠.
0: 어떻게 해석해요?
1: 나는 초록색으로 된 것들을
0: 맞아요.
1: 좋아해요.
0: 왜냐면 셔츠가 종류들이 막 있는 거예요.
1: 그쵸?
0: 아, you know what? I like the green ones.
1: 오.
0: 그러니까 이 초록색 된이 계열들이
1: 예.
0: 좋다. 이렇게 해서 것이라는 거에 그냥 복수 시킨 것뿐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나는 싫어해요. 이 작은 것들을.
0: 그렇죠? I don't like these small ones. 이 작은 것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1: 네.
0: 이거랑 똑같이 원을 복수로 썼는데,
1: 좋아하지 않는데요.
0: 네. 자, 이거 보세요. I like this short one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 나는 이 짧은 거 좋아요.
0: 자, 보세요. 얘는 원스가 아니라 뭐죠?
1: 원.
0: 하나를 얘기를 한
1: 한
0: 건데,
1: 개인데요?
0: 한 개에 그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1: 아.
0: 그러면은 these예요?
1: this.
0: these예요. 오케이?
1: 아.
0: 오케이?
1: 예.
0: I like this one, these ones. 이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So, 이두 개는 these ones인지, this one인지의 차이인 거예요. 오케이?
1: Okay? 네.
0: once로 복수면 이것들이라고 할때 these 붙이고 이 것이라는 단수면 this라는 것을 붙여주는 거. Does that make
1: Yes.
0: sense? 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mini ones. 근데 이것들이라고 하면 these를 써도 되겠죠, 그렇죠? 얘처럼.
1: 네.
0: So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한번 읽어볼게요.
1: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Okay, very nice.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두 번째,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2: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0: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2: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첫 번째는 where is 대신에 where can I find로 가서
1: Yes.
0: 한번 해볼 텐데요. 틀려도 됩니다. 보고하셔도 됩니다.
1: 네.
0: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우유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보통 the를 넣는다고 했죠.
1: 네. Where can I find the milk?
0: 그죠? Where can I find the milk? 뭔가 당신 상점에 있는 그 milk를 물어보기 때문에 특히나
1: 네.
0: the를 씁니다. 자, how about this? 공책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공책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 Where can I find notebooks?
0: The
1: The
0: notebooks.
1: notebooks.
0: Right here. 자, 세 번째입니다. 점착 메모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0: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이건 아직 잘 안 외워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쉽진 않아요.
0: Yes,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can I find the milk? Where can I find the notebooks?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다음은요.
1: 네.
0: 비교하는 겁니다. Then, 목적어. 갑니다. 내가 내 남동생보다 더 키가 커. 내가 키가 더 커.
1: Oh, I'm taller.
0: 내 남동생보다.
1: Than my brother.
0: 두 번째. 그녀가 너보다 더 빨라?
1: Oh, is she faster than you?
0: All right. 하나 더요.
1: 네.
0: 이것들보다, 이것들은 뭐예요? These예요.
1: 네.
0: 이것들보다 더 작은 거 있어요?
1: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0: 오.
1: 와, 이거 와, 길었어요.
0: 이거 어려워요. 네, 네. All right, 읽어볼게요. I am taller than my brother. Is she faster than you?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4: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3: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4: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Where can I find the sticky notes?
2: Ah, they're right behind you next to the pens.
5: Do you have smaller ones than these?
2: Oh, the mini ones are on the bottom shelf.
5: Shelf? Oh, yeah there.
2: Yeah.
5: Thank you.
0: Yes. 해냈습니다.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 아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couldn't believe it.
0: We couldn't believe it.
1: Mm-hmm.
0: 자,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Where can I find 명사? 명사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 지우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오. 그 지우개를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1: 네.
0: 자, 사실 이번 것도 명사만 바꾸면 됩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자,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항상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실 때도요. 목소리 크게 따라하는 그런 것 습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 해볼까요? 자,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part 1입니다.
1: 오.
0: 맙소사. 주위에 좀 그런 사람 가끔 있나요? 연락이 갑자기 근데... 두절되거나.
1: 와, 근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연락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0: 수단이 많긴 하죠.
1: 거기다가 뭐 SNS며 뭐 메시지며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뚫리더라고요.
0: 뚫리긴 뚫려요.
1: 뚫려요.
0: 근데 예전에는 그게 더 힘들기도 했었고
1: 그쵸.
0: 이런 것이 또 특히나 뭐 연인 사이에 나타나거나 하면 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다이얼로그에 좀 담아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아,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할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부모님이 아이에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그쵸. 아니면은 뭐, 엄마에게, 엄마 어디 있었어?
0: 아,
1: 이럴 수도
0: 그럼요. 반대가 될
1: 있고요.
0: 수도 있고요.
1: 그쵸.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자, 지금 뭐 하루 종일 뭐 잠수를 탄다. 이게 영어로 될 것인지.
1: 그게 영어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냥 연락이
0: 아하.
1: 왜 이렇게 안 돼? 이 정도면 뭐
0: Right.
1: 돼도.
0: 은근히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아,
0: Alright. 자, 다 영어로
1: 그래요?
0: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락이 안된 친구를,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것인지
0: Alright.
1: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2: What's wrong?
1: 응?
2: What's wrong?
1: 아, 오케이. 정말. 아니, every day, all day. All day, where are you?
2: Me?
1: Yeah, I worried about you.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Talking
2: I didn't
1: to
2: feel like
1: anyone?
2: talking to anyone.
1: Am I anyone? Wow.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2: Hmm?
1: But you can't, you have, 아니지. Don't contact anyone. You are wrong. Yeah.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Had
2: Thinking.
1: something.
2: Yeah.
1: What is it? Share. Share.
0: 아, 자, 오늘 내용은 약간의 슬랭도 배울 수가 있는 진짜 실전 영어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사실 우리도 잠수 탄다라는 얘기가 이게 쓴지 얼마 안 됐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 예.
0: 원어민들도 우리말로 배우려면, 그런 게 있을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 그쵸.
0: 영어로 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4: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4: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가보겠습니다.
1: Where were you all day?
0: 일단 이게 뭐예요?
1: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어?
0: 어디 있었어?
1: 어디 있었어?
0: Right.
1: 그게 all day니까 모든 하루. 네.
0: Okay.
1: 그쵸. 그리고 I was 걱정했잖아. 니까 I was worried인데.
0: 오!
1: 그죠?
0: 동사를 쓰지 않았네요. 그쵸?
1: 동사는 얘잖아요.
0: 오! 오케이, 오케이.
1: 그쵸?

0: 지금 잠깐만요. 본인이 알고서 쓴 느낌이 아니에요.
1: 그냥 간 거예요.
0: 그냥 네. 느낌대로, 플로우대로.
1: 그냥 얘가 가는 대로 흐름 따라.
0: 그러니까 네. 이게 뭘로 안 했네요. 품사 물어보니까 갑자기 오 에이. 이런 느낌인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네.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완벽합니다. Worried. 자,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하면은 동사로 worry가 있어요. 네, worry, right? Worry. 그런데 이미 걱정하는 상태를 강조하고 싶다면 형용사로 걱정하는이라고 하는 아~ worried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동사랑 같이 쓰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비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100% 형용사라고 볼 수 있겠죠.
1: 그래서 worry가 안 되는군요.
0: Right. I was worrie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 섞은 거잖아요.
1: 네네.
0: 그렇죠? So, I was worried. Mm-hmm. So, worried 된 상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 너 어디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Where are you? 아니라 뭐죠?
1: Where were you?
0: Were you? 비동사 과거를 써서 So, where are you? 말고 Where were you?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나요?
1: All day.
0: All day. 자, 이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So, where were you? 까지만 해도 말이 통해요.
1: 네.
0: 하지만 진짜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됐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렇죠? So, all day는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원하면 이 뒤에 long을 더 넣어도 돼요. Long. All day long.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져요.
1: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루 웬종일.
0: 웬종일. 이렇게 하루 종일.
1: 하루 종일.
0: 종일. 이런 느낌. 넣고 싶다? 그러면, all day long 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얘를 문장 뒤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아,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1: 맞아.
0: 나 잤어. 하루 종일.
1: 오.
0: 그 친구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했을 때, 나 하루 종일 잤어.
1: I slept all day.
0: Yes, I slept all day.
1: 듣고만 있어도 힐링인데요.
0: 그러니까요.
1: 하루 종일 자는 거 진짜 너무.
0: 아침에 분명히 눈을 뜬 것 같은데 다시 잤더니 다음 날이죠.
1: 야.
0: 자, 다음은요. 과거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1: 네.
0: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뭐 어제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했을 때,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1: I was studying all day.
0: I was studying all day. Alright.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이런 거 강조할 때 첫 번째 그럴 때는 long을 넣어줘도 좋다 라고
1: 네.
0: 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lept all day.
1: I slept all day.
0: I was studying all day.
1: I was studying all day.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응용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1: 네.
0: 너무 좋은 겁니다. 으흠.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1: 밤새도록 all night.
0: 그렇죠.
1: Oh.
0: All night. 우리가 흔히 알던 all night.
1: 네.
0: Right? How about this? 한 주 내내 그러면.
1: All week.
0: 그렇죠. 1년 내내 그러면요.
1: All year.
0: That's right.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가지고 영작해 봐야겠죠.
1: right? Yes.
0: Right. So, 뭐, we were dancing all night.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I was sick all day, all week.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렇죠?
1: 네네.
0: Right. 자, 그리고 all day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뉴스라든가 조금 더 격식 있는 거를 들을 때, 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꼭 격식일 것까지는 아닌데요. 바로, the whole day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홀 전체의.
0: 사전,
1: 전체의.
0: 같은 사절 다들 썼던 느낌이죠. 전체.
1: Right? 전체의.
0: So, whole이라고 하는 걸 써서 the whole day, the entire day. 이게 조금 더 격식이긴 합니다. 네, 회화체에서는 짧은 거 더 선호하잖아요.
1: 저 올데이로.
0: 올데이로.
1: 올데이 간단하네요.
0: Yes. So, 하루 종일 어디 있었냐? 약간 걱정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1: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근데 친구가 갑자기 약간 우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1: 왜? 연기하는 거예요?
0: 왜 그러지?
1: 이상한데?
0: 그냥 누구랑도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
1: 뭐 헤어졌나 보다.
0: Something like that. 네. I don't know.
1: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누구랑도. 자, 나는
0: 좀 나눠볼까요?
1: 그쵸. 나는 아니었어. 느낌이.
0: 느끼지 않았어.
1: 그쵸. 느끼지 않았었어. 그 얘기하는 느낌. 얘기할 것 같은 느낌?
0: 오케이.
1: 뭐 그런 건 거겠죠?
0: 오케이. 예.
1: 근데 누구랑은 그러면은 누구랑도니까 anybody 느낌?
0: 아무나 이런 느낌이죠?
1: 네. 노바디인가?

0: Well,
1: 아, 노바딘 아닌 것 같은 게 여기 not이
0: 맞아요.
1: 있어요.
0: 이미 여기 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 캐치 아주 잘했어.
1: 네.
0: So,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body. 자, 보겠습니다. That's right.
1: Anyone?
0: Uh-huh. 누구든 아무

0: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want to를 쓰죠.
1: 그렇죠.
0: 근데 feel like도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좀 가벼워요, 느낌이. 아, 뭔가 해보고 싶은 기분이 좀 드는 걸? 이런 느낌입니다.
1: 아.
0: 그래서 어떨 때는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써도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요. 내가 진지한 질문을 뭔가 해야 돼요. 인터뷰를
1: 네.
0: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제가 뭐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질문하고 싶은 기분 드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그죠?
1: 그건 너무
0: 중요한 자리에서.
1: 비격식이에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얘가 가벼워요.
1: 아.
0: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사실 don't want to, didn't want to 썼으면 더 강하긴 합니다. 아, 나 진짜 대화하기 싫었어. 이런 느낌으로.
1: 오.
0: I didn't feel like 이러면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냥 별로 좀 가벼워져요.
1: 네.
0: Okay? So, feel like는 우리가 want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1: 그쵸?
0: Feel like는 뒤에 ing예요.
1: 아.
0: 그래서 어떤 ing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뭐 그렇다, 기분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feel like ing. 기분이 안 들면은 여기처럼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1: 네.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왠지 오늘은 그 산책하고 싶은 기분인 거예요. 평소에 하지도 않다가.
1: 그렇지, 그렇지.
0: 산책하다가 무슨 walk라는 덩어리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아는 거 있어요?
1: Take a walk.
0: Oh, nice. Take a walk. Alright. 자, 그러면은
1: 네.
0: 나 산책하고 싶은 기분이야. 나 왠지 오늘은 걷고 싶은 기분인데?
1: I feel like taking a walk.
0: 그렇죠. Taking이 돼야 되겠죠.
1: 네.
0: Right? So I feel like taking a walk toda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이것처럼 과거 부정해 볼게요.
1: 네.
0: 아, 나 있잖아. 노래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 친구가 갑자기 왜 너 그날 다들 분위기 좋았는데 가만히 있었어. 아, 나 그날 노래하고 싶은 기분 아니었어.
1: 자꾸 마이크를 건네주길래 내가
0: 그러니까,
1: 힘들었는데
0: right.
1: I didn't feel like singing.
0: 그죠. I didn't feel like singing.
1: 좀
0: 가벼운 느낌? 그렇죠? Right. 근데 I didn't want to 그럼 조금 더 강해진다는
1: 네.
0: 거예요. 오케이. 읽어볼게요. I feel like taking a walk.
1: I feel like taking a walk.
0: I didn't feel like singing.
1: Oh, I didn't feel like singing.
0: 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Feel의 과거형이 뭐예요?
1: Felt.
0: Felt. 그러면 나 사실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그럼 feel이 아니라 I?
1: Feel이 아니라 felt.
0: Felt. 쓰는 게 맞겠죠?
1: 네.
0: So I felt 하고 나서 나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I felt.
1: Felt like crying.
0: 그런 느낌. Alright. 그래서 feel을 바로 과거형으로도 만들어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1: 과거로 바꿔도 어쨌든 형태는 like 뒤에 ing.
0: 무조건 같아요.
1: 계속 같이 가면
0: yes,
1: 되는군요.
0: Yes. 읽어볼게요.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1: 그치.
0: 아, 이거는.
1: 왜냐면 그 연락을 기다리거나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걱정을 하잖아요.
0: 그럼요. 그게 한번 해서 안 됐을 때 그냥 포기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계속
1: 그쵸.
0: 신경 쓰이니까.
1: 저 10번까지 전화해요.
0: 아, 10번. 네. 더
1: 참아야죠, 제가.
0: 네, 그렇죠. 네,
1: 제가
0: 맞네요.
1: 넘어갔어요. 네.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너는 그 고스트처럼. 아, 아닌데. 그렇게. 여기서 해야지.
0: 오케이, 그렇게.
1: You can't
0: 나를?
1: just. 너는 고스트, 막 고스트 할 수 없었어.
0: 네.
1: 나를
0: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1: 그러게요.
0: 명사가 왜 저기 나왔지?
1: 그쵸, 이거 명사. 고스트는 귀신인데. 너는 귀신 할 수 없었어. 그러게요. 이게 뭐 갑자기 시적 허용이 됐는지. 그 그래도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쓰면 되는 건데.
0: 네. 이게 그러니까 그쵸.
1: 그래도
0: 우리 말로 그래도.
1: 그래도.
0: 네.
1: 너무 짧아요. 아니지.
0: 직역 버전 하면은 아마 100% 맞출 수 있어요.
1: 그럼 직역 버전 한번
0: 직역 버전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여전히.
1: 아.
0: 여전히 말이야.
1: Still.
0: 오케이. 오케이. 보겠습니다.
1: Yes.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이 자체가 그래도라고 의역을 한

0: 것뿐이고요.
1: 네.
0: 그거에 가장 가까워요. 왜냐하면 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뒤에 거를 해야 된다
1: 네.
0: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아예 단독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 엄청 많아요. I'm still 이러면서, alright? 그래서
1: 오.
0: still you can't just 너 그냥 ghost 할수 없어. 자, ghost가 뭐라고요?
1: 귀신.
0: 귀신 맞아요.
1: 네.
0: 그런데 얘가 동사로 잠수를 타다.
1: 와.
0: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시키는 것을 ghost 한다고 해요. 이게 슬랭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ghost는 can you touch it?
1: No,
0: 안 되죠.
1: we can't touch
0: 아무리, touch 하려고 해도 안 잡히잖아요.
1: it. 네.
0: 연락이 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돼요.
1: 연락이 닿질
0: 네, 그렇게
1: 않아.
0: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아.
0: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슬기 씨를 ghost 시키면, 제가 잠수를 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또 슬기 씨가 저를 ghost 했다. 그러면, 잠수를 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를 ghost 할수 없어. 그러면은, 당신이 잠수를 탄
1: 잠수를
0: 거예요.
1: 탄 거죠.
0: That's right. Okay. 뭐, 물론, 다른 표현으로 뭐, disappear, 사라지다, 이런 거 써서, you
1: 네.
0: can't just disappear like that, 뭐, without calling me, you know,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1: 네.
0: 요즘에는 이걸 많이 써요. Okay.
1: Ghost.
0: So, ghost 뒤에 그냥 목적어만 쓴다면은, 이 사람을 두고 잠수를 타는 겁니다. Alright. 예를 들어서, ghost는 과거도 진짜 ghosted예요.
1: 네.
0: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는 날 두고 잠수를 탔, 날 고스트 시켰다. 다시
1: 네.
0: 이러면 되죠.
1: My friend ghosted me
0: 다시
1: again.
0: again, right? Oh
1: 아.
0: my goodness 이러면서, right?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거는 알아두면 좋은데요. 패턴 중에
1: 네.
0: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How could you?
1: How could you?
0: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너 어떻게 날 두고 잠수 탈수 있어? 그렇게 이렇게 한번
1: 아.
0: 도전해 볼게요. 틀려도 돼요.
1: How could you ghosted me?
0: 그냥 ghost me.
1: 아,
0: 왜냐면
1: how could you ghost me
0: 그렇게
1: like
0: like
1: that?
0: that, right? 이거는 뭐 친구끼리, 뭐 애인끼리, 뭐 기타 등등 다쓸수 있는 겁니다. So
1: 그러네요.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1: Ghost me like
0: that?
1: that.
0: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이건 뭐 나중에 또 잡아보겠지만
1: 네.
0: how could you 뒤에 동사 원형 쓰면 원망하는 느낌이 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느낌.
1: 이거는 약간 우리 드라마 대사 느낌 나네요.
0: 아, 그렇죠.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0: 어스네 이런
1: 예,
0: 느낌으로요.
1: 호흡을 많이 먹고 있어야 돼요.
0: 연기하셔야 돼요.
1: 예.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My friend ghosted me again.
1: My friend ghosted me again.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0: 자, 여기서는 너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느낌. 자, 가볼게요.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1: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Alright,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이러고
1: 아,
0: to be continued예요.
1: 야,
0: 파트 1이기 때문에.
1: 재밌게 가시네.
0: 노력했어요.
1: 대화를 또, 에.
0: 궁금하대요.
1: I had on my mind. 내 안에 뭔가 캥기는 게 있네요. 그죠? 마음에 걸리는 거.
0: Right.
1: I had, 아,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0: 걸리는 게
1: 걸리다.
0: 있다.
1: 근데 걸리는 게 이제 heart. 왠지 걸려야 되니까. 이것도 약간 우리 크리에이티브하게 가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걸리려면 뭐예요?
0: 어떻게 돼요?
1: 낚아야
0: 아,
1: 되잖아요.
0: 그렇군요.
1: Heartfish.
0: 아.
1: 예, 심장을 걸어요.
0: 이거는 무슨 약간 물고기 종류 아닌가요?
1: 낚시.
0: 아,
1: 예.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Heartfishing. 예.
0: 자, 이제 틀린 걸 감지한 나머지 그냥 막
1: 막
0: 쓰시는군요?
1: 가는
0: 네,
1: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예, 일단 질러요.
0: Alright, so I had heart fishing on my mind. 깜짝 놀랐습니다. 정답은 그냥
1: Something.
0: something. 왜냐면, 걸리는 것 자체가 이미 on에서 표현이 돼요.
1: 아, 그래요?
0: 내 마인드에 거기에 걸쳐서 위에 이렇게 걸려있는 느낌인
1: 진짜
0: 거예요.
1: 영어는 편하다.
0: Right?
1: 네.
0: 이게 오히려 더 직역으로 생각하면 편하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So,
1: 그렇죠.
0: I have something이 있었는데, on my mind. 뭐, 내 마인드에 걸려있는 거. 사실 제가 이거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해놨는데, 왜냐면 우리말로는 마음에 걸려 이렇게 더 많이 쓰죠.
1: 맞아요.
0: 사실 마인드는 거의 정신에 가깝거든요. 머리 쪽에 더 가깝기는 해요.
1: 그쵸.
0: 그래서 머리에 뭔가 계속 생각한다는 느낌. 이렇게 아예 이 전체 덩어리를 가져가 주시면 좋고요. 오. 이 something이라는 거 대신에 대체하려면 하겠지만 거의 그럴 일은 없어요.
1: 그쵸?
0: So have something on one's mind. My mind, her mind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1: 예.
0: 걸려 있구나. 계속 뭔가 떠나지 않는 게 있구나. 자,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뭐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니? 친구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뭔가를 가지고 있어? 일단 해야 되겠죠. 너 뭔가 가지고 있어?
1: Do you have something?
0: 너의 마음에 걸려 있는 거?
1: On your mind?
0: 그렇죠. Oh. 그렇게 지적하는 게 낫죠.
1: 네,
0: 그렇죠?
1: 네, 네,
0: Do you
1: 네.
0: have something on your mind? Right? What's wrong?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Have의 과거가 뭐죠?
1: Had.
0: 그러면 그녀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 그녀의 mind에. 그 얘기는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1: 그렇죠.
0: 그녀는 뭔가 가지고 있었어.
1: She had something.
0: 그녀의 마음에.
1: On her mind.
0: That's right.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그래서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1: 맞아요. 그거 신경 쓰면은 다른 거 손에 안 잡히죠.
0: 그러니까요. 네. 답답합니다. Okay, so just like this. Have something. On someone's mind. 이런
1: yes.
0: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직역 버전이 더 낫겠네요. 생각해보니까.
1: 오케이.
0: 그쵸? Right? 오케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끊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길다 싶으면
1: 네.
0: 이 정도. 오케이.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1: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0: Oh,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1: She had something on her mind.
0: Yes. 자, 그리고 또 하나. 너 무슨 생각해? 뭐 생각하는 거 표정이 좀 안 좋아.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 물론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도 좋지만
1: 네.
0: 또 하나 제가 알려 드릴게요. 더 짧은 거.
1: What's on your mind?
0: 뭐가 너의 마인드에 걸려 있니? Alright. What's on your mind? You okay? 이렇게 느낌 왔죠?
1: 우리는 생각이라면 무조건 think만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물론, hey, what are you thinking about?
1: 예.
0: 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보기는 그래요. 하지만
1: 그쵸.
0: 뭔가 근심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뉘앙스가 얘가 더 들어간 겁니다.
1: 그렇죠.
0: Yes.
1: 뭔가 think를 자꾸 쓰려면은 좀 뭔가 다시 교과서로 들어가서
0: 영어를
1: 배우는 느낌이라.
0: 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얘가 조금 더 그런 걱정의 뉘앙스가 더 있을 수 있죠.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1: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자, 두 번째는요.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1: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Ooh,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
1: 네.
0: all day.
1: Oh.
0: 거기 좀 강조해 주시면 좋아요.
1: Okay.
0: 목소리 다 키워주세요.
1: 네.
0: 나 하루 종일 잤어.
1: I slept all day.
0: I slept all day.
1: Mm-hmm.
0: 자, 이렇게 연기하듯 하면 훨씬 잘 들어요.
1: 맞아요.
0: 진짜로. 자, 두 번째. 진행형, 과거 진행으로 해볼게요.
1: 네.
0: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1: Me? Oh, I was studying all day.
0: 그렇죠. 비동사 ing 걸었습니다.
1: Mm.
0: 세 번째. 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너 어디 있었어 하루 종일?
1: Where were you all day?
0: Where were you all day?
1: Mm-hmm.
0: 같이 읽어볼게요. I slept all day.
3: I was studying all day. Where were you all day?
0: Okay, 자 다음은요.
1: 네,

0: Ghost.
1: Ghost.
0: 아직은 어색할 거예요. 계속 귀신만 떠오를 겁니다. 네, 근데
1: 맞아요.
0: 명사 아니라 여기서는 동사로 썼다는
1: 그리고
0: 거.
1: 고스트가 또
0: 네.
1: 유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0: 엄마. 갑자기 기억이
1: 그래가지고
0: 나네요.
1: 너무 이렇게 귀신이라는
0: 확
1: 그,
0: 들어오죠.
1: 에,
0: 네.
1: 선명해요.
0: 아, 이렇게 잡을 수 없다. 그냥
1: 그쵸?
0: 떠올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요.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자, 내 친구는 나를 고스트 시켰죠? 다시 시켰죠?
1: My friend ghosted me again.
0: 그렇죠. 과거형으로 ghosted.
1: Ghosted.
0: 두 번째. 너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요거 좀 나눠볼게요. 너 그냥 나를 고스트 할순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ghost me like
0: 그렇게,
1: that.
0: like that. 좋아요. 하나 더. 너 어떻게 그렇게 날 두고 잠수를 탈수 있어? 너 어떻게 날 고스트 할수 있어? 그렇게.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0: 오, 너무 좋았습니다.
1: 오,
0: 오케이, 오케이.
1: 저도 놀랐어요.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friend ghosted me again.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오,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3: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2: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3: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4: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4: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Yes. Good job, you guys.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 지우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Right.
1: Where can I find the erasers? 였습니다.
0: Yes. Where, 뭐, are, where is,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또 고급 같은 느낌.
1: 맞아요.
0: Right. 너무 좋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All day. 네,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바람직하네요.
1: 네.
0: 우린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 한두 개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를 하지만 적어도 영작할 때
1: 네.
0: 한 10개 이상은 써줘야 조금씩 내 것이 되니까요. 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한 주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1: 야, 진짜 시간 빠르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여행 중에 사실 반려견을 요즘에는 여행에도 데려가잖아요.
1: 그...

0: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국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식당에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전히 사실 반려견을 환영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하거든요.
1: 출입 불가한 곳이 있죠. 예. 그래서 강아지를 어쩔 수 없이 이 식당에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0: 맡기거나.
1: 그렇죠. 어디 맡기거나 아니면
0: 그렇죠.
1: 옆에다 이렇게 살짝 걸어두거나, 야외에서 식사하시거나 이제 그런 경우 많이 봤죠.
0: 이게 해외에서는 뭐 따로 맡길거나 할수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먼저 물어보고, 그, 뭐, 양해를
1: 그렇죠.
0: 구한다든가 아니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향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오늘 그러면 진짜 생활
0: Of
1: 밀착형에다가
0: course.
1: 여행 가서도 반려견과 함께 했을 때의 그런 어떤 주의사항도 꿀팁도 좀 알아갈 수 있겠는데요.
0: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 Right.
1: 보통은 반려견 출입 금지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꼭 여쭤봐야죠.
0: 맞습니다. 왜냐면 모든 곳에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었거든요.
1: 아,
0: 됐거든요. 이
1: 네.
0: 정도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제 요거 좀 영어로 익히면요.
0: Right.
1: 아주 당당하게
0: 당당하죠.
1: 반려견과 여행 가는 거 가능할 것
0: Yes,
1: 같습니다.
0: of course
1: 네.
0: you can.
1: 그 가능을 향해서 오늘 한번 도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기다려, 기다려. Wait, wait. 아, 사랑스러워라. 내가 가지.
2: Hello, miss.
1: 아, 예. 혹시 이 식당에 그 반려견 출입되나요?
2: You have a dog?
1: Yes, so
2: Yes.
1: pretty.
2: Yes,
1: My dog.
2: beautiful.
1: Yes.
2: So,
1: 출입.
2: Churi is that his name?
1: No,
2: Hello?
1: no, no, no, no, no, no. Happy.
2: Happy?
1: Yeah, her name is Happy.
2: Hello, Happy.
1: Happy, go. It's okay. Happy,
2: Oh, in the
1: come.
2: restaurant?
1: Yes.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1: Ah, dog area?
2: Yeah, you
1: Oh.
2: can sit on the porch.
1: Porch.
2: You can sit on the porch.
1: 아, 포르치 현관에?
2: that area over there.
1: 오,
2: Yes,
1: 예,
2: yes.
1: 좋네요. 아,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2: Happy?
1: it's great.
2: Oh, good.
1: Dog area, great.
2: Yep.
1: Yes, I am worried about that. Yes, dog,
2: Ah, don't
1: yeah,
2: worry.
1: need.
2: You can sit on the
1: Oh,
2: porch.
1: good restaurant.
2: Yep.
1: 착한 가게, good.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4: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3: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출발할 텐데요.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1: 네.
0: 아,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이거
1: 오.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Are dogs allowed in this? 잠깐만.
0: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1: 자, 이
0: 강아지들이야.
1: 강아지들이 allow가 저는 허락하다로 외웠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강아지들이 허락이 되나요? 이 안에.
0: 어디
1: 이
0: 아니요?
1: 식당 안에.
0: 아.
1: 예. 그럼 식당이니까
0: 네.
1: restaurant 되겠네요.
0: 오케이.
1: 네.
0: 자, 스펠링
1: 자,
0: 기대하겠습니다.
1: 이게 스펠링이 진짜 어렵거든요.
0: Alright.
1: restaurant.
0: 오!
1: 트!
0: 와. 자, 여러분들 하셨나요?
1: 네.
0: restaurant.
1: 아.
0: Restaurant. 만나
1: 요
0: 보겠습니다.
1: 가운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0: 오케이. Okay. 거기가 원래 가장 애매해요.
1: 그죠?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맞았네.
0: 이게 스펠링이 굉장히
1: 네.
0: 헷갈리고요. 원어민들 자체도 여기서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0: 예전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데서도
1: 네.
0: 본인한테 뭐 그 사느냐 죽느냐의 기회다. 근데 예. 이 스펠링을 맞춰야 된다 하면 맞출 수 있겠느냐 했는데 다들 여기서 멈칫하는 거예요.
1: 아,
0: 그
1: 그래요?
0: 정도로 헷갈리는 스펠링입니다.
1: 원어민임에도요.
0: Right, right. 그리고 발음할 때 있잖아요. 레스토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A-N-T 부분을 살짝 run이죠, run.
1: 예.
0: 그냥 비슷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맛이 살아요.
1: 그래요?
0: So, 레스토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이런 느낌.
1: 오.
0: Okay, 자, 한번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1: Okay. Yes, restaurant.
0: Okay.
1: Restaurant.
0: 오케이. 오, 너무 좋아요.
1: 예, 괜찮았어요?
0: 이렇게까지.
1: 예.
0: 자, 그리고 지금 이 단어 보이죠, 그렇죠?
1: 네.
0: 원래 allow 한다는 거 W까지만 쓰면 동사로 허용하다, 허락하다라는 동사예요, 원래.
1: 네네.
0: 거기서 출발한 단어, 형용사입니다, 얘는. 그래서 허용되는 이라고 해서 이 D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1: 아.
0: Right? So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겠죠?
1: 네.
0: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이 allow라고 잘못 발음하시는 경우 많아요.
1: 네.
0: 얘는 allowed가 되겠습니다. 알아도 연음해서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allowed.
1: 네.
0: 자, 그런데 우리가 뭐에 어디 어떤 장소에서 허용이 되다라고 얘기를 쓰고 싶다면은 여기 뒤에 지금 전치사 뭐 보이죠?
1: in,
0: right? So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데
1: 예.
0: 이렇게 쓰면 이 안에 여기에 허용이 되다. 이거는 좀 직역한 버전이고요. 진짜 출입이 되다. 왜냐면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도 오케이 허락받은 거예요.
1: 네.
0: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예,
0: 그렇죠?
1: 예, 예.
0: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소 앞에 한정된 장소 앞에서는 at을 많이 붙이지만 일반적으로 출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1: in
0: 그냥 고정입니다.
1: 네.
0: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카페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The cafe.
0: In the cafe. 그러면 이 지역에 그러면
1: in this area.
0: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질문형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1: 네.
0: 반려동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Dogs.
0: 아, 그건 개만 되죠.
1: 아, 그래요?
0: 어허. 반려동물.
1: 반려동물이요?
0: 으흠. P로 시작하는 거?
1: Puppy.
0: 그럼 강아지고요?
1: 예.
0: Pet입니다. Pet.
1: 아, pet.
0: Right. 자, 그러면 반려동물들은
1: 네.
0: 허용이 되나요? 그 카페 안에서?
1: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반려동물 데리고 들어가도 되냐라는
1: 네.
0: 말입니다.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자, how about this?
1: This
0: area가 이 지역이라고 했었죠. 이
1: 네.
0: 구역.
1: Okay. 네.
0: 아이들은 허용이 되나요? 이 지역 안에? 한마디로 아이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도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Exactly.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맞아요.
0: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1: 요즘에 워낙 노키즈 구역도
0: 뭐
1: 있고.
0: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1: 있어서.
0: 때문에 이거는 미리 물어보면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렇죠? Alright, so 여기까지 이렇게 의미절로 나눠지겠죠.
1: 허용이
0: 되나요? 허용이 되나요? 어디예요? In 어디.
1: 네.
0: So 이렇게 하게 되면 in을 자동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1: 할 수밖에
0: 그렇죠?
1: 없네요, 정말.
0: That's right.
1: 네.
0: Okay, 읽어볼게요.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1: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Alright.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에
1: 네.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번엔 카페로 바꿔볼게요. 개들은 허용이 됩니다. 이 카페 안에. 대답으로.
1: Dogs are allowed in the cafe.
0: In this cafe, right?
1: This cafe.
0: 왜냐면 물어보면 이럴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Dogs are allowed in this cafe.
1: Yeah.
0: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주어랑 비동사만 바꿔준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답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0: 네, 그랬더니 오 여기는 좀 오픈돼 있어요.
1: 오?
0: 그래서
1: 감사해 또 그러면.
0: 아 그럼요.
1: 네.
0: 반려견 주인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어요.
1: 이게
0: 왜냐하면 너무 섞이면 물론 반려견 뭐 반려동물이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쵸?
1: 맞아요, 맞아요. Sure, we have an area for dog owners. 오. 우리는 갖고 있어요.
0: 뭐를요?
1: 공간.
0: 음흠.
1: 공간을.
0: 음흠.
1: 어떤 공간? For dog owner.

0: 거야.
1: 강아지 주인을 위한 공간.
0: Yes.
1: 어, 그러면은 이게 따로 있다.
0: Mm-hmm.
1: 따로 있다. 그거죠. 다른 지역에 있다.
0: 다른 지역에 있다.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따로, 공간이 따로. 공간이
0: 여러분들이
1: 따로.
0: 생각나는 것을 교재에 한번
1: have
0: 써보세요.
1: Have a,
0: 어? 느낌대로 아, 가세요. 느낌대로.
1: Have a other area.
0: 아.
1: 예. 다른 구역.
0: 어, 예. 영어로 하는 줄 알았어요. 구역.
1: 오케이. 구역.
0: 만들어 보겠습니다. Sure, we have a other area for dog owners.
1: 어, other이면 on이 돼야 되네? 아.
0: 자, 보겠습니다.
1: 틀렸네.
0: 정답.
1: 아, separate area.
0: 되겠습니다. 뭐, 아. other, another, 이런 것들은 다른이라는 뜻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 왠지 또, 우리 안 받아요. 이런 느낌이 아, 들 수도 우리는 있겠죠.
1: 우리는 출입이 안 되는구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0: 그럴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자,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놨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베란다처럼 해놓거나 뭐 포치 에리아나 이런 데 있을 때 있거든요.
1: 강아지들 뛰어놀 수 있게.
0: Right, right. 자, 이게 바로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뭐 네. 이런 식으로 어, 될 수도 있고요. 동사로 쓰면 갈라놓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갈라놓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A와 B를 갈라놨어라는 동사로 쓸 때는 separate로 그냥 쓰시면 돼요.
1: 네.
0: 우리가 가장 편하죠. Separate, separate them. 이런
1: separate.
0: 식으로, right?
1: 네.
0: 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쓸 때는요.
1: 네.
0: separate처럼 쓰셔야 돼요.
1: 아. So,
0: rate이 아니라 rut.
1: rut.
0: rut.
1: 지금 쓴 게요?
0: 아하. Uh-huh.
1: 원래 이 스펠링 아니에요?
0: 맞는데 예. 발음이 달라요.
1: 아, 발음을 다르게 하시고.
0: 왜냐면 얘는 개별의 area.
1: 그렇죠.
0: 형용사죠, 형용사.
1: 여기선 동사로 쓰인 게 아니니까.
0: 아닙니다. So, separate area라고 separate. 하면 틀리고요. Separate area.
1: 아.
0: Separate area라고 하셔야 돼요.
1: Yes.
0: Okay? 자, 한번 발음 연습해 볼게요. 형용사로.
1: 네.
0: Separate. Separate.
1: Separate. Separate.
0: 어, 훨씬 좋아. 오케이.
1: No.
0: Okay? 어, 자, 그리고 그런 are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사전에 하면 무조건 지역, 구역 해서 너무 딱딱한 단어 같지만 그냥 공간, space라고 생각하시면
1: yes.
0: 돼요. area. 대신에 발음할 때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게 area. 이렇게 해서 r 사운드 내는 경우 많다.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area 하고 완전 끊어내세요. r 하지 마세요. 자,
1: 예.
0: 두 번 해보겠습니다. area. area.
1: Area. Area.
0: Alright. Mm-hmm. 오,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So we have a separate area for who?
1: For dog owner.
0: 어, walk 아니라 owners.
1: Owners.
0: Owners. Alright. So 지금 보면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 owne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발음할 때 walk 아니라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을 무조건 모아 주셔야 됩니다.
1: 예스.
0: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Owner. Owner.
1: Owner.
0: 오.
1: Owner.
0: Right. 그럼 이거 사실 소유하다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1: 그쵸?
0: 소유하는 사람이잖아요.
1: 그쵸?
0: 동사를 뭐라고 할까요?
1: Own.
0: That's right. 이것도 one 아니라 own.
1: Own.
0: own. 끝까지 모양 모아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전치사 하나 껴 있어요. Right? 우리 항상 전치사 헷갈리지만 for dog owners, right? For.
1: 네.
0: What does it mean?
1: For 뭐뭐를 위해.
0: 그렇죠.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해라고 해서 여기는 특별하게 dog owners를 위한이라는 느낌으로 쓰게 된
1: 네.
0: 겁니다.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For kids.
0: For kids.
1: Mm-hmm.
0: 너를 위한.
1: For you.
0: 우.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바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어, 저희는 자전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1: We have bikes for kids.
0: 그렇죠. 완전 아이용 자전거 있다.
1: 네.
0: 자, 그 장미들은 널 위한 거야.
1: The roses are for you.
0: There you go. The roses are for you.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죠?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have bikes for kids.
1: We have bikes for kids.
0: The roses are for you.
1: The roses are for you.
0: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eparate rush입니다.
1: 네,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Very nice. Okay.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자, 다음 문장은요.
1: 네.
0: 현관나 포치에 앉으시면 돼요.
1: 아, 맞습니다. 이게 포치라는 말이 아직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0: 맞아요. 그럴 예, 수 있습니다.
1: 현관 앞에 그 약간 있는 공간을.
0: 이거를 다르게 부르기가 좀 애매해요.
1: 그쵸?
0: 그래서 그냥 포치를 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 you can on the porch. You can 앉다가 나오면 되네요. 앉다. You can sit.
0: 선물입니다, 오늘.
1: Yeah.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You can sit on the porch. 정답 맞습니다.
1: Yes.
0: 자, 지금 porch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1: 네.
0: 이게 글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현관 앞쪽에 공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집을 보통 집 얘기하는 겁니다.
1: 그쵸?
0: 그래서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렸는데 네. 이 집이라고 쓸게요.
1: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기와 집을 그리셨네요.
0: 아니 지붕은 있으니까요.
1: 예,
0: 어디 가든
1: 예,
0: 있어요.
1: 예,
0: 이렇게
1: 예.
0: 있는데 여기 이제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
1: 아~
0: 여기 이렇게 계단이 쭉쭉쭉 올라가서요.
1: 네네.
0: 여기 또 뭔가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예, 나온 데가 있어요.
1: 예예. 예,
0: 그리고
1: 예.
0: 여기 보통 할아버지 분이 흔들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1: 오, 운치 있다.
0: 아, 뭔지 알죠?
1: 네.
0: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을 막 보고, 사람들을 보고.
1: 예, 예, 예.
0: 이 여기서 이렇게 쉬는 공간 앞쪽 부분을 우리가 po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입구 쪽에 그렇게 막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1: 맞아요. 거기에다가 그 의자도, 벤치형 의자나 이런 것도 배치해요.
0: 다 있어요.
1: 예.
0: 그런 데를 이제 porch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있는 backyard랑은 다르죠, 그쵸?
1: 네.
0: 오케이. So, 거기에 라고 할 때는 그 면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on the porch라고
1: porch.
0: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갔는데 밖에 뭔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1: 광합성 해야죠.
0: 광합성 하자. 그 포치에 앉자. 앉자. 어떻게요?
1: Let's sit the porch.
0: 자, 전치사 하나 빠졌죠?
1: Let's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Let's sit on the porch.
1: Yes.
0: It's a beautiful day 하면서 두 번째. 가가지고 저기 자리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 앉아도 될까요? 저 포치에 그러면은
1: Can I sit on the porch?
0: 오케이. 우리면은
1: Can we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남편분도 같이 갔는데 혼자는 좀 그렇잖아요.
1: 서 있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네.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Let's sit on the porch.
1: Let's sit on the porch.
2: Can we sit on the porch?
1: Can we sit on the porch?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2: You can sit on the porch.
1: You can sit on the porch.
0: Alright, very nice.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Mm-hmm.
0: 아우,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1: 아하.
0: 왜냐면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1: 네.
0: 이제 두려워요. 갔다가 아, 이렇게 할까봐 걱정되는 거 많고 보통 어떤 쇼핑몰, 요즘에는 쇼핑몰에 강아지도 갈 수 있게 많이 해놓긴 했지만
1: 맞아요.
0: 데려가도 먹을 데가 없습니다.
1: 맞아요.
0: 그게 문제예요.
1: 식당은 좀 출입이 어렵더라고요.
0: Right. 그래서 아예 야외 공간 쪽에 있으면 좀 다행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 올 수 있거든요.
1: Great! To be honest, I was worried.
0: Worried 전에도 한 번.
1: 네, 나왔죠. 그러네요. 좋네요. To be honest,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0: Mm-hmm.
1: 나는 걱정됐어요. 조금.
0: Mm-hmm.
1: I was a little worried 할까요? Mm-hmm. 조금이니까.
0: 사실 종류는 많습니다. 이게
1: 네.
0: 방법은 많은데요. 다른 단어들도 많은데.
1: Mm-hmm.
0: 자, so,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정답?
1: Perfect.
0: 약간 좀이라고 할 때 a little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솔직히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교과서에서 거의 뭐 학교 교재나 이런 데서
1: 맞아요.
0: 암기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씁니다. So to be honest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묶여 있는 표현이에요.
1: 근데 저는 이거 배울 때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Frankly speaking 이걸로 엄청 많이 외웠어요.
0: 좀 수준 있는 걸로 배우셨군요.
1: 그거는 근데 잘 안 쓰죠?
0: 아니에요. 쓰긴 쓰는데 좀 격식이긴 해요.
1: 네,
0: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Frankly speaking 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글 같은 데는 굉장히 어울리고요.
1: 그래서 배웠었나 보네요. 네. 고등학교 때.
0: 아니면 그냥 Frankly까지는 좀 많이 씁니다. 더 짧으니까요. Okay? So, well, to be honest 얘는 길어 보이지만 사용 빈도가 높아요.
1: 네,
0: Trust me.
1: 많이 들어봤어요.
0: 네, 덩어리로. 그래서 문장 안에 사실 뒤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앞에 솔직히 이러면서 출발을 많이 하죠.

0: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아, 솔직히 그 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분이 옷을 딱 해서 아, 이거 멋있잖아. 딱 했는데 아, 솔직히 나는 그 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1: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제 생각에 남편분이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아요. 하면서
1: 그러니까 당장 보세요.
0: 자, 두 번째는요.
1: 예.
0: 솔직히 그너내 타입이 아니야. 아, 소개팅 나갔는데 아, 이게 애매한 거예요.
1: To be honest, you are not my type.
0: Oh, it
1: 오,
0: hurts,
1: 예. 이런 말
0: right?
1: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0: 해보고 싶은 거죠?
1: 영어로 하니까 좀잘
0: 아, 잘
1: 나오네요.
0: 나오네요.
1: 예.
0: Okay, so 길어 보이지만 얘는 그냥 덩어리 표현이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음흠.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1: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1: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0: 네, 사람한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다라고 할 때는 style 아니라 type 쓰세요.
1: 예.
0: Alright. 자, 그리고 to be honest가 전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 짧은 게 있죠. 그냥
1: 네.
0: 부사 하나로 가는 거. 솔직히 진짜 말 그대로 어떨까요? 이걸로.
1: Honesty, honesty.
0: 그거는 명사입니다.
1: 그래요?
0: 네, 아니고 honestly. Honest에다
1: honestly.
0: ly 붙여서 부사로 만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honestly. 대신에 읽을 때 t 사운드가 잘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honestly,
1: honestly,
0: honestly 이런 느낌이고요. 한번
1: honestly.
0: 해볼까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1: 네.
0: Honestly, honestly.
1: honestly, honestly.
0: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1: 네.
0: to be honest를 쓰다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너에게 솔직해지자면, 그러니까 to be honest 거의 이렇게 짧게 써요.
1: 예.
0: 근데 내가 너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1: Yeah. 그럼 for you 아닐까요? To be honest, for
0: 오케이.
1: you.
0: 자, 많은 분들이 for you 아니면 너에게니까 to you를
1: 예.
0: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가장 많은 실수입니다.
1: 어?
0: 그게 아니라 with you예요.
1: 왜?
0: To be honest with you. 왜냐면 너와 나 혼자 솔직해지는 게 아니라 터놓고 서로 얘기한다는 느낌.
1: With
0: 네,
1: you, to
0: 그래서
1: be
0: to be
1: honest with
0: honest with
1: you.
0: you. 이거는 거의 입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해버려요. Be honest with you.
1: Where
0: 진짜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1: 그렇구나.
0: 알아둬야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네. 자,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0: 자, 두 번째는요.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1: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입영작은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 것을 쓰면 거기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갑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아,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 되나요? 자, 제가 나눠드릴게요. 개들이 허용이 되나요? 일단.
1: Are pets allowed?
0: 개들.
1: Are
0: Are.
1: dogs allowed?
0: 그렇죠. 이 식당 안에.
1: In this restaurant?
0: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0: Yes.
1: 자, 두 번째. 카페에 반려동물 허용이 되나요? 자, 반려동물들이 허용이 되나요? 이번에는 이제
0: Are pets allowed?
1: 자, 그 카페 안에?
0: In the cafe.
1: 그죠?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Mm-hmm.
1: 자, how about this? 뭐 구역 area를 써볼게요. 아이들이
0: yes.
1: 이 구역에 허용이 되나요? 한마디로 이 구역에 아이들 출입이 되나요?
0: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Oh, perfect.
0: Yes.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다음은요?
0: 네.
1: To be honest.
0: To be honest.
1: 네, 이것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연기해 주세요.
0: 음?
1: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과거형으로. 아, 솔직히.
0: To be honest.
1: 난 약간 걱정됐어.
0: I was a little worried.
1: 그렇죠. 자, 솔직히 색이 마음에 안 들어.
0: 아,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1: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솔직히 넌 내 이상형은 아니야.
0: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1: 사실은 타입 아니, 맞는 거 아니에요?
0: 예.
1: Yeah. 오케이. 자,
0: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오,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2: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3: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2: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미션 해결할게요.
0: 세계롭게 미션
1: 해결!
0: Wait. Oh, yeah. My dog.
1: Aww.
0: Yes.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4: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Ooh. You can sit on the porch.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4: Oh, no problem. Don't be worried.
0: Yeah.
1: Come in. Come on.
0: Come here. Yeah.
1: Aww.
0: 앉아.
1: Oh. Great job, you guys.
0: 이렇게 멋진 한 주의 마무리라니.
1: 아름답습니다.
0: 네.
1: Right.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우린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했어. 라는 문장이었죠.
1: Mm-hmm.
0: We studied English all day.
1: 네,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0: Wow.
1: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Be allowed 음? in 명사
0: 네.
1: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0: 음?
1: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0: 오.
1: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그 극장에서
0: 네.
1: 정보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0: 열심히 영어 문장 여러 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하지만요.
0: 네.
1: 사실 많이 뭐 복습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약간 살짝 뜨끈뜨끈하게 살아있을
0: 네.
1: 때 조금 건드려주는 정도?
0: 맞아요.
1: 그 정도만 해주셔도 많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0: 집에서 몇 번 이렇게 떠들기만 해도, 복기만 해도
1: of course.
0: 아주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좀 쉬워지더라고요.
1: 당연합니다.
0: 네.
1: Alright.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See you every day. Bye.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공부와 함께하는 저는 김세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긍정주문 한번 보면서 시작해봅시다. 오늘의 긍정주문은요? 네, 오늘은 나를 믿자. 어때요? 정말 뭔가 강하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그런 긍정 주문인 것 같은데, 수험 생활이잖아요. 이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굉장히 작아지고 약해져요.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점점 낮아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받으려면 나부터 나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일부러라도 나 자신을 믿으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 보는데 여러분한테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나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만의 슈퍼맨, 슈퍼우먼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내가 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면은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슈퍼맨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그리고 건강하게 수험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거든요. 자, 오늘의 긍정 주문은 나를 믿자. 오늘도 이 어려운 질문들 다 할 수 있어라고 믿으면서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챕터 4를 시작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빈칸과 함축 의미출은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 1번부터 4번 지금 챕터 4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챕터입니다. 왜? 이 빈칸과 함축 의미출은을 마지막으로 연습 내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챕터니까 우리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면서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교재 42쪽 되겠는데 1번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그치? 마지막 빈칸 함축 챕터이니만큼 지금 1번을 한 별표 3개? 5개짜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이게 뭔 소리야 싶으셨을 텐데 읽다 보면 그림이 잡히죠. 그리고 심지어 예시까지 중간에 주고 있으니까 예시의 도움까지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In the probabilistic view, 확률론적인 관점에서. 확률론적인 관점에서 딱 막히지. 근데 모르겠어. 그냥 넘기세요. 여기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확률론적 관점? 이게 뭐지? 물음표 하나 찍으시고 주절 가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the typical examplers were category members. 자, typical. 전형적인이란 뜻이잖아요. 그치? exemplar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도 전형적인 예란 뜻이 있으니까 전형적인 예, 예시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예나 category members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카테고리에 속한 멤버, 범주 구성원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치? 그냥 우리 전형적인 예 정도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전형적인 예라고 하는 것은 더 빠르게 인식이 된답니다. 왜? 왜 더 빠르게 인식이 되냐면 그것들은 공유를 한답니다. 더 많은 특징들을 갖다가 다른 범주 구성원들이랑 공유를 한대요. 뭔가 단어의 쓰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핵심만 잘 잡으면서 조금은 쉬운 이해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전형적인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빠르게 인식을 할 수 있냐면 다른 범주 구성원들과 더 많은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아까 앞에 나왔던 이 확률론적인 관점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글쎄 얘가 이 범주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O인가 X인가의 어떤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글쎄 얘가 얼마나 많은 특징을 공유하는가 그래서 다른 구성원들과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분법적 관점이 아니라 얼마나 공유해? 그래서 얼마나 닮았어의 확률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단어가 엄청난 단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었으니 뒷부분에 동그라미 친 단어들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읽고 정리를 해볼게요. In a sense, 어떠한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 전형적인 범주의 구성원은 is closer to the center of the category. 그 범주에서 센터는
가운데 중심이잖아요. 중심에 더 가깝다라고 합니다. 많은 특징을 공유한 전형적인 예라고 하는 것은 범주의 중심에 가까이 위치하는구나. 아, 요 정도 오케이 좋습니다. 그치? 자, 그러고 엔드로 내용 붙입니다. 자, 그리고요. A similar effect. 비슷한 효과가 might be observed. 관찰될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관찰될 수도 있냐면 이번에는 exceptional. 뭐랍니까? 이거 예외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예외적인 범주 구성원에서도 뭔가 비슷한 효과가 관찰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여기에 나온 예외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앞에 나왔던 어떤 개념과 대비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었던 typical. 얘가 무슨 뜻이었어요? 전형적인이란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전형적인 예, 전형적인 그 범주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특징을 공유하는 것이었고 범주의 중심에 위치하는 거였잖아. 근데 비슷한 효과가 여기에서도 관찰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외적인 범주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을 덜 공유할 것이고, 그리고 범주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위치할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대비되는 두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잘 살피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오케이? 정리 한번 가보자고요. 자, 우리 범주를 하나의 동그라미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 얘는 전형적입니다. 그리고 이 전형적인 예라고 하는 것은 특징을 많이 공유하더라. 특징 공유를 많이 하더라.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얘와 대비되는 개념 등장했습니다. 전형적인 예 말고 예외적인 예가 등장했어요. 그치? 얘는 어디에 위치할 것이야? 이런 가장자리에 위치할 것이야. 그치? 이런 예외적인 예는 가장자리에 위치할 것이고, 특징 공유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 공유를 적게 할 것이야. 자, 괜찮죠? 중요한 내용 진짜 많이 잡아 줬습니다. 좋아요. 넘어가서. 자, 이어지는 문장에도 중요한 단어 또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예외적인 exceptional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썼는데, 지금은 또 같은 의미의 다른 형용사 쓰고 있습니다. 뭐 나왔어요? A very atypical member of a category. Atypical. Atypical? 우리 typical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A가 붙어서 전형적인의 반대말, 비전형적인 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얘도 중요하네. 뜻이 뭐라고요? 비전형적인. 전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치? 좋습니다. 한 범주에 매우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나왔니? 드디어 예시에 등장. bats, 박쥐가 있어요. 그치? 박쥐가 나왔는데, 박쥐가 글쎄 뭐랍니까? atypical mammals, 비전형적인 포유류다라고 합니다. 아하. 아니면, 심지어 뭐라고도 여겨질 수 있냐면은, 비전형적인 birds, 조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만약 뭐 한다면, 여러분의 조류에 대한 범주가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면, observable features, 관찰 가능한, 즉, 눈으로 볼수 있는 겉모습을 기준으로 한다면, 박쥐는 겉모습만 봤을 때는 뭔가 조류라 하기에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포유류라 하기에도 이상하고, 그래서 얘가 atypical, 좀 비전형적이다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요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뭔가 포유류다라고 하기에는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야. 비전형적인 거야.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조류인가 하기에도 글쎄 박쥐는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고요. 새끼한테 젖을 먹이고요. 깃털이 아니라 털이 있기 때문에 조류라 하기에도 뭔가 이상하다. 비전형적인 특성을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이라고, 그치? 박쥐에 대한 예시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요. 어느 한 범주에 매우 비전형적인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동사자리에 온 거지요. Real in outlier. Outlier가 뭡니까? 관측된 데이터의 분포에서 많이 벗어난 거. 왜? 특징 공유를 적게 하니까, 그치?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자, 좋아요. It really is the case that 진짜로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박쥐라고 하는 것이 a lousy member, 형편없는 구성원, 포유류 범주에 있어서 형편없는 구성원. 왜? 특징 공유를 많이 안 하니까 포유류라 하기에 뭔가 이상해를 갖다가 lousy member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치? 다시. 자, 이것은 새처럼 생겼어요. 새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cannot see very well. 잘 보지 못해요. 시력도 좋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들이 박쥐한테는 잘안 보인다고요. 그치? 그래서 비전형적이다. 아웃라이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괜찮으시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는 뭔가 계속 같은 내용의 반복인 듯 느껴졌어요. 그럼 여기에 더해서 빈칸 아직 안 등장했고 마지막 문장이 쫙 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찾아야 됩니까? 내용에? 그렇지, 뻗어나감, 그치?
내용이 어떻게 또 뻗어나가는가, 뭔가 새로운 정보를 이야기하는 구간이 있는가, 그것 찾아서 다음 문장 눈 크게 뜨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론적인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가정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확률론적인

분류책이 뭐예요? 새로운 개념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분류책이 되겠어요. 그치? 얘는 무엇을 가정할 것이냐면 글쎄 박쥐가 You'll be misclassified. 뭐될 거야? 잘못 분류될 것이야. 아하. 그리고 We'll present people. 사람들한테 무엇을 제시할 것이야? 자, 배웠던 표현입니다. Present A with B라고 하는 것은 A에게 B를 제공하다, 제시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사람들한테 무엇을 제시할 것이냐?

모델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치? 좋습니다. It is plausible that, plausible. 그럴듯한 이란 뜻이지. 그치? 이거 여러 번 나온 표현이니까 없어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질문에서는 얘가 제시가 안될 거니까 지금 머릿속에 확실히 넣고 가셔요. 자, 그럴듯하다라고 합니다. Our own inability. 자, inability. ability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요거는 할수 없는 거지. 그치? 할수 없는 거예요. 무능함입니다. 자, 우리가 뭐를 할수 없습니까? classified and readily. 그 박쥐를 갖다가 쉽게 분류할 수 없어요. 그치?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쉽게 분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corresponds to는 뭐예요? 일치하는 거지. 일치하는 거예요? 상응하는 겁니다. 즉,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냐면은 사실의 내용 갈까요? bats, 박쥐가 are often, 흔히 feared. 뭐 된다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얘들아? 내용에 뻗어나감, 그치? 지금 새로운 정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자, 다시 뭐라고요? 우리가 박쥐를 갖다가 쉽게 분류할 수가 없어. 잘못 분류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어려움을 제공한다고, 그치? 근데 그것이 어떤 사실이랑 일치한다고요? 박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더라라는 사실이랑 일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네, 그치? 내용의 뻗어나감입니다. 잘못 분류돼요. 어려워요, 그치? 그래서 박쥐가 두려워져요. 정리하자면 이거네. 우리가 쉽게 분류할 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지만 분류하기가 어렵고 힘들면 불편해, 불안해. 그래서 뭔가 두려워. 아, 이러한 과정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자, 봅시다. Perhaps, 아마도. We fear bats. 우리가 박쥐를 두려워하는데 뭐 때문에 박쥐를 두려워합니까? 뭐 때문에 지금 박쥐를 두려워해요? 얘를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었어? 요거였지, 그치? 자, 예외적인 예, 비전형적인 예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특징을 갖다가 공유를 잘안 해. 그래서 잘못 분류하기도 하고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빨간색 큰 괄호친 부분을 갖다가 선택지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가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They often cause harm to other groups, including mammals and birds. 자, 글쎄 그것들이 박쥐가요. 무엇을 포함한? 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한 다른 집단에 해를 가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해를 끼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쵸? 2번 갈게요. They tend to match,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하, 우리의 관찰 가능한 예측이랑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지금 우리의 관찰 가능한 예측이랑 일치합니까? 아니, 날개도 있고 하늘을 날아는 다니는데 글쎄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쵸? 가볼게요. 자, we observe on the features they share with mammals. 그것들이 포유류와 공유하는 특징들만을 관찰합니까? 아니, 우리 아까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아닙니다. 자, 4번 갈게요. They do not fit into, 들어맞지 않는답니다. 단순하고 기본적인 범주랑 매우 쉽게 들어맞지가 않는데. 어때? 단순하고 기본적인 범주,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치? 얘를 중심에 들어가게 해주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걔네랑 쉽게 일치하지가 않더라. 들어맞지가 않더라. 그래서 범주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They rarely act like. Rarely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해서 부정문을 만들어주지요. 그치? 거의 행동하지 않는답니다. 그치? 그러니까, they belong to different group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다른 집단에 속한 거잖아요. 그치? 다른 집단에 속한 것처럼 거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아니, 날개가 있고 날아다닌다니까? 포유류를 보기에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치? 따라서 탈락, 답 찾으면 4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는 거지요. 좋습니다. 자, 우리 스윙트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영어 독해 연습 교재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시키는 전개 방식인데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자, 대비되는 개념을 갖다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typical, 전형적인 거랑 atypical, 비전형적인 개념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대비되는 개념을 잘 잡아서 이 특징을 잡아
내는데 여기에 더해서 글쓴이가 새로운 정보

후보를 제시하는 구간, 내용의 뻗어나감, 그 뻗어나감까지 잘 모아서 빈칸에 대한 단서를 추론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확률론적 범주화와 박지의 예외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의 전형적인 사례는 범주의 다른 구성원들과 많은 특성을 공유하여 더 빠르게 인식되는 반면, 전형적이지 않은, 즉 예외적인 사례는 분류의 어려움을 유발하며 부정적 감정 반응, 즉 두려움의 반응으로 이어 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범주에 쉽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do not fit into라고 하는 표현까지 잘 잡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박쥐를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 그치? 자, 박쥐 말고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주자면은 선생님이 막 인터넷을 하다가 핑크색 라면이 있다라고 한 글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에서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끓여서 먹더라고? 근데 딱 봤는데 라면이 핑크색이야,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라면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지? 국물은 빨간색이어야 되고 약간 노란빛을 띠는 꾸불꾸불한 면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매콤하고 얼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라면을 딱 봤는데 핑크색이야. 국물이 핑크색이고 면도 핑크색이고 뭔가 빨간 기는 전혀 없으면서 딱 봐도 안 매워 보여. 봤을 때 어때? 라면의 전형적인 특징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봤을 때 뭔가 이게 불편한 느낌이 들잖아, 그치? 그래서 핑크 라면을 보면은 두려움까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정도의 예시로 이해를 한번 도와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질문 함께 하셨습니다. 넘어가서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빈칸 갈 거고요. 자, 얘는 뭔가 친숙한 소재를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되게 뭐라 그럴까요? 바람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쭉쭉 읽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석이 마냥 쉬운 거는 아니에요. 계속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중언부언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질문의 핵심 잡기를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구조로 단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단서 잡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도치구문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격부어가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치? 그냥 그럴듯하게 자연스럽게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뭐 주격보호의 내용을 강조하고자 앞으로 빼냈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쵸? 자, 볼게요. 중심이 되는 것은, 뭐의 중심이 되는 것은, The notion of brilliant leadership? 훌륭한 리더십의 개념에 있어 그 중심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십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뭐를 살펴봐야 되는가 그 얘기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자,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The critical linkage, 뭔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뭐와 뭐 사이의 연결고리입니까? Empathy, 공감과 authenticity, 진정성 간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단어 어려워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알고 계셔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Empathy, 공감이고요. Authenticity, 진정성이란 뜻이에요. 그치? 좋습니다. 얘가 핵심 같아요. 얘가 질문의 큰 틀인 것 같아요. 잡아주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훌륭한 리더십. 그 훌륭한 리더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공감과 진정성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공감과 진정성의 연결고리. 요거를 좀잘 살펴봐야 되겠구나. 가보도록 할게요. 자, 뒷부분을 봤더니 지금 뭐가 나오냐면, while이라고 해서 뒤집기. 이렇지만, brilliant leaders, 훌륭한 리더들은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우리 뭐 보셔야 되겠습니까? 뒤에 내용 보셔야 되겠어요. 그치? 아하. 그러니까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훌륭한 리더들이라면 이렇게 믿을 거야란 내용, 그치? 첫 번째 직접적인 단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나도 문제 풀면서 이 부분의 구조를 잘 캐치했는가 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그쵸? 자, 모이지만. 자, 리더들은요, 행동할 수도 있어요. Premise는 전제란 뜻이죠. 어떤 전제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냐면은 글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요. 직원들의 관심사, 그런 걱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어. 뭐 하는 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훌륭한 리더들은 어떻게 믿냐면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in its own right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야라고 믿을 수도 있답니다. 지금 앞뒷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대비되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예요? 직원들의 관심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공감을 해주기는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치? 하지만 훌륭한 리더라면 공감 그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할 거야. 가치를 느낄 거야. 대비되는 내용을 잘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치? 자, 볼게요. 그러면 훌륭한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여야 하고, 뭐여야 하고. 공감 그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을 해줘야 돼요. 그치? 뭐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냥 관심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공감하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와 X에 대비되는 구조로 단서를 계속해서 잡아볼 겁니다. 좋아요. 넘어가셔서 in this regard, 이러한 측면에서. 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중요한 구조 하나 잡읍시다. 자, less 나오고요. 뒤에는 but rather 나옵니다. 자, 해서 어떻게 합니까? A라기보다는 B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 뒷부분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오케이? 중요한 구조 두 번째로도 잡아줘 봤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기보다는 a means to an end. 목적을 향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profiting, 이익 창출이지. 그치? 아까랑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 아, 다시, 다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뭐라고요? is consistent with, 뭐뭐와 일치하다란 뜻이잖아. 그치? 뭐랑 일치하는 것입니까? 칸트의 character, 성품, 인격이란 뜻이거든. 성품, 인격이라고 하는 개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자, 이것은요, underscores, 강조를 하는데, truthfulness, 무슨 뜻이에요? 진실성, 아하, 진실성을 갖다가 미덕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훌륭한 리더십의 측면을 살펴보자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그럼 뭐여야 하는 거야? 진실성, 즉 진실된 것이어야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성품이자 인격이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치? 좋습니다. 그럼 다시 동그라미 자리에 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진실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뭐여서 안 되겠습니까? 목적을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공감을 잘 해줘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익 창출,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거니까 내가 공감해줘야지가 아니라, 글쎄, 리더의 성품이자 인격으로서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공감을 해줘야 돼. 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From a stakeholder perspective, stakeholder, 이해관계자거든요. 여기에서는 특히 employees, 직원들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자, 직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훌륭한 리더들은요, would be seen as, 여겨질 것입니다. behaving in ways,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여겨질 것이냐면 reveal genuineness of motives, 동기의 genuineness. 진실성, 아하, 진실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라면 진실되게 보여줘야 돼. 즉,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지, 그치? 진실에서 우러난 행동이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자 인격 그 자체니까요. 같은 얘기의 반복이었습니다. 따로 추가하는 거 없이 넘어가셔서 볼게요. Guided by, 이끔을 당한 거지요. 이끌어진 것입니다. 즉, 뭐에 따라서? 봤더니, 의무론에 근거한 철학적인 지침에 따라서. 근데 앞에 이런 가지들은 다 쳐버리고요. 지침의 내용이 뭔지가 궁금해요. 그치? 즉, 어떠한 지침을 따른 거냐면, We should do our duty. 우리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해. But no other reason than 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그치? 오직 뭐 때문에 의무를 수행해야 돼. It's the right thing to do. 이것이 해야 하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의무를 수행해야 돼라는 지침을 따른답니다. 자, 뭐라고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를 수행해야 돼라는 지침을 따른답니다. 자,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뒷부분이 주절되겠습니다. 자, 훌륭한 리더의 공감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리더의 공감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훌륭한 리더의 공감적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뒷부분에도 보시면은 less 나오고,
됐나옵니다. 아까랑 해석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A라기보다는 B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는데 그럼 강조점이 또 뒤로 가겠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치? 다시.

훌륭한 리더의 공감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뭐보다는 strategic or tactical interest 뭡니까? 얘를 몰랐다라 하더라도 주석 단어 주어진 얘만 가져가셨어도 괜찮지요? 전술적인 이익입니다. 앞에 나왔던 strategic이라고 하는 건 전략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뜻이지, 그치? 어떤 전략적이거나 전술적인 이익에서라기보다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 One's personal sense of integrity, 뭐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진실성 되겠습니다. 진실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고요. 오케이. 어떤 전략적인 이익에서 비롯된 거다라기보다는 진실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해. 그게 훌륭한 리더의 공감적 행동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내용 추가해 주시자면은, 자, 진실성. 해야 하는 옳은 일. 그것이 되어야지. 뭐가 돼서는 안 돼. 어떤 전략적인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면 안 되겠어. 괜찮죠? 동그라미와 X의 대비까지 잘 챙겨주시고. 봅시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진실성의, 진정성의 진짜 정확한 특징, 즉 진정성을 정의하는, 규정하는 특징입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이 frame, 여기서의 frame이라고 하는 건 규정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프레임을 씌운다고요, 틀을 씌운다고요. 자, 이것은 공감을 갖다가 뭐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까? 뭐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까? 자, 지금 공감을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얘가 아니라 예인 걸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쵸? 이 전체 내용을 다 담아주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선택지 분석 한번 가봅시다. 1번 왔습니다. 자, 공감을 뭐라고 규정하는 것이라고요? Being less important sensitivity. 민감성보다 덜 중요한 거? 민감성보다 덜 중요한 거? 탈락이죠. 그치? 2번 갈게요. A key to 핵심입니다. Moral growth for employees. 직원들의 도덕적 성장에 대한 핵심이라고? 지금 직원들의 도덕적 성장을 위한 것이야. 이런 내용 아니었죠. 그쵸? 3번 갈게요. Values driven rather than outcome driven. 자, 단어 어렵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셔요. 지금 driven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중심이다라는 거니까, 뭐라기보다는 결과 중심이라기보다는 가치 중심인 거야. 다시 뭐라고요? 결과 중심이라기보다는 가치 중심인 거야. 어때요? 결과를 살피는 게 아니지. 이것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가, 어떤 전략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가, 결과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중심, 공감 그 자체에 가치를 두면서 진실성을 가지고 옳은 일이니까 하는 거. 답 3번이죠. 그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단어의 쓰임 굉장히 좋습니다. 4번 가볼게요. An individual success. 개인의 성공이랍니다. 뭐라기보다는 집단의 목표라기보다는 개인의 성공? 아니지. 5번 갈게요. Consistent with이라고 하는 건 뭐뭐와 일치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리더의 교육적 배경과 일치하는, 아예 언급되지도 않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답몇 번? 3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단서를 주는 구조를 띠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겼더라? 일단 첫 번째로, while 뭐뭐이지만. 대부분의 리더들은 요로 할 수도 있겠지만, 훌륭한 리더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뒤집혔던 구조 기억나시죠? 그치? 거기에 더해서, less로 시작하면서, 뒤에 but rather가 나오게 됐고요. than이 나오게 됐습니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뭐라기보다는 뭐뭐라고 해서 뒷부분에 강조점 뒀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치? 그래서 우리 답이 되었던 선택지를 보셔도 어떤 구조 나왔습니까? Rather than이라고 해서 결과 중심적이라기보다는 가치 중심적인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치? 우리 답이 되는 선택지로 끌고 갈수 있는 직접적 단서들, 요 구조 나왔던 문장들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할게요. 훌륭한 리더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신념에서 비롯된 진정성과 공감을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여기더라. 그래서 진정성은 공감을 결과 중심적이라기보다는 가치 중심적으로 규정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공감하는 척을 하지 말라고. 우리 왜 가짜 공감, 진짜 공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감하는 척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선생님이 MBTI가 극티티티티티티티거든요. 근데 오해를 해. 티는 공감을 못한다. 티가 하는 공감은 가짜다라고 막 오해를 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선생님도 공감 진짜
진짜 잘하거든. 물론 그 공감이 약간 감정.

공감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공감이긴 하지만 공감을 진짜 잘하는데 이 티인 친구들 공감할 거예요. 그치? 우리가 하는 공감도 진짜 공감이잖아. 선생님이 상담을 이제 아이들이랑 많이 하는데 반한 아이가 상담을 끝내고 이런 쪽지 같은 거를 줬어요. 그래서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처럼 사실에 기반한 공감만 해주시는 선생님은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아, 근데 처음에 좀 당황했는데 도움은 되게 많이 됐어. 이러더라고. 선생님은 공감을 잘 하고 있는 거 맞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공감하는 척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해당하는 질문이었어요. 넘어가서 봅시다. 3번이에요. 역시나 빈칸이군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개념이 두 개가 나와요. 그치? 대비되는 두 개념을 또 줍니다. 이 대비되는 개념이 나오면은 어쨌든 대비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각 개념의 특징이 무엇인가도 찾아줘야 되겠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 대비되는 개념 간의 관계를 찾아라. 뭐라고? 대비되는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찾아서 구체화해라를 요구하는 지문입니다. 잘 찾아주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Language. 언어라고 하는 것은 socially constructed, 사회적으로 구성됩니다. 언어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구나. 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문화 공동체는요, agree up는 동의하는 거니까 동의를 한답니다. 합의를 한다고요. 다양한 추상적인 기호와 소리에 동의를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물체, 사람, 장소, 경험 같은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이런 언어를 쓰자, 이런 기호와 상징을 쓰자라고 동의를 한다고요. 오케이. 지금 무슨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까? 언어라는 개념이에요. 언어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문화적 공동체가 동의한 개념이구나.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주시고요. 넘어가 봅시다. Conversely, 이와는 반대로 대비되는 개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뭐 나옵니까? Basic emotions, 기본적인 감정들. 그렇지? 언어와 감정이란 개념을 갖다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기본적인 감정들은 biologically constructed,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구나. 좋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가요, 반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삶의 상황에 대한 반응을 만들어낸 겁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 반응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그렇구나. 자,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나중에 뭐한 겁니까? Associated with, 연관을 지은 거죠. 무엇이랑? Symbols, 상징, words, 단어, phrases, 어떤 구절. 즉, 나중에 그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구나. 나중에 그 감정에다가 언어를 붙인 거구나란 부연 설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아주 간단한 관계를 하나 잡아낼 수가 있겠어.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뭐가 먼저 나오고, 감정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그 감정을 언어랑 연관지은 것이구나. 요 정도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치? 첫 번째 슬라이드였는데, 막상 동그라미 친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비되는 두 개념? 간단한 특징과 관계 정도만 한번 잡아봤거든요. 좁시다. 자, 먼저 등장한 감정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감정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라고? 생물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언어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뭐가 먼저 등장했다고요? 감정이 먼저 등장하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나중에 언어를 붙이는 것이라고. 요 정도 괜찮으시죠?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고 이어지는 지금 요 문장부터가 찐으로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 중요해요? 관계를 구체화해주지, 그치? 자, 대비되는 두 개념 앞에서 잘 잡아주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지문은 뭐까지 요구한다? 그 개념 간의 관계를 찾아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까지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이 빈칸이랑 직결도 되지요. 그치? 자, 관계가 구체화가 될 것인데, 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눈에 띄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유사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띄거든요. 이 앞뒤 문장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보시면은 앞에서 무언가의 존재는 does not imply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구조가 눈에 띄고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무언가의 absence, 부재, 없는 것은 does not imply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주어는 다르지만 내용 구조가 비슷한 거는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요. 그쵸? 다시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무엇의 존재입니까? 독특한 감정 단어의 존재입니다. 어디에서? 한 문화권에서. 한 문화권에 독특한 감정 단어가 존재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The presence. 마찬가지로 존재해요. 그치? 무엇의 존재인가 봤더니 고유한 circuitry, 뇌신경회로 아니면 고유한 phenomenology, 현상학, 주관적 관정, 그 감정 경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을 위한, 특별한 감정을 위한, 어디에서 발견되는, 오로지 그 문화권에서만 발견되는, 자, 지금 문장이 길어져서 길을 잃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다시. 어느 한 문화권에 독특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즉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의미하지는 않는답니까? 그 단어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 문화권에서만, 그 문화권에서만 그 특별한 감정을 갖다가 느낄 수 있다. 뇌에서 느낄 수 있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요.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similarly, 마찬가지로 the absence, 이거는 없는 거지, 그치? 자, 뭐가 없어요? 어느 한 문화권에 a specific basic emotion word, 어떤 기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어떤 특정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 단어가 없다라고 해서 무엇을 또 의미하지 않습니까? The absence of analogous basic emotion circuitry. 이제 단어 어렵지만 해석할 수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치? 유사한 기본적인 감정의 신경회로가 부재하다고, 없다고.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요. 그치? 그럼 다시 뭐라고요?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언어가 없다라고 해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요. 이 내용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결국 언어가 있다라고 해서 그 문화권에서만 고유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얘는 아니에요, 그치? 자, 반대로 언어가 없다라고 해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것도 아니랍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죠? 왜이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의 내용을 갖다가 아주 간단히 도식화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떤 언어가 있다라고 해서 그 감정을 그 문화권에서만 느낄 수 있다? 또 아니고요. 그 언어가 없다라고 해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없다도 아니라고요. 그쵸? 그리고 요 슬라이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뭐까지 주고 있습니까? 예시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빈칸 문장 파악하고 뒤에 나오는 예시로 조금 더 도움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감정과 언어라고 하는 것은 are parallel processes, parallel, 동시에 일어나는이란 뜻이거든요.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뭐할수 있어? inform,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 provide context, 맥락을 제공해 주는 거죠. 즉, 서로서로 정보를 알려주고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벗으로 뒤집히면서 빈칸 등장하는구나. Ultimately, 결국에는요. 궁극적으로는요. 빈칸이에요. 이 감정과 언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떠한가? 지금 뭐를? 빨간색의 내용을 갖다가 빈칸에 채워주면 될것 같은데 앞에서 감이 안온 친구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예시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예시도 잘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그치? 자, 예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의 예시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로버트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타히티에서 선구적인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히티에서 그는 발견을 했어요. 그치? 그 연구에서 발견을 했다고. 무엇을 발견을 했습니까? 타히티 사람들이요 had no words. 언어가 없어. 무엇을 나타내는 언어가 없지요? grief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통한 거잖아. 그치? 비통하다든지, sadness, 슬프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언어가 없어요. 뭔가 굉장히 슬프고 애잔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다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은 경험을 했답니다. A sick, strange feeling. 아프고 이상한 감정을 갖다가 경험을 했답니다. 뭐할 때, processing the loss of a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갖다가 처리를 할 때, 그 감정을 경험하긴 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그 감정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었던 거잖아. 우리 앞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 더 쉽고 직접적인 단서들 거거든요. 오케이? 예시에서 단서 잡았습니다.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다시. 나타내는 단어, 즉 언어가 없어도. 자,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단어로 가볼게요. 나타내는 단어가 없어도. 나타내는 단어가 없어도 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참, 이것이 예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 아니었습니까? 그치? 나타내는 단어가 없어도 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었구나. 좋습니다. 빈칸에 이 빨간색 내용 한번 넣어주러 가볼게요. 1번부터 가봅니다. Cannot guarantee. 보장할 수 없답니다. The existence of one another. 서로의 존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떠요? 서로의 존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언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고유한 감정인가? 아니고요. 언어가 없다라고 해서 감정을 느낄 수 없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서로의 존재를 보장할 수 없다. 서로의 존재를 보장할 수 없다? 동그라미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아니고 X라고 해서 X가 아니다. 답 1번이에요. 그치? 이렇게 나타내준 겁니다. 1번으로 잘 골라주시고 2, 3, 4, 5번은 왜 틀렸는지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서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서로를 강화한다? 이런 거 아니었죠. 그치? 3번.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답니다. 보편적인 맥락 없이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지금 맥락 없이 이해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죠. 그치? 4번 갈게요. 자, 쉽게 대체된답니다. 표현에 있어서 서로가 쉽게 대체된다.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었고 5번 갈게요. Are shaped 형성이 되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 기억에 남을 만한 기억할 만한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죠. 그치? 답은 1번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스윙트 정리 갑니다. 자, 우리 무엇이 핵심인 질문이었다가요? 대비는 두 개의 개념이 나왔죠. 근데 이두 개념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 개념 간의 관계를 구체화함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표현이 자, 이 표현이었죠? 자, similarly라고 해서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 그치? 다시. similarly라고 해서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라고 하면서 이 관계를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 부분에서 힌트를 못 잡은 친구들은 예시의 도움까지 받아줬어야 하는데, 예시의 도움을 받음에 있어서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은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잘 잡았으면 되겠습니다. 관계의 구체화와 예시의 도움까지 잘 이해를 했는가 살펴주시고요. 자, 언어는 사회적으로,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구성되며, 특정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 문화만의 독특한 감정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어가 없다고 해서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 감정과 언어는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지만 중요한 건 뒷부분이었죠. 결국 서로의 존재를 보장할 수는 없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보통 이 정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왜? 우리 영어에는 정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그치? 잘 고민을 해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국인들도 영국인들도 그 정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치? 그러한 느낌으로 한번 요 질문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4번 빈칸 남아 오셔서요. 자, 요거는 조금 할만했지요. 그치? 내용이 쑥쑥쑥 잘 읽히면서 환경 관련된 이야기도 하면서 잘 읽히는 비교적 쉬운 빈칸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이 중간 즈음에 들려져 있고, 빈칸 뒤에 단서가 굉장히 몰려있는 문제였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은 아마 이 함정, 빈칸의 함정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희 빈칸
주어를 잘 보셨어야 됩니다. 즉, 이 빈칸에 해당하는 주어 자리를 잘 보셨어야지만 이것을 선택지까지 잘 연결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따가 이 주어의 유념해서 답 골라내는 과정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There are some pretty big lifestyle changes. 자, 꽤큰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만약 여러분이 무엇을 원한다면, help the planet. 여기서 planet은 지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자, 지구를 돕기를 원한다면, 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꽤큰 삶의 방식의 변화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오죠? For instance라고 해서 예시가 등장하는구나. 좋아요. 뭐에 관한 질문 되겠습니까? 자, 지구를 돕기 위해서, 즉,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큰 변화들을 갖다가 먼저 이야기를 해줄 것 같다. 그쵸?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뭐를 따를 수도 있어요? A plant-based diet라고 해서, 이거는 식물성 식단이지,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육류 섭취 같은 거를 안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식물성 식단을 갖다가 따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you could pledge, 약속할 수 있습니다. Go zero waste. 제로 웨이스트를 하겠다고, 실천하겠다고. 즉,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할수 있답니다.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삶의 방식을 변화를 시키는데,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식물성 식단을 따른다든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한다든지 이러한 예시가 있겠구나. 좋습니다. 한번 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뭐 하기 위해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요 정도로 한번 잡아가면 어떨까? 자, 이제 뒤에서 뭐 살필 거냐면 또 다시 내용에 뻗어나감 살필 겁니다. 좋아요. If you are surrounded by people, surrounded. 둘러싸여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면, who are making these drastic changes? 자, 이 단어의 무게를 느끼셔야 되거든요. 어떤 변화? drastic. 급진적인 변화. 다시 뭐라고요? 급진적인 변화. 아하,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면 식물성 식단을 따르고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거겠지.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you might feel pressured,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 Following suit. 자, following suit. Follow suit라고 해서 한 덩어리로 외워가야 하는 표현인데 정확한 뜻을 몰랐다라 하더라도 뭔가 follow는 알잖아요. 따라가는 거. 아, 내가 저 사람들 따라해야 되는구나. 라고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치? 자, follow suit가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유래된 표현이냐면, 이때 suit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카드 게임에서 쓰는 카드 있지. 그 카드의 무늬를 가리킵니다. 뭐,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다이아 이러한 무늬를 가리키는데 카드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하트 무늬를 내면은 그 뒤에 사람도 하트 무늬를 따라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카드 무늬를 따라서 똑같이 낸다라는 것에서 유래되어서 똑같이 따라하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나온 김에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쨌든요, 누군가가 주위에서 막그 급진적인 변화들을 실천해. 그럼 아, 나도 저거 따라해야 되나라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에 뻗어나가.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If you don't make these changes, 만약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your efforts to save the planet, 지구를 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은 are inadequate, 불충분한 것이야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these changes, 어떤 변화예요? 큰 변화? 급진적인 변화죠. 큰 변화. 급진적인 변화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구를 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은 불충분한 거야. 이렇게까지 큰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내 노력은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어. 충분하지 않을 거야라는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다고요. 자, 지금 뒷부분에 확실히 동그라미 개수 많아진 거 눈치채셨지요?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뻗어나갔어요. 그쵸? 다시. 자,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큰 변화, 급진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뻗어나가면서 내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따라해야 될것 같아라고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어.
자, 이건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불충분할 거야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대. 아,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구나. 내용의 뻗어나간 눈치 한번 채시고 또 가봅시다. 자, 드디어 빈칸 문장 등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Despite 무엇에도 불구하고, what you might hear, 여러분이 듣게 될지도 모르는 것에도 불구하고, A plant-based diet, 식물성 식단을 하든지, zero waste living,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빈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빈칸에 있어서의 주어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치? 주어가 뭡니까? 식물성 식단,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빈칸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우리 뒷부분에서 단서를 잡아줄 것이다라고 했어요. 가볼게요. Reducing your meat, 여러분의 고기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dairy intake, 유제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근데 a little,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은 is better than, 더 나아요. Not doing so at all,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일과 야채와 곡물을 사는데 루스라고 해서 이거는 포장이 안된 상태로 사는 거거든. 즉 포장이 안 되는 과일, 야채, 곡물을 사는 거예요. 언제? When you can,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때. 할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it's better than 또 훨씬 더 나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뭐보다 always buying the wrapping plastic. 항상 비닐에 포장된 채로 그것들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요. 자, 어떤 단어 눈에 띕니까? Better 또 better.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고, 항상 포장된 거를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할수 있을 때는 포장되지 않는 것을 사는 노력을 하는 거, 그것만으로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느끼기는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리고 내가 할수 있을 때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괜찮은 것이야, 좋은 것이야, 라는 이야기가 더해지고 있었다고요. 좋습니다. 이어서 the fact is 사실은 무엇이냐면 얘 또한 단서죠. 글쓴이가 알려주고자 하는 사실이니까. 자, 사실은 무엇이냐면 you don't have to follow. 여러분들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비건이라든지 아니면 제로 웨이스트의 생활 방식을 갖다가 완벽하게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완벽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다시 뭐라고요? 완벽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요. 좋습니다. Making little changes. 조금의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죠. Where you can. 여러분이 할수 있는 곳에서 how you can. 할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의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 is what truly counts. 또다시 단서.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트가 수를 세다는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알아가 주셔요.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곳에서 할수 있는 방식으로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뭐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지. 그치? 다시 뭐라고요? 조금이라도 할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작은 변화라도, 작은 실천이라도, 오케이, 좋은 것입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내용, 그치? 내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으나,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빨간색 내용, 빈칸 뒷부분에 전개된 내용이었어요. 그치? 좋아요. 주제는 잘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빈칸의 주어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답을 고를 수가 있다고요. 주어 뭐였습니까? 식물성 식단이라든지 제로 웨이스트의 생활 방식이었지. 그치? 자, 그럼 얘네는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치?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조금이라도 내가 할수 있을 때 하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좋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찾으러 가볼 건데, 선택지가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빠졌을 만한 함정 선택지도 있어요. 왜?
지문이 쉬우니까. 그래서 지문이 뭔가 술술 읽혔어. 좀 쉬웠던 것 같아. 그러면 아, 선택지에서 꼬았겠구나라는 예상을 하시고 이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시간도 조금 더 할애해서 분석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1번 갈게요. Let's a shared goal, then a personal choice. 우리 저번에 배웠던 구조 아니겠습니까? 뭐라기보다는 뭐다라는 뜻이니까요. 공동의 목표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공동의 목표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죠. 2번 갈게요. Not necessarily. 또 중요한 표현 나왔네.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부분 부정이죠. 다시 뭐라고?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자, 반드시 뭐인 것은 아니다. All or nothing venture. 또 중요한 표현. 지금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All or nothing이라고 해서 물론 영어가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겠으나 해설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부 아니면 전무. 자, 벤처는 뭐예요? 모험적인 시도지.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게 뭐겠어? 완벽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거나. 근데 완벽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거나의 모험적 시도가 아니지. 그치?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었으니까 단 몇 번? 2번으로 골라주시고요. 표현의 쓰임 굉장히 좋고 중요했습니다.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3번 갈게요. Increasingly common, 점점 더 흔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따르기에 흔해지고 있다. 이런 거 아니고요. 4번, not always the best way to help our planet. 4번 고른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Not always라고 해서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뜻인데 항상 지구를 구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니에요. 부분 부정 때문에 정답의 느낌이 들면서 이거 최고의 방법 아닌가? 뒤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착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봐봐. 얘네가 식물성 식단이라든지 제로웨이스트 생활 방식 그 자체가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 이런 얘기였으니까 아니죠. 함정 선택지입니다. 빠졌으면 안 되겠고요. 자, 5번 갈게요. 실천될 수 있답니다. 개인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실천될 수 있다. 개인보다는 사회를 위한 실천. 이런 얘기도 아니었죠. 그치? 답은 몇 번?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윈트 정리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빈칸 뒤에 단서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빈칸 뒤에서 단서 어떻게 잡아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better, 더 나은 것이고 사실은 다음과 같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문 해설하면서 빨간색 빗금 계속 쳐줬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완벽히 실천하지 않더라도 작은 실천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게 될지도 모르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생활은 반드시 전부 아니면 전무인 모험적 시도는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나를 믿자. 긍정 주문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써보면서 나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 보시고요. 쓰인트와 어휘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빈칸 함축까지 잘 풀어오시고 또 다음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로.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로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공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00년 조선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광화문 광장. 그 한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동상 뒤편으로 비밀스런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을 따라 내려가면 세종대왕의 일생과 업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은 훌륭한 유교 정치와 화려한 민족 문화를 꽃피운 대왕으로 손꼽히는데요. 가장 큰 업적은 우리의 글자인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겠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구체적인 과정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한글 창제의 비밀을 품은 곳으로 첫걸음을 향합니다. 그 비밀의 장소는 경복궁 안에 있습니다. 본래 강령전은 왕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지만 비밀리에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세종은 아마 이곳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멀지 않

있는 곳에 그런 세종이 유일하게 마음을 풀어놓았던 곳이 있는데요. 바로 수정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집현전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세종은 이곳에서 집현전 학사들이 마음껏 독서하고 연구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선비들의 학문 연구소이자 인재 양성소였던 집현전은 그렇게 한글 탄생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창제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요.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지 3년 후에나 한글 반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사대부의 반대를 예상하고 비밀리에 추진된 한글 창제. 하지만 명나라를 향한 사대 정신에 젖은 학자들의 반대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당시 집현전 부재학이었던 최말리는 새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굴곡진 역사와 시련 끝에 탄생한 훈민정음. 이제 그 훈민정음을 만날 수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으로 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쉽고 풍부하게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인 한글. 세계적으로 그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복잡한 한자로 글을 배우기 힘들었던 백성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주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민부터 임금까지 소통할 수 있는 모두의 문자인 훈민정음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이후 훈민정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책들이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한글과 함께하는 여자, 마지막 목적지는 세종대왕의 무덤인 영릉입니다. 영릉은 다른 왕릉과 달리 능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봉붕이 하나인데요. 조선 왕릉 중 최초로 왕과 왕비를 합장한 능이기 때문입니다. 병풍석이 없고 난간석만 설치되어 있어 소박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백성이 글을 배워 스스로 권리를 찾기 바랐던 대왕 세종. 주변을 조용하게 둘러보면 그런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글과 함께하는 이번 여행은 영릉에서 마칩니다. 문자를 통해 백성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꿨던 세종대왕. 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글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0: 하는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허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나깨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팝송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오늘의 이 노래가 꼽힐 가능성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물론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비틀즈의 Yesterday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노래가 꽤나 옛날 노래라면 옛날 노래죠. 하지만 요즘에도 들었을 때 그 울림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Yesterday가 떠나간 사랑에 대한 노래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요즘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자, 이 Yesterday의 가사 중에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사실 이 문장이 어떤 그 떠나간 사랑에 대한 아픔을 굉장히나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아프다 이런 내용의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헷갈리고 계시다면 오늘의 내용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 가사의 제대로 된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부분이죠. used to be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에 사용되는 이 문법 요소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걸 그냥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뭐 하곤 했다 정도의 뜻이라고 들 많이 배워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습관을 나타낼 때 우리가 used to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강조하는 쓰임으로써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옛날에 내가 이걸 이렇게 했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뉘앙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신경 써서 봤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쫙 이해가 되면요, 오늘의 가사가 진짜 그 큰 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분명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서 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이렇게 나와 있죠. I used to work at a law firm. 한번 더. I used to work at a law firm. A law firm 하면은요, 이게 법률사무소거든요. 법률사무소. 그거 신경 쓰시면서 I used to work. 그만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일을 하곤 했었다는 거죠. 적어드린 것처럼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셔도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데 쓰일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내가 예전에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게 과연 내 습관일까 따지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used to가 습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에 썼는데 과로치고 어떻게 말하자면 과로치고 지금은 더 이상 아니에요 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라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니에요. 라는 말을 used to work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이거 발음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used to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연음 때문에 used to. used to. 그러니까 중간에 used to 발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I used to work. I used to work. 이 정도로만 읽으셔도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문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a politician now, but he used to be an actor. 자, he's a politician now. Politician 하면 정치가죠. 그는 지금은 정치가예요. But 하지만 he used to be an actor. Actor 하면은 배우니까 그는 예전에는 배우 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뭐 문장에서도 이 의미가 드러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배우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used to be an actor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때는 used to be 이
드 발음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요. 자, he used to be an actor. He used to be an actor.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음해 주시면 된다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서 오늘의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Suddenly, 갑자기요. I'm not. 자, 잘라서 해석해 볼게요. I'm not. 내가 아니랍니다. 뭐가 아니냐면요. Half the man. The man 하면 그 남자잖아요. 그 남자의 반도 아니라는 거예요. I'm not half the man. 그 남자의 반도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남자냐면 I used to be. 내가 예전에 이었던. 그러니까 내 옛날의 그 모습. 그 남자가 다른 남자가 아니에요. 내 옛날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요. 내 옛날 모습의 반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사랑이 떠나간 거예요. 내 반쪽이 떠나간 거죠. 근데 조금 더 정확히는 내 반쪽보다도 더 가져갔나 봐. 5대5 지분이 아니라 내가 4였고 나의 사랑이 6이었나 봐요. 그래서 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반 이상이 나를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예전 내 모습의 반도 아니게 됐습니다라는. 사실 어딘가에 뭐 아프다 슬프다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만 가사 자체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신경 쓰시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네사는 예전에 뉴욕에 살았어요. 지금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거 신경 쓰면서 문장 만들어 보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먼저 주어 넣어줘야 되고요. Vanessa. 영어로는 Vanessa.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자, Vanessa가 옛날에 뭐뭐 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말 할 때 used to 써주면 된다는 거죠. 포인트는 자,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Vanessa used to live. Vanessa used to live.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쵸? 동사 원형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았었는지 in New York 말해주시면 이 문장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읽을 텐데.

근데 발음에 신경 써서 used to는 아니다. used to 이렇게만 읽어도 된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가볼게요. 두번 갑니다. 시작. Vanessa used to live in New York. 한번더 갈게요. 시작. Vanessa used to live in New York. 좋아요. 첫 번째 문장 함께 만들어 봤고요. 한 문장 더 남았습니다. 조금 더 길어졌어요. 제 어머니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 주시곤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좀 드렸어요. 읽어주시곤 했습니다. 이건 사실 뭐 과거의 습관이라고 봐도 되죠. 근데 그 안에 여전히나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더 이상 아니에요라는 뉘앙스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used to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주어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주어는 내 엄마로 시작하면 되니까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used to 쓴다는 것까지 합쳐서 시작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My mother used to. My mother used to. 그리고 그 다음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긴 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동사 read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My mother used to read me stories. 살짝 어색할 수 있거든요. Read me stories. 나에게 stories, 이야기들을 읽어줬다라는 게 됩니다. 자, 근데 언제 읽어준 거예요? Before bed. 침대 전에가 아니라 여기서 bed는 그냥 잠자리라는 의미로서 잠자리 전에 즉 잠들기 전에라는 의미가 완성되는 거죠. Every night 매일 밤마다요 해서 오늘의 문장 두 번째 문장이었죠. 완성이 된거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y mother used to read me stories before bed every night.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습니다. Yesterday라는 노래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정말 3분만 시간 내서요. 그 가사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해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기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0: While you sweat. 오늘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는 동안 코브라 자세 하고 계셔도 괜찮고요. 쉬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뭐였죠? ish였어요. ish. 되게 조금 이상해요. 그죠? 어떤 형용사 뒤에 ish를 붙이면 그 형용사의 약간 긴가민가한 버전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시간을 얘기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9ish 하면은 9시 경 이런 뜻도 되고 어떤 말을 내뱉었을 때 좀 그런 것 같아 라는 걸 이렇게 추가하고 싶을 때 어떤 말을 하고 ish 이렇게 추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If your back feels a little tired-ish, that's awesome. 이랬어요. 혹시 등이 약간 이렇게 지치시다면, 약간 지치시다면 that's awesome.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문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큐!
1: How was your date? He seemed a little sheepish in a cute way. That's good! Finally, you need to stay away from bad guys. He did say he has a girlfriend-ish.
0: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How was your date? 친구가 데이트를 했나 봐요. So, how was your date? 데이트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He seemed a little sheepish in a cute way. 이렇게 얘기했어요. He seemed a little sheepish. 여기서 sheepish를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sheepish에 나오는 그 ish는 오늘에 다루는 ish이긴 하나, sheepish 이게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사람이 어리바리하고 아니면은 조금 너무 순진해서 조금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순진해 보이는 거를 sheepish 얘기해요. 그래서 he seemed a little sheepish 조금 어리바리해 보였는데 in a cute way 대신 조금 귀엽게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oh that's good 완전 좋은 거잖아. Finally 드디어 You need to stay away from bad guys. 이랬어요. 너는 정말 stay away. 좀 피해야 돼. From bad guy. 나쁜 남자. 좀 그만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He did say he has a girlfriend-ish. 이럽니다. Oh my gosh. He did say.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어. 뭐라고? He has a girlfriend. 여자친구 있다고.

0: ish. 제가 얘기해놓고도 약간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has a girlfriend ish. 그랬다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 think he has a girlfriend ish.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Why was the boss so angry with you? He thought I was late to work today. Were you? No, I got there at 9-ish. That's not late. 네, 그래서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Why was the boss so angry with you? 오늘 상사가 왜 이렇게 그쪽한테 화가 났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He thought I was late to work today. 그러니까 상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I was late. 내가 출근을 늦게 했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Were you late? 그냥 줄이는 거죠. So, were you?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No, 아니요. I got there at 9-ish. 이랬어요. I got there at 9-ish. 한 9시쯤 도착했어요. Well, that's not late. 그건 늦은 건 아니죠. That's not lat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ish를 붙으면은 약 9시 경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개 대화문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So now your back is so much stronger because of the cobra pose. Great job. Next time we will do the prone hip opener and I'll show you what that looks like. So, 오늘 우리 코브라 자세를 통해서 등 근육을 좀 단련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엎드려서 하는 골반 열기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ish. 조금 생소하게 좀 다가왔죠, ish.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끼워 맞춰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 내일까지.
1: I will see you so soon, okay? And bye.

0: everybody. Welcome back to Beijing 영어. 진아킴의 고고. Let's s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아만타니 섬은요, 잉카 문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내용상 전체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In order to continue the Inca civilization, Am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0: 네, 잘 들리셨어요? 잉카 문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그의 흰머리는 나이를 나타낸다. 여러분들 감은 오시겠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감사한 마음에서, 또 미안한 마음에서 한 번 더 쳐다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을 문장 속에서 이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잘 캐치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0: sign of age.
1: 2.
0: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2: 계속해서 하셨나요? Good job.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그것은, 즉 그것이 당나귀예요. 당나귀는요, 흰머리의 농부에게 소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연세가 지긋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그는 한 번 더 쳐다보고 감사한 마음에서 또 미안한 마음에서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되셨겠죠? 자, 이번엔 그럼 자막을 보면서 본인이 놓친 부분 있죠, 여러분? 그리고 잘못 들은 부분 있을 거예요.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3: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In order to continue the Inca civilization, Am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2: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Whose gray hair shows. 다 중요한 내용이죠? Sign, age. 더와 of만 기는 거예요. 자, 강세 다 주시면서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자, sign of age 발음하실 때 들리는 소리가 sign of age 이렇게 들리죠. sign의 은 소리가 자음, of의 어 모음, 연음현상 sign a. v, 철자는 f지만 소리는 v 사운드로 들리기 때문에 자음이에요. 뒤에 age의 에 모음이죠. 연음현상 of age. So, sign of age, sign of age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1.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네, Google listening 2.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Sign of age. Okay, Google listening 3.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잘하시네요. 자,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One more time.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자, 여기서는 전치사 of 뒤에 모두 다 자음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 of의 f 소리는 v 발음이죠. 얘가 생략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out 여기에 t 사운드가 각각의 그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r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out of thanks, out of sorry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네,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Okay, Google listening 3.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There you go. 문장에서도 해보세요.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한 번 더.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0: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1: 2.
0: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2: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 is blank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빈칸에 들어갈 말은 precious, 소중한, 귀중한 이런 의미죠. 그 당나귀가 소중해요. 누구에게? To a farmer, 농부에게. 근데 이 농부는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whose gray hair shows, 그 희끗희끗한, 우리는 흰머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북미권에서는 gray hai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희끗희끗한 머리가 shows the sign of age. 연령대를 알려주는 거죠.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농부. 이렇게 저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이렇게 직독직결을 해봤고요. 자연스러운 해석은 앞에서 해드렸으니까 의미 파악은 되셨겠죠? He gives one more blank,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자, 그는요. gives one more, 줍니다. 하나 더, 한 번 더, 몰려, stare. 그러니까 눈길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표현해요? 쳐다보기 응시란 의미이기 때문에 한 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 번 또 쳐다보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Look out of thanks. One more look out of thanks. 감사한 마음으로 쳐다보고요. Out of sorry. 미안한 마음으로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Alright. Blank continued the Inca civilization. 빈칸에 들어갈 말은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의미로 이어가기 위해서 잉카 문명을요. Am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기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Civilization, 영국식 발음. 북미권에서는 civilization. 기억하시죠?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요. 자,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Give a shot.
3: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In order to continue the Inca civilization, Am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2: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www.evis.co.kr로 오셔서 지난 김에 고고 리스닝을 통해서 청취 실력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Don't forget to review there. Bye, everybody.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kinny versus slim. Skinny versus slim.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kinny 그리고 slim인데요. 외모 관련된 단어들이라서 더욱더 진짜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skinny부터 할게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skinny, 이음절입니다. 그래서 skinny가 아니에요. 이거는 외래어고요. 영어로 확실하게 발음하실 거면 skinny, skinny.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Skinny 같은 경우는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좀 삐쩍 여인을 skinny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 어감으로 뭔가 깡 마른이라는 표현하고 비슷하게 skinn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Okay? So skinny does have a bit of a negative nuance. It can depend on your tone, but usually it's used in a negative way. So you have to be a little bit carefu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I was a skinny kid. Skinny, 깡마른, skinn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네, 제 표정 보이시죠? 네, 이것도 부정적으로 좀 말하는 거죠. 부모님은 너무 마르셨어. 그래서 여기서 too, T-O-O라는 단어까지 넣으니까 더 강조를 하는 거야. 너무 마르셨어.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lim 라고 하면 어색해요. 네, 여기서는 skinny 라고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문장이요.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네, skinny 청바지, skinny jean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영어로 skinny jeans 라고 합니다. 네, jeans 이렇게 S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저 skinny 청바지는 너무 꽉 끼는 것 같아. 네, 여기는 skinny가 이제 형용사로 사용하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아니고요. 그냥 되게 좀 이렇게 타이트한 그런 청바지를 의미를 하는 거죠.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I was a skinny kid. I was a skinny kid. 이거는 나는 깡마른 아이였어. 나 정말 말랐어. I was a skinny kid. Okay.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was a skinny kid. I was a skinny kid. 다음은 slim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도 슬림 아니고요. 이름절로 slim, slim. 여기서는 I 발음이 있는데 I 발음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 발음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에, 에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E도 아니고 에도 아니고요. 약간 중간이에요. 그래서 에 해볼게요. 에 거기다가 slim, slim. 네, 이거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Slim, 사람의 체격 등이 호리호리한 이거를 slim이라고 하고요. Skinny보다는 긍정적인 어감으로 날씬한에 더 가까워요. Okay, so skinny does have a little bit of a negative nuance to it, but slim on the other hand means you are skinny but in a healthy 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You look slimmer. She has a slim waist.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Slim, 날씬한, slim. 첫 번째 문장 다시 볼게요.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너는 더 날씬해 보인다. 여기서 you look skinnier 라고 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긍정적으로 아, 보기 좋다는 뉘앙스를 좀 넣고 싶으면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You look slimmer. Oh, wow. You look slimm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has a slim waist. 그녀는 허리가 날씬하다. 그럴 때는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She has a slim waist. She has a slim waist.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오, 문장이 좀 길죠? 여기서 how do you manage? 원어민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거는 너는 어떻게 무엇을 유지하니? How do you manage? How do you manage? 이거는 통째로 외우시면 너무 좋아요. 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니?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You have 3 kids and you know you're already in your 40s.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What do you do?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 볼게요.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Very good. 정리해 드릴게요. Okay. Skinny 같은 경우는 이 마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깡마른, skinny,
skinny. 그래서 이거는 맥락 따라서 아주 조심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외국 문화, 특히나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영어권 나라들에는 외모 관련된 말들은 아주 조심.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커피 한 잔을 가볍게 좀 마셨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이렇게 좀 잠이 깬 기분이고요. 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잠이 올때 드시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는 게 커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주 주제 바로 이 커피라는 주제입니다. 커피 관련된 주제를 저희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커피숍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커피를 마시면 방금 전에 제가 좀 잠이 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뭐 각성 효과라든가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약간 중독성이 또 있잖아요. 계속 커피가 당기는 이유도 아마 카페인 성분 때문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효과부터 시작해서 커피숍이나 이제 카페 관련된 얘기가 또 특화돼서 할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단어들 좀 살펴보고. 커피숍 앱은 왜 했냐면요. 요즘에 그 주문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거리두기 시대에 더 활성화된 게 뭡니까? 앱으로 주문하는 거. 저 원거리에서 주문하는 거. 그, 저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하는 거. 그것도 안할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변전사는 우리가 옛날에 정말 뭐, 설탕하고 커피하고 프리마하고 섞어서 먹던 시대에서 커피 믹스 나오고, 요즘 이제 원두 커피에 요즘 캡슐 커피 기계까지. 우리나라도 지난 4, 50년간 커피 마시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지막에 커피 기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캡슐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니까. 자, 커피 효과는 딱 나와야 되는 말들이 정해진 것 같아요. 뭐 나와야 됩니까? 카페인 나와야죠. 카페인 영어 발음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카페인. 카페인. 일단 카는 아니고 약간 캬에 가깝고요. 뒤에다 강세를 주시고 이제 좀 끌어주셔야 돼요. 카페인. 카페인. 됐습니까?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1: 카페인. 카페인.
0: 됐죠? 카페인. 자, 카페인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뭐, 잠 깨는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각성 효과라고 뭐 부르는 것 같은데요. 영어에는 약간 stimulat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좀 자극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졸려요. 나른해요. 커피 한잔 하면? 잠이 깨고 막 그런. stimulating effect. stimulating effect. effect. 요건 뒤에 강세 줘야 됩니다. 들어볼까요?
1: stimulating effect. stimulating effect.
0: 이런 거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Caffeine has a stimulating effect.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단어만 알면 카페인에 이렇게 좀 잠이 깨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할 때. 자, 요것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독성. 즉 커피를 계속 마시고 또 마시게 되는 이유는 약간 이 카페인 성분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Addictive. Addictive. 형용사죠? Addictive. 읽어보세요. Addictive. Caffeine is addictive. 그죠?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다. 들어볼게요.
1: Addictive. Addictive.
0: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 효과 얘기하면서 필요한 말들이죠. 카페인 안에는, 자, 커피 안에는요. 카페인 성

0: 충분히 중독성이 있게 만든다. 카페인 자체가 중독성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이제 카페인이 커피 안에 있는 거니까 in coffee 하면 될것 같고, 그것이 addictive하게 만든다. 이렇게 풀으면 될것 같은데요. 주어를 카페인으로 잡을까요? Caffeine in coffee is what makes it addictive. 아, 요 뒷부분 조금 명작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커피 안에 카페인이 바로 그것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것이다. 문장 구조 파악되셨어요? 요런 영작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요 뒷부분에 갑자기 의문사절이 들어가가지고 what makes it addictive? what makes it addictive? 즉, 요 카페인을 꾸며주는 말로써 요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문장은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 요 콜로케이션, 저 콜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요 자체를 어떻게 여러분이 구어적으로 붙여서 영작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카페인 발음 잘하시고요.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세요.
1: Caffeine in coffee is what makes it addictive. Caffeine in coffee is what makes it addictive.
0: 나른할 때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준다. 그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점심 먹고 한잔 하게 된다. 나른할 때는 뭐 졸린 거는 sleepy 이거 아시죠? sleepy 이거 한번 볼까요? drowsy. drowsy. 요건 언제 쓰는 말이냐? 요거예요. 몸이 좀 나른해요. 네. 충곤증이나 뭐 식곤증 같은 거올 때라든가 아니면 어제 좀 늦게 자서 좀 졸려. 그때가 drowsy입니다. 그렇죠? 나른할 때. 자, 커피를 언제 먹어요? I drink coffee when I feel drowsy. When you feel drowsy. 자, when someone feels drowsy. 자, 들어보세요.
1: When you feel drowsy. When you feel drowsy.
0: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른할 때요. 커피를 마시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자, 이런 말을 할수 있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딱한 가지만 일단 추천을 드릴 테니까 그거 연습을 해보죠. perk someone up. 좀 생소한 단어죠? perk 자체가 이렇게 기분을 띄운다의 어떤 어감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perk up, up까지 들어가면 확실해집니다. 기분을 좋게 해주다. 혹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들어볼게요.
1: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0: 그죠? 그래서 when you feel drowsy, coffee can perk you up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피 별명이 있어요. 커피 한 잔에 cup of coffee 하면 될것 같은데 별명이 뭐냐면요, a cup of joe. 요거 커피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a cup of joe, a cup of joe perks me up. a cup of joe, joe 이게 커피라는 뜻입니다. 이게 a cup of coffee 대신에 요건 별명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A cup of Joe. A cup of Joe.
0: 자, 그러면 나른할 때 커피 한잔 마시면 정신 번쩍 든다. 이 말을 영작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피는 나른할 때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준다.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주어를 커피를 잡고 Coffee can perk you up. 됐죠? 배운 거 써봤죠? Coffee can perk you up. You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화시킨 거예요. Coffee can perk you up when you feel drowsy. When you feel drowsy. 이 부분이죠? 그래서 나른하거나 졸릴 때 커피 한잔 하면 정신이 번쩍 들수 있다.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이 표현만 잘 쓰면 돼요. Coffee can perk you up when you feel drowsy. 자, 들어볼게요.
1: Coffee can perk you up when you feel drowsy. Coffee can perk you up when you feel drowsy.
0: 카페인에 예민 증상이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파트를 안 단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카페인에 예민하다. sensitive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be sensitive to caffeine. 자, to가 연결고리입니다. 카페인에 예민하다. sensitive to caffeine. 그죠? be sensitive to caffeine. some people are sensitive to caffeine. 그렇게 영작하면 돼요. 들어볼게요.
1: be sensitive to caffeine. be sensitive to caffeine.
0: 자, 그러면 이제 요두 단어가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이 커피 마시는지 나오는 증상들인데 요 단어 꼭좀 알아둘게요. jittery. 처음 보신 단어지만 외웁니다. jittery. 요게 무슨 말? 요거예요. 초조하고. 그죠? 신경 과민이고. jittery. jittery. jittery. 들어보세요.
1: jittery. jittery.
0: 카페인 예민 증상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jittery. 하나 더 있어요. hyperactive. active는 되게 좋은 거예요. 활동적인 거거든요. 근데 hyper는 과한 겁니다. 신경 과민이 이것도요. 비슷한 뜻이에요. 흥분된 이란 뜻으로 이제 제가 써놨는데 hyperactive, hyperactive. 커피 마시면 너무 업돼. 이런 거 있죠? hyperactive, hyperactive. 그렇죠? 과다 섭취하거나 일단 커피 자체에 예민하신 분들,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들어볼게요.
1: hyperactive, hyperactive.
0: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신경과민이 될수 있다. 그죠? 좀 예민한 사람,

0: sensitive to coffee 하신 분들은 jittery 될수 있다. 써볼까요? Jittery.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Jittery.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커피 마시면 신경 과민 될수 있다. 됐죠? 다시 한번.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이해되시죠? 이 문장 연습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1: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0: 오케이, 할 만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커피 효과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들. 자, 카페인 때문에 중독성 있죠? Addictive. 들어볼게요.
1: Addictive. Addictive.
0: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들어볼게요.
1: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0: 예민한 경우는 sensitive. Be sensitive to caffeine. 자, 들어볼게요.
1: Be sensitive to caffeine. Be sensitive to caffeine.
0: caffeine 발음 잘해주시고. 자, 이번 주는 여러분과 커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커피 효과 관련된 이런 주제도 저희가 안 해본 주제죠. 그래서 잘 정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다시 보기는 언제든지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무료로 가능하십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EBS 천사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Alright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전화통화로 어우, 거기 날씨는 좀 어때요? 거기 상황은 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쪽에 있는 어떤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그쪽에 있는 어떤 것은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궁금한 상황을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is 궁금한 것 there?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궁금한 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뽑아봤어요. 거기 날씨는 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How is 궁금한 것 there? 요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How is 궁금한 것 there? 이라는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일단은 궁금한 것의 그 상태를 물어보실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How is 궁금한 것, 혹은 How are 궁금한 것. 그래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죠. How are you? 그쵸? 넌 어떠니? 라고 그렇게 궁금한 대상을 물어봤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이제 그쪽 상황에서 어떤가요? 라고 해서 거기서는 그 궁금한 것의 상태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뒤에 there 붙여주시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떤 상황인가요? 거기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이제 앞으로 궁금한 것 그 자리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이제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are가 빠진 이유는요. 이제 궁금한 것을 단수로 오늘은 물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궁금한 것에 어떤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 상태를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으로 날씨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날씨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날씨, 그쵸? weather 넣으세요. How is the weather? 이렇게만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그쵸? 날씨 어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there 붙여주시는 순간, 그쵸? 거기 날씨는 어때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there 넣고 빼고에 따라서 확실히 다른 느낌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만났을 때 How's the weather? 날씨 어때?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랑 거기 날씨는 어때? How is the weather there?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the weather there?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the weather there? 해서 거기 날씨는 어때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요즘 미세먼지가 이슈가 확실히 많죠. 그래서 거기 미세먼지는 좀 어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미세먼지는 아시아 국가에서 혹은 인도 이쪽에서 사실 이제 이슈가 많은 거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 미세먼지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이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니까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죠. 바로 미세먼지 자체는 fine dust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공기 질은 어때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how is the air quality? 라고 해서 air quality 어떤 느낌이요? 공기 질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 상태는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how is the air quality예요. 그런데 거기 미세먼지는 어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there까지 넣어서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Quality, quality. 둘 다 발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그쪽 상황은 좀 어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그쵸, 바로 situation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How is the situation the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상황은 좀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How is the situation there?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the situation there?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거기 좀 상황은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사는 거는 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life라는 명사가 바로 삶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요. How is your life the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서 좀 사는 건 어때?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How is your life there?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life there? 거기서 좀 사는 거는 어때?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궁금한 것을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때요? 라고 물어볼 때 그쵸? 원래는 How is 궁금한 것으로 해서 그건 좀 어때요? 라는 질문이었지만 되게 전화통화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그쵸? How is 궁금한 것 there 가지고 얘기를 해서 there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직접 대면하는 것과 전화통화로 텔레커뮤니케이션 하는 느낌 여러분이 구분되어서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How is the weather there? How is the weather there?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How is the situation there? How is the situation there? How is your life there? How is your life there?
0: 첫 번째 문장으로 그쪽 날씨 어때요? 라는 질문. 그쵸? 바로 How is the weather there?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행을 갔다가 온 거예요. 혹은 출장을 갔다가 온 겁니다. 거기 날씨는 어땠어요? 라고 만나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어땠어요? 라고 과거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How was the weather? How was the weathe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날씨는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고 거기 날씨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How was the weather there? 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습했었던 네 가지의 문장, 그쪽

상황은 지금 어떠냐라는 거를 그쪽 상황, 그쪽 궁금한 건 어땠습니까? 라고 직접 만나서 물어보실 때는 How was 궁금한 거 there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was the weather there?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쪽 미세먼지 어때? 라는 질문. 그쵸. 바로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답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미세먼지 안 좋아요. 나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What is 형용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궁금한 것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우, 여기 날씨 좋아. 뭐, 여기 날씨, 지금 여기 상황 괜찮아. 여기 삶 좋아.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일단 the air quality 혹은 the situation 뭐 혹은 뭐 my life 이런 것들 혹은 the weather 이런 것들 넣고 나서 이제 is good, is ba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 안 좋아를 간단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세먼지 나쁨이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the air quality is bad here 여기니까. here 넣어가지고 구분 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답변도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air quality is bad here. 이렇게 해서 답변하는 연습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는 걸로 how is 궁금한 것 there.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 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really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as you know, 자, 매일 10분 영어죠. 그 중에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자, 오늘 어떤 문장,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맨 처음 the starting point is really important. 오늘의 mindset이라고 하죠. 마음가짐을 기다려요. 내가 그냥 받아 적고 공부하고 외울 거야. 이러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래서 도전이야. 해볼 거야. 내가 얼만큼 할지? 이런 나름대로 열정을 좀 불살라 보세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드리는데 왜 결과가 달라야 됩니까? 훨씬 더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재미도 얻으시고요. 갑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진짜 해보신 거 맞죠? 느낌이 이거예요. 어?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혹은 여자분들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무엇인가 궁금한데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궁금증이 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거를?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어떻게 알아고요. 영어에서는 당연히 how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how do you know if?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How는 어떻게, do you know지만 빨리 하면 how do 할 때 the 발음이 리을로 변합니다. 그래서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아시겠죠?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연습해 보러 갈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거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 어떻게 알아? 이거 사실 옛날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계속 보시면서, 아이, 그거 안 했잖아, if.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잘라서 보시면 돼요. if가 만일의 뜻도 있지만, 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 것이

빠졌는지 어떻게 알아?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 인지의 느낌이 if인 거죠. 자, 이게 네 권자인지 어떻게 알아? 증명할 수 있어? How do you know? 그 다음에 뒤에는 it is yours. 그 사이에 if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So how do you know if it is yours? 발음도 if it is인데 빨리 하면 if it is. If it is가 되는 거죠. If it is. If it is. 됐죠? 네 건지 어떻게 알아? 자, 그게 이거는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면 과일이나 뭐 다른 것들, 그죠? So how do you know if it is? 익다가 뭐예요? 익은. R-I-P-E. Ripe라고 합니다. 그래서 how do you know if it is ripe? R-I-P-E가 익은의 뜻이에요. 자, 그게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 뭐 배수관이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예, 뭔가를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거죠. How do you know if it is blocked? 예, 그래서 blocked라고 쓰시면 돼요. 아니면 물론 이 단어 말고 stopped, 막혔다 아니면 clogged, C-L-O-G-G-E-D 쓰셔도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빨리 다 외워야 된다 이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나만 딱 하시고요. 나 stopped가 마음에 든다. 그럼 하나만 하세요. 마음을 비우셔야 사실은 더 잘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if it is real? 자, 그래서 바로 R-E-A-L 이거 알아두세요. 발음이 real 하면은 이거는 진짜의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A-R 후방의란 뜻을 쓸 때는 rear. 걔는 rear, 얘는 real. 을 발음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시간입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바로 힌트 드리면 your turn time. 이게 내 건지 어떻게 알아? Your turn.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yours? How do you know if it is yours? 얘를 보고 따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상대편한테 야, 이게 네 건지 어떻게 알아? 이 책이 네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게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How do you know?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ripe? 됐고요.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 Your turn?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blocked? B-L-O-C-K-E-D. Stopped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그러면 How do you know?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real? If it is real. 아시겠죠? 자, 그러면 step 2. 연결해 볼까요?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나 뭐 이런 어떤 body language를 읽고 싶다는 거죠. 뭐 머리를 뒤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눈을 피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Many signs that a girl, when a girl likes you, right?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그렇죠? 인지하는지 if. 그렇죠? A girl.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나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if a girl likes you.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빨리 하면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이 발음은 자주 해드리겠지만 걸, G-U-L-L, 걸, seagull, seagull 할 때 우리가 갈매기라고 할 때 그거는 걸 이거고요. 이거는 girl, girl 한 다음에 Earl 점지를 땡기면 돼요. Girl. 됐죠? 아보카도가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보카도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How do you know? 그렇죠? If it is ripe에서 그 이자리에 if an avocado is ripe.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보카도라고 얘를 잘 비벼서 잘 익어서 후숙을 시킨 다음에 색깔이요. green인데 얘가 green이 becomes brown. brownish로 바뀌어요. 약간. 브라운 색깔로. 그때 후숙을 한 상온에서 한 2, 3일 정도 시키면 잘 익습니다. 부드러워요. 걔를 쫙 비벼가지고 다른 거 집어넣고 토마토, 그게 과카몰리라고 하는 멕시코식 샐러드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된장 정도 됩니다. 된장. 쌈장 같은 느낌이 바로 과카몰리. 그게 바로 아보카도로 만듭니다. So how do you know if an avocado is ripe? 됐죠?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누가 내 번호를 찾아냈어요? 이거 어떻게 알지? 전화가 안 되는데. How do you know if someone blocked my number? How do you know if 인자는지 if someone blocked whose number? My number. 이게 부담되시면 장면 떠올리시고요. 장면 떠올려도 부담되시면 다 버리고 문장 하나만 두 번 연습합니다.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가 너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지? 라고 했을 때 반응이 뭐예요? 아, 무슨 뭐 이럴 때 아는가?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 나한테 묻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How do you know if? How do you know if? How do you know if? 이렇게 거기까지만 딱 끊어보시고요. 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A girl likes you.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라고 했더니, hey, go and ask a girl about it, not me. 그래서 g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Ask a girl about it, not me. 물론 제가 이렇게 해드렸지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쌤, 혹시 무슨 사인이 있을까요? 예. 네. 뭐, making eye contact, 뭐, 눈을 맞춘다든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With your sincerity and dignity. 여러분의 진정성과 무엇인가 integrity. 이런 어떤 진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남자건 여자건 서로의 진심을 알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점에서요.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and it's an easy thing to do. Okay, it's a breeze. Where? Just right here. 아주 쉽습니다. 자, ebs.co.kr 오셔서 마음도 남겨주시고 함께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wealth and health. And most of all, love. Bye. Thanks a lot.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0: 분위기?
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0: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화면상에서 불을 지피는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무엇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듣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Like this,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 main always appears last.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네, 불을 지피는데 코카 잎들로 지금 불을 지피기 시작을 합니다. 캐치하셨다면 excellent.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needs to be done manually. 수동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가열되는 것은 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문장 속에 이 부분, 문장 속에 이어져서 들릴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게 되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2.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0: 잘 들리셨겠죠? 자, 그럼 이제 뜻을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농사를 포함해 모든 것은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잉카 문명을 지키기 위함이겠죠, 이것도?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그들은 코카 잎으로 불을 지피는데요. 유일하게 가열되는 것은 돌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이번엔 자막 보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Like this,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 main always appears last.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needs to be done manually.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needs가 아니라 needs. 바로 z로 가시면 되는데 강세 e 이 부분에 주시고요. needs to be done. 여기 강세 주시고 어떻게 manually. manual 할 때 혀가 we need로 붙게 되죠. manuall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needs to be done manually. Okay, Google listening 2 needs to be done manually.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needs to be done manually. Alright, 문장에서도 give a shot.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One more time.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Excellent.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자, that's being heated에서 heated로 들리지 않고 t 사운드가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지금 중간되어 있죠. 이런 경우 네, flap 현상에 의해서 t 사운드가 r 소리에 가깝게 들려주게 됩니다. 끝에 ed 자체가 r 이렇게 되는 거죠. So, heated is the stone. S 사운드, T 사운드. 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된소리 현상, stone 아니라 stone. 그렇게 발음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Google listening 1.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Okay, Google listening 2.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Well done. Give her a shot in that sentence as well.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One more time.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Excellent.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으면서 북미권 발음과 비교해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2.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0: 네, 확실히 영국식 발음은 T 사운드를 제대로 내주네요. 큰 차이점입니다.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Everything blank needs to be done blank 했어요. 첫 번째 빈칸에 including farming 했으니까 뭐뭐를 포함하여 farming은 농사를 뜻하죠. 농사를 포함해 모든 것이요 needs to be done 되어져야 하는데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빈칸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빈칸에 두 번째 들어갈 한 단어 manually 이게 바로 수동으로 다 손으로 한다는 거죠. 기계가 아니라 like this 이렇게요. They blank Amantani Island 라고 했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coexist with 뭐뭐와 공존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면서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아만타니 섬과 공존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은 섬과 공존합니다. They start the fire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의 핵심에 실마리가 들렸을 텐데 그들은 시작합니다. 뭘요? The fire,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거죠. 뭐로? With coca leaves라고 했습니다. 코카 잎들로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But, 그런데요, the only thing That's

0: heated, 데워지는 그한 가지 고건 무엇이냐 하면 is the stone. 돌만 데워집니다. 데펴집니다. 또는 뭐 달궈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The main always appears blank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뭘까요? 맞아요. Last죠. Last. 마지막에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었죠. 전체 이야기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처음 들으셨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들을 수 있는지 점검하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Like this,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 main always appears last.
0: 네, 여러분 잘 캐치캐치 잘 들어보셨겠죠? 정보를 가지고 듣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안 들렸던 부분들이 모두 캐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내서 연습하는 것도 청취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니까 잊지 마시고 들으면서 말하는 연습까지 더불어 반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bye.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short on means 부족하다. Now, box는 아시는데 이 bubble wrap? Okay, so bubble wrap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좀 흔히 쓰는 그 뽁뽁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막 그거 빡빡빡 터지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You like squeeze it.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Alright, so bubble wrap. We call that bubble wrap. 자, bubble 아시죠? Bubble 이렇게 네 그걸로 이렇게 bubble 그 안에 공기가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Wrap. Okay, so bubble wrap. Alright, we should have more in the warehouse. We should have more in the warehouse. 자, 창고에 더 있을 거예요. 자, 이 한국말은 굉장히 어쨌든 간단하죠. We should have more. So, we should have more.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아마 있을 거야. 네, 그런 뜻이죠. So, we should have more in the warehouse. 자,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거기 더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arehouse, 창고. Oh, really? Let me go check. Oh, really? Let me go check. 아, 그래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Let me go. 자, 이 pattern 아주 나오죠? Let me do something. Let me see. Let me go. Okay,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ne more time. We're short on boxes and bubble wrap. Oh, we should have more in the warehouse. Oh, really? Let me go check.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in detail. Alright, to be short on is the expression. To be short on means 뭐뭐가 부족하다. So let's look at some examples. We're short on food. It's not enough. We're short on food. It's not enough. 자, 음식이 부족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 파티가 있습니다. 뭐 결혼식이 있어요. 네. 아니면은 뭔가 뭐 회의가 있는데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So in that case, we don't have enough food.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we're short on food. 더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So we're short on. Next one. We need extra help. We need extra help. We're short on staff. We're short on staff. 자, 추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요. Okay. 자, 식당에서 갑자기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뭐 서버들이 부족해요. So we're short on staff. 뭐 we're short on servers. We're short on plates. It could be anything really. So very useful expression to be short on. And even inside the house, 집에서도 뭔가 뭐 티슈가 없다, 뭐 화장실이 없어요. We're short on bathroom tissu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point. Bubble wrap, bubble wrap. 자, bubble wrap, 뽁뽁이죠? Yes, of course, 뭐 우리가 맨날, it's not a term that we use every day. But it's very important when you are packing. 네, 사무실에서도 뭔가 빡세가지고 물건 보낼 때 뽁뽁이가 꼭 필요하고. And maybe when you're traveling, you may need some bubble wrap to pack the fragile items. 깨질 물건들을 이제 뽁뽁이를 이렇게 포장해야죠. Alright, let's look at some sentences. Excuse me, do you have bubble wrap? 여행을 갔는데 뭔가 글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뽁뽁이를 포장해서 매장을 갔어요. Excuse me, do you have bubble wrap? 자, 실례합니다만 뽁뽁이가 있나요? 네, 찾는 거죠. 네, 집에 가서 이렇게 포장을 하라고. Alright, next one. You need to wrap it in bubble wrap. You need to wrap it in bubble wrap. 네, 뽁뽁이로 포장하셔야 합니다. 왜냐, 깨질 수가 있으니까. Alright, so bubble wrap, 뽁뽁이 꼭 기억해 주세요. Al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Al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It's time to speak out loud. Practice out loud. That's very important part of language learning. 자, 눈으로 다 공부하지 말고요. You've got to practice it. 100%. It doesn't absolutely have to be perfect. No, just practice. All right, are you ready? Let's do it. We're short on boxes and bubble wrap.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Example versus sample. Example versus sample. Today's words are example and sample. 네, 오늘 단어들은 example 그리고 sample인데요.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일단은 첫 번째 단어 example. 네, 여기서는 발음을 example. Example. G처럼 시작해서 그 다음에 Z로 넘어가는 거예요. Example. Example. Okay. 강세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Example. 네, 맞아요. Z에 들어가죠? Example. Example. 네, 그래서 발음도 중요하지만 강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어느 정도 잘 하시면 강세에 조금 신경 써보세요. Okay, example. Example 같은 경우는 설명, 증명을 위한 본보기 또는 예시입니다. So, example is something that helps to illustrate or prove a particular rule or principle.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is a good example.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Example. 예제. Example. Examp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is a good example. Good가 아니고요. Good. This is a good example. 이건 좋은 예제야. 이건 좋은 예제야. This is a good example. Okay, 안 좋은 예제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this is a bad example. This is a bad example. 근데 여기는 This is a good example. Okay? So an example is something that proves something or helps to illustrate something. Okay? Especially when you're learning something. 두 번째 문장입니다.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네, 머피의 법칙은 영어로 Murphy's Law라고 합니다.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그건 머피의 법칙의 전형적인 예시야. It is a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커피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뭐 카페인 성분 때문에 좀 각성 효과도 있고 이렇게 잠이 깨는 효과, 그다음에 이제 중독성인 그런 이유도 카페인 성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카페인에 예민해서 신경 과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봤죠. 자, 오늘은요, 커피를 사 먹는 장소들이죠. 요즘은 물론 집에서 커피를 많이 또 만들어 먹지만 커피숍, 카페 관련된 얘기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를 일단은 사 먹으러 가는 카페나 커피숍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을 하는 얘기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주문하면 진동벨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말은 영어로 또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째, 커피숍은 그냥 커피숍 하면 되는데 그 버전이 몇 가지가 있죠. 커피숍, 뭐 당연히 아는 단어인데 여기다가 place를 넣어서도 하셔도 돼요. coffee place. 우리도 이제 커피 전문점이라고도 하고 커피숍이라고도 하고 커피집이라고도 할 수 있듯이 이 place는 그냥 음식점 같은 거나 뭐 사 먹는 공간 앞에다가 음식 주고 place 하면 그 장소를 말하는 거죠. 이건 예전에 저희가 음식점 같은 거 할 때 했었어요. coffee shop versus coffee place. coffee place. I know a good coffee place here. 그러면 shop 대신에 쓸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Coffee shop, coffee shop, coffee place, coffee place.
0: Okay. 커피 체인점이 있을 거고요. 동네 카페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볼게요. 자, 체인점은 그냥 체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대형 체인점이란 major coffee chain, major coffee chain. 우리나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점포수가 천 개가 넘는 대형 체인점들, 그죠? major, 주요 coffee chain 하면 커피 전문점, 체인점을 말합니다. Major coffee chain. 그 다음에 local cafe. 자, 요 카페 단어 발음은 항상 부탁드리지만 조금 특이하죠. 카페가 아니라 영어 발음은 cafe, cafe, ca에 가깝고 fe, fe. 웬만해서는 그렇게 비슷하게 좀 읽는 노력을 해주세요. 자, 영어에서는 그렇게 읽으니까 local cafe, local cafe 하면 뭐 대형 체인점보다는 우리 동네 카페 정도의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jor coffee chain. Major coffee chain. Local cafe. Local cafe.
0: 여기 약간 동네를 살려주는 단어죠. 크기가 큰, 자, 뭐 large, big인데, 자, 크기라는 말을 large와 이제 같이 콜로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콜로케이션은 뭐냐면 단어의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린다고요. Big in size. 크기가 뒤로 가요.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이렇게 갑니다. 크기 면에서라는 말을 뒤에다 주고 크기 면에서 크다. 다시 말해 대형 커피숍 체인점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점포 크기가 크다. 로컬 카페보다는 이런 얘기할 때 big in size. 들어보세요.
1: Big in size. Big in size.
0: 어려운 게 아니라 어순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주요 커피 체인점들은 크기가 굉장히 크다. 크기가 크다. 그죠? 그러면 major coffee chain.

0: are big in size.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피동사 주고 are big in size. 자, 큰 커피 전문점 체인점들은 점포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크다.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들어보세요.
1: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0: 자, 사방에 있다. 자, 여기저기에 다 있다란 말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all over the place. 이겁니다. 이거 오늘 확실하게 콜로케이션 연습할게요. Be all over the place. Coffee shops are all over the place. 요즘에 뭐 커피숍 없는 데가 없지. 약간 이런 어감이죠. All over the place. 강세 여다 주시고 all over the place. 들어볼게요.
1: Be all over the place. Be all over the place.
0: Bingo. 커피를 뭐 그 자리에서 사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들고 나올 수 있죠. 자, 그럴 때 쓰는 표현 딱 두 가지. 자,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다. 요즘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아무튼 뭐 테이블은 좀 띄어져 있고 그러지만 자, 그 자리에서 커피 마시다. Drink coffee on the spot. Drink coffee 어디서? 그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On the spot. Drink coffee on the spot. 들어보세요.
1: Drink coffee on the spot. Drink coffee on the spot.
0: Okay? 그 다음에 take-out은 뭐 take-out coffee라고 잘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get coffee to go. 이거 쓰세요. take-out coffee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안 씁니다. get coffee to go. 커피를 take-out 하다라는 말을 영어권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Get coffee to go. 물론 호주나 이런 뭐 다른 나라에서 뭐 take away coffee 여러 가지 표현인데 일단 미국 영어에 맞춰서 표현 정리합니다. 들어볼게요.
1: Get coffee to go. Get coffee to go.
0: 오케이.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take out 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표현이 다 필요하네요. Drink coffee on the spot이 필요하고 get coffee to go 이게 필요하고 그죠?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일부는 이제 사서 그 자리에서 먹을 때도 있고.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다른 분들은 들고 나올 때가 있다. 이 while은 뭐뭐 한 반면이란 뜻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이 아니라 반면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먹지만 반면 다른 이들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 됐어요?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게 지금 딱딱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는지만 파악이 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0: 계산대를 뭐라고 하냐면 counter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계산원이 있는 계산대를 cashier라고 해요. 들어보세요. Cashier, cashier. 계산을 해주는 직원분도 cashier라고 하고요. 실제 계산을 하는 그 장소도 cashier라고 합니다.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cashier, cashier. 강세를 뒤에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커피숍 가실 때 cashier라는 단어 어디 적혀있나 한번 보세요. 외국 체인점들 같은 경우는 이 단어가 써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계산대 앞에 cashier 들어볼게요.
1: cashier, cashier.
0: 주문을 하다. 주문을 하다. order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동사로 써도 되는데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자, I make my order at the cashier. I make my order at the cashier. 주문을 하다 콜로케이션입니다. Make one's order. 들어볼게요.
1: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0: 마지막으로 그 진동벨 있죠? 자, 진동벨 드릴게요. 잉 울리면 가는 거죠. 자, 뭐라고 그럴까요? 들어보신 단어 있을 텐데요. 진동벨. Buzzer. Buzzer. 퀴즈 대회에서 버저 누른다고 하죠? 버저. 버저비터. 그 저기 농구 경기에서 몇 초 안 남았는데 띠 끝나는 거 버저 그거예요. 진동기를 buzzer라고 합니다. buzzer 들어보세요.
1: buzzer, buzzer.
0: 자 그럼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계산대에 가서 주문을 하면 진동벨을 준다. 그죠? 그래서 진동벨이 울리면 이제 받으러 가는 거니까 주문을 하면 진동벨을 줍니다. 뭐 주어가 약간 생략이 됐네요. 그죠? 그쪽에서란 말로 뭐 주어는 그냥 they로 합시다. they 바리스타 분들이 they 진동벨 준다. give you a buzzer. 그죠? 주문할 때 when you make your order. 그죠? you는 다 일반인이에요. 일반화 시켜가지고 you를 쓴 겁니다. when you make your order. 주문할 때 진동벨 줍니다. they give you a buzzer when you make your order. 별거 아니죠? 자, 들어볼게요.
1: they give you a buzzer when you make your order. they give you a buzzer when you make your order.
0: 자, 오늘은 커피숍과 카페 자체에 대한 커피를 사 먹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대형 커피 체인점은 major coffee chain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네 카페는 local cafe. cafe.

0: 자, 강세 잘 주세요. 들어볼게요.
1: Major coffee chain. Major coffee chain. Local cafe. Local cafe.
0: 자, 커피를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고 들고 나오기도 하는데 테이크아웃이란 말보다는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콜로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Get coffee to go. 요거 씁니다. Get coffee to go. 들어볼게요.
1: Get coffee to go. Get coffee to go.
0: Very good. 주문하다.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주문하다죠? 다시 한번요.
1: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0: 자, 커피 관련된 주제 이번 주에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은 경우는 자,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니까 이용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교환도 다 정리해서 일주일씩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놓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답변, 질문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어떠한 것이 좀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육감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떠한 감각이 특히나 좀 다른 사람들에서 발달했을 때 저는 어디에 좀 민감해요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은 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바로 저는 어디에 민감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sensitive to 무엇 해서 그 민감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은요, 저는 어디에 좀 민감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뽑아봤어요. 저는요, 카페인에 좀 민감해요. 커피 한 잔만 마시면 막 잠을 못 자고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 요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이라는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혹은 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I am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am sensitiv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지금 민감한 상태입니다 혹은 전 민감한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되게 어디에 민감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전치사 to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전 어디에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민감한 것 자리에 다양한 것을 넣어주시면은 전 어디에 좀 민감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카페인에 좀 민감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카페인은 영어로 카페인이라고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음 기호 한번 알아두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카페인은요, 카페인 이렇게 발음합니다. I'm sensitive to caffe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카페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카페인에 민감합니다. I am sensitive to caffein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sensitive to caffeine. 한 번만 더. 시작. I am sensitive to caffeine. 해서 카페인에 좀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 I am sensitive to caffein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어우 시끄러워.

0: 시끄러.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소음에 민감한 거예요. 그럴 때, 저는요, 좀 소음에 좀 민감하거든요. 귀가 좀 많이 발달돼 있어서요. 이런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음은, 그쵸? 여러분, noi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좀 소음에 민감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I am sensitive to nois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sensitive to noise. 한 번만 더. 시작. I am sensitive to nois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좀 소음에 민감합니다. 혹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소음에 민감해요. I am sensitive to noise로 또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는 냄새에 좀 민감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I am sensitive to smells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전 냄새에 좀 민감합니다. 전좀 후각에 좀 민감해요. I am sensitive to smells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sensitive to smells. 한 번만 더. 시작. I am sensitive to smells라고 해서 저는 좀 냄새에 민감해요. 라고 또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저는 좀 날씨에 민감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그쵸? weather 넣으세요. I am sensitive to the weath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좀 날씨에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되게 날씨는 찬 날씨랑 그리고 더운 날씨로 약간 좀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전좀 추위를 조금 잘 타는 편이에요. 저는 좀 추위에 좀 민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I am sensitive to the cold weather. 그럼 저는 좀 더위에 좀 민감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I am sensitive to the hot weather. 해서 hot, cold를 여러분 중간에 넣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sensitive to the weather. 한 번만 더. 시작. I am sensitive to the weather.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날씨에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조금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으로 얘기를 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음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m sensitive to caffeine. I'm sensitive to caffeine. I'm sensitive to noise. I'm sensitive to noise. I'm sensitive to smells. I'm sensitive to smells. I'm sensitive to the weather. I'm sensitive to the weathe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하면서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혀 소음에 민감합니다라는 표현. 그쵸? 바로 I am sensitive to nois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를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소음에 민감하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에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Are you sensitive?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re you sensitive to noise? 이렇게 물어보시면 혹시 소음에 민감하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Are you sensitive to noise?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ensitive to noise? 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소음에 민감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Are you sensitive to 무엇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카페인에 민감해요. 라는 거. 그쵸? 바로 I am sensitive to caffeine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것의 반대의 의미는 뭐죠? 그쵸, 바로 둔감하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몇잔 마셔도 그냥 잠푹잘 자요. 저는 카페인에 좀 둔감한가 봐요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둔감하다라는 거는 그렇죠? not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I am not sensitive to caffei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카페인에 둔감해요. 라는 표현으로 I am sensitive랑 I am not sensitive랑 그거 두 개를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민감하지 않습니다라는 둔감합니다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ot sensitive to caffeine 해서 여러분이 I am not sensitive to 무엇을 가지고 그렇죠. 저는 거기에 민감하지 않아요. 거기에 둔감합니다. 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는 어디에 좀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둔감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so great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저는 이근철이고요.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렇죠? 좋은 에너지도 만들고 행복감도 만들고 자신감도 올려드리고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딱 한 문장만으로요. 오늘은요, The Weekly Review Time. 일요일에 나왔던 내용들을 쫙 일요일에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쫙 한번 모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우리말 하다가 살짝 틀려도, 너 우리말 못해! 이러지 않잖아요. 영어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틀렸나 보구나.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나 스스로를 편하게 만듭니다. Is that right? Okay. So the very thought will make you feel more comfortable. Alright. So today's What Mission Possible is waiting for you. Here we go. 네. 자, Mission Possible 월요일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회의를 바로 잡아. 이렇게 얘기했죠. 했더니 필요하면 할게. 자,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아시겠죠? 그 다음에 set up another meeting. 바로 셋업인데요. SET, 그 다음에 UP 할 때 UP는 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뭘 하다 할 때 셋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누구한테 음모를 꾸며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frame someone, 이것도 set somebody up, set up someone 이렇게 쓰셔도 돼요. She set me up. 그 여자가 나를 음모로 몰아놓았어. 나를 모함했어 라는 뜻으로, 그죠? 예, 그래서 it was a setup. 그건 모함이었다고 해도 되지만 무엇인가 이렇게 잡는 것도 set u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f necessary, set up another meeting ASAP, as soon as possible, 아니면 ASAP, ASAP이에요. 예, 됐죠? 자, 했더니 yep 하는 것은 친구 사이에서 혹은 뭐 가까운 사이에서 알았어요. 우리말로 넵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yep if needed. if needed인데 발음이 빨리하면 if needed. 똑같은 말이 if necessary. 구어체에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if need be. 이것도 정해진 표현인데요. if 이게 ed가 없고요. if need 다음에 띄고 비동사 be를 쓰잖아요. 그러면 if need be. if need be. 얼핏 보면 틀린 표현 같은데 필요성이 be 존재한다면 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는 그런 구조에서 if need be, if needed, if necessary 이렇게 세 가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표현은요. 감독은 후속편으로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우와, 나 그 전에 나왔던 영화 재밌게 봤는데. 자, 뭐하고 있는 중이다는 옛날에 이미 많이 했었죠. The director is making a new film. 그렇죠? 그런데 뭘로써요? 로써란 뜻의 as a follow-up. 바로 이거죠. 그래서 The director is making a new film as a follow-up, 아니면 as a sequel, S-E-Q.

UEL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Really? I enjoyed. I really enjoyed. 강조해도 되고요. I enjoyed the previous one. 그 전에 나왔던 영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만, 리듬을 타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저한테 쌤, 인토네이션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인토네이션의 출발점은요. 강하게 읽어야 되는, 강하게 말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부분은 버리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강하게 말씀하시면 그게 인토네이션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I를 크게 해볼까요? I, one, 뭐라고 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I는 약하게 읽고 enjoyed, enjoyed만 크게 하는 거예요. Enjoyed the previous one. 그러면 아, 이전에 나왔던 걸 즐겼구나, 좋아했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억양은, 인토네이션은 강조할 부분을 커다랗게 발음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거는요. 막판의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기억나시나요? 뭐뭐 해야만 했다. 그래서 have to의 지난 이야기니까 had to. 그렇죠? 그래서 we had to change our plans. 그렇죠? 아니면 plan이 하나면 plan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At the last minute. 그래서 we had to change our plan at the last minute. 그랬더니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Things happen. 이 표현도 꽤 많이 스티커로도 보이니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거는요.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걸 이게 증명할 거라니까. 그랬더니, 맞아, 나도 그의 재능을 믿어. 자, 증명해 줄 것이다. This will prove. 뭘 증명해 주는 거예요? He isn't. He is not. 뭔가요? 그렇죠? 바로 one hit wonder인데 한 명이니까 a one hit wonder. 됐습니다. So, this will prove that he isn't a one hit wonder. 이게 만약에 prove라는 단어가 부담되시면은요. 이게 보여줄 거야. 얼마나 쉬워요. This will show. prove 자리에다가 S-H-O-W. 아시겠죠? W 하지 마시고요. This will show. This will prove. 그렇죠? That he isn't a one-hit wond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재능을 믿어. 역시. I believe in his talent too. 발음이요. T 발음이 겹치기 때문에 his talent too. 이렇게 안 들리고 his talent too. 잘못되면 탤런트가 두 개야? 두 번째 탤런트야? 네, 그게 아니고요. I believe in his talent too. 자, 금요일은요. 바로 이겁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랑 함께 해달라고. 이거 말씀드렸죠? ever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wherever, 그렇죠?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함께 있어줘. stay with us. 자, 됐죠?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뭐 더 이상 부르지 않더라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Stay with us. 자, 그랬더니 I will always be right beside you 하셔도 되고요. Behind you 해도 돼요. Behind you는 뒤에서 도와줄게. Beside you는 옆에 함께 해줄게 뜻이니까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tay with를 beside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까?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여자한테 물어봐, 나 말고. 자, 그래서 뭔가 궁금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이때 if는 인지 아닌지라고 봐도 되고요. 뭐뭐 한다면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만 보시면 돼요. If a girl likes you. 여자애가 너를 좋아하는지. 이때 you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Ask a girl about it. 여자한테 물어보라고. Not me. 내가 어떻게 알아? How do I know? 이렇게 그런 말을 대신 이렇게 쓴 거죠. 됐죠?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그랬더니 Ask a girl. Ask a girl about it. Not me.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이거 걸 이게 아니고요. Girl 한 다음에 뒤에 튀기면서 girl. Girl. 혀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girl. Girl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Girl. 됐죠? 자,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우리가 사실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영화 끝났다. The end만 보인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자, 음식을 먹었는데 중간에 와, 맛있어.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거기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나오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들고 청국장에 아주 구수한 냄새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배만 불러. 이러면 참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겠죠? 저는 인생이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의 포트는 이거죠. 여러분, 자,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인생을

즐기시고 그다음에 서둘러서 훅 끝낸다. 막 달려서 나몇등 했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맨 마지막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간은 무조건 힘든 거잖아요.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그렇죠. Life is not a race. 인생은요, 그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It's a gift. 예, 바로 선물인 거죠. So, enjoy it. 예, 바로 즐기세요. 그리고 and don't rush through it. 절대로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의 맨 마지막 종착역은 뭐예요? 당연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왜 일부러 사라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과정을 다 매번마다 즐기시면 전체가 더 의미가 있더라. 그러면서 매 순간 행복을 느끼는 그 양이 더 많아지니까 참고 있다 맨 마지막에 느끼는 행복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자, 나름대로의 멋진 행복론 다 갖고 계시겠지만 뭐 저도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보는 느낌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you know where to go, right? ebs.co.kr.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뭔가 명언을 읽을 때 그 명언을 한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왠지 그 명언을 내가 정말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명언은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또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자야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아, 오늘의 명언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뼈를 때리는 조언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아주 짧죠. 하지만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이거든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문법적인 요소는 바로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Get used to it 라고 적혀있는, 사실은 문장이죠.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seem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 비동사 또는 get 동사가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sed to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자, 비동사가 쓰인 경우에는요, 그 명사에, 무엇에 익숙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갯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그 명사에, 무엇에 익숙해지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아하! 이렇게 아하! 하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used to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used to의 쓰임이 다르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used to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는 used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것도 있고 플러스 앞에 비동사나 get동사가 붙는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무엇무엇에 익숙하다, 무엇무엇에 익숙해지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used to가 쓰였다고 두 가지가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거 구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볼게요.

She's used to the noise from her neighbors. She's used to the noise from her neighbors.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is 비동사가 쓰였고요. Used to the noise. 해석해 보면 그녀는 소음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소음에 익숙해요. 근데 그 소음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겁니까? From her neighbors, 그녀의 이웃들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웃 주민들의 소음에 익숙합니다. 뭐 위층은 맨날 뛰어다니고요. 밑층은 맨날 기타 쳐요. 그것도 밤에만 치더라고요. 하하, 저는 익숙해요. 뭐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he is used to the noise. 요게 중요해요. 그리고 발음도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 잘 들리시라고 used to 요런 식으로 또박또박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제로 빠르게 읽다 보면요. 그 드 소리 잘 안 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 나눴었어요. 해서 she's used to the noise. She's used to the noise. 이런 식으로 많이 읽히게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도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He's not used to the new work schedule yet. He's not used to the new work schedule yet. He's not used to. 익숙하지 않은 거죠. 무엇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The new work schedule. 새로운 근무 일정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마지막에 이제 yet가 붙어서 뭐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정도의 뉘앙스가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sed to 동사와만 헷갈리지 않으면 이 쓰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쵸?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문장, 뼈 때리는 조언, 뼈 맞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뭐라고 적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Life is not fair. 삶은 공평하지 않답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Get used to it. Get used to it.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익숙해지세요. 라는 거죠. 누가 말한 거예요? 빌 게이츠가 말한 겁니다. 빌 게이츠가 말한 말이에요. 삶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불평하지 말고요. 그리고 뭐, 나는 안 될 거야. 나에게는 가망이 없어. 포기하지도 말고요. 그냥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굉장히 뼈 때리는 조언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언 안에 삶이 공평하지 않더라도 희망 잃지 마세요. 노력을 그만두지 마세요.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라는 사실 뼈 때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좀 따뜻한 마음씨가 녹아 들어가져 있는 그런 명언이다.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어떠실지 궁금한데 자, 이것들 사용해서 문장 몇 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의 유머 감각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말, 요게요. 우리나라 어떤 그 대화에서는 이게 평상시에 보기 힘든 그런 종류의 문장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내가 우리 부장님 그 유머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많이 본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영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유머 감각이 너무 나랑 안 맞아. 이런 것을 살짝 애둘러서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 사람의 유머 감각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거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볼 텐데 포인트는 내가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라죠. 진행형 써주는 겁니다. 해서 I am으로 시작해요. I am. 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Getting used to. I'm getting used to. I'm getting used to. 적응하고 있는 중이야. 무엇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To 다음에 이제 명사 또는 명사 구 넣어주면 되죠. His sense of humor. 문장 완성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m getting used to his sense of humor. 한 번 더. 시작. I'm getting used to his sense of humor.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내가 그의 뭔가 자꾸 저는 이렇게 부장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우리 부장님의 어떤 그 유머 감각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뜻은 사실 나랑은 좀 안 맞아 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다 해서 뭔가 원어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숨겨진 뜻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녀는 밤에 혼자 공부하는 데 익숙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밤에 공부하는 게 차라리 저는 더 좋아요. 익숙해요 라는 얘기 제가 종종 듣는데 이거 영어 문장으로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주어는 이제 she, 그녀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익숙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She's used to.
She's used to. 그녀는 익숙해요. 근데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이래서 여기가 지금 별 3개짜리 문제인 거거든요. 무엇에 익숙하냐면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진 거죠. 공부하는 데에 익숙한 거예요. 그냥 여기다 동사 원형 study를 넣지 말고 공부하는 것이라는 의미 동명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익숙하다, 무엇무엇에 익숙하다라는 이 표현에서는 to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가 들어간 거예요. She's used to studying. She's used to studying. 그리고 나머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해서 혼자, alone, 혼자, 언제 근데 또 이거 공부하는 게 익숙한 겁니까? Late at night, 밤늦게 라는 의미까지 붙여주면 이 문장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s used to studying alone late at night.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그 빌 게이츠의 뼈 때리는 조언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와 이거 너무 심하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따뜻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아시죠? 오늘 영어 공부 같이 하는 동안 오늘 배웠던 골반 열기 자세 하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I see 그리고 I see it 표현입니다. I see를 나는 본다라고만 해석을 하셨다면 절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I see 하면은 나는 이해한다라는 뜻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I see it. 뭔가 상상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뭔지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뜻으로도 쓰인대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몸이 H 모양, 손자 H 모양처럼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Do you see it? 이랬어요. Do you see what I mean? Do you see what I mean?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Can you see yourself straightening out your leg? 이랬어요. 혹시 당신이 언젠가 다리를 쭉 펴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했어요. Do you see it? I see it의 see였습니다. 그래서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대화문 보러 가겠습니다.
1: I don't get why you were so upset back there. What's wrong? He closed the door on my face. Didn't you see?
2: Oh, I see. Sorry, I didn't see that.
1: It's okay. He's like that.
0: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1: I don't get why you were so upset back there. I don't get. 난 이해가 안 돼. I don't see.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I don't get why you were so angry or upset back there. 아까 저기서 너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What's wrong? 뭐 문제 있어? 그랬더니 he closed the door on my face. 문전박대라고 하죠. 정말 얼굴이 바로 있는데 문 앞에 얼굴에다 대고 문을 탁 닫았을 때 he closed the door on my fa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Didn't you see? 그거 못본 거야? 설마? 이렇게 물어봤어요. Didn't you see? 여기에서 see는 본다라는 see죠. 그러면 다음 친구가 Oh, I see.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여기에 나왔어요. Oh, I see. 아, 이제야 이해가 됐어. Sorry, 미안해. I didn't see that. 그건 못 봤어, 내가 아까. I didn't see that. 얘기하니까 친구가 It's okay. 아, 괜찮아. He's like that. 이럽니다. He's like that.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 원래 그래. He's like that. She's like that.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 걔 원래 그래. He's like tha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화 보러 갈게요. Your daughter's so pretty. I absolutely agree, but unfortunately, she's not my daughter. She's Laura's. She's Laura's daughter? Oh, I see it. Right? They have the same eyes.
0: 네,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봤어요. Your daughter's so pretty. 따님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런 얘기 막 이렇게 장터에서도 많이 하죠. Your daughter's so pretty. 이렇게 얘기하니까 I absolutely agree. 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But unfortunately,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she's not my daughter. 그녀는 내 딸은 아니에요. She's Laura's 로라 꺼예요처럼 들리죠? She's Laura. 누구 꺼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자식이에요라고 할때 Laura's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She's Laura's 로라의 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She's Laura's daughter? 네? 로라의 딸이라고요? Oh, I see 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표현. Oh, I see it. 아, 무슨 말인지 보이네요. 상상할 수 있겠네요. 그저 여자분이 로라의 딸이라는 게딱 상상이 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right? 그죠? They have the same eyes. 두 분의 눈이 정말 많이 닮았죠? They have the same eyes. 똑같은 눈을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0: here on our stomach. Yay! Next time, we are going to do the bow pose. Alright?
1: 오늘 우리 엎드려서 골반 열기 자세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활 자세라는 것을 해볼까 합니다. 활 자세 기대되죠? 영어 표현 I see 그리고 I see it 차이점을 같이 공부해봤어요. 나는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상상이 된다 또는 이해가 된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많이 많이 연습하시고 복습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and I hope you have the most amazing day. Okay? Bye.

0: better than calling. But if you're trying to have a whole conversation with someone, you should just call them. With texting, there's no emotions, and it's really difficult to misinterpret things and to not understand the way someone is feeling when they say something. So it causes a lot of miscommunication and confusion, and you should just pick up the phone and call someone and then talk to them if you really have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좀 해보죠. 먼저 첫 번째 패턴, you should just 하면 그냥 직역하자면은 당신은 그냥 뭐뭐 해야 합니다라고 되겠지만 그냥 뭐뭐 하세요라고 어떤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경고를 하거나 조언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cause a lot of라는 패턴도 쓰였습니다. 많은 뭐뭐를 야기하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phone for an hour now.
1: 네, 한 시간째 지금 통화를 하고 있다 할 때는 be on the phone, yeah. 전화 위에 있는 거지만 전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Yes. 사용 중인 거고 he has been on the phone for an hour now. 지금까지 봤을 때
0: yes.
1: 지금 한 시간째 통화 중입니다. 다시 한번
0: He's been on the phone for an hour now.
1: I wonder what the phone call is about.
0: Right? Maybe it's a breakup. Just joking.
1: Better than a text.
0: Yeah.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문자메시지보다 전화를 선호한다는 내용을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t our two posts. I prefer calling over texting. Calling is much more intimate and direct. I much prefer calling over texting. I'm a relationship-oriented person, and hearing a voice conveys much more emotion than words on a screen.
0: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 Kat says,
0: I prefer calling over texting. 문자보다 전화를 선호한대요. Calling is much more intimate and direct.
1: Direct.
0: 네, intimate 하면 친근감이 느껴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전화가 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1: You feel the warmth, the love.
0: Love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아무튼 intimate하고 더 직접적인 대화 느낌이 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 And Brennan says
0: I much prefer calling over texting. 이렇게 much를 쓰기도 해요. prefer라는 동사 바로 앞에.
1: Yeah, 네. I much prefer sweet potatoes to regular potatoes.
0: Okay. 고구마를 훨씬 더 좋아한다. 감자보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보다 전화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I'm a relationship oriented person.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어서 and hearing a voice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conveys 전달을 해 줍니다. Much more emotion 더 많은 감정을 훨씬 더 많은 감정을 than words on a screen.
1: Right.
0: 그냥 화면에 적힌 단어들보다.
1: Right.
0: 이렇게 문자 메시지라고 하지 않고 꼭 words on a screen, words on a piece of paper 이렇게 하는 그 단어가 의미 없다라는 느낌으로 표현해 주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Yeah. So when you say that it means less.
1: Yeah. For sure. It means much more less.
0: Yeah. Okay.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what about you guys? Do you prefer texting or calling?
0: And why?
1: Yeah, and why?
0: If you love texting, I'm sure it's because you don't want to talk on the phone and you know, share too much of your emotions.
1: Right. And if you are that kind of person, do you share important information over text message? Or in that case, do you call?
0: I personally prefer text, although I mentioned it again, I mean, yesterday too. But let us know.
1: Yeah, let us know.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tuning in with us today. We will, of course, see you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을 이렇게 부하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정답 문제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and welcome to my kitchen. 올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요? 뭐 상관없어요. 왜냐면 오늘은 크리스마스 요리 하겠습니다. Today we're making a Christmas wreath bread. 오늘은 크리스마스 리스 브레드 빵 만들어 볼 거예요.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입니다. We have 호떡 mix. We have sweet corn. We have chick ham. 네, 오늘은 치킨 만든 햄이요. 닭고기 만든 햄. We have cake syrup. 우리 케이크 위에 뿌리는 시럽이요. We have yeast. Yeast. We have dried oregano. 그 콘 오레가노. We have sriracha mayo. 그 sriracha mayonnaise 소스입니다. We have rosemary. 이거 로즈마리예요. We have onion, 양파, and we have one egg. 달걀 하나. 먼저 물하고 이스트 섞여서 해야 해요. We add the yeast. 이스트 들어가고 and warm water. 살짝 뜨거운 물. 아주 뜨겁지 아니지만 warm water. And we mix. And now we add the 호떡 mix. 호떡 믹스 들어가고 and we mix that together. 이거 3분 정도 믹싱 해야 해. 시간 조금 걸려요. 왜냐하면 밀 가루 물하고 이스트 섞였을 때 믹싱하고 이 밀 가루 모짜렐라 치즈처럼 즉 즉 갈 거예요. We're making very stretchy dough. 하, 이제 숟가락 하는 것은 힘들어요. 앞으로 손들 쓸 거예요. I'm going to use my hands now to knead the dough. 반죽은 만들어야 돼요. So we keep mixing and stretching. 그리고 you can do it like this. Mix it together. 이렇게 반죽 만들었을 때 살짝 쭉쭉 느낌이 있어요. 그거 됐을 때 준비됐어요. 솔직히 진짜 식빵 만들고 싶을 때 이런 kneading은 더 많이 해야 해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방은 케이크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Our dough is ready to make into balls. Okay, now we can cut our ham and our onion. 이제 우리 치킨 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양파도 잘릴 수 있어요. We want to cut them the same size as the sweet corn. Cut this way. 손 조심하세요.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큐브. 옥수수처럼 만든 거예요. And cut the onion. 이렇게 잘라요. 한 젓가락 먼저 자르고 양파 자랐을 때 조심해요. 왜냐면 좀 미끄러워요. 우리 양파 큐브 만든 거예요. And now we mix the ham, the onion, and the sweet corn together. 이제 치킨하고 양파하고 옥수수 섞여요. In goes the ham. In goes the onion. And in goes the sweet corn. And mix. 다 됐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리스 브레드는 만들어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작은 동그라미, 작은 볼 만들어 볼 거예요. 몇 개? We need 9. 9 balls. 9개. Take the dough. 만졌어.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좀 납작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 믹스 한 숟가락 정도 들어가고 and now we fold. Fold over and fold over and over and over. 오늘 레시피는 크리스마스 리스 브레드. 혹시 리스는 아세요? 크리스마스 때 소나무하고 다른 데코레이션 동그라미 만든 거예요. 치킨, 양파하고 옥수수는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뚱! 나왔을 때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폴딩 많이 하고 예쁜 동그라미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And make it into a bowl. 따라! Merry Christmas! 하하! 달걀 하나 필요해요. We're going to make an egg wash. So, crack one egg. Mix. Like this.
이제 화가 될 거예요. I'm going to paint the egg wash. We paint like this. 그리고 달걀 안 먹는 친구들이 달걀 대신 우유 해드려요. 우유도 반짝반짝하는 방은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아주 많이 안 해드려요. And then we're going to put some dried oregano. 우리 건 오레가노 넣을 거예요. And now oregano.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사람 오레가노 많이 먹어요. 자기 음식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스파게티 아니면 피자 먹었을 때 이 맛이 날 거예요. 어, 좋습니다. 이제 어븐 들어가드려요. We're going to cook it for 10 minutes and then another 10 minutes. 네, 우리 먼저 10분, 그 다음 또 10분 할 거예요. 190도예요. 190 degrees. 10 minutes is up. It's time to turn. 이제 10분 됐어요. 우리 한 번 뒤져봐요. 반 시간은 이쪽으로 하고 반 시간 저쪽으로 하고 또 예쁘게 나올 거예요. 드디어 또 10분 됐습니다. The next 10 minutes is finished. It's ready. 와우! It looks so good. Our Christmas wreath bread.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우리 마지막 터치쯤 해야 해. First, we pour the syrup. 그리고 우리 브러싱 할 거예요. 또 화가 될 거예요. I'm a painter again. 시럽 많이 쏟으래? 아니면 조금 쏟으래? 아니면 안 쏟으래? 그리고 아주 예쁜 초록색 크리스마스처럼 로즈머리 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데코처럼 안에 로즈머리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한 매콤한 시라차 마요 소스 여기 넣을 거예요. 와, Christmas wreath bread. 우리 크리스마스 리스 브레드 완성됐습니다.

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요. 아, 네. 와우.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 달콤한 케이크 수럽은 달콤한 크리스마스 생각나고

그리고 졸기졸기졸기단 크리스마스 브레드. Our Christmas wreath bread 완벽 만들었습니다. Come back soon and I'll make you something delicious. 다음엔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See you soon. Bye by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닝 스텝 업의 효린 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논픽션 비문학 책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항공기가 비행기가 어떻게 저렇게 큰 물체가 떠다니는지 아십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Do Airplanes Stay Up? 이라는 책입니다. 와,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 떠있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고요. 오늘부터는 이 논픽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책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 구조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징을 알면 아, 이 자리에는 뭐가 필요하구나. 이게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음원으로 이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볼까요?
1: How Do Airplanes Stay Up? by Debbie Velarde. Chapter 1. Four forces. People can fly even without wings. They ride in airplanes.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Together, these forces keep an airplane up and moving forward. The Wright brothers made the first flight on December 17, 1903. It lasted for 12 seconds. Chapter 2. Overcoming Gravity. Gravity is a force that pulls things toward Earth. It is the reason things fall down.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0: 자, 오늘은 비행기가 하늘에 어떻게 떠다닐 수 있는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와, 저 큰 게 어떻게 하늘을 저렇게 날아다닐까? 라는 생각 저는 어릴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의 제목은 How Do Airplanes Stay Up?이 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Chapter 1. Four forces. 네 개의 힘이 되겠습니다. Force라는 것은 바로 힘입니다. 힘. 근데 네 가지 종류의 힘이 있답니다. 네 가지를 하나씩 양파 까듯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can fly even without wings. 사람들은 날 수가 있답니다. 이게 아니고요. Even, 심지어 뭐 없이도요. Without이라고 하면 뭐뭐 없이가 되겠죠. With는 뭐뭐를 함께 가지고 오라는 의미고요. Without은 그 반대말이 되겠죠. 뭐뭐 없이. 뭐 없이요? 날개 없이도 사람들은 날 수가 있답니다. They ride in airplanes. 그들은 무엇을 타냐면 바로 비행기를 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행기를 탑니다.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그들은 soar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soar이라는 것은 날아오르다, 솟구치다, 급증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날아오르다가 적합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날아오릅니다. higher, 더 높게 날아오릅니다. 뭐보다요?

0: then rose birds. 그래서 they는 비행기가 되겠죠. 비행기들은 날아오릅니다. 무엇보다 더 높이요? 대부분의 새들보다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즉, 새들이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이게 지구 땅이라면 그 위를 날아다닌다면 비행기는 그것보다 더 위에 날아다닌다라는 것이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가 되어 있네요. 비행기들은 날아다닙니다. 무엇을 함으로써요? by라는 것은 뭔가의 수단 혹은 뭐뭐를 함으로써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무엇을 함으로써? balancing. balance라고 하면 바로 균형을 잡다. 어이구.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것이죠. 균형을 잡음으로써 무엇의 균형을 잡냐 하면 네 개의 힘들을 균형 잡으면서 비행기들은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와, 여기 생소한 단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어떤 의미인지를 활용해서 비행기의 그 힘, 비행기가 극복하고 이렇게 떠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힘을 자세히 설명해 주거든요. These forces, 이 힘들은 are gravity. Gravity라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되겠죠. 제가 지금 이 리모컨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떨어지잖아요. 이게 제가 손을 탁 놨는데 이게 휙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는 중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lift라고 하면은 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이라고 하는데요. 양력이 뭐냐면 뜨는 힘입니다. 뜨는 힘. drag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달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누군가 뒤에서 저를 잡고 끄는 힘, 못 가게 하는 힘, 맞죠? 뒤로 가는 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nd thrust라고 하면 thrust는 제가 막 달린다면 앞으로 가는 힘이 되겠죠. 추력이라고 합니다. 이네 가지 힘입니다. 그렇죠? 이네 가지 힘을 균형 잡으면서 비행기는 날아다닌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Together, these forces keep an airplane up and moving forward. 그리고 이네 가지가 함께, together, 함께. These forces, 이 힘들은 keep, 유지합니다. An airplane up. up인 상태로 비행기를 유지한다. 즉, 떠 있게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네 가지 힘들은 비행기를 떠 있게 하고요. And moving forward.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 설명이 있네요. The Wright Brothers. 아, 들어봤습니까? Wright 형제가 되겠죠. Wright Brothers. 그래서 이 Wright 형제들은, Wright 형제는 made,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flight는 바로 fly의 명사형이 되겠죠. 그들의 첫 번째 비행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냐면 on December 17, 그렇죠? 12월 17일에 언제요? 1903가 되겠죠. 1903년에 첫 번째 비행. 1903년 12월 17일에 첫 번째 비행을 했답니다. 근데 이첫 번째 비행 it lasted for 12 seconds가 되어 있는 그첫 번째 비행은 lasted. last는 마지막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last가 동사로 쓰이면 바로 지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 첫 번째 비행은 지속했습니다. 얼마 동안 지속했냐면 for 12 seconds, 12초 동안 지속했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Four Forces. People can fly even without wings. They ride in airplanes.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Together, these forces keep an airplane up and moving forward. The Wright brothers made the first flight on December 17, 1903. It lasted for 12 seconds.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Chapter 2, Overcoming Gravity라고 되어 있네요. Overcome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Overcome. 아, Overcome. 뭐죠? Overcome이라는 것은 극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극복하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오는데 중간중간에 막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을 자꾸 넘어서 오는 거예요. Over. Over, over, 맞죠? 넘어서 넘어서 저에게 온다. Come. 그래서 극복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overcome이라고 하면 극복하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명사형 ing가 붙어서 극복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중력을 극복하는 것이 되겠죠. Gravity is a force. 중력은 is a force. 힘입니다. 어떤 힘이냐면 that pulls things toward earth. 지구를 향하여 무언가를, 물건을 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모컨을 이렇게 다 떨어뜨리면은 지구를 향해서, 아래쪽이 지구잖아요. 지금 맞죠? 제가 밟고 있는 게 지구를 밟고 서 있는 거. 지구 쪽으로 무언가를 당기는 그 힘이 바로 중력이 되겠죠. It is the reason things fall down. 그래서 이것이 바로 the reason, 이유입니다. Reason은 이유이죠. 어떤 이유냐면 물건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행기가 뜨잖아요. 뜬다라는 것은 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중력은 지구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중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뜰 수 없겠죠. 지구에 붙어있겠죠. 땅에요. 그런데 한 비행기는, 비행기는 must overcome, 극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극복해야 됩니까? 중력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To fly,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날기 위해서요. 아, 그렇죠. 한마디로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고 이거 이상의 뜨는 게 있어야지, 극복을 해야지 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푸른색으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특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볼까요?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 구조의 특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가 도대체 무슨 관계대명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이 표를 알아야 됩니다. 이 표는 외워야 되는 것들 중 하나이고요. 사실 관계대명사에 소유격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 소유격이 필요가 없어서 일단 좀 떼두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릴 것 같아서 주격과 목적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격이라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목적격이라는 것은 이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대명사인데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을 단순히 어떻게 그냥 end 같은 걸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무언가 새로운 표현을 써서 조금 더 짧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은 실제로 숫자가 2잖아요. 근데 이거를 1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I saw the man. He was wearing a red h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남자를 봤습니다. He was wearing a red hat. 그런데 그는 무엇을 쓰고 있었냐면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합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어가 공통되죠. 항상 무언가를 삭제를 할 때는 중복되는 것을 영어에서는 삭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I saw the man에서 the man과 그 다음에 he가 동일한 he잖아요. 이 the man과 he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he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럼 이 he는, 이 문장을 보면 he was wearing a red hat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다.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he는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바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장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he는 사람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주어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격의 이 칸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지금 무엇이냐 하면은, 선행사라는 것은 중복되는 두 단어 중에서 앞에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두 중복되는 단어 중에서 앞에 먼저 나온 것, 그게 선행사거든요. 선, 먼저 선. 행, 갔다라는 말이죠. 먼저 간 단어. 그래서 the man과 he 중에서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the man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선행사, 먼저 나온 단어를 보니까 the man,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물, 동물이에요? 아니면 사람, 사물, 동물이에요?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who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주어 역할을 하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who, 그래서 너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 관계대명사가 쓰인 이 문장까지 그 뒤에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saw the man who, 그 뒤에 있는 걸 보면 was wearing a red hat이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쓴 것까지 그거를 딱 잘라내면 그 뒤에 나머지 문장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뒤에 보니까 was wearing a red hat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was는 동사인데 앞에 주어가 없네. 아, 여기 있는 이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구나.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구나. 왜? 관계대명사까지를 딱, 그까지를 딱 잘라봤을 때 그 이후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네.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네.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관계대명사까지를 딱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무언가 문장 요소가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관계대명사의 역할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I know the girl. You met the girl.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는 어떤 소녀를 안다. 어떤 여자아이를 안다. You met the girl. 너는 그 여자아이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the girl과 the girl이 중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이 the girl을 삭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붙여보겠습니다. I know the girl.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you met the girl. 너는 그 소녀를, 여자아이를 만났다. 즉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 너가 만난 그 대상에 지금 여기에 여자아이 the girl이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하고 아 목적어로 쓰였구나, 목적격을 이제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목적격을 확인하는데 선행사라고 하죠. 먼저 나간 단어, 중복된 단어 중에서 먼저 나간 단어, 저기 앞에 있는 the girl이 바로 사람이냐 사물이냐 동물이냐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사람이네. 그래서 여기 있는 who나 whom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되고 혹은 that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whom이 적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 know the girl, whom까지를 딱 끊어서 보면 그 뒤에 you met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 whom이라는 친구는 과연 어떤 정체인가? 바로 you met, 너는 만났다. 누구를 만났지?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아, 여기 있는 이 whom이라는 것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학교 시험에서 이 whom이 생략이 되어 있거나 여기에 바른 관계대명사를 넣으라고 하면은 바로 뒤에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You met, 여기에서 무엇이 없는지 이걸로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너는 만났다. 누구를 만났지? 누구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근데 여기에 아 두 문장을 연결하는데 아 바로 앞에 보니까 the girl이라는 게 있네. 그러니까 who나 whom이나 that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who, whom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인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는 that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2. Overcoming Gravity. Gravity is a force that pulls things toward Earth. It is the reason things fall down.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표현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2: Force.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 Soar. Soar.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Gravity. Gravity.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Last. It lasted for 12 seconds. Overcome.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를 확장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서 아 이렇게도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ver입니다. over는 뭔가를 넘어서 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여기 장애물이 있다면 이걸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overcome. 오기는 오는데요. over, 넘어서 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저에게로 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overcome이라는 것은 극복하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리도 있어요. 소리.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언가를 넘어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데 이 옆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넘어서 들리는 거죠. 맞죠? 넘어서 저의 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overhear이라는 것은 우연히 듣다, 엿듣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over는 뭔가 넘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이걸 활용해서 여러 단어들에 쓰이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온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할까요? 아주 유익하고 그 다음에 배울 것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점점점 쌓여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How Do Airplanes Stay Up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교재 준비를 하면서 아, 이래서 항공기가 뜨게 되는구나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시제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도록 할게요.
1: Airplanes need an upward force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This force is called lift.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Chapter 3. Achieving lift. Air moves from places of high air pressure to places of low pressure. Airplane wings are designed so the air pressure is lower above the wing. The top of the wing is curved. The bottom is flat. This increases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The air pushes up on the wing. Lift happens. The airplane flies. The shape of an airplane wing is called an airfoil.
0: How do airplanes stay up?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한번 이해나가 보도록 할까요? Airplanes need an upward force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자, 이렇게 non-fiction의 글이 나오면은 하나하나 그 의미를 곱씹어 가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 비행기가 있는데 그래 비행기가 뜨려면 필요하지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지 쭉 연결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Airplanes, 비행기들은 need,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냐 하면 an upward force. Upward라는 것은 up, 위쪽으로, 맞죠? 위쪽이 되겠죠. World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이니까 위로 향하는 게 되겠죠. 위로 향하는 force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행기는 위로 향하는 힘이 필요로 하다.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그런데 이 위로 향하는 힘인데 그게 어떠냐 하면 that is stronger. 강하답니다. 더 강하답니다. 무엇보다 더 강하냐 하면 than gravity. Gravity는 바로 중력이 되겠죠. 중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땅으로 떨어지는 이 아래로 내려가는 힘인데, 자 그러면 이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로 뜨려면은 아래로 당기는 힘이 더 커야 돼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더 커야 돼요? 당연히 뜨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걸 이해를 해야지 이 책을 계속해서 읽을 수가 있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중력보다 더 큰 위로 향하는 힘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This force is called lift. 이 힘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 힘은 부릅니다. 양력이라고 부릅니다. lift라는 것이 양력입니다. 우리가 동사로서는 무언가를 들어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명사로서는 양력, 뜨는 힘이 되겠죠.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이 lift, 양력이라는 것은 has to do with. 이게 뭐죠? Has to do with. 제가 질문 드리는 것 아니고요. 자, have to do with는 무엇이냐면 바로 뭐뭐와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Have to do. Have to do. 무언가 할 것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with. 무언가와 함께 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0: 걸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니까 뭐뭐와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력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air pressure, 그렇죠. 공기의 압력이니까 기압이 되겠죠. 기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Chapter 3, Achieving Lift. 자, 그러면 Achieving Lift. 이제 방금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이 글이 쭉 문단과 문단 사이를 이어나갈 때도 이 흐름을 쭉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직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양력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 양력, 뜨는 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다음 챕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챕터 3, 양력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이죠. 챕터 3, Achieving Lift. Achieving, Achieve는 무엇이냐면 달성하다입니다. 달성하다. 그래서 양력을 달성하는 것, 즉 양력을 가지는 것, 양력을 확보하는 것, 달성하는 것이 되겠죠. Achieve가 달성하다라는 동사입니다. Air moves from places of high air pressure to places of low air pressure. Air, 공기라는 것은 move, 움직입니다. From, 어디로부터? Places of high air pressure. Pressure이라는 것은 압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냐 하면 높은 기압, 높은 기압의 장소로부터 공기는 어디로 움직이냐면 to places of low air pressure, 낮은 압력의 장소로 움직인답니다. 아, 기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 공기가 움직인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Airplane wings are designed. Airplane, 비행기의 wings, 날개. 비행기의 날개들은 디자인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안이 되었고 디자인이 되었냐면 So, the air pressure is lower above the wing.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냐면 그 the air pressure, 기압이 is lower, 더 낮답니다. 어디가 더 낮냐 하면 above the wing, 날개 위가 더 낮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이 지금 제 손이 날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날개의 아랫부분과 위쪽에 공기 압, 기압이 있을 건데 위쪽이 더 낮다라는 거죠. 위쪽이 더 낮으니까 아래쪽이 기압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날개가 쭉 앞으로 가면서 아래쪽이 기압이 더 높고 위쪽이 기압이 더 낮으니까 이게 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력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irplanes need an upward force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This force is called lift.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Chapter 3. Achieving Lift. Air moves from places of high air pressure to places of low pressure. Airplane wings are designed so the air pressure is lower above the wing.
0: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The top of the wing is curved. 자, 이제 이 날개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top of the wing, 날개의 위쪽은 is curved. 어떻게 되어 있냐면 휘어 있답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 bottom is flat. 그리고 어떤 날개가 있는데 위쪽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평평하답니다. Flat이라는 것은 평평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is, 이렇게 위쪽은 곡선이고 아래쪽이 평평하다라는 것은 이게 this가 되겠죠. 이것은 increases. Increase라는 것은 증가시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은 곡선이고 아래쪽은 평평한 이 날개의 구조, 모양이 증가시킵니다. 무엇을 증가시키냐면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무엇을 증가시키냐 하면 기압. 날개 아래의 이 기압을 더 높게 만든다라는 것이겠죠.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날개가 위가 곡선이고 아래가 평평한데, 맞죠?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날개 아래의 기압이 더 높으니까 이게 위로 뜨는 힘이 발생한다. 이런 원리가 되겠죠. The air pushes up on the wing.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기가 pushes up on the wing. 날개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Lift happens. 그래서 양력이 발생합니다. Lift happens가 되어 있죠. The airplane flies. 그래서 비행기가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납니다. The shape of an airplane wing is called an airfoil. 그래서 이 비행기의 날개의 the shape, 모양의 is called, 부릅니다. 어떻게 불리냐면 an airfoil. Airfoil, 에어포일이라고 불립니다. 이 에어포일이 날개의 모양입니다. 위쪽은 곡선이고 아래쪽은 평평한 이런 게 에어포일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오늘 여기에 추가로 몇 개를 밑줄을 쳐두었죠. 이 부분 오늘 설명드리는데요. 이 시제를 한번 다 보시겠습니까? is, increases, pushes, 그 다음에 flies라고 되어 있죠. 모두 다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를 한번 보는데요. 이

현재, 과거, 미래를 이해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시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제라고 하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나는 걸어서 학교에 간다. I walk to school 이라고 하면,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도 걸어가고, 어제도 걸어갔고, 내일도 학교에 걸어갈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현재 시제를 보면, 오늘도 걸어가고, 어제도 걸어갔고, 내일도 걸어갈 거면, 이게 현재 시제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새롭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소의 개념이라는 것은, 과거 시제는 이미 다녀온 장소. 다시 갈수 없는 장소인 거예요. 이미 다녀왔어요. 그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우리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세계를 현재 시제, 이 공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래 시제는 무엇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나중에 갈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장소, 나중에 방문할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는 학교에 걸어갔습니다. 어떻게요? 어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어제 학교에 걸어갔다라는 것은 어제라는 장소에 갔다 온 거예요. 예를 들는 거예요. 어제라는 장소에 갔다 왔으니까 오늘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제라는 곳으로 다시 지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갔다 왔다니까요. 이미 그 어제를 벗어났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e walks to school 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he walks to school. 그는 학교에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했을 때도 지금 현실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학교에 걸어간다라는 것은 아, 평소에 학교에 갈때 걸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제도 걸어갔고, 오늘도 걸어갈 거고, 내일도 걸어갈. 그럴 때는 이 walks라는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랍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he will walk라고 되어 있죠. 이게 미래 시제입니다. will을 통해서 미래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he will walk to school tomorrow. 아직까지 내일이라는 장소는 아직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직 온 장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가 방문한 장소가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 오겠죠.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장소. 그래서 will walk라는 이렇게 미래 시제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답니다.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곳인 거죠. 그게 미래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제를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현재 시제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과거의 그 공간, 미래에 오지 않은 그 공간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습관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실이라든가, 변하지 않는 진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재 시제로 표현이 될수 있는 이유랍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Water boils at 100 degrees. 그래서 물은 끓는다. 맞죠? boil 하면 끓다. 언제 끓냐? 100도에서 끓는다. 일반적으로, 물론 뭐 기압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실을 표현할 때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제 끓였어도 100도에서 끓었을 것이고, 오늘 끓여도 100도에서 끓을 거고, 내일 끓여도 100도에서 끓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표로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시제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공간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he reads books every night. 매일 밤에 그는 책을 읽는다. 그러면 어제도, 일주일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한달 뒤에도, 1년 뒤에도 매일 밤 그는 책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현실 세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의 이야기니까 바로 현재 시제를 대표해서 쓰는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습관, 반복적인 일을 바로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2 plus 2 equals 4.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잖아요. 2 더하기 2는 4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우는 진리가 되겠죠. 불변의 진리.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그러하고, 1년 뒤에도 그러한 것은 바로 진리는 현재 시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걸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We are hungry right now. 피디님. 배고프시죠? 우리는 지금 배고프다고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배가 고프다. 진짜
현재 일어나는 일,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할 때도 현재 시제를

0: 쓸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공간으로 약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수가 있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top of the wing is curved. The bottom is flat. This increases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The air pushes up on the wing. Lift happens. The airplane flies. The shape of an airplane wing is called an airfoil.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Upward. Upward. Airplanes need an upward force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Have to do with. Have to do with.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Achieve. Achieve. He worked hard to achieve his goal. Flat. Flat. The bottom is flat. Increase. Increase. This increases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air이라는 단어 모두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공기를 중심으로 이 공기에 다른 단어들을 추가해서 또 다른 단어들을 막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세 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Airport, aircraft, air freight가 있습니다. 자, airport, port는 항구를 의미하거든요. 배가 드나드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고 물에 있는 게 아니라 공기에 있는 거죠. 공기와 관련된 항구인 거예요. 공기와 관련된 항구. 아, 그래서 공기 중에 뭔가 날아다니는 것이 설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공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aircraft. craft는 바로 선박입니다. 아주 거대한 배, 선박을 의미하죠. 그래서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선박.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되냐면 항공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선박이니까 항공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air freight라고 할 때 freight는 화물이 됩니다. 짐이나 화물이 되겠죠. 그런데 짐이나 화물이 우리가 막 들고 다니는 그런 짐이나 화물이라기보다는 air freight라고 했으니까 뭐다?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 화물이 되겠죠. 비행기로 옮기고 나를 수 있는 이런 항공 화물을 air freight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니 원래 있었던 그런 의미가 다 잘 녹아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단어를 학습할 때 아, 이런 것들은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었구나를 이해하면서 단어를 학습하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가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지하철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화재 발생 시 비상 연락 장치를 통해 승무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세요. 비상 연락 장치는 전동칸 양끝 노약 좌석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이나 스크린도어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수동으로 문을 여세요. 비상 핸들 코크는 출입문 옆 벽이나 출입문 근처 좌석 하단부에 있습니다. 수동 레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세요. 유리창에 모서리를 내리쳐야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하세요. 지상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전동차 진행방향 선로를 따라 대피하세요. 대피 요령을 숙지해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논픽션 책을 펴볼까요? 어떨 때는 저도 픽션을 조금 더 선호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논픽션 책도 이해를 하면서 읽다 보면 와,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나도 이런 책을 읽을 수 있구나. 이런 성취감도 상당히 크고요. 그 성취감을 통해서 영어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함께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Do Airplanes Stay Up? 이라는 책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책을 완독하는 그런 날이 왔네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비행기가 어떻게 뜰 수가 있는지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어렴풋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지식도 플러스 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y by라는 단어 아시죠? by, by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를 통해서 여러 개의 예문 안에서 그 기본 원리를 통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Chapter 4. Drag and Thrust.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 This is the force of drag. Drag holds the airplane back. Airplanes need a forward force stronger than drag.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These engines give airplanes thrust. This force pushes the airplane forward. If thrust is stronger than drag, the airplane will move.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They overcome drag with thrust.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Even paper airplanes balance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The four forces of flight: lift, thrust, gravity, drag.
0: How do airplanes stay up?의 바로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 책이 끝날 때가 되었네요. 오늘 이 책을 완독하는 날이거든요. 책 자체가 좀 짧은 것도 있지만 짧다고 해서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상당히 알찬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개념들도 약간은 수준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chapter 4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Drag and Thrust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Drag라는 것은 항력이 되겠고요. 항력이라는 것은 어떤 그 방향으로 이동하려 하는데 반대로 가는 힘, 즉 어떤 이동 방향을 그 방향대로 가는데 방해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항력이고요. And thrust, thrust라는 것은 추력이 됩니다. 앞으로 가고자 하면 그 앞으로 가는 힘이 추력이 되겠죠. 우리말도 상당히 조금 낯설죠. 항력, 추력 이렇게 있습니다.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가 되어 있네요. 공기는 pushes, 밉니다. against는 뭐뭐를 반대하여서 밉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비행기예요. 비행기인데 휘 이렇게 가는 거죠. As it flies, 이것이 날아갈 때 공기가 반대로 민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즉, 비행기가 이렇게 가려 하는데 공기가 이렇게 반대로 미는 거예요. 이게 바로 This is the force of drag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힘이다. 어떤 힘이냐면 of drag. Drag, 항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가는 힘. 뒤로 잡아끄는 힘이 되겠죠. Drag holds the airplane back. 그래서 이 항력, drag은 항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항력은 hold, 잡고 있습니다. The airplane, 비행기를 뒤로 잡고 있는다. 즉, 뒤로 잡아끈다라는 것이 되겠죠. 앞으로 가려고 하면은 반대로 가려는 힘이 바로 항력입니다. Airplanes need a forward force stronger than drag. 그렇죠. 자, 봅시다. 비행기들이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냐 하면 a forward force. 자, 비행기가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날아가려고 해요. 이쪽으로 날아가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날아가려면 무엇보다 강해야 됩니까? 공기가 이렇게 반대로 밀잖아요.

0: 이렇게 막 민다라는 것이죠. 이 미는 힘보다 이게 나아가는 힘이 훨씬 더 커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있는 것이랍니다. 비행기는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 이게 추력이 되겠죠. Four force 곧 나옵니다. 이 추력보다 맞죠? 더 강한 맞죠? 이 항력보다 drag 뒤로 잡아끄는 이 항력보다 더 강한 앞으로 나가는 forward force가 forward force 즉 앞으로 나가는 힘을 필요로 한다. 라는 것이 되겠죠.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그래서 비행기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윙 돌아가는 엔진을 가지고 있죠. 엔진들을 가지고 있죠. That burn fuel. 무엇을 태우는? 막 태운다. 무엇을 태웁니까? Fuel. 연료를 태우겠죠. 연료를 태우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나왔던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관계대명사 that이 쓰여져 있죠.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구조의 특징 기억하십니까? 자,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자, 여기 있는 that이 있습니다. that까지를 이렇게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가리면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burn fuel이 나오죠. 그럼 이 that의 정체는 뭐죠? 이 that의 정체는 바로 이렇게 다 가리니까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burn fuel 있잖아요. 연료를 태우다. 뭐가 연료를 태우는데? 아, burn 앞에 주어가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알수 있는 게이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다.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that 앞에 보니까 engines, 사물이 있잖아요. 아, 선행사를 사물로 가지는 주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랍니다. 잠깐 나와서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These engines give airplanes thrust. 그래서 이 엔진들을 이렇게 줍니다. 무엇을 주냐면, 누구에게 주냐면, 비행기들에게 줍니다. 무엇을 주냐면, 엔진이 막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가면은 thrust. thrust라는 것은 추력입니다. 추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비행기에 준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공기가 아무리 비행기를 밀어도 이 엔진이 막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더 세지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This force, 이 힘은 즉 추력이 되겠죠. 앞으로 나아가는 이 추력은 pushes the airplane forward. 그렇죠. 밀죠. 이 비행기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게 됩니다. 앞으로 밀게 됩니다. If thrust is stronger than drag, 만약에 추력이 thrust, 추력이 되겠죠. 추력이 is stronger than drag. drag라는 것은 항력입니다. 뒤로 가는 힘, 반대로 가는 힘. 반대로 가는 이 항력보다 추력이 더 크다면 the airplane will move. 이 비행기는 움직일 것이다가 되겠네요. 요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물체가 있는데 반대로 가려는 공기가 미는 힘, 반대로 가려는 힘보다 앞으로 나가는 힘이 엔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게 더 커지면은 앞으로 나가고 움직일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4. Drag and Thrust.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 This is the force of drag. Drag holds the airplane back. Airplanes need a forward force stronger than drag.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These engines give airplanes thrust. This force pushes the airplane forward. If thrust is stronger than drag, the airplane will move.
0: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비행기들은 overcome도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뤘었죠. overcome이라는 것은 극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행기들은 극복합니다. gravity, 중력을 극복한다. 즉, 중력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뜨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중력을 극복하고 떠야 되니까 양력을 많이 가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들은 중력을 극복합니다. 무엇과 함께 극복하냐면 lift. 아, 역시 나오네요. 양력과 함께 중력을 극복하게 됩니다. They overcome drag with thrust. 그래서 비행기들 여기서 제일 앞에 나오는 they는 바로 위에 있는 airplanes가 되겠죠. 비행기들은 또 극복합니다. drag. 거꾸로 가려는 반대로 가려는 drag. 항력을 무엇으로 극복하냐면 thrust. 추력으로 극복을 합니다. 추력은 앞으로 가려는 힘이 되겠죠. By using these forces 총 4개의 힘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힘을 사용함으로써 by는 뭐뭐 함으로써 수단을 의미하죠. Humans achieve flight. 인간들은 사람들은 achieve는 달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행을 달성하게 됩니다. 비행을 달성하다라는 말은 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Even paper airplanes 심지어 뭐조차도 종이 비행기조차도 balance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힘들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어떤 힘의 균형을 유지하냐면 of gravity 중력과 lift. 리프트는 양력이었죠. 스러스트는 추력과 앤 드래그, 항력의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날아다닌다.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0: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책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이고요. 조금 있다가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진도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오늘은 이 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바위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기본 원리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위의 의미입니다. 바위, 그 바위 아니고요. 그 바위는 BYE죠. 여기서 바위는 옆. 경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다라는 거 혹은 경류, 경류라는 것이 기름의 한 종류 아니고요. 어딘가를 거쳐간다라는 것이죠. 휘발유 경유할 때그 경유 아니고요. 그래서 어딘가를 거쳐간다 혹은 옆에 있다. 옆이라는 게 실제로는 거쳐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집 옆을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집을 거쳐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이나 경유나 유사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y often pass by my house. 자, 옆이라는 의미죠. 그들은 종종 pass, 지나간다. By my house, 나의 집 옆을 지나간다. 그러면 한마디로 나의 집 옆을 그들이 종종 지나간다라는 것은 나의 집을 거쳐간다라고 해도 되겠죠. 나의 집 옆을 지나가니까 나의 집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집을 거쳐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이나 경유, 거쳐간다.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게 문장 안에서 살짝 다르게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She goes to school by bus. 그녀는 학교에 갑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그녀가 학교에 갑니다. 오케이, 학교에 가요. 어떻게 가냐는 말이죠. By bus. 버스를 타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녀가 학교에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버스를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버스를 거쳐서 학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구나를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I sent the letter by mail. 나는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겠죠. 근데 어떻게 보냈어요? 직접 가져다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편지 이 우편에 의해서 우편에 의해서라고 해석을 했지만 우편을 거쳐서겠죠. 그렇죠. 우편을 거쳐서 편지를 보냈다. 결국은 도착 지점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어딘가에 거쳐간다. 경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건요. The cake is baked by mom. 자, 케이크가 굽혔어요. 케이크가 만들어졌는데 케이크가 원래는 반죽이었다가 결국은 짠이라고 케이크가 나왔죠. 그러면 케이크의 원래 반죽 상태였던 어떤 형태가 없었던 그 반죽 상태여서 케이크가 되려면 누구를 거쳐간 거예요? 엄마를 거쳐간 거죠. 어머니를 거쳐간 거예요. 그래서 by mom, 어머니에 의해서라고 했지만 엄마를 거쳐간 거, 엄마를 경유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문장도 신기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He pushed by the arm gently. 그가 밀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아래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He pushed the arm gently. 그가 밀었습니다. 무엇을 밀었냐면 the arm. 팔을 밀었어요. gently, 부드럽게 팔을 밀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PD님이 제 팔을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면 제 팔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민다면 팔이 이렇게 되겠죠. 왜? 팔을 미셨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팔을 미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이 문장은 좀 달라요. He pushed by the arm gently. PD님께서 제 팔을 밀긴 밀었는데요. 팔을 경유해서 민 거예요. 팔을 밀긴 밀었는데 저를 민 거예요. 즉, 피디님께서는 저를 민 건데 그 수단, 어디를 거쳐서 밀었냐면 팔을 민 거죠. 즉, 제가 밀린 건데 팔 쪽을 미신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은 He pushed the arm gently는 제 팔만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요. 피디님께서 팔을 살짝 미셨으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문장은 He pushed by the arm gently라는 것은 피디님께서 저를, 목적지가 저겠죠. 저를 미셨는데 팔 쪽을 미신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팔을 거쳐서 저를 미신 거. 그래서 이게 by the arm이 됩니다. 그래서 by는 어딘가를 거쳐서 경유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이 책에 나와 있었던 문장이죠.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인간들은 무엇을 달성합니까? 비행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은 인간들이고, 인간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비행을 달성하는 거니까 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죠.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그 수단이나 그 경유하는 게 뭐냐? By using these forces, 이네 가지 힘을, 이 힘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즉, 이네 가지 힘을 거쳐서 사람들은 날수 있다. 사람들은 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by는 어딘가를 거쳐서 간다, 경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The four forces of flight. 그래서 비행의 네 가지 힘입니다. 자, 아까 전에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그림을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Gravity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지구로 내려가려는, 지구에게로 붙으려고 하는, 떨어지는 그 힘이 Gravity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 화살표가 돼 있고요. 반대는 뭐예요? Gravity. 그러면 이게 뜨려면 양력, 뜨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Lift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진이 막 돕니다. 날개에 붙어있는 이 터보 엔진이 막 돕니다. 그러면 막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가려는 힘이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기가 그 비행기를 미는 힘, 거꾸로 가려는 힘이 있겠죠. 그게 바로 드래그가 될 것이고 앞으로 가는 힘은 지금 여기서는 thrust가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thrust가 앞으로 가려는 힘이 더 커야지 뭐보다 drag보다 더 커야지 앞으로 나갈 것이고 비행기가 뜨려면은 gravity, 아래로 내려가는 힘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커야지 바로 비행기가 뜰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They overcome drag with thrust.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Even paper airplanes balance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The four forces of flight: lift, thrust, gravity, drag.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Against, against. Air pushes against an airplane as it flies. Fuel, fuel. Airplanes have engines that burn fuel. Overcome, overcome. Airplanes overcome gravity with lift. Achieve, achieve. By using these forces, humans achieve flight. Balance, balance. Even paper airplanes balance the forces of gravity, lift, thrust, and drag.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world라는 거 여러 번 보았을 그런 어떤 친숙한 형태도 이게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 그런데 이 world라는 것만 보셨다기보다는 이 단어가 어딘가에 결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로 forward나 upward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이 책에 나왔던 그 단어 두 개입니다. forward라는 것. forward. 자, world는 방향을 의미하고요. for는 앞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앞 방향이 되니까 앞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앞 방향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up, 위쪽이 되겠죠. 위. 그리고 world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upward라고 하면은 위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이 퀴즈는 어떨까요? 아래로는 어떻게 할까요? 아래로. 자, 그럼 아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up and 그렇죠. down이죠. down 그리고 방향은 world입니다. 그래서 downward라고 하면 아래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downward, 아래로라는 이런 단어가 탄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재밌으십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